0: 썬킴의 썬문답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1: 자, 저희가 저번에 미국이 멕시코를 나름 전쟁을 통해가지고 강제 편입을 하고 캘리포니아도 물론 돈 주고 샀지만 거의 반강제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미국의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 멕시코의 역사편 때.
1: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면 대서양에서 출발해서 태평양까지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간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0: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죠.
1: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했던 나라가 태평양까지 갔는지 서부 개척의 서부 개척이라기 하다 말하기보다는 네. 서부 개척을 핑계로한 대학살의 역사죠.
0: 미국 입장에서나 서부 개척이지 사실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학살의 역사일 수 있는 거죠.
1: 완전 재앙이죠.
0: 그렇군요. 일단 뭐 편의상 서부 개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서 2주에 걸쳐서 그 과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럼 처음 독립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출발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이 독립했을 때 영토는 그럼 어디 정도였습니까?
1: 일단 1776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7월 4일에요. 독립선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1783년에 영국이랑 싸웠으니까 영국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아, 됐고, 그래, 미합중국 우리 인정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세계 무대에 미국이란 나라가 등장한 것이 1783년이거든요.
0: 아.
1: 이때만 하더라도 대서양 연안에 13개 주 아주 소박하기 시작했어요. 대서양 연안에서 이제 13개 주로 시작해서
0: 네.
1: 미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가 탄생을 합니다.
0: 네.
1: 저 때만 하더라도 동부 연안,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뭐 보스턴, 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은 미 대륙 중부에 뭐가 있는지 서부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잘 몰랐어요.
0: 그치,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알 수가 없죠. 예.
1: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저 뉴욕에서요. 네. 거기 LA까지 네. 비행기 타고 5시간이에요.
0: 아.
1: 그 거리를 제가 한번 재보니까 서울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까지거든요.
0: 예.
1: 거의 외국이에요. 외국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예. 그런 데가 있냐?
0: 미지의 영역이었다.
1: 미지의 영역이었다.
0: 그럼 저 남은 땅엔 그때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선주민들.
1: 선주민이죠.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인디안은 인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0: 네네.
1: 선주민 또는 원주민들이 살고 계셨던 거죠.
0: 그리고 프랑스랑 스페인이 좀 영향력을 좀 행사했나요?
1: 그렇죠.
0: 네.
1: 일단 프랑스보다는 자, 이렇게
0: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1: 스페인이.
0: 네, 스페인.
1: 가장 먼저 들어온 거 맞죠.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그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인물이 쿠바 찍고 들어와가지고 금 찾아가가지고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0: 예, 그 사람
1: 뉴멕시코를 만들었잖아요. 멕시코 새로운 스페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0: 누에바 에스파냐.
1: 누에바 에스파냐를 만들었잖습니까?
0: 예, 예.
1: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인들이 들어왔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0: 네.
1: 보스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칠면조 먹고 이른바 정착촌들을 만듭니다.
0: 예.
1: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인들도
0: 네.
1: 지금의 퀘벡에 들어와요.
0: 아 캐나다 지금 캐나다 퀘벡.
1: 그때만 하더라도 영국 정착민들과 퀘벡에 들어온 그 셀린 디옹의 선조들. 셀린 디옹도 프랑스계예요.
0: 셀린 디옹. 예예.
1: 네?
0: 셀린 디옹.
1: 아 셀린 디옹.
0: 예.
1: 아
0: 셀린 디옹. 예 셀린 디옹. 예.
1: 퀘벡에 정착해 있던 프랑스인들도 저 밑에 영국인들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0: 네.
1: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스페인 애들은 완전 다른 나라 얘기고 따로따로 살고 있었던 때 시기였어요.
0: 그 상황. 예.
1: 그 상황에서
0: 네.
1: 이제 영국인들이 슬슬 대서양으로 이제 많이 몰려왔겠죠. 영국에서. 야, 뭐 새로운 식민지가 건설됐다고 하니까
0: 그렇죠. 예.
1: 가자 가자 해서 영국 본토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서양에서 점점점 내륙 쪽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퀘벡에 정착해 있던 프랑스인들도
0: 네.
1: 너무 춥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와요.
0: 네.
1: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영국인들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프랑스인들이
0: 이거 배웠는데 우리
1: 했어요? 네.
0: 선생님, 했죠. 무슨 전투죠 그게? 까먹었어.
1: 프렌치 인디언 전쟁.
0: 아, 프렌치 인디언 전쟁.
1: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요. 네. 지금의 네. 오하이오 밸리, 오하이오 주에서 맞다뜨려 싸우잖아요.
0: 네.
1: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프랑스가 대패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땅, 경계가 없어요. 그 지금의 미국 중부 있죠.
0: 네.
1: 요거를 대략 프랑스인들이 우리 땅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였어요. 아,
0: 지금 루이지애나 주랑은 비교가 안 되는.
1: 택도 지금의 루이지애나는 정말로 조그만 남부에 있는 주지만.
0: 아, 지금도 크긴 큰데 그때 지금도 크죠.
1: 아, 지금도 크죠.
0: 엄청 크죠. 예.
1: 근데 당시에 예. 그 퀘벡에 살고 있는 네네네. 그 그러니까 뭐.
0: 와, 저게 루이지애나였어.
1: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 땅의 중부 전체가 다 루이지애나 땅이라고 보시면
0: 차원이 돼요. 다르네요. 예.
1: 저게 왜 루이지애나냐?
0: 네.
1: 당시 그 프랑스의 왕이 루이 14세였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에게 헌정한다고 해서 루이지애나가 돼요.
0: 아, 네.
1: 그리고 저기 이제 미시시피 강이 흘러요.
0: 네.
1: 미시시피 강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으로 멕시코만, 물론 트럼프는 아메리카만이라고 하고 있는 멕시코만으로 딱 들어가는 항구가 뉴올리언스예요.
0: 뉴올리언스구나.
1: 자, 이런 상황에서
0: 미국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는가?
1: 넓혔냐? 일단 그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서 예. 프랑스가 완전 져버립니다.
0: 졌죠. 예.
1: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퀘벡, 네. 온타리오 이쪽 지역이죠. 프랑스 식민지가 그때부터 영국 식민지가 돼요.
0: 예.
1: 그런 다음에 루이지아나, 루이지아나를 날릴 것 같아요, 지금.
0: 프랑스 입장에서
1: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뭘 하냐.
0: 네.
1: 당시에 영국과 맞서 싸웠던 나라가 네. 프랑스 편에서 한 나라가 더 있었어요.
0: 어디요?
1: 스페인이요.
0: 그러니까 유럽에서?
1: 유럽에서.
0: 네네네.
1: 뭐 스페인은 원래 그 부르봉 왕조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왕조가 거의 같은 왕조였어요.
0: 아, 네. 프랑스랑 스페인이?
1: 스페인이.
0: 네네네.
1: 먼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예예. 예.
1: 그래서 프랑스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영국이랑 싸울 것 같으니까 스페인 너희들 부르봉 왕조지 같이 좀 도와달라. 해서 싸워줘요.
0: 네.
1: 근데 졌잖아요.
0: 네.
1: 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 프랑스가. 그러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건 프랑스예요.
0: 네.
1: 일단은 퀘벡 날라갔어요.
0: 네.
1: 까딱 잘못하면 루이지아나 날라갈 것 같아요. 이봐. 그 지금 우리가 프랑스가 영국 측과 지금 퀘벡 날리냐 마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 몰래 우리 이중 협상하자. 일로 와. 스페인 와봐. 우리가 루이지아나 땅 있는데 네. 프랑스가 이거 스페인 너희가 가져.
0: 아, 스페인한테?
1: 예. 너희 가져가면, 어차피 그 밑에 땅은 멕시코 다 너희 땅 아니냐. 연결해가지고, 예. 뒤쪽 연결해가지고 너희 땅 할 수 있다고.
0: 아.
1: 어차피 정식 계약으로 너희가, 우리 프랑스가 너희한테 넘기면은, 네. 영국도 뭐라고 못해. 개빠스 아미고!
0: 좋은 생각이야, 친구.
1: 그렇죠?
0: 예, 예, 예.
1: 우나도 스쿼트로. 해가지고, 네네네. 몰래 정신없을 때 프랑스가 루이지아나를 스페인에게 넘겨버립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래서 그 큰 땅이 스페인령이 돼요.
0: 그래요?
1: 그렇죠.
0: 예. 미국이 루이지아나를 매입한 건 프랑스한테 매입한 거 아니에요?
1: 자, 잘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넘겼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프랑스라고 해서 다 같은 프랑스가 아니라 힘을 키워요. 그리고 1789년에 한 젊은 장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썩어빠진 프랑스를 내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0: 누군가요?
1: 할아버지 옹이 아니에요. 그냥 나폴레옹이에요.
0: 나폴레옹 등장. 예, 나폴레옹. 예, 예.
1: 나폴레옹이
0: 네.
1: 그 전 유럽을 다 휩쓸어버리잖아요.
0: 예.
1: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까지 약간 다른 거예요. 딱 50년 지난 후거든요.
0: 스페인한테 넘긴지. 예.
1: 우리가 스페인한테 루이지아나를 넘기긴 넘겼지만 그때는 그게 정신이 없어서 넘긴 거고 야 스페인 일로 와봐. 지금 나라가 사라지냐 마냐는 상황인데 나폴레옹 앞에서 예.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
0: 예, 예, 예.
1: 스페인 일로 와봐. 네 나폴레옹님.
0: 네.
1: 50년 전에 우리가 너희한테 헐값에 판 그 루이지아나 있지? 네! 있습니다! 다시 내놔. 네! 네! 놔! 해서 거의 헐값에 빙을 뜯어가지고 다시 프랑스가 가져가요.
0: 다시 가져오는 거구나. 루이지아나를.
1: 다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사옵니다. 나폴레옹은 큰 그림이 있었어요.
0: 어떤 그림이요?
1: 당시 IT 있죠?
0: IT?
1: 지금 IT요?
0: 네, 카리브해.
1: 그렇죠?
0: 네,
1: 네. IT도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네. IT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소떡소떡무는
0: 거점
1: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해가지고 루이지아나가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지금도 그렇고.
0: 예, 그렇죠. 예.
1: 그래가지고 이 루이지아나 곡창지대와 거기서 생산되는 걸 IT 찍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런 큰 그림만 그려보자라는 걸 나폴레옹이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네. 내놓으라고 다시
0: 네.
1: 루이지아나를 다시 갖고 왔다.
0: 가져왔어요. 예.
1: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0: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1: 예. IT가 그 흑인 노예들을 무지하게 그걸 데려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나폴레옹도 쉽게 진압할 줄 알았어요. 네네. IT. 프랑스 식민지 IT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져요.
0: 아, 의외네요. 왜 졌지?
1: 두 번의 큰 전투에서 져요. 그만큼
0: 열망이 강했다.
1: 어차피 죽을 바에는 프랑스와 싸우다가 죽자라는 정말 도끼를 품었어요.
0: 야, 네.
1: 그래가지고 나폴레옹도 허를 찔려서 거의 발목이 잡혀봅니다. IT에.
0: 네, 네.
1: 미국은 이미 건국한 상태고.
0: 네.
1: 여기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0: 아, 네.
1: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루이지아나 전체를 달라가 아니라 맨 밑에가 뉴올리언스잖아요.
0: 네.
1: 어차피 미시시피 강을 타고 내려가서 대양을 나가려면 뉴올리언스 강을 통해야 되는데 통행세를 내라는 거예요.
0: 프랑스가 통행세를 달라.
1: 통행세를 달라.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의 목적은 뭐였냐?
0: 네.
1: 프랑스와 협상할 때 통행세 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뉴올리언스 그 항구만 우리 미국에 넘겨라.
0: 아, 처음엔 그 정도를 제안한 거예요, 제퍼슨이.
1: 라고.
0: 예, 예, 예.
1: 하면서 협상단을 파리로 보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측과
0: 네.
1: 미국 측 토마스 제퍼슨이 보낸 사신단이 안 씁니다.
0: 네.
1: 해가지고 토마스 제퍼슨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측이.
0: 네.
1: 뉴올리언스 통행료만 면제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아예 항구를 넘기십시오. 했더니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냐면
0: 네.
1: 그럴 바에는 루이지아나를 다 사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0: 아, 오히려 나폴레옹이 루이지아나 전체를
1: 다 사가라.
0: 역제안을 한 거예요?
1: 네. 그걸 보고
0: 네.
1: 얘네들 지금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0: 아니, 너무 좀 어이가 없긴 한데.
1: 근데 예. 계속 나폴레옹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0: 저 넓은 땅을 나폴레옹이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1: 왜냐? 네. 지금 IT에 일단 발목이 잡혀가지고 큰 그림이 끊겼어요.
0: 네.
1: 그리고 나폴레옹도 지금 전 유럽을 정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전쟁 자금이요.
0: 유럽 본토에서.
1: 그래서 이럴 바엔 어차피 너무 머니까 루이지아나가 관리도 안 되고 뭐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0: 네.
1: 돈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한 건 급전이기 때문에
0: 네.
1: 미국에 사신단이 왔다. 그럼 여기에 그냥 넣어서 딜 해버리자.
0: 아.
1: 라고 나폴레옹은 생각한 거예요.
0: 그래서 루이지아나 전체를 사세요.
1: 예. 그래서 당시 금액으로 1,500만 달러를 제시를 해요. 계산해보니까 지금 환율로
0: 예.
1: 맥시멈 한 40조 원대 우리 돈으로.
0: 40조 원?
1: 야. 저거 미 북미 대륙의 3분의 1이에요.
0: 그렇지. 지금의 루이지아나가 아닙니다. 예, 진짜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1: 전체 3분의 1이에요.
0: 예, 맞아. 예.
1: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진심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거 원래 본국에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0: 예.
1: 그 사신단이.
0: 네.
1: 야, 나폴레옹 생각
0: 이기 전에
1: 도장부터 찍으시라고. 에에에. 집밥에 찍으세요. 옆에 쌓이라고.
0: 예, 예, 예.
1: 그래서 나중에 후보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팔았다고.
0: 사후보고를. 예, 예, 예.
1: 그래서 네. 토마스 제퍼슨이.
0: 네.
1: 그, 마운티 러시모라는 산 있죠.
0: 있죠.
1: 큰 바위 얼굴 4개요.
0: 네, 얼굴 4명. 예.
1: 거기에 떡 박혀요. 지금도 있어요. 왜 박혔냐?
0: 네.
1: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넓힌 대통령이라.
0: 이거는 까방권이죠, 이거는. 예.
1: 자, 네. 그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은 건국을 했죠.
0: 그렇죠.
1: 4명 가운데. 네. 토마스 제퍼슨은 영토를 두 배를 넓혔고, 링컨은 공화국을 지킨 사람이에요.
0: 네.
1: 그리고
0: 누구죠?
1: 티오도 루즈벨트.
0: 그래, 맞아.
1: 아유.
0: 아,
1: 티오도 루즈벨트는
0: 예, 예.
1: 이른바 대양의 시대. 식민 건설.
0: 어쨌든 미국 입장에선 그런 업적을 인정해서 네 명을 새겨놨다.
1: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 덕분에
0: 네.
1: 미국 영토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면서 갑자기 초대형 대국이 돼버려.
0: 미국이 운이 좋아.
1: 운이 좋아요.
0: 근데 이게 약간 묻지마 투자 느낌이 나는 게 미국도 루이지아나 메이 당시에는 땅의 정확한 크기나 경계 그쪽 세계를 몰랐다고.
1: 아니
0: 뒤늦게 탐험대를 보낸다고 하던데.
1: 저 땅을 계획해서 산 게 아니라
0: 예, 예.
1: 나폴레옹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0: 네, 네, 네.
1: 하나 받고 하나 더 사.
0: 네네.
1: 어?
0: 박인 세일 하니까 일단 산 거야. 와.
1: 야, 예. 내 나폴레옹이 사기치겠어. 야, 가져가.
0: 네.
1: 산 거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그 미국도 이왕 우리가 샀는데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루이스와 클라크라고 하는 그 원정대를 보냅니다. 그 미국의 대학교도 있죠. 루이스 클라크 대학교. 보내가지고 더, 우리가 샀긴 샀는데 뭐가 있는지 모른다.
0: 네네.
1: 가서 니들이 한번 탐사를 좀 해봐라. 해서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얼떨결에 산 루이지아나 땅을 탐사를 해요. 어떤 선주민이 사는지, 어떤 지형이 있고, 왜냐면 그때 미국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네. 이왕 저렇게 된 거, 우리 대양을 뚫고 태평양까지 가자.
0: 아, 그런 생각은 했구나.
1: 그러면 일단 육로를 뚫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갈 수

0: 플로리다죠.
1: 플로리다. 진짜로 악어 튀어나와요.
0: 어, 플로리다는 당시에?
1: 당시에 스페인 명이었어요.
0: 그렇겠지. 어, 위치상.
1: 아, 근데, 당시에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눈에 가시죠. 미합중국 바로 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식민지가 있냐, 플로리다.
0: 멕시코만을 막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어, 예. 게다가 우리와 맞서 싸웠던 나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플로리다의 세미뇨얼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네. 세미뇨얼족이 살았는데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0: 아, 네.
1: 왜냐?
0: 네.
1: 남부주에는 노예주잖아요.
0: 네.
1: 노예주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흑인들이 플로리다를 차탈출하면
0: 네.
1: 세미뇨얼족이 보호를 해줬어요.
0: 아...
1: 우리와 내려와 살라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0: 아, 예, 예.
1: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식들이 지금 도망간 우리 재산들을 숨겨줘?
0: 어...
1: 가 된 거죠.
0: 네.
1: 여기에 한 장군이 군인이 등장을 해요.
0: 어,
1: 내가 본때 떼치떼치 혼내주겠다.
0: 누구죠?
1: 미국 제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 등장을 해요.
0: 어, 예. 앤드류 잭슨.
1: 앤드류 잭슨이 토벌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0: 네.
1: 말려요 당시에 그 먼로 대통령이었거든 미국이요.
0: 네.
1: 대통령 말립니다. 가면 지금 스페인과 전쟁할 수도 있다.
0: 어.
1: 뭔 소리냐고 스페인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지금 저 플로리다를 작살 안 내놓으면 굉장히 저건 골칫거리가 된다. 나만 믿으세요. 내가 박살 내보게 되겠다. 그래서 앤드류 잭슨이 진짜 밀어붙여가지고 플로리다를 침공해가지고
0: 네.
1: 접수를 한 다음에 진짜로 스페인으로부터 병합을 해버립니다. 1919년에 플로리다를 강제 병합을 해버려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라이징 스타가 돼요.
0: 앤드류 잭슨이요? 예.
1: 와! 눈에 가신 플로리다를 합병시킨 어. 대영웅.
0: 네네.
1: 그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0: 7대 대통령이 된다. 어, 그렇군요. 자, 루이지애나에서 플로리다까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어, 순간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었겠죠?
1: 플로리다에 원래 살고 있던 세미뇨얼족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전투에 의해서. 자, 그리고 앤드류 잭슨이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이 돼요.
0: 네.
1: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2기 집권하자마자 네. 제일 참한 게 뭐냐면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앤드류 잭슨 초상을 건 거예요.
0: 아, 트럼프는 존경하나요, 앤드류 잭슨을?
1: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존경을 해요. 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하냐면, 이른바 그 신의 계시를 받았다. 이 그래요. 땅은 우리 백인들의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뭐가 비극이었냐면,
0: 네.
1: 바로 플로리다 위가 조지아주예요.
0: 조지아주. 예.
1: 조지아주에서 1920년대에 금광이 발견됐네.
0: 어.
1: 빵. 우리가 그 골드러시라고 하면 보통 캘리포니아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0: 네.
1: 첫 골드러시는 조지아였어요.
0: 아, 그렇군요. 예.
1: 금이 발견되니까 야. 거기가 체로키족이 살고 있던 땅이거든요.
0: 아, 체로키족.
1: 체로키.
0: 예, 예, 예.
1: 그 금광이 발견됐는데
0: 예.
1: 체로키족과 5대1로 N분의 1로 나눌까? 하다가 앤드류 잭슨이 뭔 소리냐 다 쫓아내자 라고 그 이른바 반이민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0: 반이민법?
1: 그래서 말이 좋아서 반이민법이지
0: 강제이주식
1: 강제이주법이에요. 어,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체로키족들을 그 바로 위에 보면 오클라호마가 있거든요.
0: 어.
1: 거기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법안을 밀어붙여버려요.
0: 어, 오클라호마로 다 강제로 보낸다?
1: 거의 한 3천 몇 킬로거든요, 이거. 걸어서.
0: 예.
1: 체로키족은요,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인디안 밥 이를 먹는 그런 그 부족이 아니라, 미국 건국하기 이전부터 이미 영국화되어 있는 부족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다 양복 입고, 영어로 수업하고,
0: 예.
1: 자체 신문도 내고,
0: 네.
1: 그냥, 그냥,
0: 문명화돼
1: 있어요.
0: 예.
1: 학교 다 보내고, 그냥 다 세금 다 내고, 미국 정부에. 그 체로키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우린 지금 미합중국의 일원으로서 조지아주의 주민으로서
0: 그렇지.
1: 지금 세금 다 내고
0: 네.
1: 뭐 다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0: 똑같이 살고 있는데.
1: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가겠다 해서 소송을 내요.
0: 네.
1: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0: 예.
1: 대법원도 체로키족의 손을 들어줘요.
0: 아, 그래요? 예. 아,
1: 당연하죠. 아니 뭐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네. 주민들을
0: 강제이주법 안 되겠네.
1: 강제로 어. 이주시킬 수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땅땅땅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잭슨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0: 네.
1: 물론 당시에 삼권 분립은 돼 있었지만
0: 예.
1: 대법원이

0: 판결을 내려도 그걸 집행하는 건 당시 행정부였거든요.
1: 아하.
0: 대통령이 난 모르겠다 하면 끝이에요 이걸요. 앤드류 잭슨 그걸 했어요. 대부분
1: 무시합니까?
0: 무시. 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린 집행 안 하겠습니다. 어. 야, 내가 한 대로 이주시키라고. 네. 그래서 12,000명의 체로키족들을요. 네. 다 문명화 됐어요. 아, 영국화 됐어요. 서구화된.
1: 예예예. 예, 예.
0: 체로키인들을 살고 있던 조지아주에서 무려 거의 3,000몇 킬로를
1: 네.
0: 걸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기록을 보면은 진짜 뭐 밥을 하다가 끌려가고 아이는 놀다가 놀이터에서 끌려가고 신발도 못 신은 채. 그러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가시면 조지아주 가시면요. 저거를 지금 그 나름 그 미국 시민단체에서 그 이제 잊지 말자 하면서 그 눈물의 길이라고 해서 그 여정길을 만들어놨어요.
1: 아, 네.
0: 그리고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 길가에 무덤들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1: 아, 네네.
0: 다 추모비를 세워놨어요.
1: 아, 그래요?
0: 한번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1: 가실 기회가 있다면 네. 들러보십시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제 이주를 주도한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체로키족의 추장 사이에 엄청난 인연이 얽혀있다던데요?
0: 주날루스카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1: 예.
0: 주날루스카라는 추장이.
1: 체로키족 추장이죠.
0: 체로키족 추장이요.
1: 네.
0: 당시에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군인이었을 때
1: 네.
0: 다른 그 원주민 부족이죠. 크리크족이라는 부족이었는데 싸울 때
1: 네.
0: 그 토마호크라고 하죠. 미사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원주민의 도끼 이름이거든요.
1: 지금도 그래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응원할 때 토마호크 응원이죠.
0: 그렇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크리크족이 던진 토마호크를
1: 네.
0: 이 체로키족의 추장이었던 주날루스카가 막아주면서 살렸어요.
1: 아, 추장이 막아줬어?
0: 그 체로키족 추장이 네. 앤드류 잭슨을 살렸어요.
1: 세 명의 은인이네. 네.
0: 세 명의 은인이에요.
1: 네.
0: 그때 앤드류 잭슨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한 당신은 나의 형제다.
1: 그런 사람이 체로키족을 나중에...
0: 그래서 이 주날루스카 추장이 나중에... 따지러 가요. 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당신 구원했잖냐.
1: 그치. 네.
0: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체로키족한테.
1: 그치. 형제인데.
0: 형제인데. 당신이 해가 뜨고 달이 뜰 때까지는 우리가 형제라고 하지 않았냐.
1: 그렇죠.
0: 그때 앤드류 잭슨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
1: 아, 저 은혜를 원수로 갚네.
0: 그때 그 추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1: 뭐라고요?
0: 그때 전투에서 내가 그를 막지 않았으면 원래대로 토마호크를 막게
1: 죽게 내버려뒀으면
0: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인데
1: 아 많은 생각 들었겠네 진짜
0: 점점점점점점
1: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영토를 넓혀가는 찬란한 대륙국가로 도약하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0: 아, 그 지금도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 인디언 보호구역이 구역이 지금도 있거든요
1: 네
0: 거기는 그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미국의 그 행정권이 그 안 미치는 그 자치 지역인데 가면 참 안 됐어요, 거기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웃나라 멕시코로 눈을 돌리는데 얼마 전 멕시코의 역사편을 보셨다면 혹은 이번 계기로 보신다면 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땅을 또 미국이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이 미국이 차지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아시다시피 엄청난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광기에 한번 휩싸이게 되는 과정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서부개척 2탄
0: 네, 준비하겠습니다.
1: 잘 준비해 주실 거죠?
0: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1: 지금까지 서부개척 첫 번째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서 1812년 영미전쟁편 잡지사 캐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보내드린 멕시코의 역사편까지 보시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와 맞대고 있는 미국의 국경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편과 함께 즐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청취율 조사 전화 응답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네이버도 매일 새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뇌 MRI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우리 뇌는 두개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뇌는 80대 뇌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뇌건강이 무너지면 무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의 선택을 가른 그 차이는 안녕하세요. 뇌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이자 24년간 길 위에서 달려온 러너 정세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가요? 뇌는 지금 이 순간 몇 살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시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40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라고요. 뇌 MRI를 보면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운동 부족, 비만, 음주, 흡연 이런 거 모두 다 뇌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뇌 MRI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분들 몇 살로 보이는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뇌는 흡연과 음주를 30년 넘게 하시던 분의 뇌입니다. 뇌 여기저기에 혈관이 막힌 무증상 뇌졸중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면 위가 정상 MRI거든요. 같은 부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자기 뇌가 이렇게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최근 한 5년 동안 술을 하루에 서너 병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서너 갑 이렇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앉아서 일을 했고요. 당뇨, 고혈압, 지방간이 있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고 또 실명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분 실제 나이는 50대인데요. MRI는 70대 뇌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MRI 환자도 50대입니다. 이분도 당뇨 있었는데 혈당 관리 잘 안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담배랑 음주를 많이 하셨는데요. 술은 하루 걸러 한두 병, 담배는 하루에 두 갑씩 35년 이렇게 피웠습니다. 역시 운동 안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화면 위에 띄워놓은 사진처럼 우리 뇌는 두개골 안을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뇌는 80대 뇌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다음에 뇌경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이렇게 뇌 MRI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물론 MRI만 보고 인생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몸을 어떻게 돌보며 살아왔는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은 그대로 나의 뇌에 남는다는 게 제가 그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정보도 많아서요. 다들 이제 대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건강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먹으면 좋다더라. 병원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다.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으로도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죠. 아, 운동해야지. 그런데 운동 왜 이렇게 하기 힘드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운동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회사 일로 너무 지쳤어요. 아, 주말인데 좀 쉬고 싶어요. 우리 다 그렇죠? 다 비슷합니다. 우리 다 시간에 쫓기고요. 하루 종일 직장 일에 시달리다 집에 왔는데 운동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퇴근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 훌쩍 가 있고 또 뭐 짐 좀 정리하고 뭐 TV 보고 유튜브 좀 보고 하면 벌써 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가야 되나? 그러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짐도 챙겨야 되고 또 갔다 오면 씻어야 되고 운동 엉덩이 안 떨어지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늘 자책합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사실 이런 자책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싫은 건 지극히 정상이니까요. 인류 역사가 수백만 년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수백만 년 중에서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수렵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10에서 15km 걷거나 혹은 뛰었고 그것도 맨몸으로 뛴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따온다든지 아니면 짐승 사체를 짊어져야 됐고요. 물 한 모금 마시려면 먼 강까지 걸어갔다 와야 됐습니다. 가서 길어왔어야 됩니다. 진화 인류학자가 한번 셈을 해봤다고 해요.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랬더니 하루에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을 중고강도로 운동을 한 셈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열심히 산 걸까요? 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야 했던 거고요. 이 사람도 가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식량을 구하러 다닐 때 빼고는 계속 앉아 지냈대요. 그 앉아 지낸 시간이 하루에 한 10시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앉아 지내는 건 그때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유전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 최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편하게 쉬고자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가 주어질 때에만 몸을 움직이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이 싫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눈앞에 에스컬레이터, 계단 이렇게 나란히 보이면 제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에스컬레이터로 갑니다. 예, 운동 매니아들이요. 제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철인 3종 경기는 나가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못하겠다. 이것도 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본능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게으른 사람 아니거든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피해보려는 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본능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학교 의예과 학생들 1, 2학년짜리를 대상으로 수업을 한번 했는데요. 과제를 내줬어요. 과제가 뭐였냐면 최소 3km를 3명씩 짝을 지어서 달리고 그 인증샷 그리고 달린 기록 그리고 달린 소감문을 제출해라. 학생들이 총 300명인데 그 300명이 넘는 학생들 낸 과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놀랐어요. 제가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3km, 정확히 3km, 정확히 3km만 달렸습니다. 그 달려보신 분은 알아요. 이 스마트워치에서 0.00 맞추려면 그거 계속 보다가 정확한 그 시점에 눌러야 되거든요. 3.00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숙제를 뭐라고 냈냐면 최소 3km 달려라 이렇게 냈는데 다 3km만 딱 달려온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인간이 원래 이렇지. 이게 인간 본능이지. 제가 머리로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우리 본능을 너무 쉽게 만족시켜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집 앞에 음식이 오고 빨래, 청소 다 기계가 합니다. 계단 대신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고 걷거나 뛰는 일은 자동차가 대신합니다. 몸을 거의 쓰지 않고도 우리는 아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대부분은 비슷한 병에 걸립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공통적으로 현대사회가 너무 잘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살아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만 있잖아요. 비만은 단순히 외모나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가져오고 결국 뇌까지 늙게 만듭니다. 저는 뇌를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매일 MRI를 통해서 외래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뇌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이나 치매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격, 여러분의 가치관, 기분, 그리고 삶의 태도, 여러분의 뇌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정확한 의사결정, 이런 것도 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단순히 하나의 장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 그 자체다. 뇌가 건강하면
우리는 더 잘 배우고 잘 일하고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건강이 무너지면 생각보다 무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쉽게 화를 내고 고집이 세지고 사람들과 점점 어울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호기심으로 초롱초롱했던 그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하고 싶은 것도 또 하려는 모습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저 불평불만 많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이 지켜온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뇌가 다치면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단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 뇌를 계속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나라는 사람을 오래오래 좋은 모습으로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두 분 다 경도 인지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서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다. 저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 환자분들 중에 반 정도는 치매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 대상 연구에 두 분이 오셨어요. 엄청난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낸 분이었어요. 이제 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작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은 찼고 다리는 후들거렸고 운동은 고통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분이 저한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화를 내시고는 운동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이분은 당뇨, 고혈압, 근감소증, 콩팥병 이런 병들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운동을 하셔야 하는 분인데도요. 다른 한 분은 같은 70대였지만 부인과 함께 산도 다니고 가끔 슬로우 조깅도 하던 분이셨어요. 이분은 연구 기간 내내 즐겁게 연구를 참여하셨고 주어진 운동도 모두 잘 해내셨습니다. 제가 운동 숙제도 해오라고 내드리면 불평 없이 잘 해오셨어요. 끝까지 웃으면서 과정을 마친 후에는 이분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모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운동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운동을 끝내 포기하셨고 다른 한 분은 끝까지 해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두 분의 선택을 가른 그 차이는 원래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던 거죠. 두 분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아, 내가 20대 때 달리기를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그 나이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던 그 계기에는 달리기를 즐기던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마라톤에 나가는 외삼촌을 봐왔던 저는 달리기? 나도 해볼까? 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이 운동을 하면 아이는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운동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습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는 성인의 뇌에 비해서 뇌의 가소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 때 무엇을 하면 보상회로, 특히 좋은 보상회로가 훨씬 잘 그리고 쉽게 만들어집니다. 뇌에 길을 만들거나 혹은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타깝지만 계속 더 힘들어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달린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또 없을 겁니다. 즐거운 운동 경험을 일찍부터 맛본 아이들은 운동을 자연스레 즐기고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본능과 반대되는 운동을 개인의 의지탓만 두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다가 그만두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운동을 즐기게 되는 환경과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려면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의예과 학생들한테 운동 과제를 낸 것도 사실 그런 뜻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까 학생들이 소감문도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달리기 과제를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 내가 과연 걷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 뛰자마자 몸은 바로 정직한 신호를 보냈다. 다리가 묵직했고 종아리가 당겼다. 느리게 뛰는데도 숨이 찼다. 트랙 마지막 바퀴를 돌고 멈춰서니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소리를 듣는데 역설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책상 앞에서는 머리만 비대해지는 기분이었는데 트랙 위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과 연결된 것 같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 학생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학생은 3km 달렸다고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단순히 3km를 달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 뇌에 건강한 길 하나 새로 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나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자신의 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옵니다. 좋은 뇌든 나쁜 뇌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뇌는 삶을 기록합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 오늘 외면한 한 걸음도 모두 기록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 삶 자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주말이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7월 13일 월요일 우리는 맛있게 먹고 난 잔치상의 기억이 남아있는 이제 7월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뉴욕을 둘러싼 바다가 파도로 혹은 사이사이 자리한 호수들이 비춰내는 푸른 하늘로 우리를 부르는 동안에 올해 북중미 월드컵 축구에 푹 빠져 있는 주말을 보내고 났습니다. 매 경기를 다 찾아볼 여유나 방법이 없다 해도 오늘 아침 우리는 이제 4강에 오른 네 팀, 아르헨티나부터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 모두 FIFA 랭킹 탑4의 팀이라는 사실에 또 신기해합니다. 오늘 7월 13일에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일들에 최초의 월드컵 축구 대회 개막이 올라와 있습니다. 1930년 오늘 날짜에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이 제1회 월드컵. 1930년에 바다를 건너 우루과이 월드컵에 어떻게 소식을 듣고 갔는지 그것도 대단하지만 대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배편이 마땅치 않아서 너무 오래 걸려니 오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나 보다. 가족들 중에는 장례식을 준비하기도 했다는 얘기들이 전설같이 들립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틀을 쉬고 내일 4강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손바닥 안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0: 네, 이제 조금씩 더워집니다. 오늘 날씨는 뉴욕시와 그 일대에 맑은데 가끔 구름이 끼긴 하는 날씨인데 지금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고 있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86도 그러니까 섭씨로 하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최저 기온이 뭐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비가 올 확률도 4%로 기분이 좋은 몸에 와닿는 공기가 아주 쾌적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오늘보다 확실히 더 올라가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화씨로 94도니까 섭씨 34도까지 올라가네요. 덥다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햇볕도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내리쬐 거라고 무더위 내일 정오 무렵부터 시작돼서 이 더위 주의보가 그 다음 날인 수요일 정오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더운 날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화씨로 97도 그러니까 섭씨로 36도니까 이 숫자만 들어도 벌써 덥습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도 이 폭염에 주의해야 하는 내일 정오부터 수요일 정오까지 대략 그렇게 24시간 지금 이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거죠. 목요일이면 조금 내려가지만 계속 덥고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건 좋지만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비가 안 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한 32도까지 섭씨로 그렇게 내려가기는 하지만 금요일 늦지막히 소나기가 한번 내리고 나면 토요일에는 또 한결 좀 견딜만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그래서 비가 올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높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주말이 그래서 또 좀 촉촉하게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어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으로 20년을 지내면서 공화당 소속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연방 상원 의원 뭐 전혀 상상을 못했던 세네터 린지 그램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사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동맥 파열로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하고 2016년이었던가요? 그때 대통령 선거에도 프라이머리에 잠깐 출마를 했다가 2015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과 원수지간이 될 뻔한 트럼프라는 인물은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만약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우리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주 가까운, 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서로 의논을 하고 그레엄 연방 상원 의원은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외교 문제부터 전쟁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이 일으킬 때도 가장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71세 나이로 그리고 바로 전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그램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10번이나 거기를 다녀왔다라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다녀온 것이 금요일이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우리가 이걸 또 다시 발표하자.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토요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나니까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때는 이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시민권인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이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연방의회에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지금 상당히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정치 리더들이 왜 아픈지 어딜 갔는지 잠적해 있는지 이런 걸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 연방 상원 의원, 공화당 원내 대표를 지낸 매치 맥커넬 지금 84세 나이입니다. 매치 맥커넬이 6월 14일인가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겨서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나오지 않고 뭐 우리랑 대화를 했다. 뭐 측근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게 뇌세한데 숨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동안에 침묵을 지켰던 세네터 미치 맥커넬 연방 상원 의원이 병원 침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나는 쓰러졌고 이게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의식을 잃었는지 뭐 의식을 잃은 남자를 지금 병원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네,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폐렴까지 겹쳐서 병원에 지금 계속 입원해 있었다. 연방 상원 지도부뿐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도 뭐 몇 선거구죠? 뉴저지에 예비선거가 있을 때 제7선거구에 그 하원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 몇 달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랬는데도 또 어쨌든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네, 오랫동안 디프레션으로 고생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지금 공화당을 대표하는 매치 맥커넬 아직도 병속에 있다. 84세인데 살아는 있다. 그렇지만 엉뚱하다는 건 이제 나이로 봐서 71세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온 이 린지 그램 연방 상원 의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건 충격을 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연방 상원의 리더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나이 평균 연령이 80대? 뭐 가까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원로가 됐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이끄는 그런 의회 의원이 됐겠지만 이 정도 나이가 고령화된 것이 괜찮은가? 언제까지 그러면 선거에 나올 수 있을까? 이름이 익숙하니까 유권자들은 나오면 그냥 찍어주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그러면 이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의회에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맞는가? 이건 뭐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컵 축구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미뤄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뭐 이거 제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지금 몇 주 전하고 또 똑같은 상황 지난주하고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된다? 그러니까 이미 뭐 종전이다, 휴전이다, 종전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고 뭐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것들 차차 해결해 나가자라고 해서 한 60일 정도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 뻥뻥 또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이란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지렛대인데 이걸 잡으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들어주는데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그런 액션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또 미국에 가서 공격을 하고 미국의 공격이 오니까 주변에 미군 기지가 들어있는 이 뭐 가까운 나라들 중동의 국가들에 또 공격을 하고 이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일단은 끝나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 공급의 5분의 1 핵심 이 경로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기름값이 다시 오르고 공급은 또 줄어들고 뭐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겠죠.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자 이제 비축해놓은 기름을 방출하고 대체 공급은 확보 지금 비상대책에 여러 나라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미국 정부가 어쨌든 러시아산 지금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때에 러시아산 석유 일부를 뭐 임시로 허용하는 새로운 그런 결정을 또 내릴 수밖에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더 이걸 하지 말자라고 자금줄 조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된 거죠. 전 세계가 연료 부족 사태에
1: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비축해놓은 기름이 고갈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오늘 아주 interesting question을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누가 승자인가?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의 1월 3일 올해 공격이 있고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와서 미국에서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즉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먹을 거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또 엄청난 지진이 났습니다. 이거 뭐 사람이 얼마가 죽었는지 우리가 그 사태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중요한 그런 무관심 중에 하나는 어차피 미국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기도 하고 아주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베네수엘라의 지역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그때 당시에 델시 로드리게스에게 전화를 해서 스페니쉬로 아주 통보를 바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이 보도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를 정말 미국이 컨트롤하는 그 구조로 들어갔다. 미국 국무장관이 뭐 스페니쉬 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국가의 기반 시설과 군사 기지까지 그리고 고위 관료 우리가 다 이 공격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마르코 루비오 지금 현재 미국 국무장관이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총독으로 부상을 했다. 놀랄만한 사실 아니지만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 뭐 어떡해요.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좀 복잡합니다. 물론 그냥 대략 우리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로 미국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이끌고 있다. 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표현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하루 전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승전이 뉴저지 스테디움, 그러니까 뉴저지 위치한 MetLife 스테디움에서 이번 주 이번 주 썬데이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딱 네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동안 계속 찾아서 본 것도 아닌데 뭔가 정말 떠들썩한 큰 잔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북중미 월드컵, 특히 미국에서 11개 도시에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최가 됐기 때문에 초기 뭐 조별 리그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타임존이 각각 있는 나라 미국을 활용을 해서 아주 멋지게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절정이 지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8강전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데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다 똑같겠지만 어느 한 팀도 떨어지게 그렇구나라고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비교적 일찍 탈락을 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또 즐길 수 있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에는 놓치기 싫어서 두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셨다 하면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240분 경기죠.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 8강전 두 경기에서 승자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가 스페인과 프랑스와 함께 이제 4강에 합류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됐는데, 하마터면 연장전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아슬아슬한 질 수도 있었다. 잉글랜드는 연장전에서 노르웨이를 2-1로 이겼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들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케이아스, 뭐 이건 혼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렇게 뭐죠, 구르기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게 뭐 아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이건 옷깃만 스쳐도 파울이에요. 막 불러버려요. 그래서 또 영국 선수들, 영국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잉글랜드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영국 UK는 잉글랜드 하고 또 웨일스,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번엔 잉글랜드가 나왔죠. 그래서 노르웨이를 이기고 4강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때 이 경기가 펼쳐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체감 온도가 화시로 뭐 40도가 넘는 그런 엄청난 더위여서 현지에서 살아오던 사람들도 정말 덥다 했는데, 노르웨이 엘링 홀란드 선수와 이 잉글랜드 주드 벨링햄이 주요한 특히 벨링햄 선수는 두 골을 다 넣었잖아요. 영국의 승리를 가져온. 근데 연장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그리고 또 홀란드 선수는 아예 연장전으로 뛰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 경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뭐 까마득히 벌써 옛날 같지만 아무튼 승리를 함으로써 잉글랜드가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트로피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렇게 오래전이었나? 축구를 잘하는 잉글랜드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진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히려 패배하고 4강에 못 오른 이 노르웨이, 그리고 골을 넣지 못한 이 엘링 홀란드 선수가 진짜 많이 스타에 더 스타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소셜미디어의 여러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축구에 있어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참 사람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이미 팬이 많이 있었죠. 세계인들의 하트를 가져간 스타다. 뭐 상대팀 이제 끝나고 나서 잉글랜드 주드 벨링햄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허그를 하고 머리를 만져주고,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 도르트문트에서 같이 뛰었을 때 한 2년 정도 티네이저의 유망주로 만나서 그때부터 브로맨스라고, 남자들 간에 너무 가까워서 붙여지는 우리가 브로맨스, 두 선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주드 벨링햄 뭐 졌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 홀란드 선수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한다 뭐 이런 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한 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노르웨이가 이길 수도 있었던 그 두 번째 골

성공했나봐요. 다시 비디오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뭐, 골문 앞에서 혼전 중에, 코너킥을 세 번이나 얻었는데, 이 홀란드 선수가 자꾸 달려드는 상대 수비수를 밀쳐가지고 뒤로 완전히 나가 떨어진, 그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파울이 먼저 있었다. 이래서 이거를 무효화했습니다. 뭐, 넘어지는 장면만 보면, 야, 홀란드가 좀 심했네. 그렇지만, 몸이 워낙 큰데, 막, 계속 이 같은 선수가, 그러니까 밀쳐진 선수가 몇 번이나 붙으니까 조금 밀다가 나중에 한번 밀었는데 워낙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 때문에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몸싸움이 뭐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 있지만 뭐 힘센 것도 죄냐? 홀란드를 사랑하는 또 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게 무효가 되지 않았더라면 잉글랜드가 과연 노르웨이를 이길 수 있었을까? What if가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이 나오죠. 만약에 여기 열려있던 찬스에서 골 가까이에 있던 홀란 선수에게 왜팀 동료 셜록 선수가 패스를 안 했나? 뭐 이건 자기가 더 한번 공을 세우기 위한 뭐 그런 셀프시한 것이 아니었나. 동료에 대한 비난도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열려있던 그 파스는 잠깐 조금 있다가 바로 다쳐버렸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막혀버리고 그 자기가 스스로 슛을 날렸는데 이게 안 됐죠.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엘링 홀란 선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뭐 판정 논란에 대해서 뭐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뭐 잘하는 팀이니까 우리 쪽으로 약간 이렇게 뭐 판정이 유리하게 가기도 하는데 잉글랜드가 원래 잘하는 팀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이그 패배했지만 상대 그 벨링햄 선수와 그리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뭐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분위기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참 훌륭하다, 마음에 든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나라 노르웨이는 우리 최소한 대한민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월드컵 경기 중에 우리가 이렇게 골이 취소되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이 된이그 플레이 선수 왜 그렇게 했어? 막 엄청나게 질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나라가 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뭐 노르웨이의 경우는 엘링 홀란 선수가 팀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 뭐그 나라의 문화 때문일까? 그래서 신기하고 우리로 또 하여금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I'm happy in my life. 내 삶에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뛸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르웨이를 축구로 지도에 올려놓은 것이 참 자랑스럽다. 앞으로 올 노르웨이의 이 축구, 미래에 대해 또참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인생의 이 플레이스가 참 좋다.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또한 경기, 8강전, 마지막 4강 진출 팀을 뽑는 아르헨티나와의 스위스 8강 경기. 밤늦게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연장전까지 갔는데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살아 기사회생했다. 뭐 어쨌든 경기는 아르헨티나 승리로 끝났지만 아르헨티나가 흔들리던 결정적인 순간에 스위스 선수가 처음에는 이 주심이 이게 둘이 불렀는데 두 선수가 이상하게 아르헨티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니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거세게 항의를 했죠. 두 명, 세 명이 막 그러니까, 아, 이게 wrong identity다. 선수를 잘못 내가 말했구나. 그게 가능한가요? 주심이, 경험 많은 주심이. 그래서 이걸 비디오로 또 보니까 이건 다치도 않았는데 오히려 공격에 나선 스위스 선수가 발로 차면서 뭐몇 바퀴를 굴렀다. 이게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거 쇼하면 옐로우 카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가 이미 옐로 카드를 한장 받아놓은 브릴 엠볼로 선수였죠. 그래서 그냥 바로 레드 카드가 나가면서 10명이 뛰어야 하는 스위스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이게 주심이 이렇게 아르헨티나 손을 들어줬다. 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피파가 사기는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앞서 카보베르데 또 이집트에 이어서 스위스까지 벼랑 끝으로 아르헨티나를 몰고 갔던 그런 나라들 아르헨티나의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4강 준결승 진출 나라들이 확정이 됐고 내일 화요일에 텍사스 댈러스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애틀랜타 조지아주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됩니다. 이건 뭐 랭킹 1, 2, 3, 4 FIFA 랭킹 뭐 그게 다 꼭 맞는 건 아니라지만 뭐 어디 빠질 만한 팀이 없다. 이 강호들의 4강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The Athletic 뉴욕타임즈의 스포츠 디비전으로 들어간 애틀라틱에서 전문가가 분석한 걸 보면 아르헨티나는 너무 메시만 의존하지 말라고 잉글랜드는 수비가 자주 뚫리는 그런 모습을 또 토너먼트 들어와서 보여줬으니까 메시가 가장 파고들기 좋아하는 이게 약점이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측면 이 라이트 백 측면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마이클 올리세로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스페인이 프랑스를 이길 수도 있다. 이게 프랑스의 약점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스트라이커, 좀 의지할 만한 그런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전문가의 말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네, 월드컵. 이렇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함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전 중에 차에서 내리실 때가 됐을 때 이제 꺼야 되겠다. 그런데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더 새로워진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오셔서 맨 위에 상단에 그 상단 오른쪽 코너에 On Air 이 두 단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에서 내려서도 스마트폰 아니면 인터넷이 되는 또 컴퓨터 등을 통해서 우리 방송 계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월드컵 축구로 정신이 다 가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올해 세 번째 대회인 윔블던이 끝나버렸습니다. 어제 남자부에서 야닉 시네르가 다시 한번 윔블던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이 두 번 연속 2연패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 프렌치 오픈에서는 너무 더워서 그냥 중간에 그냥 무너져버린 그 시네르 선수가 알렉산더 지베레프 그래서 프렌치 오픈에 우승을 한 이 선수를 결승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또 지베레프 선수가 좀 미끄러졌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무튼 잘 지켜내서 윔블던 남자부 야닉 시네르 우리 영어로 부르면 시너가 되는데 이탈리안 선수 그렇습니다. 여자부에는 린다 노스코바 선수가 캐롤리나 무초바 선수를 이겨서 결승전에서 여자부 우승을 했습니다. 윔블던 타이틀 21살로 두 선수 다 체코 선수였어요. 체키아 그래서 또 그걸로 굉장히 특이한 이번 윔블던 여자부 결승이었다 했고요. BTS 방탄소년단 우리가 또 월드컵 축구에 빠져있는 동안 BTS는 다시 투어를 계속 이어가서 유럽을 돌고 지금 어디죠? 어제 브뤼셀에서 했나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프랑스 파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썬데이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에 또 초대한 아티스트 그룹 중에 하나로 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 전날 밤에 유럽, 프랑스에서 끝나서 날아오나. 네. 다행히 6시간 유럽이 빠르니까 그 시간 차이로 이렇게 하면 17시간 정도 움직이는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것도 자세하게 어디서 어디로 가고 했는데 그 프라이빗 제트들이 내리는 티르보로 우리는 그냥 테트보로 공항 그렇게 말하는 네. 월드컵 결승전이 있는 MetLife Stadium에서 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그날 19일은 어마어마하게 통제가 돼서 어쨌든 BTS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또 자세하게 내일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 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 한글 간판 킴스 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실버 올라와 있습니다. 실버 목걸이 트럼프 대통령이 벨기에에서 받은 그 반지보다 난 이거 갖고 싶다.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가치도 있고요. K라디오 홈페이지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은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문제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잠시 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네. KCS의 김태원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 매니저 KCS입니다. 지금 KCC로 올라가 있는데 KCS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 매니저로 잠시 후에 뉴욕주가 7월부터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을 축소 연방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우리 가족 탈락 대상일까? 내가 그런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 해먹나? 뭐 축구도 없는데 포켓 들어갈까? 오늘도 여전히 뉴저지 한남치인 안에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는 네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치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 하재단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연결됩니다. 24시간 우리 마음의 어려운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편의 목소리 또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 받습니다. 애써 재단의 헛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주고 싶은 마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을 제니의 뭉채가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려줄 쿨링마트, 여름 의류 건강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뉴욕 주가 7월부터 이미 시작돼서 내 보험이 에센셜 플랜이었는데 이제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없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나와 우리 가족이 탈락 대상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고 오늘 김태원 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의 프로그램 매니저 김태원 매니저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내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이 뭐지?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센셜 플랜이 어떤 플랜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 네. 일단 에센셜 플랜이라는 보험은 뉴욕 주에서만 이제 운영하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중산층, 초입 수입이 있으신 분들에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나이는 19살부터 64세까지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0: 네. 내 카드를 보면 내가 이게 에센셜 플랜이었는데 몰랐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에센셜 플랜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 이거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KCS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시나요?
1: 네.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에센셜 플랜이 메디케이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0: 네.
1: 에센셜 플랜은 이제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일단 연방 빈곤선이 더 높은 그런 보험이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7월 1일부터 에센셜 플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250% 사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0: 네.
1: 이제 에센셜 플랜에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대략 한 45만 명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기
0: 네.
1: 시작했습니다.
0: 45만 명 뉴욕 주에 45만 명이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으로 그게 내가 벌어들이는 돈하고 인컴하고 관계가 돼서 이게 받던 것이 이제 없어진다 하는데 그게 지금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때 이렇게 확대가 됐던 건가요?
1: 네, 이제 팬데믹 이후로 시행이 됐는데
0: 네.
1: 한 2024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0: 2024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좀 확대하자라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통보가 오는 거겠죠? 이제 당신이
1: 네.
0: 이 에센셜 플랜, 에센셜 플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로 오겠죠?
1: 네, 일단은 먼저 이제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번에 2026년 초부터
0: 네.
1: 뉴욕주에서 이제 솔직히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정책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0: 네.
1: 뉴욕주는 이제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이제 드릴 수 없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한 봄쯤부터 이 보험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통지서를 발송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김태현 매니저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월이었던가요? 올해?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보험을 잃게 된다 하는 건 어떤 뜻인지요?
1: 일단은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0: 네.
1: 6월 30일까지 이제 그 에센셜 플랜 200에서 250이라는 보험이 없어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보험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뉴욕 주에서는 이제 오바마 케어 그 퀄리파이드 헬스 플랜이라는 보험을
0: 네.
1: 가입할 수 있게 뭐 특별 등록 기간이라고 하죠.
0: 네.
1: 이분들이 이제 수동으로 갱신을 해서 이제 다른 보험의 자격 조건을 이제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0: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KCS 같은 단체에서 문의가 오면 그렇게 또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가족 구성원 그리고 수입 정보하고 이민 신분 정보를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그 각각 가족마다 이제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보험으로 이제 다시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뉴욕 병원 협회 뭐 이런 의료계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에센셜 플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입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오는 변화.
1: 네,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인 기준이면 지금 한 3만 9천 불에서 3만 1천 불로 떨어진 상태고요.
0: 네.
1: 2인 기준이면 한 5만 불에서 4만 네. 3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수입이 있었던 분들은
0: 네.
1: 이제 병원을 이제 저렴하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병원에 이제 영향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이 에센셜 플랜이 왜 중요한 보험이었냐면 이제 보험료가 없었고요. 디덕트블이나 공제액이도 없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처방약이나 이제 뭐 치과나 이제 병원에 가는 코피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이 보험이 없어지면서 그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0: 네. 병원을 아파도 겁나서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없이 살아가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도 새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사세요. 그런데 지금 네. 에센셜 플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뭐 애뉴얼 연간 5만 불부터 그니까 빈곤 기준에 250%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었다면 이게 4만 3천 불로 내려가니까 기준이 더 어려워진 거죠. 돈을 5만 불을 번 그런 2인 가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로 에센셜 플랜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1: 네, 맞습니다.
0: 이것보다 수입선이 훨씬 내려가면 이제 메디케이드인데요. 보험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돈 그렇게 많이 안 내고도 병원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픈데 병원을 네. 못 가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메디케이드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에센셜 플랜에 대해서 그 수입 기준을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1: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민 신분하고 가족 구성원도 중요하겠지만,
0: 네.
1: 일단 그 수입이 일단 최고 중요해요.
0: 네.
1: 메디케이드는 이제 영주권자나 이제 시민권자 대상으로
0: 네.
1: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거는 수입이 한 138%까지 있어요.
0: 네. 연방 빈곤 기준에.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만 2천 불까지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에 자격증분이 안 되실 때, 이제 200%까지 에센셜 플랜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센셜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수입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걸 잃게 됐다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KCS 같은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 네. 일단은 갱신이나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먼저 이제 그 각 가족들이 이제 혹시 직장을 다니시면
0: 네.
1: 직장 보험에서 이제 보험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배우자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0: 네.
1: 아니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수입이 내려갔을 때 뭐 메디케이드로 다시 재심사를 하셔도 되고
0: 네.
1: 아니면 더 낮은 에센셜 플랜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안 발생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뉴욕주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보험을
0: 네.
1: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영어로 Qualified Health Plan이라는 보험이고요.
0: Qualified
1: Health Plan.
0: Health Plan. 이건 그러면 오바마 케어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거하고 달라요?
1: 보통 부르는 오바마 케어하고 똑같습니다.
0: 네, 근데 다른 이름으로 Qualified Health 플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1: 네, 원래 이름이 이제 Qualified Health Plan인데
0: 우리가 그냥 오바마 케어 부르는 거죠.
1: 네, 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네. 오바마 케어로 알고 있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등록 기간이 있는 보험이고요.
0: 네.
1: 등록 기간이 11월에서부터 1월 달까지 이루어지는데
0: 맞아요.
1: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Essential Plan 200에서 250이라는 보험이 네. 없어지게 되고요.
0: 네.
1: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특별 등록 기간으로 해당이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그 수입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0: 네.
1: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0: 네.
1: 8월 30일까지 특별 등록 기간을 다 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 보험이 상당히 비싼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보험 자체가 이제 내가 나의 건강이 어떤가 유지하고 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할 때 이 Essential Plan에 해당이 되던 뉴욕 주민들이 점차적으로라고 하는데 이제 각각의 기간이 다르고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7월에. 그래서 KCS로 문의를 좀 하셔서 자세하게 들으시고자 하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1: 네, 이제 저희 이제 KCS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KCS 대표번호로 연락을 받으면
0: 네.
1: 여기 앞에 리셉션 분이
0: 네.
1: 그 저희 공공보건부로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KCS 대표 전화를 하셔서 공공보건, 네. 보험에 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하면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네.
1: 네. 전화번호가
0: 네.
1: 718-739-6137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태원 KCS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 프로그램 매니저로부터 뉴욕주가 7월부터 에센셜 건강보험 받을 수 있는 그 수입의 기준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여기서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인가를 들어봤습니다. 네, KCS로 대표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태원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묻어나침 between 뭐라고 하더죠? 이 숨 가쁜 월드컵 빅매치 사이에 잠시 우리는 숨을 돌리며 중요한 삶의 또 건강보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이 되면 이혜인 시인의 시에 나오는 치자꽃이 또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치자꽃을 어릴 때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요. 치자꽃,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시는 이렇게 갑니다. 땀방울이 아닐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며칠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뉴욕. 세상의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7월의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3일 1년 365일 중에서 딱 중간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뜨거운 여름날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자리죠. 누군가는 여름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멀리까지 여행을 떠나는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눈부신 초록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열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계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 월요일 아침이지만 가끔은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잠시 그늘을 찾듯이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지치기 쉬운 이 계절,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그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 7월 13일 월요일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갓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요. 양복 전 품목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 거기다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사기 고추 3불 99, 그림자도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 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0: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뉴욕 웨스트 나이아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또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엑스포에서는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상담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장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또한 풍성한 문화 행사도 함께 마련되어서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써니홍 엑스포 총괄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정보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아주 바쁘실 텐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이번 7회 북미주 엑스포 행사위원장 써니홍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이고요. 이 엑스포도 제7회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다음 달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일단 이번 엑스포의 주된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줄여서 네.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북미주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0: 네.
1: 북미주 엑스포 취지는 저희가 이제 처음 1회 시작이 네. 코비드-19이 시작된 게 2020년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때는 네, 세계 경제가 네.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저희가 느꼈을 때고
0: 맞습니다.
1: 저희가 네, 저희 협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네.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는데 이 일을 돕고
0: 네.
1: 또 우리 현지 동포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데 돕기 위해서
0: 네.
1: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저희 북미주 엑스포의 주된 취지가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020년 그 시기에 네. 시작이 되었군요.
1: 네.
0: 그러면 벌써 7번째를 지금 진행해 오시면서 이번에 특별히 제7회 엑스포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지난 그간의 행사들과 비교를 하셨을 때 좀 달라진 네. 점이 있을까요?
1: 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매년 저희가 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또 뭐 덕분에 더 좋은 또 성과도 있는데요. 아, 이제 저희 7회에서 크게 제가 느낀 거는 북미주 엑스포가 한국에도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올해는 저희도 좀 놀랄 정도로 한국의 기업들이 협회로 직접 연락을 주시는 횟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게 이제 저희가 네. 예, 느끼는 점이고요.
0: 네.
1: 올해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의 환율 변동이 있어서
0: 네.
1: 이제 참가하시려던 몇 이제 여러 기업들이 내년으로 연기하는 이제 상황이 조금 벌어진 일도 있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올해는 이제 행사 대행을 이제 네. 요청하시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어요.
0: 아, 그래요.
1: 행사 대행이라는 거는 네. 직접 미국 행사지에 오시기가 어려우시니까
0: 네.
1: 이제 기업 제품만 저희 협회에 보내셔서
0: 네.
1: 엑스포 참가 대행을 이제 부탁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행사 대행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일이 뭐 매년 한 5~6 기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 10회사가 넘어갔어요.
0: 와, 그래요.
1: 네, 이제 네. 네.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또 저희가 좀 달라졌다 하면, 저희가 2회부터 지난해까지 저희가, 행사 개최지가 아메리칸 주림몰이었는데요.
0: 네네.
1: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뉴욕에, 네. 웨스트 나이아에 있는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이번에.
1: 네네네. 네. 이제 팰리세이즈 센터는 이제 폴리에서 25분 거리에 있고
0: 네.
1: 거기 우리 이제 동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0: 네.
1: 치즈케이크 팩토리, 타겟, 홈디포, 네, 100개 또 매장이 넘는
0: 네.
1: 전문적인 이제 쇼핑 센터에서 좀 벗어나서
0: 네.
1: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영화도 보고 또 액티비티도 하고 이제 외식까지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는
0: 네.
1: 이제 가족 놀이터 같은 이제 장점이 있는 장소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저희가 네. 네, 5년 동안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하면서 저희 이제 참가하시는 기업들의 이제 제품에 대한 리액션을 많이 봤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번에는 네, 장소를 한번 옮겨서 네, 이제 뭐 또 가깝기도 하고
0: 네.
1: 또 엄청 큰 센터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이곳의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0: 네.
1: 예. 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네. 이제 참가하시는 기업들 제품의 이제 홍도를 위해서 저희가 실은 개최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번에는 예, 퍼블리시티 센터로 저희가 개최지를 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또 달라진 점이에요.
0: 그러네요. 이렇게 네.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렇게 엑스포를 계속 개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아, 저희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은 저희 3회까지는 한국에 네. 뭐 홍보를 위해서 방문을 하거나 또 네. 여러 기업들이 이제 해외를 다니실 수 있는 상황이 실은 3회까지는 아니었어요.
0: 그래요.
1: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4회부터 이제는 해온 거고 이제 7회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행사 자체가 네. 이제 협회 공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0: 그렇죠.
1: 물론 엑스포 행사로 이제 행사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중요하지만
0: 네.
1: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한국 기업들이 단 한 기업이라도
0: 네.
1: 미국 진출하는 걸 돕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솔직히 저희는 눈에 띄는 성과는 조금 느려요.
0: 네.
1: 그러면 올해도 저희 엑스포에 참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거절한 기업들이 몇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그렇죠. 안 되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0: 네.
1: 저희가 성과는 좀 느리지만
0: 네.
1: 계속적으로 매년 성과가 늘어나는 걸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 점에 네, 그 점에 저희는 이제 흐뭇한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면 엑스포를 통해서 이제 저희 한국 제품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인첸트 미네랄 비누라고 해서
0: 네.
1: 그 회사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 지금 세일이 이미 들어와서 진출해서 하고 있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예, 어린이 밥그릇으로 굉장히 유명한
0: 네.
1: 이제 한국에
0: 네?
1: 이제 그 실리콘 밥그릇이 있어요.
0: 네.
1: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밥그릇이
0: 네.
1: 지금 미국에는 웰빈 강아지 밥그릇을 전환해서 그렇게 수입하셔가지고
0: 네네.
1: 마이글로페시안 제품이 이미
0: 네.
1: 여기서는 이미 세일이 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0: 손님 브랜딩도 하고 산업 디자인을 하는
1: 네.
0: 저희 대표가 직접 도와서 지금 디자인을 다시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이제 뉴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1: 네.
0: 유연경쟁협회 회원사들이 뭐 직접 도움도 주고 함께 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점이
1: 네.
0: 저희 협회 입장에서는 또 북미주 엑스포에도 성과이기도 해요.
1: 정말 뜻깊 큰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정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진출하려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께 네. 특별히 좀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이곳 현지에 계신 기업인들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희는 네, 저도 한국에, 저희도 한국에 네. 가서 저희가 홍보도 이제 4회, 5회 때는 하고 했었고 한데요.
1: 네.
0: 일단은 한국에 계신 모든 기업들은
1: 네.
0: 미국 시장에 예, 이 마켓에 진출하고 싶어 하세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저희는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1: 네.
0: 준비되어 있는데
1: 네.
0: 이제 문제는
1: 네.
0: 이제 기업,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 계신 기업의 제품들이
1: 네.
0: 이제 이 본인들의 제품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셨으면 좋겠고
1: 아, 네.
0: 이런 이해가 없이 오셔서
1: 네.
0: 난감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거저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렵다고
1: 네.
0: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
1: 네.
0: 또 이제 미국의 현지인들의 이제 선호하는 뭐 점이 다르고 기호가 또 우리 제품하고 다르잖아요. 한국
1: 그렇죠.
0: 우리 국민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제품과 마케팅 방법을
1: 네.
0: 이제 이 미국 현지인에 맞출 그래도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1: 네.
0: 예, 예를 들면, 저희 남한의 신발 같은 경우는
1: 네.
0: 와서 느끼고, 바로 이제 이렇게, 이 현지에 맞게 디자인이 틀리니까
1: 네.
0: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1: 그렇죠.
0: 또 이게 또 새로운 무슨,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1: 아.
0: 기술이나 이런 테크놀로지는
1: 네.
0: 아주 같기 때문에
1: 그래요.
0: 큰 무슨 예산이 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1: 네.
0: 현지에 맞게 네, 마케팅도 바꾸고
1: 네.
0: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미국 진출을 하시면
1: 네.
0: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0: 현지에 대한 네, 미국
1: 네.
0: 현지에 대한 그 제품 그 인지도
1: 네.
0: 또 상황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1: 네.
0: 조금 더 수월하고
1: 네.
0: 저희도 더 네.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또 도전도 할 텐데 그게 결실을 맺으면 네네.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곳에 있는 현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분들에게는.
0: 이곳 저희 현지 기업인들은
1: 네.
0: 저희 협회 회원들도 이제 부스에
1: 네.
0: 이제 제품 홍보하러 많이 오시고 하는데요.
1: 그렇죠.
0: 일단은 예, 우리 현지에 계신 이제 우리 동포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1: 네.
0: 엑스포에 오셔서 내가 이거를 세일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1: 네.
0: 세일도 좋지만
1: 네.
0: 물론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세일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는 그냥 저희는 그냥 엑스포가 아니고
1: 네네.
0: 저희는 협회가 어디 가지 않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저는 실은 그동안 예, 엑스포에 참여하신 기업들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여기 현지가 어떻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거기를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포메이션도 드리고 피드백도 드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기업 여러분들께서도
1: 네.
0: 현지에 여기 이제 홍도를 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 거기에 예, 여기 네. 센터에 오시는 이제 방문객들이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1: 네.
0: 여기는 또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무슨 30대, 40대 아니면 60대가 아니라 모든
1: 네.
0: 뭐 애기들부터 해서 정말 70대 어른까지
1: 그렇죠.
0: 다 오시니까
1: 네.
0: 그분들의 호응도 내 제품에 대한
1: 네.
0: 그런 홍보를 보실 만한 좋은 기회이기 해요.
1: 그러네요. 경우가. 진짜
0: 네.
1: 이런 장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네.
0: 저희 고생 많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어떤 접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업인들이.
0: 그럼 맞습니다.
1: 네.
0: 저희가 실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고
1: 네.
0: 실은 이제 7회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회부터 한 거나 다름이 없고 저희가
1: 그렇죠.
0: 많이 홍보는 하지 못했지만
1: 네.
0: 오신 분들은 어쨌든 다들 성과를 가지고 네. 하시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0: 막 이제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성과가 눈에 띄진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성과를 보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정말 한 기업이라도 네. 좀 정말 저희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많은 예, 많은 기업들이 오셔서 하시는 거를 또 그렇게 저희가 그거를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하지만
1: 네.
0: 저희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1: 네.
0: 뭐 자부심을 가지고 또 네. 책임을 가지고 참가하시는 기업들을 뭐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
1: 그렇죠.
0: 계속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네. 피드백을 드리고
1: 네.
0: 또 홍보하고 있으니까
1: 네.
0: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궁금하시면
1: 네.
0: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1: 네.
0: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1: 맞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위원장님 뭐 태권도, 케이팝 네. 시범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댄스 공연 이런 문화 행사도 같이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0: 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바쁜 와중에 사실 그 일이
1: 네.
0: 굉장히 더 바쁘게 하는 일인데 저희 K-POP 같은 경우는
1: 네.
0: 저희가 제일 인기가 많은 이제 저희도 놀란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1: 네.
0: 이렇게 우리 전통 무용
1: 네.
0: 당연히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네. K-POP 콘테스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이 했는데
1: 네.
0: 이번에도 문의가 너무너무 많고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콘테스트는 내년으로 밀고
1: 네.
0: 올해는 저희가 이제 로열 댄스 스튜디오랑 함께 해서
1: 네.
0: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오셔서 그러니까 네, 개개인의 뭐 장기자랑도 될 수 있고
1: 네.
0: 공연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디를 가나 너무나 큰 호응이고
1: 네.
0: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저희 이제 K-타이거 이번에 이제 정사범님이
1: 네.
0: 이제 준비해 주시는데
1: 네.
0: 태권도는
1: 네.
0: 태권도는 정말 어딜 가나
1: 맞습니다.
0: 어딜 가나 너무나
1: 네. 네,
0: 환호가 너무 맞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인 기업들 행사이기 때문에
1: 네.
0: 한국 문화 행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야죠.
0: 그래서,
1: 정말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저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의 만남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 행사도 정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또 여기에 많이 네. 참여하실 분들 관심
0: 네.
1: 많이 좀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아,
1: 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저희 해외 동포 여러분.
1: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저희가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1: 네.
0: 좀 시작은 작게 했지만.
1: 네. 네,
0: 작게 시작은 작았지만.
1: 네.
0: 정말 저희는 그 성과를 보고 있어요.
1: 그렇죠.
0: 저희가 정말 무슨 제품 하나를 팔아서.
1: 네.
0: 아, 이윤이 이만큼 남았다. 이득이 이만큼 남았다가 아니고.
1: 네.
0: 나라에서 나라로 해외에 있는 우리 이제 한국 동포들 기업이 이제
1: 네.
0: 진출하는 걸 돕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렇게 눈에 크게 막 숫자로 보이진 않지만
1: 네.
0: 저희는 정말 성과를
1: 네.
0: 보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1: 네.
0: 또 만약에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1: 네.
0: 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1: 네.
0: 오셔서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 왔는지
1: 맞습니다.
0: 한 번쯤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0: 저희가
1: 네.
0: 입장은 무료입니다.
1: 네. 무료입니다. 누구나 오실 수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예, 또 이제 환율 문제 있고 해서 또
1: 네.
0: 어렵다 하는데 정말 저희는 뉴욕 경제협회는 뭐 저희 한국에 계신 우리 기업들 동포들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1: 네.
0: 정말 잘 되시기를 정말
1: 네.
0: 기원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세한 문의 전화는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contact@njkacc.org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무료 참관이니까요. 꼭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써니홍 엑스포 총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올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 가오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마음에도 감기가 찾아온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 스스로가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여기 한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다친 마음들을 보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화 재단인데요. 다가오는 8월과 9월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 캠프와 에세이 대회 그리고 특별한 걷기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화 재단의 현미숙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주말 또 잘 지내고 월요일이네요.
1: 네, 벌써 월요일이네요. 주말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0: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 조금 여유가 있나 싶지만 또 주말은 주말 나름대로
1: 네, 그렇죠. 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준비된 행사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에스타 재단에 이제 네. 그 1세분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른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네. 이제 많이 활발하게
0: 맞아요.
1: 진행이 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0: 네.
1: 상대적으로 네. 이제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0: 네.
1: 어른들만큼은 네. 활발하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저희들이 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네. 어떤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행사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우선 이제 에세이 모집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0: 좋아요.
1: 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0: 네.
1: 이 청소년들을 하면 보통 뭐 고등학생.
0: 고등학생.
1: 네,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겠죠.
0: 그렇죠.
1: 그 나이 연령대 되는.
0: 네.
1: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0: 네.
1: 저희들이 에세이 공모전을 합니다.
0: 오, 좋네요.
1: 네. 네. 이 에세이가 다른 주제가 아니고 정신 건강에 대한
0: 아.
1: 예,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한 거
0: 네. 예,
1: 그리고 본인이 그 어떤 정신 건강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떤 그 당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었는지
0: 아, 내가 듣고 싶었던 말
1: 네네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어떤 어려움을
0: 네.
1: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떤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0: 네.
1: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자녀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렇게 그 상황이 어려울 때
0: 네.
1: 뭔가를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을 못 찾겠다
0: 못
1: 이런
0: 찾아요.
1: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냥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데
0: 네.
1: 이런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1세 어른들 그 어른들이 어떻게 그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힘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0: 네.
1: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아주 좋은 주제예요.
1: 네, 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0: 네.
1: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하고 두 번째는
0: 네.
1: 이제 아마 지금 현재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막 아마 속으로는
0: 네.
1: 울부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나 좀 이렇게 털려 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0: 나 좀 봐주세요.
1: 예,
0: 네.
1: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
0: 네.
1: 어떤 부분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들, 감정과
0: 네.
1: 경험 이런 것들을
0: 네.
1: 아마 여기에는 문화적인 장벽이라든지 또 어떤 그 어떤 갈등의 어떤 그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0: 그러니까,
1: 물론 이제
0: 네.
1: 뭐 사람들 가정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0: 네.
1: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전달해보는 편지 형식으로라도
0: 네. 예,
1: 전달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그런 에세이를 좀 공모를 해서
0: 네.
1: 우리가 이것을 단지 공모로 해서 그냥 상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저희들 갈라때
0: 네.
1: 9월 24일 날 저희들이 그 레오나드 팔라즈 호텔에서
0: 네.
1: 지금 갈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와서 1등 그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0: 네.
1: 그 많은 어른들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0: 너무 좋네요.
1: 자기 스피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0: 네.
1: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상식도 하고
0: 네.
1: 예, 물론 이제 상금도 있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대상은 1,000불 예, 한 명 1,000불이고 그다음에 2등상은
0: 네.
1: 500불로 두 번
0: 네.
1: 두 사람 그리고 이제 그 3등은 300불로 네. 세 명 이렇게 해서
0: 네.
1: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
0: 네.
1: 장려상을 좀 많이 줄 예정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것에 응모한 것에 대한 장려상으로 또 뭐 안어상이 돼서
0: 그렇죠.
1: 본인이 또 이제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는 또 이제 그런
0: 맞아요.
1: 기록을 가질 수도 있게 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이번에 첫 번째로 마련된 청소년 정신건강 에세이 대회입니다. 여기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어떻게 좀 응모할 수 있을까요?
1: 네. 우리 에스다 재단 그 아마 그 재단 사이트 estafoundation.org 가시면
0: 네.
1: 죄송합니다.
0: 네.
1: estafoundation.org 가시면 에스다 재단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겁니다.
0: 그렇죠.
1: 예, 이메일 주소는 estafoundation@gmail.com이거든요.
0: 그렇죠.
1: 조금 길어서 그런데 그냥 저기 재단명하고 네. 넘버원하고 @gmail.com 네. 이러시고 그쪽으로
0: 네.
1: 에, 그 제안은
0: 네.
1: 천 단어예요. 이 천 단어를 아. 이제 영어 단어로 치니까 한 장, A4 용지 한 장,
0: 그 정도
1: 조금, 아니,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0: 네.
1: 네, 그 정도 되니까.
0: 네.
1: 그렇게 긴, 그, 길이는 아닌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시간은.
0: 네.
1: 8월 15일까지.
0: 까지.
1: 네.
0: 마감합니다.
1: 네네.
0: 네. 네, 많이들 참여해서 정말, 아, 좋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SA 대회 이어서 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1: 네, 저희들이 또 8월 14일, 15일.
0: 네.
1: 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0: 힐링
1: 열립니다.
0: 캠프가 있네요. 예.
1: 힐링 캠프는 뭐냐 그러면
0: 네.
1: 그룹 상담이에요.
0: 네.
1: 그것이 뭐 짧은 시간 와서 조금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14일, 1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0: 그렇죠?
1: 하루 종일 예,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0: 네.
1: 전문가 그 리더들의 중심으로 해서
0: 네.
1: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0: 네.
1: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토로하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고요.
0: 네.
1: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이제 청소년 청년회 1회씩 하는데
0: 네.
1: 이번엔 8월 14, 15일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0: 그렇죠. 네.
1: 예. 그 직접 오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여기는
0: 네.
1: 줌이 아니고 직접 오셔야 되는데
0: 네.
1: 에베네셀 교회에서 아침 9시 또 저녁 6시까지 이틀
0: 네.
1: 동안 하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여러 가지
0: 맞아요.
1: 기대는 높은데
0: 네.
1: 본인의 현실적인 것들은 따라주지 않고 그냥 관계 갈등이라든지
0: 네.
1: 이성 문제라든지
0: 맞습니다.
1: 그리고 특히 또 여러 가지 중독 문제,
0: 맞습니다.
1: 마약 문제,
0: 네.
1: 뭐 컴퓨터 컴퓨터 중독,
0: 네.
1: 뭐 이게 정말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고등학생 인턴들 하러 오는 학생한테
0: 네.
1: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친구들 중에서
0: 네.
1: 한 반에 그 뭐 마리하나를 포함해서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0: 네.
1: 하는 학생이 평균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니? 그러니까 네. 60, 70%는 다 합니다.
0: 세상에. 반 이상이에요. 60, 70%요?
1: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 뭐
0: 네.
1: 전자담배,
0: 네, 다 포함해서?
1: 뭐 마리화나 마약까지 다 포함했지만
0: 와.
1: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0: 맞습니다.
1: 그것에 대한 또 갈등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0: 네.
1: 또 본인이 저 부모와의 어떤 불화, 의사소통, 친구들과의 그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
0: 네.
1: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을 거니까 많은
0: 네.
1: 참여를 좀
0: 네.
1: 이렇게 권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1년에 지금 한 번이에요.
1: 네네.
0: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내년으로 가야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물론 우리 저희들이 매주 뭐 영어 그 팔로우업을 하지만 그거는 줌으로 하고
0: 그렇죠.
1: 또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이틀 동안 아주 긴 시간을 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0: 네.
1: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0: 네.
1: 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부모님들은
0: 네.
1: 좀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진짜 좀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과 15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양해간
1: 네.
0: 지금 되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하면 될까요?
1: 네, 여기는 에스다 재단 전화번호
0: 네.
1: 917-993-2377
0: 네.
1: 네, 이 전화로 그 힐링 캠프 참여 원한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917-993-2377번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진짜 이 기회를 통해서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동안 제가 뭐,
0: 네.
1: 그 유스들, 그 영어덜트들 하는 힐링 캠프에 제가 참여를 해보면,
0: 네.
1: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라네. 아니,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나의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0: 네.
1: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몰랐다.
0: 네.
1: 예, 그런 말들을 하면서
0: 그래요.
1: 굉장히 본인 자신도 놀라워하는 그런 그 소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0: 맞아요. 네.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열 수 있는 장.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건 뭐 여러 번 말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부모나 친구들한테는 걱정할까 봐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럼요.
1: 네, 이런 자리에서 물론 전문가 분께서 그것들을 잘 이제 네.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또 기술을 또 그렇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모두가 또 내어놓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나만이
1: 문제도,
0: 아니에요.
1: 네, 내 문제도 네. 내어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힐링 캠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준비된 다음 행사는 어떤 건가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1회입니다. 1회에 네. 예. 저희들이 그 동부와 서부 네. 예,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자살 예방 걷기 대회를 지금은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자살 예방 걷기 대회 너무 좋네요. 네. 이건 뭐죠?
1: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와 서부는 물론 시간차가 3시간 정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동부가 먼저 시작되는 거죠. 저희들이 네.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할 예정인데 네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아마 서부에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8시부터 이렇게 동시에 세계 네. 자살 예방의 그 날을 이제 이렇게 맞이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희망과 치유 또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 정신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5K니까 그러니까 5km니까
0: 도전할 수 있어요.
1: 예, 한 2.5마일, 3마일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워크톤을 이제 네. 우리 그 함께 그러실 분들 또 이런 데 대한 어떤 경각심을 빨리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께서 네. 참여하셔서 네.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그 걷는 거예요.
0: 아,
1: 그런
0: 그렇군요.
1: 뜻을 네. 네, 같이 하면서 네. 우리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네. 한인들 미주 한국이 뭐 자살 유리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 계속해서 예 높은 거 다 아시고 특히 또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들도 굉장히 네. 높습니다.
0: 맞아요.
1: 가정 다인족에 비해서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정신 건강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해보자라는 네. 뜻으로 예, 저희들이 하게 됐고 날짜는 8월 29일입니다.
0: 8월 29일
1: 예, 8월 29일 네. 토요일 네.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0: 네.
1: 장소는 그 프레시 메도에 있는 그 커닝햄
0: 그렇죠.
1: 필드 19.
0: 네. 네.
1: 거기로 제가 이제 만약에 등록하게 되면 아주 자세한 그 모인 장소까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번 걷기 대회 의미를 찾는 걷기 대회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좋습니다.
1: 그래서 정신 건강 정보 드릴 거고.
0: 네.
1: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매거진 정신 건강 네. 매거진과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이제 드리는 여행용 파우치라든지 또 핸드폰 그 시대라든지
0: 예,
1: 또 이제 정말 그 자살 예방에 그 밤에 또 저희들이 이제 켤 수 있는 밧데리 촛불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서
0: 네.
1: 예, 드릴 예정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0: 그렇죠.
1: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예, 자녀들과 함께
0: 네.
1: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 자살이 어떻게
0: 맞습니다.
1: 사망 자살이 사망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0: 네.
1: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힘들 때
0: 네.
1: 그렇게 자살을 하는 그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0: 네.
1: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이런 캠페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네요. 특히나 뉴욕과 LA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아주
1: 네.
0: 예, 특별한 워커톤인데 제1회예요. 그
1: 네.
0: 자살 예방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는 하면서 걸어가는 건데요. 8월 29일에 지금 출발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행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계속 꾸준히 됐으면 참 좋겠어요.
1: 네, 뭐 지금 생각은 많으시지만 또 혼자서 네. 어떤 것들을
0: 그렇죠.
1: 해내시려면 또 힘든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0: 맞아요.
1: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0: 네. 네,
1: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네. 또 재미도 있어요. 이럴 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랑 재미도
0: 하고.
1: 있고 예, 네. 이야기도 하고 또 의미도 다지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0: 네. 네,
1: 걷기 대회에 참여해 주시면
0: 네.
1: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걷기 대회가 하나가 더 있어요?
1: 없어요?
0: 네,
1: 예, 예, 같은, 예, 같은 내용인데
0: 네.
1: 이제 좋습니다. 아무래도 영어 버전으로도
0: 네,
1: 이렇게
0: 네.
1: 만들었고요. 그리고 LA에 그 참여한 단체는 유스타 파운데이션이라고
0: 유스타 파운데이션
1: 예, 예, 유스타 파운데이션과 저희들이
0: 네.
1: 예, 동시에 이런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에 또 의미를 두고
0: 네.
1: 미국 그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예, 기대를 한다 이런 데 굉장히 또 이렇게 흥미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 그러게요. 네. 뭔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1: 예, 근데 뭐 조금씩 달랐어요.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의 기후와 네. 또 이쪽의 기후와 또 시간대도 조금 그렇죠. 다르고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이제 약간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뭐 뜻을 함께 하자는 것은 그럼요. 정말 뭐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0: 맞아요. 예,
1: 그렇게 이번을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에스더와 재단하면 정말 언제나 중요한 헬프라인 있습니다.
1: 네, 네. 최근 들어서 헬프라인에 굉장히 그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안들도 네. 굉장히 참 이렇게 가볍지 않은 예, 그런 전화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0: 네.
1: 예, 그래서 같이 또 울고 같이 웃고 예, 물론 우리 받으시는 봉사자분들께서 하루에 5명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대별로. 네. 그래서 네. 언제든지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전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전화하신 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어저께 네. 어떤 분이 전화 오셨길래 어떠셨나요? 자기는 여러 번 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네. 친정 어머니처럼 자기를 위로해 주셨고
0: 네.
1: 또 어떤 분은 오빠처럼 위로해 주셨고
0: 다양하게
1: 네, 네. 어떤 분은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좀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0: 네.
1: 제가 굉장히 또 이렇게 뿌듯하게 예, 전화를 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예.
0: 네,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고마움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 헬프라인 전화번호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헬프라인은 800
0: 네.
1: 713
0: 네.
1: 9336
0: 그렇죠.
1: 24시간 여러분의 어떤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0: 네.
1: 어려움에 대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전화입니다.
0: 그렇습니다. 800-713-9336번으로 헬프라인 정말 24시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행사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신건강 SA 대회 네 그리고 또 우리 걷기 대회도 있었고요. 에스더와 제나 자살 예방을 위한 것이고 또 힐링 캠프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요거 정리해 주시면서 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지금 우리가 뭐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행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네. 목적은 하나죠.
0: 그렇죠.
1: 더 건강한 정신과 그리고 또 어떤 평안한 마음.
0: 맞아요.
1: 그 유명한 그 코미디언입니까 모델입니까
0: 네.
1: 방송인
0: 네.
1: 홍진경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이 뭘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0: 네.
1: 밤에 잘 때.
0: 네.
1: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이 잘 수 있는 그게 행복이더라.
0: 오, 되게 공감이 되네요.
1: 네, 근데 이제 내가 자려고 했는데 뭔가 계속 걱정이 되고
0: 그렇죠.
1: 마음에 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0: 네.
1: 본인의 어떤 정신 건강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러다가 어떻게 뭐 좋아지겠지가 아니고
0: 맞아요.
1: 저희와 같은 이런 그 단체에서 이런 네. 행사들에 또 같이 조인해 보시다 보면 또 그런 데 대한 또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0: 네.
1: 또 함께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실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 좀 참여하시고 만약에 자녀가 그런 문제 있으면
0: 네.
1: 이런 그 힐링 캠프 같은 프로그램에도 응모를 하게 해보시면
0: 네.
1: 참여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요즘에 그 방학 기간이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좀 얼굴을 더 자주 맞대게 될 텐데
1: 네네.
0: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1: 예, 근데 또 이제 뭐 그 네. 우리 국장님도 네.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0: 네.
1: 힘들지만 또 지나고 이제 떠나보내고 나니까 네. 그때 조금
0: 맞아요.
1: 더 깊은 대화를 좀 나누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0: 맞습니다.
1: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0: 네.
1: 정말 만나기도 힘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파주에서 지금 직장생활하고
0: 그렇죠.
1: 이러면 그래서 그 지금 힘든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힘든 시간에 대화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부모님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0: 배워야 돼요.
1: 그래서 막 자녀 때문에 힘들 하시는 분에게
0: 네.
1: 부모님들의 상담 그룹이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0: 그거 꼭 필요합니다.
1: 네, 매주 화요일날 하는데 부모 서포트 그룹이라고
0: 네.
1: 매주 화요일 8시에 줌으로 하는데 거기를 자꾸 자녀 문제로 그 자녀에게 야단치지만 마시고 어머니께서 거기 참여하셔서
0: 네.
1: 어떻게 내가 이 대화를 이끌어야 내야 되는지 이런 경우 이런 대화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네.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정말요.
1: 네, 그래서 또 거기서 같은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0: 그렇죠.
1: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네,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나부터 좀 변화되어야 뭐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화재단의 현미숙 박사님 너무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917-993-2377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헬프라인 아까 800-713-9336번 이 번호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정신도 우리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잊지 마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돌아온 월요일인데 어떻게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는 꼭 무슨 일 생기면 안다니까요. 운전하다가 교통 티켓이라도 받았을 때, 일상생활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벌금을 내면 되는 건지, 내가 이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별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같은 사고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교통사고와 사고상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그리고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생기 넘치는 아침입니다. 두 분은 주말에 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지나갔나요?
1: 네.
0: 네.
1: 바쁘게 보냈어요. 예, 바쁘죠. 네, 주말 더 바쁜 것 같아요.
0: 네. 진짜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이 편안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일들 하나 발생하고 나면 또 걱정에 걱정에 꼬리를 무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1: 맞죠, 네. 바닷가로 여행 가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가까운 집 근처 해변으로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왜 상어에 물렸다는 얘기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1: 네네네.
0: 네.
1: 네네.
0: 상어에게 물렸을 때 뭐 지난 7월에만 해도 롱아일랜드의 그 존스비치에서 한 남성이 물놀이 중에 상어에게 물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공공 해변에서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자는 뉴욕주나 뭐 해변 관리 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1: I don't think so.
0: 안 돼요?
1: No. 안 돼요.
0: 네. 아니 그 왜 상어가 출몰할 수 있으니 주의바람, 뭐 수영 금지 이런 표지판 적어 두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들어갔대. 이렇게 돼도 안 되나요?
1: I don't think so.
0: 네.
1: 예. Yeah.
0: 안 되는 걸로.
1: 예. 네. Yeah.
0: 자연.
1: 바닷가에 들어갈 때, 네네네. 그때 우리 리스크 테이크 하잖아요. 바닷가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0: 네. 네.
1: 그러니까, 네. 뭐, 정부를 상대로 하긴 힘들죠.
0: 네. Yeah. 이런 경우에는.
1: You know, everybody 이렇게 스노우 스킹 있죠, 스킹.
0: 네.
1: 그런 스키잉 할 때 많이 다치잖아요.
0: 네.
1: 소송한 사람 없어요. Really. 그런 케이스는 그런 situation 다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송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요.
0: 네.
1: But let's say 바닷가에서 배 탔다. 배 네. 탔어. 배 탔는데, you know, 여기 운전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배 운전하는 사람은
2: 혼자
1: 술 마실 수 있지만 그치만은 drunk 하면 안 돼.
0: 아,
1: However, 그래도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배 타면서
0: 네.
1: everybody 술 마실 수 있어요.
0: 오, 네.
1: 탈 때 everybody 술 마시지 안 되잖아요. That's open container 안 되잖아요.
0: 네.
1: But in ocean and lake 배 타는 사람들 다 술 마실 수 있어요.
0: 와.
1: 네.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1: 어떤 jet ski도 you know, 반복이 있잖아요. 어떻게 jet ski 운전하는 건.
0: 네.
1: 그런 사고들도 많아요.
0: 네. 제트스키, 뭐, 배 타고, 뭐, 해변이나, 뭐, 강, 이런 데서는, 이, 운전자가 술을 마실 수는 있군요. 만취하면 안 되겠지만.
1: 채면 안 되지.
0: 네.
1: 그렇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0: 오, 네. 하긴, 이게, 뭐, 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There's no law.
0: 네.
1: There's no law against drinking while driving a boat. You just can't be drunk.
2: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0: 네.
2: 그 법적으로 그
1: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 술 마셔도 된다 해가지고 술을 막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제재가 없다는 거예요.
0: 네. 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알아서 돼. 네. 안전하게 안전은 유지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해변 사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의 한 해변에서 16세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수영하다 갑자기 파도에 휩쓸렸어요. 당시에 수영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은 있었지만 라이프가드는 또 딴 데를 보고 있어가지고 한참이 지나서 한 10분 지나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
1: 16-year-old 라이프가드 있었는데 라이프가드가 다른 데 봐서 네. 16-year-old가 drowned. Oh, that's a problem.
0: 네.
1: That's the case. Yeah.
0: 네, 가족들은 이제 해변 관리 측이 충분하게 안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1: 그 라이프가드는 usually 거기 차원에서 sometimes 라이프가드는 it depends 어디서 차원 왔는지 sometimes it can be a country club, private club, you know.
0: 네.
1: So you know maybe kids teach there.
0: 네.
1: Okay.
0: 그러면은. 해변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2: 지금 비치에서 비치에서
1: life guard 있었는데 그럼 됐다고. Yeah, 똑같네요. You can take such a thing though. It's possible. 힘들지만 private, let's say pool.
0: 네.
1: Pool에서 타고 났다 그래요. 수영장에서.
0: 네.
1: Definitely a case. 그거는 definite.
0: 네. 수영장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조금 어렵지만 이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1: It's a try. It depends. It's fact sensitive.
2: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2: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이 라이프가드가 어디 소속이 돼 있는지가 다를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2: 만약에 소속이 라이프가드 소속이 뭐 퍼블릭인지 아니면은 그냥 컴퍼니인지 아니면 그 관리하는 데인지 다 다르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어디서 소속이 됐는지 우리가 그 라이프가드 소속을 알아봐야 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실관계 아까 fact and sensitive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야 됩니다.
1: 그렇지만은 할 수 있어요. Like even though 그 beach가 government beach, public beach에도 거기 그 public entity가 그 lifeguard 있는데 그 lifeguard가 잘못했으면은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어요.
0: 네. 네. 해변에 이제 라이프가드 관리 소홀이니까 요건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족 피해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뭐 당시에 뭐 정신이 없겠지만 이후에 자료를 증거를 할까요? 어떤 걸
1: 그거 알아야 돼요. In a public beach and 네. lifeguard가 그 city, town or county or state에서 있잖아요. 일하면은
0: 네.
1: 90 days 안에 얼른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먼저 90 days 안에
0: 네
1: 3개월 안에
0: 네
1: 90 days 안에 그 연락해야 돼요. 연락 안 하면 forever banned 소송 못해요.
0: 3개월
1: 이렇게 보내고 이거 뒤에서 이거 이렇게 들을 거예요. 아 뉴저지는 소송 2년 안에 해야 되고 뉴욕은 3년 안에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government entities는 그 소송하기 전에 무슨 notice가 있어요. Notice of tort claim.
0: 네.
1: 그거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0: 네.
2: 그 tort claim이 불법행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행위 소송에 처음 편지를 보내는 게 3개월 안에 먼저 initiate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0: 네.
2: 불법행위
0: 네, 불법행위 소송할 때는 3개월 네. 안에 반드시 claim을 해야 된다. 요거
2: 네.
0: 별표를 하나 해두고요. 네.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0: 62세 여성인데요. 애틀랜틱 시티 보드워크를 걷다가 바닥 나무판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가지고 그 틈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손목 골절, 손목도 다치고 또 어깨 회전근개 손상 수술도 받으셨대요. 일도 몇 달 쉬었고요. 근데 사고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해당 나무판이 일부가 들려 있었지만 주변에 뭐 위험하다, 뭐 안내편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1: 그 케이스예요.
0: 네.
1: Yeah. You can do the case. Yep.
0: 이게
1: 잘못이지.
2: 네. 보드워크 상대로. 보드워크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니까. 거기가
1: right.
2: 뭐
1: they had a,
2: 이런 거.
1: They had a sign that was
2: No, they don't have that.
1: What is cheekbone?
2: Because of the boardwalk, there's a wood.
1: Uneven?
2: Uneven.
1: Yeah. 그거 한번 봐야 돼요.
0: 네.
2: 왜 넘어졌는지.
0: 뭐 막 이렇게
2: 사진 같은 거 찍은 거 보시면 네 그런 것들 자세하게 봐서 이게
3: 원래 보드워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2: 예. 한번 그 사진 봐야 돼요.
0: 네. 해당 현장 사진
2: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거든요.
0: 네. 실제로 네. 이제 정말로 그 나무판이 막 위험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소송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2: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사진 가져가야 돼.
0: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그 사진을 들고 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 네. 네.
0: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의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편안한 상담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이끌어온 이재은 변호사 로펌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상에는 전문이고요. 교통사고 물론 직장상해, 건축, 낙상,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형사법, 가정법까지 함께할 전문 변호사 그룹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 티켓에 대한 해결도 물론 가능하죠. 이재은 변호사 로펌은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어요. 뉴욕은 플러싱 164-01 누던 블러버드 2층에 있고요. 뉴욕 상담 전화입니다. 718-423-2400. 뉴저지는 포트리에 있는데요. 2050 센터 에비뉴 스윗 넘버 120호입니다. 뉴저지 상담 전화는 201-346-3800. 24시간 언제든지 긴급한 순간에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라니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 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7: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8: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9: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8: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0: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생활백성.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교통 티켓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0: 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인데요.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뉴저지 폴파이크에서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제한 속도가 65마일인데 시속 82마일로 운전했다. 그래서 과속 티켓을 받았는데요. 그 본인 운전자는 나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전을 했고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속도가 그 순간에 살짝 올라간 것 같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1년 전에도 한번 과속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 티켓이 이대로 확정되면 벌점 추가에 자동차 보험료 이상, 인상, 뭐 기타 등등 이래서 이걸 벌금을 내야 될지 법원에 가서 대응해야 될지.
1: 법원 가서 스피딩 티켓은 포인트 먹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이 티켓 법원에 가면은 and usually 변호사 우리도 이런 티켓 케이스 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네. 법원 가서 그 포인트를 얻고 그냥 벌금만 내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0: 네. 오, 이게 첫 번째 위반이 있고 두 번째 또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렸을 때 좀 불리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0: 스펜션 당해요. 네.
1: 아, 벌점이 12점 넘으면은 그냥 면허 취소.
0: 네? 12점 네. 5월 12점 넘어.
1: 네. 12점 혹은 그 이상이 되면
0: 이상인 네. 거예요. 이상. 네. 네. 오. 네. 이게 포함해서.
1: 네. 과속 티켓은 네. 벌점 보통 몇 점 주어지는 건가요?
0: For speeding ticket 몇 개? Oh, it depends. Like depends how many mile over. Usually, you know, certain mileage 2 points go, certain miles 4 points go. 너무 25 miles 넘게 하면은 probably 5 points 먹어요.
1: 네, 와. 그 속도에 따라서 또 벌점이 달라지는군요.
0: Yeah. 네. And you know. 3개월 안에,
1: 네.
0: 6 points 먹으면은, 라이선스 네. 안 suspend 해도, 인슈런스 올라가요.
1: 아, 3개월 안에 6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뭐, 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0: Yeah.
1: 예. 아,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벌금 내고 벌점 받고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38세 박모 씨인데요. 출퇴근 맨해튼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한테 휴대폰 사용 티켓을 받았는데 본인은 교차로에 빨간 신호 중이었기 때문에 정차한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 확인만 했대요.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0: 사용할 수 없 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정차를 하더라도 네. 운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1: 네네.
0: 브레이크 밟고 있더라도 도로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은 손으로 그죠?
1: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아예 만지면 안 되겠네요.
0: No, yeah, 만지면 안 돼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 everybody navigation 있고 뭐 hands free 전화할 때도 이제는 안 쓰니까는 네. 그런 티켓 잘 안 주는데.
1: 아 네. 잘 안 주지만 걸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0: 네. 어쩔 수 없죠.
1: 네. 네. 자, 일단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는 휴대전화 쪽으로 절대로 손을 뻗지 말고 정차된 뭐 운행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스팍에 거주하는 52의 이모 씨인데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교차로로 진입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건데 근데 본인은 교차로 들어갈 때 노란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단지 그냥
0: 그건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빨간불이 파란불에 썼는데 인터섹션 들어가니까 노란불로 바꿨는데 경찰 티켓 줬어요.
1: 네,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0: 그거 너무 말도 안 돼.
1: 오. 이럴 때는
0: 야, 그게 법이 아니야. 그거 싸움해야 돼요. 그거는 네. 뭐 벌금 내고 포인트 없는 것보다 디스미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오.
0: 디스미스 that ticket. 그건 말도 안 돼.
1: 근데 이 증명할 수가 있나요? 본인 눈으로는 노란불이었는데
2: proof가 있네요.
0: Yeah, the proof is maybe sometimes 거기 안에 surveillance camera 있듯이 있고
1: 네.
0: or 그냥 법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판사가 믿지 안 믿을지 그게 문제지.
1: 네. 자, 거리에 그 교통카메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박스 있으시면 그런 것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고 yeah. 근데 어쨌든 판사가 안 믿으면 또 이거 방법이 없네요.
0: 야.
1: Yeah. 네.
0: 한 번 저도 그 인터섹션에서 이렇게 꼬리 테일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그
1: 꼬리 물기. 네.
0: 옐로우로. 네네네. 전 옐로우에서 안 갔고 파란불에서 따라갔는데 옐로우로 바뀌더니
1: 네.
0: 테일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뒤에 따라가니까 빨간불에서 지나갔다고 옆에서 경찰이 딱 태우더라고요.
1: 예.
0: 싸웠어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린에 들어갔는데
1: 네.
0: 여기서 계속 서 있어서 이게 turning red 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찰이 항상 이렇게 보다가 그냥 okay, I understand. 그리고 보내주더라고요.
1: 네. 네.
0: 근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네.
1: 그렇죠.
0: Yeah. 네. And also 그리고 엘리가 probably 참 친절하게 얘기했었어. 네. 친절하게 얘기했어. 하나도 안 그런데 하지 마세요. Never.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1: 네.
0: Please 이러면서.
1: 네.
0: 잘못했다고. 근데 그린에서 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꼬리 물기 자체가 또 네. 문제가 되진 않나요?
0: 근데 보면

0: 네, 우리가 그린에서는 갈 수 있잖아요. 그쵸?
1: 그쵸, 그쵸. 네.
0: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네. 갑자기 앞에서 서 있으니까 이게 스텝, 이렇게 그 트렌이 바뀌면서 이제 레드로 된 건데,
1: 네.
0: 판단을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이제 그 블랙박스나 아니면 서비스 카메라나 이런 게 달려있는 요새 테슬라 차량 정말 많잖아요.
1: 네.
0: 다 보이잖아요. 일렉트로닉 차량들은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만약에 이제 진짜 억울할 때는 경찰관에게 본인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좋은데 포인트는 친절하게 화내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티켓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고요. 또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물류창고에서 8년을 근무하던 48세 김모 씨입니다. 이분은 맨날 무거운 걸 이렇게 상자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선반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허리가 조그만 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져서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뭐 검사 결과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를 회사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다 이렇게 산재 요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게 무슨 날짜 특정 날에 생긴 게 아니고 나이 들면서 네가 아픈 걸 수 있잖아 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워커스컴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왜냐면은 일하면서 계속 그런 헤비 리프팅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물건 계속 들고
1: 네.
0: 네, 워커스컴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1: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도 있고 이게 뭐 어디 딴 데서 발생한 건지 여태
0: 8년이나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셨다면서요. 그죠?
1: 네, 네 맞아요.
0: 네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네. 당연히 워커스컴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1: 네. 그러면 뭐
0: 사실 고용주분들이 워커스컴 네. 사용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경찰 우리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 보험 쓰기 싫어 안 하고 싶어 보험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프리미엄 내는 이유가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요.
1: 그쵸.
0: 안 그러면 우리 프리미엄 안 내죠. 워커스컴도 마찬가지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비용으로 워커스컴 내는 건데 그걸 혜택을 안 받으면 그 그냥 보험사만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뭐 만약에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회사에서 산재 신청하면 그러면 산재 신청하면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0: Open up the workers' the 회사 fire. He can't do that.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오너.
1: 아, 네.
0: It's like wrong alternative retaliation. 그거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왜 우리 그 자를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렇게 자를 수 없고 또 똑같이 네. 이것도 workers' comp 그렇게 신청했는데 자를 수 없고 그거는 그 오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네.
1: 불가능한 거군요. 오너가 이렇게 뭐 막말을 했을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0: 네네.
1: 네.
0: 막말을 한 건 뭐예요?
1: 그만두라고. 산재 신청할 거. 네네.
0: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네. 이거 뭐 아예 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은 변호사 로펌의 이재은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로펌 뉴욕 상담 전화는 718-423-2400 유저지는 201-346-3800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입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0: 교통연구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이재은 변호사, 엘리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하나 펼쳐보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54세의 김모 씨인데요. 평일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근처 상가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회전하던 검은색 SUV 차량이 김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1: Oh boy.
0: 예. 넘어졌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뭐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괜찮냐 그러고
1: 우리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서 911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을 했는데 운전자가 이제 괜찮냐고 물어보고 뭐 아프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렸대요.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량 번호판도 모르겠고 주변 사람들도 차 색깔은 흰색인데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경찰도 없었고요. 경찰도 안 불렀어요?
0: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운전자는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가버렸고요. 주변 CCTV는 너무 오래돼서 보이지가 않고.
1: 오케이, so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차가 도망갔으면은
0: 네.
1: 그래도 경찰 불러야 돼요.
0: 네네.
1: 경찰 notify 하고 and sometimes 그 주위에서 무슨 surveillance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and 그 차 못 찾으면은
0: 네.
1: maybe 이분이 이 피해자가 자기 own 차 or 집안 안에 차 보험 있으면은
0: 네.
1: 그 소송 할 수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자기 보험으로 자기가 소송을 하는 건가요?
1: Yeah.
0: 네.
1: 네, UMUIM. 네. 그 자기 보험 자동차가 만약에 운전면허 있으시고 자동차 있으신 분이면
0: 네.
1: UMUIM claim 그 declaration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리밋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험이 없는 차량이랑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보상받을 그 상황이 안 될 때 내 보험을 가지고 치료받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항목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뭐죠? 911을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네.
1: 그렇죠?
0: 네.
1: 네, 911 부른 기록이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도
0: 네.
1: 하시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시작하셔서 이분 폴리에 사시는 거면 뭐 사고가 당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저희 오피스에 오셔가지고 저희 폴리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이제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직접 변호사님 뵙고 상담하면 좋으니까 뉴저지 포트리에
1: 네.
0: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1: 네네.
0: 직접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1: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셔서 그 어폰만 만드시고 내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으니까 같이 상담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이재은 변호사님이랑 상담 약속 잡아드릴 거예요.
0: 네. 만약에 이럴 경우에 뭐 사고 난 직후에 이런 거를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1: 경찰 리포트 아까
0: 경찰
1: 말씀하셨잖아요.
0: 리포트, 네.
1: 네, 이게 이제 hit and run. 이게 anytime 네. 그런 사고가 있으면은
0: 네?
1: 경찰 리포트 해야 돼요.
0: 네.
1: And 이분 많이 다쳐서 probably ambulance 왔을 거예요.
2: 네. Right.
0: 네. 네,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1: 무릎만 다쳤고, 경찰 you have to report it. Sometimes 그런 report 안 하면은 자기 네. own 보험에서도 안 받아줄 수 있어요.
0: 이게 그러면 그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경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나요?
1: 빨리 해야 돼요.
0: Yeah, 네.
1: You can. 그렇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돼요.
0: 네. 꼭 그 자리에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군요.
1: 빨리 해야 되지만
0: 네?
1: 그 자리에 작성하면 더 좋지만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좋고 첫 번째는
0: 네.
1: 경찰을
0: 네?
1: 불러야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찰이 안 왔어 그러면
0: 네?
1: 그 자리를 썼을 때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케이스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네. 경찰 리포트를 그
1: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뒤에 한다고 그러면 케이스 그게야 또
2: 말이 안 되지.
1: 네, 네. 있는지 안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0: 그러네요. 네. 자, 일단은 그 가해 차량 뭐 차량 번호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진 그 보험에다가 이제 UM, UIM 할 수 있으니까 경찰 리포트를 꼭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0: 자, 다음 케이스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뉴욕 퀸즈에 네. 거주하는 67세 박모 씨인데요. 장 보려고 집 근처 이제 길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고요. 손에 장바구니 네.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박 씨를 못 보고 충돌했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사고 이후에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보행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렇게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No, if she's not
3: yeah.
1: 갑자기는 안 나오지. 그게 말이 안 돼. 그렇지만 행동보를 했었고 그 사람 행동보를 걸을 수 있다고 그런 사인가 있었잖아요. 네. No, no, no. Don't worry. 우리 그런 비슷한 케이스 있어요. Yeah, they always... 항상 사고 나면은 나는 잘못 없다. 잘못 틀림없이 있어도 잘못 없다. 항상 그렇게 클레임해요.
0: 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67세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1: 왜? 요즘 변호사 없어요?
0: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1: 오 마이 갓. 그럼 우리한테 얼른 오라고 하세요. 제가 해줄게. 제가 도와줄게. 네. 이거는 너무 심한 케이스예요.
0: 아, 네. 무조건 이기는 케이스.
1: 예, yeah, 말도 안 돼. 그럼 이분보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0: 네. 자.
1: 지금 이 라디오 쇼 있잖아요. 네. 제 셀폰 넘버 있으니까는 네. 이분한테 알려주세요. 제 셀폰. 저한테 네네. 지금 전화를 하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이 방송 마치고 나서 개인적인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고요.
1: Please. 네. Do that.
0: 이 경우는 뭐 100% 이길 수 있는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Yeah, absolutely.
0: 네. 항상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언어적인 문제인데 이럴 때 변호사님을 꼭 뵈야 되는 거죠.
1: Yes.
0: 네. 자, 또 다음
1: 질문. 그 네. 언어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 24시간 전화번호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 번호로 사고 나셨을 때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저희가 다 도와드리거든요.
0: 아, 역단수. 네. 네.
1: 그럼 그러니까 전화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양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은 변호사 로펌 24시간 상담 번호는 꼭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551-374-9006번입니다.
1: 네.
0: 네, 다음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39세 이모 씨인데요.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차량이 정차 중이던 이 씨 차량을 세게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차량에 뭐 크게 그 외관상 손상이 없었대요. 경찰이 도착했고 이 씨 몸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은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좀 허리도 목도 좀 뻣뻣하고
1: 네. 예, 똑똑해. 그 그날 꼭 emergency room 안 가도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차량의 데미지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네, 차량의 데미지가 없었어도 그 안에 충격을 받은 사람 몸에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permanent injury가 뭐 MRI 찍어보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뒤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1: 예. 그게 많아요.
0: 사고 직후에 병원에 꼭 바로 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군요.
1: 우리 후유증이라는 거는 하루 그날 당일날 사고 났을 때 좀 놀래잖아요. 샥 돼가지고.
0: 네.
1: 그러면은 내가 놀란 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몸이 어디가 아픈지는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그 당일날, 그 당시에.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진정을 하고 이제 나 좀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더 많이 아파지는 게 우리 후유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교통사고 알고 계시죠?
0: 네네.
1: 교수님도 교통사고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부른 이유가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후유증이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몸이 아픈 증상들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진짜 그 당일날 뭐 찢어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몸 안에가 다친 경우에는
0: 네.
1: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그러면은 그 조금 아플 때 그래도 그냥 파스나 붙이다가 이거 몇 주 지나니까 너무 아픈데 싶으면 그때 병원 가도 늦진 않은 거네요.
1: 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0: 네.
1: 중요한 거는 몸이 계속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0: 네.
1: 네네, 몸 아프시면 병원에서 상담해보고, 그리고 병원 상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자, 지금 방송 중에 카톡으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에 톨게이트에 서 있는데 제 왼쪽 차선, 네, 제 왼쪽 차선으로 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치고 가버렸어요.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이 차를 찾아서 인포메이션을 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치려고 연락을 취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1: 왜 경찰 그 전화번호만 받고 그 차 보험은 안 받아줬어요?
0: 그랬나 봐요. 연락을 했다는 걸로 봐서. 예. 네.
1: 그렇지만 라이선스 플레이트도 없고.
0: 그쵸. 가버렸으니까. 예. 네.
1: 그러면은 that's terrible. That's terrible.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0: 네.
1: Maybe 경찰한테 가서 이 사람이 나 대답 안 하니까는 네. 이 사람 타고 나고 떠났으니까는 그런 티켓 주라고 하고 경찰한테 가면 돼요.
0: 아, 네.
1: You know, it's called leav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그 떠난 거기 그 현장을 떠난 네. 사고. 네.
0: 사고 현장을 이탈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티켓을 주라고 경찰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거죠?
1: 네네.
0: 네. 보통 이럴 경우에 경찰이 그 차를 찾아내서 인포메이션을 줄 때는 그냥
1: 맞는데,
0: 그
1: I know, 왜, I know, that's weird. 말이 안 돼. 라이선스가 있을 텐데.
0: Right.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뭘 받았는지 모르겠거든요.
1: 인포메이션이면은 네. 네네, 그럼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경찰이 그것만 전화번호만 주진 않을 텐데요.
0: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 전화번호랑 그런 정보를 다 받았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없어도 그냥 고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펄리시 넘버 그 보험 정보 있으면은
0: 네.
1: 클레임 만드셔가지고 고치면 되죠.
0: 네.
1: 자동차 오토바디샵 가셔가지고 이거 보험으로 고쳐달라라고 하면 요새는 오토바디샵에서 그 정보 다 해줘요.
0: 네.
1: 클레임도 만들고.
3: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화번호랑 그 차 보험.
0: 보험 정보를. 네. 지금 정선우님은 이 보험 정보까지 다 받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받으셨다면 알려주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보험 정보를 가지고 차량을 고치면 네. 된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네. 한국 사람들 그 정서에는 그쪽에서 고쳐라 해야 고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긴 하거든요.
1: 지금 치고 갔잖아요.
0: 네네.
1: 잘못한 것 같아요. 100%.
0: 네.
1: 그렇죠.
0: 네.
1: 네. 그러면은 그 보험 정보를 고쳐야죠.
0: 네.
1: 그리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문자라도 네. 먼저 보내보고 전화 계속 안 받으면 내가 이렇게 힐앤런 하신 분인데 저 이거 차 고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0: 네네. 그러네요.
1: 액티브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 나 고치는데 못할까? 한국 분들은
0: 네.
1: 그게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럼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뭔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찾을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미국 사람처럼 행동해야
0: 돼.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네. 같은 인포메이션에 보험 정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클레임해서 네. 고치면 된다.
1: 네. 네네. 네.
0: 더 자세한 그렇죠. 정보가 궁금하시면 우리 엘리안 변호사님, 이재훈 변호사님한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알라온 김에, 네. 뉴욕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718-423-2400이고요. 유저지는 네. 201-346-3800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메리골드님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버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맨하탄에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우버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에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해가지고 불이 쳤어요.
1: 오케이.
0: 네. 이분은 뒷좌석 승객이었거든요.
1: 오케이.
0: 네. 사고.
1: 다쳤어요?
0: 네네. 허리 통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사고 이후에 우버 운전자가 저쪽 차량 잘못이다. 그러면서, 저쪽에다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상대 운전자는 우버 차량이 나를 안 피한 거다. 이렇게 둘이 막 싸우는 바람에 나는 어디에 보험에다가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3: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한테 가면 돼요. 우리가 도와주셨어요. 그거는 이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옆에 탔으니까 잘못 없잖아. 하나도 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케이스 얼른 변호사 사무실한테 가야 돼요. 우리한테 오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0: 네.
3: 그거는 아무 걱정 없어.
0: 네. 그냥 승객의 입장에서는 아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 청구할 수 있는 right. 거다. 이거.
3: 누구 잘못되면서 다치면은 네. 보험이 있으면은 그 피해자는 항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0: 네.
3: 제일 억울한 케이스들은 누구 잘못했고 많이 다쳤고 보험이 없으면은 그러면 문제예요.
0: 네.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승객이 꼭 챙겨야 되는 건 뭐 양쪽 운전자 정보를 다 챙겨야 되는 건가요?
1: 이 사고 났을 때 아마 경찰 불렀을 거예요. 운전자들이 그렇죠?
0: 네.
1: 네. 그러면 경찰이 왔고 네. 그러면은 보통 경찰이 바로 폴리스 리포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 같은 걸 주잖아요.
0: 네.
1: 리포트 케이스 넘버라고 적혀 있는 것들.
0: 네.
1: 그런 것들 챙겨놓으시면 나중에 리포트 나왔을 때 그 케이스 넘버만 있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운전자 각색의 운전자들 인포메이션 받아놓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근데 네.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막 안 주려고 그러고. 네. 그 넘버도 찍어놓고. 보통 이제 패신저로 타고 계셨는데 이런 사고 났을 경우에는 뭐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진 같은 거 찍어놓으시면 좋죠.
0: 네. 자, 이럴 경우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정보를 받는 거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차 번호판 정도 찍고 그다음에 리포트에 네. 케이스 넘버는 꼭 챙겨두시면 네. 뭐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네.
0: 자,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1: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 관련해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그리고 또 보험증의 폴리시 넘버가 나와 있잖아요. 자동차에.
0: 네.
1: 그거 찍어놓지 않는 실수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을 부르지 않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는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기본적인 증거들이 되거든요, 그게.
0: 네.
1: 네, 그런 것들은 챙기셔야 돼요.
0: 네. 그런 것은 좀 챙겨두시고, 그리고 또 네. SNS에 사고 나고 나서 일상생활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 저희 항상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SNS에 왜 내가 일상생활들에 대해서 막 리포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사고가 나서 다쳤잖아요, 몸이.
0: 네.
1: 다쳤는데 막 거기에 뭐 댄스 파티를 가가지고 춤을 막 추고 너무 신나게 그리고 또 어디 뭐 골프 가서 막 너무 그 스윙 아주 잘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영악해졌어요.
0: 네.
1: 영악해진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인베스티게이터들이 그걸 조사를 다 해요.
0: 일일이 네.
1: 네, 개인 SNS들. 그래서 이런 걸 증거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디스커버리 하잖아요. 디스커버리 기간 동안.
0: 네.
1: 그 기간이 꽤 긴데 그런 기간 동안에 다 증거 자료를 막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상대방에서 나중에 우리 데포지션 하는데 너 이런 거 했잖아. 왜 했어? 뭐 아프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다쳤는데 뭐 이렇게 막 댄스 파티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1: 결혼식에서 막 너무 춤을 추는 걸 막 사진을 막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0: 네.
1: 당장 내 친구 결혼식에서 그렇게 했다. 내려서 이거 안 돼요.
0: 네.
3: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는 잘 담을 수 있죠.
1: 네.
3: 왜 그냥 그거는 사진이고 비디오 그렇게 해서 you know, 그때는 괜찮고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너무 아팠고
0: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다쳤다고 해서 춤도 못 추란 법은 없잖아요.
3: Right, exactly.
0: 네. 네.
1: 조심하라는 거죠. 저희가 네. 말씀드리는 건 항상
3: yeah.
1: 주의하는
3: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그 소셜미디어 쓰지 말고 Also, AI ChatGPT 쓰면 안 돼요.
0: 아, 네.
3: 예.
0: ChatGPT에다 뭐 질문하면 안 되나 보죠?
1: 질문하는 것부터.
3: 질문하는 건 상대방 보험에서.
0: 네.
3: ChatGPT 그거 쓰는 거, 그거 받을 수 있어요.
0: 아, 네.
3: 찾아나실 수 있어요. 예. Like, explain to them. 지금 privacy가 별로 없어, 이제.
0: 네.
3: 조심해야 돼요.
0: 어, 네.
1: 지금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이제, 네. 이제 개인이 검색한 거 그런 것도 다 조사하면 나온다는 거네요.
1: 예. Yeah. 네, 검찰 조사, 한국 기사 보면 우리 다 알죠. 우리 범죄자들 잡혔을 때 무슨 뭐 검찰 조사했는데 그런 기록들 전부 다 포렌식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한국말로. 그 포렌식해서 기록들 다 볼 수 있는 거.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AI.
3: 네. 우리 케이스가 아닌데 다른 사람 케이스 썼는데, 이게, 우리 변호사끼리 신문에 나왔는데,
0: 네.
3: 한 분이 내 케이스 지금 비싼 케이스 돈 얼마큼 받았나 그렇게 이렇게 ChatGPT를 했나 봐요.
0: 네.
3: 그래서 상대방 보험이 그거를 써서 이 사람은 다친 게 아니고 그냥 돈만 가지고 싶다 그렇게 막
0: 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3: 그래서 그게
0: 네.
3: 법으로 된 거예요.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급하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세영 변호사님, 엘리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4: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펠리스테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를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5: K-Radio
6: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싸움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14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후속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재판에 증인은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계엄에 반대한 것은 한동훈 의원만의 자산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에는 어신도 말라고 밝혔습니다. 주혜현은 일부 처리와 영위에서 짚어보고요.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2부 월요 직설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나서 여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네,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중심의 핵심 인물 두 분을 만납니다. 철이와 영이 모두 오셨죠? 철이 장성철 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화면으로 장 소장님 했던 자세는 신전 자세라고. 예. 허리, 목 디스크 아픈 분들.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뤘어요. 예, 진짜 예, 전문의 예. 모셔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희를 맡고 있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3: 비서실 노영희 변호사님.
0: 왜 또?
3: 땀나서 욕진하고 욕쟁이.
0: 네? 자, 일단 우신이 속이는
2: 어이가 없네. 자,
0: 박우식 기자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0: 진정하시세요, 오마이뉴스. 자, 왜 갑자기 또 욕했다고 그래요?
2: 왜 저러는 거예요, 나한테?
1: 그게 나가가지고.
0: 아, 뭐 방송에서?
1: 네. 네. 그게 저기거든요. 네. 사전 토크.
0: 아, 사전 토크?
1: 네. 그쵸, 본 토크가 아니에요.
2: 네, 마상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 아, 네. 우리 장르만 여의도 친구들이.
1: 맞아요. 네.
0: 거기, 근데 약간 저는 오프닝 음악 깔고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조용히 시작도 아닌 것이 뭔가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근데 자, 지금 내가 하나씩 가면 토크 장르만 이렇게 시작하니까.
1: 아, 몇 명이 그거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입다로 가만히 있어요.
0: 그러니까 그 저희는 확실히 그냥 오늘 확실히 힘들었지만 자, 자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4: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 예.
4: 추징금 1,396만 3,600원도 재판부는 명령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 58번 가운데 14번 2,792만여 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다만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가 됐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0: 예.
4: 같은 혐의를 놓고 부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0: 예, 자 1심 선고 징역 2년입니다. 자 일단 같은 혐의 김건희 씨는 무죄를 받았었고 하지만 이제 대통령 후보 당사자는 윤 전 대통령이었고 이제 김건희 씨는 이제 부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법률가인 노 변호사님.
2: 아, 저는 이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역시 이진감 부장입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0: 아, 그래요.
2: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그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윤성 예, 부장이. 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0: 아.
2: 저한테 문자를 막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딱 난리를 치는 거예요.
0: 아, 예.
2: 이제 그 전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0: 그런데 예, 예.
2: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예. 한 열댓 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보냈어요.
0: 예.
2: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문자도 차단하고 카톡도 차단하고 이제 이랬거든요.
0: 그런데
2: 예. 결국에는 이분이 고소하겠다.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냐.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봐야 정신 차리냐. 막 이런 걸 보냈는데.
0: 예.
2: 그래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0: 예.
2: 결국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번에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게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과는 별개로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이 법정 구속될 만한 사안이라는 걸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0: 예.
2: 그리고 물론 실제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1년밖에 선고가 안 됐지만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정치 브로커들 내지는 그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인성 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 줬던 것에 대해서
0: 예.
2: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판결 매우 의미가 있고 이게 법리적으로 깨질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이지 않나
0: 2심도 유지될 가능성이
2: 네네네.
0: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2: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법리가 좀 정리가 되겠지만
0: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태균 씨 때문에 협박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저요.
2: 아, 본인도 그랬어요?
1: 저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2: 그래요?
1: 법정에서 보자 장성철.
0: 진짜.
1: 명태균 씨 좀 비판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장성철. 뭐 문자 협박 많이
2: 받았어요. 전화를 맨날 계속 하고 받을 때까지 하고 안 받으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죠.
1: 그 김건희 씨는 무죄 받았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때 그거의 중요한 논리, 법적 근거는 두 가지였어요.
0: 예.
1: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만 그걸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다. 그러니까 윤건희 부부가 금전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 그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
0: 맞아요.
1: 또 하나는 명태균 씨랑 윤건희 부부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상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협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예.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게 없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무죄다 그랬는데 예. 이번 판결로 그것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예.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우리가 불렸고 지금 여러 재판에서 보면 권력을 상당히 향유했고 남용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0: 예.
1: 권력 공동체였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뭐 당선인의 배우자니까 김건희 씨는 공적인 지위가 아니었으니까 이것은 뭐 무죄. 이런 식의 논리도 이제 펴는 것이 어렵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날 더운데 명태균 씨 고생 많으실 것 같다. 안타깝다.
2: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0: 예.
2: 이번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평화롭게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윤석열 씨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게 유죄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그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이번에 드러내준 거거든요.
0: 예, 예.
2: 그렇게 되면은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 씨가 선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이제 보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그 공직선거법에서 그 거짓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윤석열 씨가.
0: 예.
2: 그게 원래 7월 10일 날 선거원 날려고 했다가 그게 27일인가로 아마 늦춰진 걸로 지금
0: 예.
2: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원래 397억 원인가를 다시 국민의힘에 내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도 사실은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0: 그 부분이죠.
2: 예.
0: 그 부분이죠.
2: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의 그 건지법사 뭐 어쩌고저쩌고 논란 관련해서
0: 예.
2: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돈을 토해내야 될 가능성.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왜냐면 재판부에서는 되게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뭐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정당이 사실 그 돈을 다 토해내야 되는
0: 그렇죠.
2: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범위대로 판단하겠다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1: 봅니다. 오세훈 시장 거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 뭐 다 부인을 하고 있고
0: 여론조사 대답점이
1: 예. 그리고 윤건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론조사를 받았잖아요.
0: 카톡으로.
1: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건이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곧 결론 나오니까.
2: 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예, 네, 그게 오세훈 시장 건 22일 날.
0: 22일.
2: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한 내용. 그리고 강혜경 뭐, 그 다음에 그 의원, 김영선 의원 등등이 네. 얘기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인 김완정 씨인가? 그분은 뭐,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0: 후원자였다?
2: 네. 그 분과 서울시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정 기자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5: 네, 네 아니, 뭐 제가 두 분 워낙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0: 아, 예, 박오신 기자가 궁금해요.
5: 아니, 저도 명태균 씨.
0: 한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5: 아, 그런 건가요?
0: 아,
5: 잠시만요.
0: 얼마든지.
5: 아니요, 저는 그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재판이 이전까지 몇 번 있었는데 항상 아, 이게 정치적 도덕적으로 문제이기는 한데 형법적으로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를 증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 했는데 이번에 좀 그 디딤돌을 하나 놓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재판이 굉장히 좀 이제 궁금해졌다. 사실 이전에도 여러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명태균 씨 재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그림은 딱 그려지는데 이 그림을 명확히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 싶은 게 있었는데 특히 오세훈 시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랑 강희영 씨 세 사람이 이분 세 분 사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말이 안 맞는 게 많은데 오세훈 시장 재판 관련해서 말이 다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입증이 잘 된다면 오세훈 시장 이번에 좀 위기일 수도 있겠다.
0: 1심에서.
5: 네. 생각이 듭니다.
0: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공부 많이 했네. 아니, 너무 상상해.
1: 많이 했어요.
0: 왜? 해주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다르다 네. 다른 사안이다.
0: 그러니까 명태균 의원
1: 사안. 증언밖에 없다. 네. 증거도 없다. 직접 네.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대단히 좀 티격태격 싸움을 많이 했고
0: 네.
1: 이 명태균 김영선 씨가 상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욕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0: 워낙.
1: 조선족 남매 같다라고 한 것을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두 분이 모욕감을 느꼈다.
0: 명태균 씨도 일관된 SNS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 계속 네. 이걸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그 명태균 씨, 김영선 씨의 네. 증언을 입증할 만한 조그만 티끌만큼의 네. 증거 자료라도 있으면은 저도 위험하다고 하겠는데 제가 쭉 그쪽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아니래요. 없어요.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로 보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0: 노 변호사님 왜 이렇게 또 재밌는 표정을 쳐다보고
1: 계세요? 22일 날 보고 얘기하시죠. 그때 저기 한동훈 저기 낙선한다고 예측하셨잖아요.
0: 22일이 무슨 일이었지? 22일이? 네, 수요일이네. 네. 수요일이면 두 분을 같이 못 만나는데.
1: 나오세요.
0: 나오세요. 나오세요.
2: 네, 저를 꼭 불러주세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또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재도전이죠. 그죠? 재임을 하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지킬 사람은 나다. 봐라. 그 대선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보고 이어갈까요?
6: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제를 성공시켰습니다. 1인 1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1인 1표제를 사수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실시간 생중계하겠습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를 생중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0: 네, 자,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공식 출마 선언 오늘 오후 2시에 했는데 자, 일단 화면으로 보셨고 지난 주말에 또 이제 당대표 출마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요.
5: 네, 이게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였습니다. 국회였는데요. 예. 이 KDLC 정견 발표회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0: 예.
5: 김민석 전 총리는 정 전 대표를 향해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꼬집었고요. 본인은 세 차례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면서 대표가 되면 3개월 안에 국민의힘과 확실하게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저를 다 공격한다라며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정당방위는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겨냥해 선거 때 탈당에 남의 당을 돕는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예.
5: 두 후보의 신경전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고성이 오가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자 일단 정청래 전 당대표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우리 장성철 수장님은 끝까지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불출마 못 나온다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왔는데
1: 못 나온다 나오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0: 나오면 안 된다.
1: 네. 큰 정치인이 되기는 글렀다. 제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0: 아, 그 장 소장님 말씀만 드리면 이제 큰 정치인으로
1: 큰 정치인
0: 가는
1: 거죠.
0: 저도 큰 앵커로 가기 위해서 장 소장님 말씀. 아, 계속해 주세요.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이번에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네. 진영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문에 큰 분란과 갈등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보다 큰 정치인이라면 그 점을 내가 선당우사 정신 백의종군하면서 진영 내 갈등을 막는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면
0: 네.
1: 나중에 또 보답을 받아요. 당원들과 아. 의원들과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고마워한다고요. 그냥 눈앞에 당권의 그 현실적인 이익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0: 예.
1: 상당히 좀 아쉽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정말 계속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0: 예.
1: 저는 오늘 그 출마 선언문의 방점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더라고요.
0: 아, 좋네요.
1: 하나는 그냥 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0: 진짜 어린이집 필 건 나다.
1: 네. 믿어주세요. 더 큰 방점은
0: 예.
1: 저 대선 출마할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0: 아니,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한다고 한 거예요?
1: 당대표직을 이용해서잖아요.
0: 아, 안 이용해서 나갈 거다?
1: 그렇죠. 임기가 2028년 8월이에요.
0: 그럼 총선 끝나고?
1: 총선 끝나고 2030년까지는 또 당대표 3연임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나는 그때 나는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0: 야인으로 뭐 들어가서
1: 정치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 출마 선언문을 전반적으로 듣고 나서 드는 감정은 못 믿겠다. 거짓말.
0: 정말 못 믿는 식.
1: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 그냥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님 제발 믿어주세요. 대통령 지키고 성공시킬 사람 나 정청래밖에 없어요. 원팀 원보이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걸 그냥 계속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임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결국에는 당원들이 이것을 보고 정청래 믿을 수 있을까? 좀 회의감만 준.
0: 실시간 댓글에는 지금 MBC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지하는 댓글 엄청 많았어요.
1: 그러니까 뭐 딴지 게시판에서 열광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았을 텐데 예? 전반적인 인식은 그렇게 뭐 정청래 대표를 신임하고 믿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출마 선언문이 아니었느냐.
0: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 같고 거짓말 많았다. 이게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의 두 가지 포인트. 노 변호사님은?
2: 저도 오늘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바로 이 부분은
0: 걸렸어요. 딱 들어왔어 이게.
2: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 대선 출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줘 이 얘기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도는 어차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가 아니에요.
0: 어차피.
2: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는데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원래 그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을 겨냥해서 이 좀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출마 그렇죠. 선언을 한 거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2: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표면적인 해석이고 해석.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요즘에 평론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정청래도 뭐 옹호하고 김민석도 옹호하고 뭐 누구도 옹호하고 막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박쥐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게 이거였거든요.
0: 민주당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시는 거죠.
2: 네, 저는 원래 민주당을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0: 예, 예.
2: 근데 오늘 이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지금 말씀드린 표면적인 해석 말고 심층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해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 말이 맞다면 저는 오늘부터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말한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말한 김민석, 송영길에 대한 욕이 아니고 내지는 그 비난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그런 그 공격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전 대표처럼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 안 나갈 거다까지도 이해되는 문장이었다.
2: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원래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입만 열면 난 대통령 지킵니다. 내가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항상 이 나쁜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에.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 아까 못 믿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사실 출마 선언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거든요.
0: 아, 그런가요?
2: 네, 오늘도 이제 그
1: 2시에.
2: 네, 그 2시 타임에 또 네. 대통령이 이렇게

0: 그리고
1: 예. 진심을 믿어주세요. 예.
0: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정확하게 그냥 한 생각이고 예. 이 정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깔았다면 그건 되게 나쁘다. 정말 악의적이다라고.
1: 악의적이다.
0: 왜냐 대통령을 왜 까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당대표 한 다음에 대통령 나온 거였고 그렇죠. 이 전직 대통령들을 다 그렇게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대통령직을 이용,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말에 늘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고 이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2: 아, 믿을 수 없다. 두 분이 공통점인데 과거 신 기자님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죠?
3: 아, 근데 저는 설마 거의 까지 염두를 해두고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 왜냐하면은 그 말이 맞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좋은 말 속에 하나 이제 칼을 숨겨놓고
2: 국민을 복권.
3: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이 전선에서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거가 정무적으로 본인에게 이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원래 정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을 이번 전당대회의 주요한 의제로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예. 정부에서도 완전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흐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다시 지금 이게 전면을 하니까 예. 이 전면을 꺼내놓고 100% 마무리하겠다. 다시 한번 좀 나 이쪽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의 원하는 개혁들에 내가 걸게. 이걸 확실히 의제로 해서 붙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폐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당권 주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 확실히 치르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느꼈습니다.
4: 이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요.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2030년에 대선 출마 안 합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2: 그러니까요.
4: 근데 당대표직을 이용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나 대선 출마할 거라니까. 나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
2: 나도 대선 주자야.
4: 네. 그런 강력한 의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찰떡궁합이라고 본인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극 같아요.
2: 안 맞아.
4: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딱 그러잖아요. 2시에 대통령 행사했는데 2시에 지금. 이게 기획되고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것조차 안 맞는 거예요.
2: 아니까 그러니까 해석도 다 그냥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사실은 만약에 또 지난주에 만약에 했으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또 나가서 한다 또 그랬을 텐데 해외 순방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셨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 다 이번 주에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임박 하는데 또 2시 대통령이 안 중요한 일 하는 안 하는 날은 없고 항상 중요해요. 대통령이 한 시간은 항상 중요한데 다 안 좋아 보여.
3: 아니 사실 그 오늘 오전에 미리 오늘 중에 출마 회견이 있을 겁니다라고 돌았을 때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설마 2시?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0: 네 가지 맞잖아요.
3: 진짜 2시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거 또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2: 그렇지. 항상
3: 이게
2: 원래
0: 관심 타이밍이 맞다니까.
3: 근데 관심 사안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청래 전 대표 이번에 기자회견 몇 시에요? 또 설마 혹시 이거 맞춘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물음표를 띄우는 것 자체가 나쁜 시그널인 거죠. 이게 이 청와대하고 그전까지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악의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거 그건 악의적 해석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걸 제가 처음 생각했는 게 아니에요.
2: 반복이 되다 보니까.
0: 이 CBS에 아주 엄청난 기자 몇 명이들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2: 그냥 기자라고 했어요. 엄청나냐고 빼고.
0: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나보고 너무 순진하다는 둥. 너는 또 회색분자잖아요. 너는 기회주의자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말해도 어쨌든 욕을 얻어먹을 텐데 그럼 진짜 한번 본질적으로 까보자. 근데 항상 할 때마다 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4: 지금 청와대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보니까
2: 좋다,
4: 되게 격앙되어 있대요.
0: 봐봐, 좀 맨날 격앙되어 있대요.
2: 청와대 언제 쉬어? 그러면 항상 화가 나
0: 있어요.
2: 윤전 대통령이 계속 그 청와대 분은 계속 화가 나 있는데.
4: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친구이자 동지라고 그랬잖아요.
2: 아, 친구.
4: 어디 지금 대통령한테 동지? 지금?
0: 왜 그래? 그런 건 아니지. 이렇게,
4: 아니, 엄청나게 화났대요. 연락해보세요.
2: 연락해보세요.
0: 아, 그거 가지고 화났잖아요.
2: 아니, 그거 아마 대통령 화나가 아니고
4: 마일리지가
2: 주위에 이제 그 참모들이
4: 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참모들은 스태프들은 진짜 어떻게 대통령 만만하게 보이나? 계속 이제 두 분 사이 관계가 좋았으면은 그런 거 그냥 그래, 그럼 동지 친구지 옛날에 같이 뭐 했잖아 이럴 수 있는데 어디 대통령을 만만해 보고 또 대들고 이게 마일리지가 쌓이다 보니까 그 단어 하나에도

0: 상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1: 마일리 사람 이제 VIP 등급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
2: 이게 뭘 해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3: 그 얘기도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네. 대통령하고 뭐 독대를 안 했다는 등 그러지 말아라. 나 통하고 여러 번 독대했다. 뭐 내가 근데 말을 아는 것 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1: 맞아 아까 오해.
3: 네, 근데 네. 사실 나는 그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대를 하지 않고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1: 청와대. 네, 네. 청와대는 아니다.
3: 그런 식으로 사실 지금 이제 격앙이라는 말을 썼긴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타이밍 마다마다마다 그러니까 마다마다 게다가 지방선거 때 이제 제일 사실은 그게 피크여가지고 예, 예. 그것 때문에 매우 불편해했었고 되게 속상해했었다는 얘기 이제 계속 나왔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도 약간 간보듯이 한번 찔렀다가 다시 손 내밀었다가 한번 찔렀다가 손 내밀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 있다가 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싫어져. 이런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되고 또 한쪽에서 지난번에 그랬잖아. 당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나가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열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만한 그냥 선회에서 합시다 이걸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지금 아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밖에서 일단 이 정도로 하자고. 두 분 너무 좋다고. 우리 과거식도 너무 좋다고. 한판승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노 변호사님 우리 장성조 소장님 과거식 기자 감사하고요. 2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나가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K라디오
5: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 예, 10회 박종의 한판승부 월요 직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월요 직설은요, 한판승부 5주년 특집 방송으로 정말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찾아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예.
1: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2: 요즘 백수니까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1: 아, 43년 만에?
2: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법조 생활을 13년, 정치 30년,
1: 예.
2: 그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마음은 편하죠.
1: 그 SNS에 그 손주와의 사진도 올리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2: 손주하고 최근에 이제 마음을 좀 텄어요. 애들이 보기가 굉장히 네.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
1: 아, 요즘 때 애기들도 MZ여 갖고 힘들구나, 그죠?
2: 그렇죠.
1: 야,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또 홍준표 시장이시면 굉장히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2: 나중에 그건 커서 예. 이야기고 지금은 예. 우리 집에 제일 상정이시.
1: 그렇군요. 예, 얼굴이 흐뭇한 미소가 많으신 것 같고. 자, 일단은 요즘은 이제 진영 논리에 정치를 하다가 두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예? 30년 동안은 이제 예. 외눈으로 살았죠.
1: 예, 보수의 눈으로.
2: 그렇죠.
1: 예.
2: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1: 예.
2: 좀 균형 있게
1: 예.
2: 그래 보이더라고.
1: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2: 그렇죠. 갈등의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1: 그렇군요. 이제 좀 대선배로서
2: 예?
1: 보수의 어른으로서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았던 거. 이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 명태균 씨도 그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그 내가 실황중계로 봤는데
1: 예.
2: 저 판결은 잘못됐다. 그게 여론조사가 계약서 쓰고 뭐 그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1: 아, 네, 네, 네.
2: 근데 뭐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거 5대 그 정치 실무를
1: 예.
2: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을 안 하죠.
1: 그렇죠.
2: 그 네. 무죄 이후 설세한 거 보면 저거는 엉터리다. 근데 이번에 이중환 판사는 정확히 설실을 했더만.
1: 예. 예. 그렇군요. 그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다.
2: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1: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일반적인 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2: 그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판결한 게
1: 예.
2: 그게 엉터리였죠.
1: 아, 그런가요? 또 이게 대통령의 부인될 뿐이었고 이게 직접 후보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뇌물공개가 성립 안 된다.
2: 글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1: 예.
2: 그 판결을 봐줄 수가 있겠지만
1: 예.
2: 사실상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는
1: 예.
2: 1심 동체거든.
1: 공동체.
2: 1심
1: 동체. 1심 동체.
2: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할 때
1: 예.
2: 경제적 공동체를 말로
1: 예.
2: 최순실이하고 박근혜를 묶었거든.
1: 예.
2: 그거보다 더 밀착한 관계죠.
1: 아, 부부니까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인이니까 좀 봐줬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1: 예.
2: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그 여론조사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2심 판결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오세훈 시장 관련 판결에 대한 예측도 하는데 또 오세훈 시장 건도 유죄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2: 내가 뭐 예단은 못하겠는데
1: 예.
2: 명태균 사건에 오세훈 시장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내가 걱정스럽게 본 거는
1: 예.
2: 그 사건 터졌을 때부터 도저히 명태경이가 만나야 되게 된 계기를 내줘 말아요.
1: 아, 왜 만나게 됐습니까?
2: 그게 김영성이가 소개를 해서 만난 거예요.
1: 아, 예, 그 부분은 좀 드러난 부분이죠.
2: 그렇습니다.
1: 예, 예.
2: 김영성이가 명태교의를 오세훈이한테 소개를 했고,
1: 예.
2: 또 김영성이가 명태교의를 윤석열이한테 소개했어요.
1: 맞아요. 예.
2: 근데 그해 먼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었거든.
1: 맞아요.
2: 예.
1: 예.
2: 거기서 한번 성공한 그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이한테 갔다고.
1: 아하.
2: 근데 명태교의라는 사람은 내가 좀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경남 지사할 때부터.
1: 예, 경남에 계셨으니까.
2: 난 그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의뢰를 하거나 한 일이 없고.
1: 예.
2: 좀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는 걸 경남 지사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론을 통째로 조작해 가지고.
1: 예.
2: 로데이터까지 넘겨준다.
1: 아하.
2: 대신 그 여론 조작 그 조사비가 굉장히 싸다.
1: 싸다. 예.
2: 그 헐값이 안다는 거죠.
1: 예.
2: 그래가지고 경남 있을 때부터 창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21년도 그 대선 경선 때 우리 쪽으로 하려고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1: 아, 우리 홍준표 캠프에 먼저 이야기 네. 왔다가.
2: 그래서 나 그 애는 여론조작 사기꾼이다. 개 붙이지 마라.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간 거예요.
1: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1심 판결까지 나왔다.
2: 그렇죠.
1: 아, 혹시 그때 받으셨으면 주인공이.
2: 에이.
1: 아닙니다.
2: 나는 정치를 하더라도 예. 여론조작이나 하는 그런 애들하고는 어울려서 하지 않죠.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염두도 있으시다. 말씀까지 듣고요. 자, 이재명 정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범 1년이 됐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기점으로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인데?
2: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한 건 없죠. 지지는 않았죠.
1: 예, 여당이.
2: 그렇죠.
1: 예.
2: 단지 서울시장이 이제 졌다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패배했다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한 건 아니죠. 패배한 건 아니고
1: 예?
2: 그런데 지방선거의 민심하고 지금 또 지지층에 지금 민주당도 지지층에 좀 분열 현상이
1: 예,
2: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2: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뭔가 지방 균형 발전이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 나는 그 메가 프로젝트는 그게 이재명 정부 때만 한 게 아니에요.
1: 이전 정부부터
2: 또. 아, 예. 예. 박근혜. 그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
1: 예.
2: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1: 아.
2: 다 했어요. 다 했는데
1: 예, 예.
2: 그게 이제 실효성의 문제지.
1: 아,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2: 실효성.
1: 실효성. 예. 네.
2: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치산업인데
1: 예.
2: 그 장치산업을 가동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건 속도전으로 안 돼요.
1: 예.
2: 전기 필요하죠.
1: 그렇죠.
2: 전기 필요하면 그 SMR이나 영광원전 새로 지어야죠.
1: 예.
2: 그 물 필요하면 그 댐을 정축하거나 또 새로운 댐 만들어야죠.
1: 예.
2: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있는 시설로는 반도체 공장을 그래 크게 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1: 예.
2: 또 지금 반도체 수요가 AI 때문에 폭등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2: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용인 클러스터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만들어놨는데
1: 예.
2: 그걸 또 완성을 다 하고 광주로 갈 것이냐. 복잡한 문제 있어요.
1: 예.
2: 발표를 할 때 수천 조씩 발표를 하는데
1: 4,700조.
2: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참 발표하는 건 좋아요. 국가 계획 프로젝트를
1: 예.
2: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치화에 만들어가지고
1: 예.
2: 거기에 맞춰서 나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1: 예.
2: 이건 좀 급조된 거로 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남반도체 가는 건 난 찬성을 합니다.
1: 아, 호남 가는 건 찬성? 아,
2: 그거는 박정희 정부 이래에 대한민국 발전은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1: 예.
2: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충청을 또 중심으로
1: 예.
2: 호남만 소외됐거든.
1: 예.
2: 그래서 호남 반도체 가는 건 찬성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못을 박아놔야 된다.
1: 아, 불가역적으로.
2: 그렇습니다.
1: 아하.
2: 그렇지 않고
1: 아하.
2: 그냥 공수표를 날리다 끝나버리면 호남 민심이
1: 아하.
2: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1: 어휴. 거의 광주 시장님처럼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정말 국가를 위한 아니, 비전으로.
2: 그게 이제 나라 전체 균형 발전인데,
1: 어허.
2: 영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1: 예.
2: 경부 고속도로 처음 만들면서,
1: 예.
2: 경부 고속도로 때문에 부산이 폭발적으로 커졌죠.
1: 예.
2: 모든 수출량이 걸로 나가니까.
1: 아, 그러네요.
2: 예. 물동량이. 그 다음에 호남 고속도로 있었지만 그게 큰 역할을 못 했어요.
1: 예. 네?
2: 주로 경부 쪽만 역할이 됐지. 거기다가 구미에는 한국 최초의 전자공단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울산에 중화학단지 들어갔죠. 창원에 중화학공업 들어갔죠. 기계산업.
1: 예.
2: 예? 거제에 그 조선소 들어갔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영남에 세팅한 거는 나라 전체의 인프라를 세팅한 거예요. 호남은 농업도시.
1: 예.
2: 그래서 호남에 반도체 가는 거는 미래산업이 그쪽으로 가서 뿌리 내리고 잡는 거 자리 잡는 거는 그거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예요.
1: 예, 되돌릴 수 없게 임기 4년에 만들어놔야 된다.
2: 지금 뭐 광주 공항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참 좋거든요. 뭐 광주 공항에 하려면 공항 이전부터 해야 돼.
1: 예, 돈 많이 들네.
2: 이전하는데 그거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이 불가해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1: 예.
2: 그래서 거기도 돈이 아마 10조 이상 될 거야.
1: 근데 그 추경호 시장을 뽑아서 대구에 이 첨단산 못 가져왔다. 이런 비판도 하셨죠?
2: 내가 그 지난번에 그 김부겸이를 지지한 거는 민주당이라서 지지한 게 아니고 대구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지지를 한 겁니다.
1: 예.
2: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 절대 추경호 뽑아서는 저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없을 것이고 예산 지원도 없을 것이다.
1: 예.
2: 그 뻔하거든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는데
1: 예.
2: 이 정부의 지금 시대적 과제가 내란 정상인데
1: 예.
2: 어떻게 대구시장이 그런 사람 뽑았는데 도와주겠어요?
1: 예.
2: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면 대구시정은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대구시정은 재정자립도가 46% 정도 돼요.
1: 예.
2: 서울은 80%가 넘죠. 근데 중앙정부 도움 없으면 대구시 예산을 못 짜요.
1: 예.
2: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게 보통 뒷것이 있는 정부니까 보통 뒷것이 아니라고.
1: 예.
2: 나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를 덜렁 뽑아놨으니까
1: 예.
2: 내가 3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하던 그 사업들이 전부 이제 할 수 없게 돼버렸죠. 나는 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넘어보면 장도혁 당대표 지금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징계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예. 그게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1: 예.
2: 지방선거 선전했어요. 시작 전에 15대 1이라고 했잖아요.
1: 맞습니다.
2: 네? 예. 서울도 누구 덕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덕에 당선이 됐잖아요.
1: 간판을 걸고.
2: 그렇죠.
1: 예.
2: 그렇게 다 했으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명분. 꼭 저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쫓아낼 때 그런 현상을 봐요.
1: 아, 그럼
2: 이준석이가 무성이거든요.
1: 예.
2: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고.
1: 그 당시에.
2: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 바람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면서 청년도 끌어들여야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이준석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근데 되고 난 뒤에 초선들도 이준석이를 깔봤다고.
1: 예.
2: 네? 국회의원들이.
1: 국민의 대표 시절에.
2: 아, 네, 대표 시절에. 예. 그래, 준석이를 당대표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 하면 안 된다. 어? 국민과 당원이 당대표가. 근데 억지로 쫓아냈잖아요.
1: 그렇죠.
2: 그것도 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냈죠.
1: 예.
2: 그 벌을 받는 거예요.
1: 어.
2: 똑같은 역할로 장동혁이가 1.5성입니다.
1: 맞아요. 예.
2: 지금 초재선들도 자기하고 동격이거나 자기 아래라고 보는 그 못된 애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덤비는 거하고 중진들은 그게 장동혁을 대표로 보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 시도도 못했다고.
1: 그렇죠.
2: 당대표 된 거예요.
1: 맞아요.
2: 이거 완전히 망해버린 당의 대표를 자기가 그 해보면 뭐 하냐? 또 될 힘, 그, 요, 자신도 없고.
1: 예.
2: 나가서 떨어지면 창피하고.
1: 예.
2: 이게 나오지도 못한 애들이야.
1: 어허. 응? 정작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2: 그렇지.
1: 그냥,
2: 예. 그렇게 숨어서 욕하는 거야.
1: 아.
2: 그러니까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꼴을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래 할 수 있냐. 자기들 못난 거는 타단하고,
1: 아하.
2: 남이 이래 1.5선배에 안 된 사람이 또 이준석이처럼 완전히 무선, 영선인 사람도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1: 그렇죠.
2: 그럼 당대표로 인정해야지.
1: 뽑아놓고.
2: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미국 가서 그, 잘못한 거.
1: 예, 예.
2: 그건 내가 미국 그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미국 잘 알거든요.
1: 아, 예, 예.
2: 워싱턴 그게 얼마나 사기꾼 정치 브로커들이 많은데.
1: 만나게 해주겠다, 사진 찍게 해주겠다.
2: 아니, 만나게 해주는데 돈 달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당 그 뭐 총재가 미국 가서 미국 최고위층 바이스 만나는데.
1: 예.
2: 100만 불 이야기가 나왔어요.
1: 아, 사진 한번 찍고.
2: 5분, 5분.
1: 5분.
2: 그래.
1: 아.
2: 그걸 전부 브로커들이 이제 만나게 해주고 돈 챙기는 거예요.
1: 예.
2: 그 이번에도 2017년도 자, 북핵 문제로 워싱턴 방문했을 때.
1: 예.
2: 미국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때 국무차관도, 국무장관이 공석이었어요.
1: 예.
2: 국무차관도 만나고 하원의장도 만나고 군사위원장 자기들이면 다 만나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난 왜 갔는지 뜬금없이 뭐 그거는 잘못했죠.
1: 예. 그러나
2: 하도 국내에서 권위가 안 서니까 미국 가서 좀 한번 밸류업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갈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거 워싱턴 정치 브로커한테 사기당해 가는 거다. 저 잘못 가는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1: 근데 징계 카드를 통해서 이제 당 기강을 잡겠다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 얘기했는데 또 당내 반발은 심합니다.
2: 나 당내 반발은 심하고 안 심하고.
1: 네.
2: 내가 그 징계 기준을 이야기를 그래 한번 했어요. 북갑 가서.
1: 예. 네. 아, 부산 북갑. 네.
2: 도와준 사람만 징계하거라.
1: 아,
2: 그거는 대표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1: 아, 그런가요?
2: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당의 후보가
1: 박민식
2: 있는데,
1: 예.
2: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가서 거기서 치킨 파티하며 시시덕거리고 또 어떤 애는 그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세 뭐 한 달짜리 집까지 얻어놓고 그 예. 돌아다녔더만,
1: 예.
2: 그러면 제명시켜야 돼요.
1: 아,
2: 안 그러면
1: 예.
2: 다음 총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종전에 그런 사람들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마찬가지라.
1: 예.
2: 당이라는 게 내가 대구에 2020년도인가?
1: 예.
2: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 황교안이가 지시해가지고. 대구 시당부터 시작해 대구시 국회의원 전원 걔들은 이미 공천받았으면 대구는 그게 나는 선출적으로 안 보거든. 당의 지명적으로 보거든. 다 돼버렸으니까.
1: 예, 그러니까요.
2: 전부 그 수성 어려와서 당원들 데리고 와서 수천 명이 데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내떨어뜨린 선거운동을 했다고. 근데 그래도 내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이나 대구 국회의원들이나 걔들한테 내 유감을 가진 일이 없어요.
1: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또 갑자기 한동훈 의원 복당한 건 절대로 안 돼.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군요.
2: 나는 그 친구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1: 안철수 의원 말씀이요?
2: 왜 그 친구 말은 예. 안철수 의원이 순진해요.
1: 선한 분이죠.
2: 예? 예. 순진해요.
1: 아,
2: 그러니까. 예. 아, 어디까지 그 친구 말을 믿어줘야 할지. 그런데
1: 그 말씀은 안철수 의원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고 주위에서도 뭔가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게 좀
2: 흔들리죠.
1: 흔들리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다.
2: 바람에 잘 흔들리는 분이죠.
1: 아, 그 바람은 차기 당권을 밀어주겠다 글쎄요. 해서 좀 뭔가 뒤에서 흔드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2: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1: 아실 것 같은데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셨을 때. 예. 그러면은 이번 장도혁 당대표는 물러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2: 이미 채워야지.
1: 아, 이미 채워야 됩니까? 아, 내년 8월까지.
2: 장동혁이가 지금 그만두면 장동혁이는 정치판에서 매장됩니다.
1: 아, 그런가요?
2: 네. 우선 장동욱이 지역구에 김태호미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1: 충남지사에 떨어져서 다음 총선에.
2: 그 총선 나오면 어떡할까요?
1: 1년 10개월에 너 나와라.
2: 아니,
1: 간다. 나 돌아간다.
2: 그래. 무슨 지역구 사정도 있고.
1: 예.
2: 당대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도 예. 내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둔다고. 근데 장동욱이는 지금 그만두면 복귀 못해요. 그냥 죽는다고.
1: 아,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랄까 리더십이 있어도 지금 사실상 어떠한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다 맨날 최고위에도 물러나라 막 이런 사람들.
2: 그래 하니까 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1: 아,
2: 에? 그래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1: 아, 물러나.
2: 자기들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1: 예.
2: 최고위원도 나올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돌아서서 그냥 1.5선이니까 내보다 미치다.
1: 어허.
2: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1: 예.
2: 폄훼하고
1: 예.
2: 그래 하는 건 잘못이지. 비열한 짓이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
1: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 지금 라디오를 마칠 시간인데 조금 유튜브로만 한 연장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2: 네.
1: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장도혁 대표에게 지금 조언하신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20초 남았습니다.
2: 아젠다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아젠다.
2: 자기가 추진하는 아젠다를 새로 만들지 못하고 진퇴 논란에만 휩싸이면 결국은 사그러집니다. 자기가 끌고 갈 야당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저희 한판사님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못다한 인터뷰 이야기 추가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법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텔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 잘 쉬셨나요? 네,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0: 뉴저뉴욕 뉴욕 뉴저지. 네, 네. 동포 여러분들의 점심 비타민, 배는 점심으로 채우시고 기분은 저희가 채워드리는 그런 시간, 한시의 음악 짜방입니다.
1: 성훈씨, 성훈씨,
0: 내가 말이 안 끝났잖아 지금. 성훈씨 다가 안 됐는데.
1: 아니, 기분은 저희가 채워드리는, 거기에서 저는 딱, 아니 네. 기분이, 성훈씨 기분이
0: 불만이 많은 거야 오늘.
1: 성훈씨 기분이 네. 벌써 저기 도랑에 박혀있어요. 벌써 톤이 틀려.
0: 월요일이라는 거 금방 아셨죠.
1: 그러니까 기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 제가 막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0: 한 시간 반 때마다 날 좀 채워줘라.
1: 아유, 성훈 씨의 스트레스가, 그 월요병이 돋지는 네. 네. 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0: 네. 네. 월요일 왔어요.
1: 왔어요.
0: 근데 오늘 출근하는데.
1: 네.
0: 하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
1: 뭐라고 말을 걸던가요? 성훈아, 오늘이 월요일이다.
0: 이번 한 주도. 네.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1: 그래서 어떻게 힘이 좀 나셨나요?
0: 힘이 나긴요. 장난해. 월요일인데, 알죠. 아, 제가 커피를 두 잔을 마셔도 네. 깨어나지 않는 네. 월요일.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월요일이죠.
1: 네. 네.
0: 주말은 너무 멀어요.
1: 그래도 이번 주말은 좀 재밌지 않으셨어요?
0: 이번 주말?
1: 네. 월요일 그래서 저러냐고.
0: 아. 경기를 그냥 보는 내내.
1: 네.
0: 아, 또 열심히 또 이제 응원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1: 그렇죠, 그렇죠.
0: 팀들이.
1: 맞아요.
0: 아, 그러느라고 아주 좀 에너지를 많이 쓰긴 했어요.
1: 아. 근데 벌써 어느새. 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0: 제가 월드컵,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48강 시작할 때, 네. 올해는 1, 2, 3, 4위, 피파랭킹 1, 2, 3, 4위가 네. 4강을 할 거라고 제가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대로 됐어요.
1: 아, 4강. 이게 네. 어쩜 이렇게 될 수 있나요?
0: 피파랭킹 현존, 이제 계속 매일 바뀌긴 하거든요.
1: 네. 네.
0: 또 바뀌긴 해서. 근데 5위부터 6위까지는 많이 바뀌었는데 네. 1위부터 4위까지도 조금 바뀌긴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1위에서 4위 팀들끼리 서로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요 네 팀만 남았네요.
1: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0: 맞아요. 이 피파 랭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다시 한번
1: 그런가 봅니다.
0: 네, 알게 되는 그런 네. 네, 이번 또 월드컵이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항상 이 월드컵이라는 건 공이 둥글고 이변이라 그러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막 언더독에 네. 전혀 이길 수 없는 팀인데 막 이겨가지고.
1: 아니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네. 어떻게 또 4강 올라간 거 보면은 네. 또 이변도 없어요.
0: 네, 이변이 없었는데 네. 여태까지 FIFA 랭킹 1위에서부터 4위까지가 4강을 이룬 거는 월드컵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래요.
1: 아하, 그래요. 네,
0: 그러니까 늘 이변은 있어 왔고
1: 네.
0: 조에서 탈락을 해왔었는데
1: 네.
0: 이번에 FIFA가 정말 조를 잘 짰다.
1: 아하.
0: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예요.
1: 조를 잘 짠 건지 아니면 요 네 팀을 네. 예뻐하는 건지.
0: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는 K라디오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걸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민주주의 국가인데.
1: 네.
0: 성우 영화 씨도 영화 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1: 네. 아니에요. 저 그냥 별 뜻 없이 얘기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너무 깊이 받아들였네요.
1: 그러게요.
0: 아, 왜? 굉장히 뭔가 피파에 대한.
1: 제가 뭐 추가할 것이 뭐 알고 무슨 말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그냥
0: 쭉
1: 던지는 거죠.
0: 네. 이제 누가 이겨도 할 게 없죠. 우승을 누가 이제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1: 그렇죠. 네,
0: 그렇게
1: 맞아요.
0: 프랑스. 그다음 아르헨티나 그리고 스페인, 잉글랜드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남았습니다.
1: 여러분은 어떤 팀이 우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0: 궁금하네요.
1: 네, 여러분의 우승이, 예상도 한번
0: 궁금하네요.
1: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네.
0: 그런가 하면 우리 라이크 버진으로 유명한 네. 마돈나가
1: 네.
0: 마돈나가 7년 만에 음반을 새로 냈는데 맞아. 이 음반이 이번 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1: 야, 주관이 명관이다. 오.
0: 돈나 누나, 진심으로 축하해요. 자, 바로 이제 그 앨범에 있는 노래 한 곡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와 사브리나 카펜터가 함께 부른 Bring Your Love라는 노래로 오늘 한 시에 막다가 월요일 시작해 봅니다.

0: 네, 우리가 플로어 바닥 좀 비비던 그 시절에 그런 감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1: 어, 언니의 이 댄스 뮤직에 대한 이 감 잃지 네. 않았네요. 네.
0: 그렇죠. 뭐 본인이 곡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감을 잃을 이유가 없죠.
1: 아니 부를 때도요. 이 네. 감이 중요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녹음 기술이 네. 현저하게 많이 발전했기 그래? 때문에. 하지만 돈나 누나의 이 클라스는 영원하죠.
1: 그러니까요. 예,
0: 영원합니다. 이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거는
1: 클라스다.
0: 그럼요.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거는 정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이게 도대체 몇 년 동안 인기인가요? 80년대부터?
1: 80년대부터.
0: 네, 와, 80, 대단합니다.
1: 2000년, 와, 몇십 년, 40년.
0: 이제 남은 거는 국회의장과 미국 대통령. 딱 두 개밖에 남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그 우리 뇨고네님께 여쭤봤는데 네. 어디가 좀 우승할 것 같냐.
1: 네.
0: 잉글랜드. 네, 잉글랜드를 꼽으셨네요. 잉글랜드 하면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선수들 이름이. 그 유명한 선수들.
1: 아무튼 저는 홀란드가 네. 떨어져서 아주 아쉽습니다.
0: 아, 맞아요. 네.
1: 이번 월드컵에서 홀란드 개인적으로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좀 아쉽더라고요.
0: 계속 또 EPL이 새로 또 출범하면은 네. 언제든지 경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그 무엇보다 또 홀레는 그 머리끈을 하고 나는데 그 머리끈이 한국 그 브랜드여가지고
1: 오 그래요?
0: 그래서 그 머리끈이 또 장안의 큰 화제인데 그
1: 대박 났군요.
0: 그 회사를 한국 네. 회사인데 네. 그 회사를 홀란이 샀다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1: 정말요?
0: 네네네 그랬다고 합니다.
1: 와우.
0: 그 머리끈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한 네 핫한.
1: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네.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휴가에 얽힌 사연들 주간 베스트 사연 함께 나눴잖아요.
0: 네, 지난주 주제는 네. 여름 휴가 보내기였는데.
1: 맞아요. 네. 아주 다양한 여름 휴가 방법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은 집에서 수박 먹으면서
0: 맞아요.
1: 시원한 에어컨 틀고 네. 책을 읽는다. 네. 네. 또 도서관을 여러 곳 이렇게 투어를 한다.
0: 네네.
1: 또 캠핑 가셨던 분도 계시고요.
0: 계시고. 네. 또 전미국 투어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1: 한국에 있는 친구분이 그 럭셔리 콘도를 또 예약해 주셔가지고.
0: 네, 그런 분도 네. 계셨고. 박물관 아이들과 함께 이 맨하탄에 있는 박물관 자연사부터 맨하탄 또 메트로폴리탄 뭐 이렇게 쭉쭉쭉쭉
1: 그러니까요.
0: 박물관을 또 투어하셨던 그런 경험들도 나누셨고. 자 대망의 1위. 예, 1위는. 자, 주간베스트 네, 10월 첫째 주 1위.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그 캠핑에서 벌금 내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그 음식 다 치우지 않으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네,
0: 우리 미셸님 축하드립니다.
1: 미셸님 저희 카톡창에다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영문 성함 그리고 주소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대구로 네. 우선해드릴게요.
0: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캠핑 가서 음식을 안 치우면 이렇게 벌금이 250불에서 1000불까지도
1: 네.
0: 진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되셔서 네. 또 다행이에요.
1: 미셸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캠핑 가셔서 벌금 말고 행복만 잔뜩 또 받아오시는.
1: 근데 네. 또 그 당시에는 벌금 때문에 배가 좀 아팠겠지만 네. 지금 또 돌아보면 너무 추억이잖아요.
0: 맞아요. 지나고 네. 나면 또 모든 게
1: 맞습니다.
0: 아팠지만 즐거운 추억이 또 돼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새로운 주제들 또 추억으로 또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요?
0: 자 이번 주 주제 자 이번 주 주제는
1: 네
0: 여름 방학 추억 나누기를 한번 정해봤어요. 여름 방학 추억 나누기.
1: 이제는 여름 방학이 없다.
0: 방학 없어요?
1: 여름 방학 없다.
0: 왜 없어요?
1: 저에게도 여름 방학을 달라.
0: 왜 반말한다?
1: 여러분 이제는 없는 저희들의 여름 방학 추억을 네. 함께 나눠보자고요.
0: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도
1: 네.
0: 많이 계시고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
1: 중학교, 고등학교,
0: 대학 시절의 여름 방학도 좋고요.
1: 그렇죠. 대학까지는 네. 여름 방학이 있잖아요. 네.
0: 외갓집 갔던 이야기.
1: 그렇죠. 바닷가 갔다가 엄마 잊어버려서 또 그 좀 옆집 텐트로 갔던 이야기 뭐 이런 거.
0: 딴 데서 잔 거야? 딴 데서?
1: 그 아줌마가 또 이제 손잡고 데려다 주시고 네 엄마는 또 그 넓은 해변을
0: 맞아요.
1: 또 찾아 헤매시고
0: 네.
1: 나중에 만나서 등짝 한 대 또 맞고 네 그런 추억들 좋고요. 미국 오신 다음에 또 이곳에서의 여름방학은 어땠었는지, 한국과는 또 어떤 곳이 달랐었는지, 네. 네, 그런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0: 아유, 나는 여름방학 내내 그냥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 그런 사연 좋아요.
1: 맞아요. 좋아요. 요즘 친구들 또 SAT 공부한다고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만 열심히 하는 공부한 학생들도 이야기? 있잖아요.
0: 네, 이런 얘기를 또 사연으로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의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1: 공감과.
0: 네. 네. 그걸 공감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1: 위조! 알겠어요. 성훈 씨는 여름방학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0: 저는 친구들하고 네. 한국의 모 도시에 가서 네. 그 도시에서 네. 아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여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돈을 벌면서.
1: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에 가서.
0: 해수욕장입니다. 아하. 해수욕장에 가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네. 또 피서도 즐기고.
1: 그 수상요원 같은 거 하신 거예요?
0: 수상요원 아니에요. 제가 몸에 어디를 봐서 제가 수상요원이에요. 아니죠.
1: 속으로 깜짝 놀랐네요.
0: 깜짝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베이와치라 그러네요. 아, 네. 그런 쪽하고는 네. 굉장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몸이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 쪽이랑 거리가 있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좀 지적인.
1: 해변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추억들도 있으실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름방학에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들 이번 주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네, 목요일까지.
1: 네, 목요일까지 저희 금요일에 함께 나누고 또 H마트 상품권 장원되신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우리 김도만 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아, 해리케인 맞네요. 제가 답답해 하면 항상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1: 아, 잉글랜드의 해리케인.
0: 아니, 지금 김두만님, 그 해리케인 말고 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젊은 선수인데 해리케인하고 지금 투톱을 뛰고 있는 그 선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좀 올려주세요. 아, 벨링엄. 네, 주드 벨링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하다 보면 사실 원고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노래는 오늘 어떤 노래냐면 1983년도 노래인데요. 아마 83년도니까 영화 씨는 안 태어났을 땐가 지금.
1: 아, 20년 전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
0: 딱따구리 앙상블이라는 이 팀이 있었어요. 네. 이 원히트 뭐라고 하지?
1: 원더.
0: 원더. 네. 이 노래 정말 크게 히트하고 네. 그 뒤로는 다른 노래는 별로 없네요. 아. 딱따구리 앙상블이 불러주는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아.

0: 이런 여름 바닷가의 추억 여러분 다 있잖아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1: 해변의 여인.
0: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갔다가 어, 뺀치 맞았던 그런 경험들.
1: 두분서 오셨어요?
0: 아, 그런 아름다,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어, 저희가 익명을 보장해드리잖아요. 저는 번호로 하잖아요, 번호로. 그러니까
1: 네, 여름 방학 아, 때
0: 편안하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넣어주십시오. 네. 네. 아니, 아까 성훈 씨가 네. 그 혼란이 착용했던 머리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요, 그 이야기를 또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혼란이 착용하는 머리끈은요, 노르웨이 브랜드 끄내끼 제품이래요. 끄내끼. 끄내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0: 한국말 같아요.
1: 네, 이 브랜드명 자체가 끈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 끄내끼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1987년도에 한국 기업인 주식회사 두지에서 처음 개발한 이 끄내끼 브랜드가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성장한 그런 회사래요.
0: 네.
1: 그런데 이 홀란드가 그 한국 회사를 통째로 인수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단골 손님인 겁니다.
0: 아, 그렇대요.
1: 네.
0: 자, 정확한 정보
1: 감사드립니다.
0: 그럼 혼란 때문에 왜 졌냐? 혼란이 있는데 왜 졌냐? 그 말씀하셔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혼란이 주급이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 9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렌트가 밀려가지고
1: 어. 그 걱정 때문에?
0: 네, 뒷돈을 받고 이런 거 걱정을 하다가 그날 선수를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밀어버렸어요. 너무 집중마크를 당하다 보니까.
1: 아.
0: 브리킥 찰 때 그 두 번째 골이 취소됐잖아요.
1: 네. 네.
0: 그렇게 하면서 혼란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날 골을 못 넣고 어, 그 노르웨이가

0: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번입니다. 쉼터 콜라텍.
1: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야엘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으로 해주세요.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같은 노래
1: 다른 느낌.
0: 자, 여러분의 음악 충전소 오늘 월요일 코너 같은 노래 다른 느낌 하니까
1: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0: 아, 같은 요리사가 똑같은 요리를 두 번 해도 다른데.
1: 그러니까.

0: 요리사가 틀리면?
1: 아, 제가 막 유명한 셰프들 거 열심히 요리법 보고 따라해도 맛이 다르잖아요.
2: 그건 좀 약간
1: 같은 요리인데 맛이 다르다.
2: 약간 좀 슬프다 그거는.
1: 그러니까요.
2: 왜 갑자기 또 슬픈 얘기를 해요 월요일날.
1: 이렇게 요리처럼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같은 네, 노래인데 누가 불러냐에 따라서 느낌이 참 많이 다릅니다.
2: 자, 좋은 노래는 하지만 또 세월을 아무리 지나도 오디스 박 고디스라고 해서 또 세월을 이겨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놀라운 노래들도 꽤 많죠.
1: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 선배님들 노래 계속 리메이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2: 바로 또 저희가 그 황금기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90년대 노래들이 지금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다시 리바이벌이 되고 또 커버가 되는 커버 버전이 나온다.
1: 그리고 그런, 또 MZ 친구들도 많이 즐겨 듣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2: 90년대 음악 좋다고 하면.
1: 네.
2: 우리는 그때 젊었는데 너희들은 젊어봤니?
1: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까요?
2: 자,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은요. 같은 노래인데 남자가 부르는 경우, 여자가 부르는 경우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1: 느낌 다르죠. 많이 달라요.
2: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생김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남자들은 보통 이제 큰 거, 이런 거에 환호하고 기뻐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뭐 아파트, 아니면 뭐 복권 당첨된 거, 이런 거에 기뻐하는 반면에 우리 여성분들은 조그마한 거에 감각하잖아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많이 다릅니다.
1: 많이
2: 다르고요. 그 남자는 이제 머리를 막 기르면 멋있다고 얘기를 듣는 사람도 혼란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친구는 이제 추억을 주급을 한 9억씩 벌어오니까 멋있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대부분 뭐 남자가 머리 길다면 너 왜 그러고 다니냐 도대체.
1: 성우 씨 머리 길렀다가 누구한테 9억 받아본 적 있으세요?
2: 그러니까 그게 이게 주급이 9억씩 내면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길러보세요.
2: 그것도 남자라고 또 요즘에 화장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남자가 막 여자처럼 막 너무 많이 바르고 이러면 안 되죠.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2: 또 여자분이 어제도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나오는데 해병대 옷 입고 여자분인데 막 너무 막 군인처럼 막 그러면 솔직히 좀 별로야.
1: 난 멋있다.
2: 그래요? 역시 이렇게 달라
1: 멋있습니다.
2: 생각이. 자,
1: 그렇죠.
2: 이런 생각의 차이를 노래에서 한번 느끼실 수도 있는지 오늘.
1: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노래?
2: 가요 노래 한 곡. 그리고 팝송 노래 한 곡을 남녀 가수, 아티스트, 대표 가수 한 분씩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듣고 와서 들어볼게요.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일레인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성우님 정답 해주셨는데 어느 대목이었나요 이게? 지금 시간이 찍힌 게 29분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뭘 말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셨죠? 뭐였지?
1: 뭐였을까요?
2: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 가요 노래는 요 노래입니다. 여름에 참 좋은 노래인데. 어머나. 원곡을 찾아놨는데 원곡이 어디 갔니? 원곡이 없었어.
1: 이 노래가요, 여름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 파도가 넘실넘실대는 소리로 시작을 하죠.
2: 네, 바다 소리로 시작하는.
1: 네.
2: 부산 갈매기.
1: 랑은 전혀 다른.
2: 아, 그 노래 아니에요?
1: 네.
2: 그 노래 아니고,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노래예요. 빨리 떠나자, 성원이 형. 그렇죠. 요게 이제 원곡이고요.
1: 목소리가 어찌나 이렇게 감미로워요.
2: 최성원 씨요?
1: 네.
2: 자, 무려 1988년도에 발표된 곡이고.
1: 아, 그렇게 오래됐군요.
2: 40년 가까이 됐네요.
1: 네, 올림픽 때 나온 노래네요.
2: 성훈이 형.
1: 아니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꾸미지 않은 너무 근데 남자인데도 너무 예쁜 소리예요.
2: 맞아요. 최성훈 씨의 어떤 이런 또 매력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 우리 전인권 씨의 목소리가 같이 얹혀져가지고 둘이 서로 다른 느낌으로.
1: 오, 두 분이 그렇게 같이 들국화. 부른 노래가 있나요?
2: 들국화.
1: 아하.
2: 네, 들국화에 또 최성훈 씨가 주로 곡도 많이 만들고 둘이 네. 다 싱어송라이터이긴 하지만 인권이 형은
1: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2: 많이 달라요.
1: 네. 네.
2: 그리고 우리 최성훈 씨는 굉장히 부드러운 노래들.
1: 그러니까요.
2: 대부분.
1: 네.
2: 매일 그대와.
1: 아니 목소리 자체가 노래. 너무 감미로워요.
2: 감미로워요.
1: 네.
2: 자, 이 노래의 원곡을 이제 두 명이 남자분 여자분이 리메이크를 했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자, 하나 남자분의 노래는 바로 이분이죠. 자. 성훈이 형, 안녕. 바닷소리까지는 똑같네요.
1: 근데 감미로운 목소리까지도 매우 비슷합니다.
2: 아, 여자분들이 작은 거에 감동한다. 아, 그 얘기를.
1: 아, 정답.
2: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2: 여자분은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거. 2캐럿,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진품, 요런 거. 작은 일에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1: 소박하죠?
2: 아주 소박하죠. 최성호 씨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부드러움이 있죠. 바로 성시경 씨가 되겠습니다.
1: 네.
2: 네, 바로 이 문제의 월급 봉투. 네, 혼란의 월급 봉투. 주급이 9억밖에 안 돼요.
1: 근데 느낌이요. 그 최성원 씨가 부른 느낌은 뭔가 여행 가는 느낌이라면요.
2: 네.
1: 송시영 씨가 부른 느낌은 뭔가 연인하고 함께 가는 그런 달콤한 여행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2: 그래서 그런지 이 별명이 발라드의 황태자.
1: 네.
2: 황태자. 성원이 형은 이런 별명을 갖지 못했죠. 미안해, 성원이 형. 뭐 그 유명한 잘 자요. 네, 그런 그쵸, 것처럼 뭔가 맞아요. 이제 발라드 또 부드러움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랑의 노래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가수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1: 성시경 씨 요즘에 거의 뭐 제2의 리즈 시절을 맞은 것 같아요.
2: 요즘 저렇게 네. 재성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노래를 듣고 싶어가지고
1: 네.
2: 성시경을 치면
1: 네.
2: 요리가 먼저 나와요 위로.
1: 한동안 그러다가 요즘에 각성을 했는지
2: 네.
1: 네. 요즘에는 노래를
2: 해줘.
1: 네, 많이 부르고 살을 또 엄청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네,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축하해요. 자, 이렇게 성시경 씨와 함께 떠나보는 제주도가 이런 느낌이라면
1: 네.
2: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바로 우리
1: 이번에는 여자분이 부른
2: 그렇죠.
1: 제주도의 푸른밤은 어떤 느낌일까요?
2: 누구죠? 주인공은?
1: 소녀시대 네. 태연이 되겠습니다.
2: 영원하라! 소녀시대 영원하라! 근데 니네 너무 늙었다, 이제.
1: 왜 이래요? 요즘에.
2: 요즘 보면.
1: 요즘에 효리수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2: 슬프다. 이제 방송을 하지 말라고 할 순 없고.
1: 저는 요즘에 효리수 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2: 그래요?
1: 네. 또 소녀시대가 그렇게 또 웃긴 그룹인지는 또 이번에 또 새롭게
2: 능청스러워졌어요.
1: 그러니까요.
2: 나이를 좀 먹으니까
1: 네.
2: 능청스러워졌어요.
1: 근데 또 실력이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2: 돼 있으니까.
1: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2: 소녀시대요 영원하라. 자, 바로 리드보컬인 우리 태연씨가 불러주는
1: 네.
2: 제주도의 푸른밤은 어떤 느낌일지 우리 태연씨의 손잡고 잠깐 갔다 올게요. 제주도.

0: 자, 서민 씨와 함께 떠난 제주도는 어떠셨나요? 오징어 물회 맛있게 드셨어요?
1: 상큼하다.
0: 상큼하죠?
1: 네,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0: 역시 네. 이런 게 프로 같아요, 프로.
1: 아, 감미로운 느낌에서 네. 정말 상큼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마치 파란색 제주도 바다를 보고 맞아요. 있는데 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호텔방에서 밖에 내다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1: 끼룩끼룩끼룩끼룩. 네.
0: 부산걸. 자, 우리 태연을 보내주고요. 저희는 단골 손님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1: 태연이랑 같이 들으면 안 돼요?
0: 이거에다가?
1: 네.
0: 욕심꾸러기.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0: 국보!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바로 한자리에. 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지켜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주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지난달에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는 929-845-0958번입니다.
0: 노던 그 154가 그 길에 그냥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근처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시면 가게가 엄청 넓고요.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여름에 건강을 위해서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는 더 이상 차 안에서만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1: 아니죠, 아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정말이에요? 네. 얼마나 감격했으면 네,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1: 네,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만 방문하면 됩니다. www.kradio.us로 오시면은요. 네. 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바로 전부 다 그냥 클릭만 하면은 유튜브로 네,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0: 유튜브로 보실래요? 1310으로 들으실래요? 1660으로 들으실게요. 옵션이 나와요.
1: 맞아요.
0: 네. 원클릭하시면
1: 또 그뿐인가요? 또 저희 진행자들이 올려놓은 네. 다양한 하이라이트 방송들 클립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웹사이트 저희가 네. 새롭게 예쁘게 단장을 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둘러보십시오.
0: 자, 성공해서 성훈이 콧구멍을 눌러주세요.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000.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

0: 예상외로 지금 영국이 지금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영국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0: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 아, 그래서
0: 그렇군요. 영국의 우리 해리케인이나 줄드 벨링건 이런 선수들이 네. 각 리그 안에 서로 만났고,
1: 네네네네. 우리 친구처럼 느껴지는군요.
0: 사실 친구고요.
1: 그렇죠.
0: 해리케인은 무려 얼굴이 그래 보여서 그런데 한 살이 어려요.
1: 맞습니다.
0: 손흥민이 형이에요.
1: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0: 깜짝 놀랐죠.
1: 네, 완전 형 할 줄 알았거든요.
0: 케인 미안해.
1: 아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와 함께 네. 너무 오래도록 응원을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선수들에 네네. 대해서 뭔가 친근감이 네. 느껴지고 네 이왕이면 응원을 네네. 하게 되네요.
0: 그래서
1: 정말.
0: 입중계 할 때 그럴 때도 보면 네. 잉글랜드 팀 응원하시는 우리 한국 선수는 네. 아 요때 오른쪽에 여기 손흥민이 있었으면 가마차기로 넣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1: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콤비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영국 선수를 뛰는데 항상 손흥민 선수가 그림자처럼 뒤에 따라다니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월드컵이 이제 끝났으니까.
1: 네.
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유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0: 왜냐하면 MLS는 네. 어쨌든 여기 미국 현지에서 네네. 월드컵을
1: 준비하기 위해서
0: 얘기하니까 또 열받네.
1: 저희 이제 미국 노래, 네 미국 노래 같은 느낌, 다른 같은 노래 다른 느낌도 들어봐야죠.
0: 하여튼 뭐 손흥민에 대한 우리의 응원은 네, 변치 않으니까요.
1: 네. 네,
0: 더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네. 오늘은 남자가 부른 노래, 여자가 부른 노래, 똑같은 노래를
1: 그렇죠.
0: 남자가 불렀을 때
1: 네.
0: 그리고 여성분이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오늘 제주도의 푸른밤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1: 네.
0: 이번엔 팝송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남자분의 노래는 성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성훈이의 원픽,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인데요.
2: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0: 네, 달까지 날아간다는 이 노래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참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노래지만 또 한편 시원한 노래이기도 해요. 이 달이라는 게 원래 밤이잖아요.
1: 네.
0: 그 노래가 아까 시원하기도 합니다.
1: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몸이 좌우로 왔다 갔다 저절로 리듬을 타게 돼요.
0: 네, 그렇죠. 자, 뭐 남자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1: 네?
0: 중후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플라미 투 더 문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You.
1: 아유, 끝에 그냥 계속.
2: 뭔가 네. 장난꾸러기처럼 끝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1: 이 노래는 1964년도에 나왔어요. 와.
2: 1954년. 그러면 지금 54년.
1: 아, 54년.
2: 네네.
1: 아. 근데 요 지금 들려드린 버전은
2: 네?
1: 1964년도에 발표한 버전이었습니다.
2: 아하.
1: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버전이 64년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61년이 됐네요.
2: 야, 저는,
1: 맞나요? 계산이?
2: 저는 처음에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줄 알았더니
1: 네.
2: 작곡하고 나서 10년 후에 불렀군요.
1: 네, 1964년도에 발표한 노래가 됐고요.
2: 네.
1: 달까지 가자. 우리로
2: 네.
1: 하자면 떴냐 달까지 가자 이런 노래인데 달까지 플라이 투 더 문
2: 아니 근데 원래는 이 노래 제목이 플라이 투 더 문이 아니었다면서요
1: 플라이 투 더 문이 아니고
2: 네.
1: 원제목이
2: 네?
1: 좀 달랐었어요
2: In Other Words
1: 왜냐면
2: 이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1: 나오잖아요 In Other Words 그러니까 이게 달 보러 가자 뭐 밤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 네.
1: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2: 네?
1: 제일 뒤에 나왔죠 I love you 아 요거예요 I love you
2: 나랑 달까지 가자.
1: 달까지 가자.
2: 말은 이게 돌려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해.
1: 많이 돌렸다.
2: 알아들어야지. 달 가자고 하면 뭐겠어. 응? 둘이 달에 가서 살자. 네.
1: 그런
2: 사랑한다.
1: 그런 말에 가장 직접적인 거라면은 아마 경상도 아닐까 싶어요. 아세요 그 표현?
2: 네, 그 들은 것 같아요.
1: 네, 알을 나도.
2: 네. 야,
1: 이건 뭐.
2: 사랑한다의 또 다른 버전. 결혼하자의 다른 버전.
1: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은 없습니다만 네. 전라도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워메 징해본 거.
2: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면 In 네. Other Words라는 이름이 원래는 노래 제목이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1: 네.
2: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노래가 너무 그 첫 파트가 강렬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그
1: 이게 낫지 않아? 오히려
2: 네, 거기를 너무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노래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네.
1: 그리고 훨씬 낭만도 있고
2: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1: 또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2: 네.
1: 이제 여자분의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이제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 네.
1: 자, 여자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제 줄리 런던의 버전입니다. 놀랍게도 이 버전은 오징어 게임 1편에 우리 할아버님이 술을 마시는 그 뒷장면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2: 거의 반전처럼
1: 네.
2: 네.
1: 그 용이가 뒤로 돌아서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장면에 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노래가 흘렀었어요 전율이 흘렀죠

0: 자, 우리 같은 노래 산 느낌. 제주도의 푸른 밤 그리고 Fly Me to the Moon 오늘 두 곡으로 남성의 감성 그리고 남성들이 뭐 감성이 있긴 해요. 다 티들, 다 티들, 티들, 티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 감동하는. 네. 그냥 뭐 남편이 먼저 와서 설거지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작은 거에도 큰 행복을 느끼는 우리 아름다운 뉴욕 뉴저지의 우리 여성분들과 오늘 심하다 방송이 뭔가 멘트가
1: 맞아요.
0: 맞는 말이에요.
1: 뭐 반짝이는 보석 같은 것만 보고서 좋아하는 그런 네. 여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저희는 그저 설거지만 한번 해줘도 행복하답니다.
0: 자,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도 만나봤고 여름방학 추억도 한번 여러분께 슬며시 꺼내봤는데요.
1: 네.
0: 이번 한 주는 또 우리 한시의 막다방과 함께 여러분 학창시절 우리 방학으로 한번 돌아가보는 그런 한 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내일부터 폭염주의보였더라고요.
1: 무서워요.
0: 엄청 더운데 시원한 노래들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1: 성령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2: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상사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K-Radio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주연입니다. 최근에요, 평양에 스타벅스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사진만 짠하고 보면요, 정말로 똑같은 매장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스타벅스는 아니었어요. 그대로 카피를 한 정말 비스무리한 미래 커피라는 카페였는데요. 자, 아메리카노 한 잔이 $5. 한때 커피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바라보던 곳에서 이런 모습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흥미롭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음악으로 에너지도 충전해드릴게요. 자, 커피보다 향기롭고 비타민보다 활기찬 2시. 김전의 2시 비타민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나 혼자 듣게 했던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면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옆에다가 저희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생방송 카카오창이 짠 하고 뜨죠.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거기다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시면 정말 땡큐.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이 북한에서도 스타벅스 짝퉁이 있다는 이야기 살짝 해드렸는데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커피 사랑은 국경도 이념도 못 막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향긋한 커피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실까요? 알고 마시면 더 맛있어지는 커피의 유래 제가 깔끔하게 짚어서 정리해 줄게요. 자, 때는 9세기경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칼디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키우던 염소들이 어떤 빨간 열매만 먹으면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어놀더라는 거죠. 자, 신기해서 칼디도 슬쩍 그것을 한번 먹어봤더니 어머나, 피로가 싹 가시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번쩍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인류와 커피의 역사적인 첫 만남 되겠습니다. 자, 이 기적의 열매가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우리나라엔 1895년 고종 황조께서 처음 드시게 됐는데요. 자, 그때는 까맣고 쓴 국물 같다고 해서 서양에서 온 탕국, 즉 양탕국이라고 불렀대요. 이름이 정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 고종 황제께서 요즘 카페 메뉴판을 보신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와, 요즘 커피 종류가 진짜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저는 뭐 맛있는 것만 늘 마시는 스타일이라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지만 가끔 카페 가서 주문 한번 하려면 왠지 모르게 진땀 나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은 아메리카노, 우유를 타면 라떼인 것까지는 익숙해졌는데 이 메뉴판을 보면 선택지가 끝도 없어요. 얼음을 같이 갈아 넣은 프라푸치노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 커피 슬러시 같은 거죠.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한 민트 초코, 그리고 아인슈페너, 콜드블루, 여기에 시럽이나 우유까지 바꾸다 보면 주문하다가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죠. 에티오피아 목동의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조선시대 양탕국을 거쳐 오늘날의 화려한 메뉴들까지 이름은 복잡해졌어도 이 한 잔이 주는 위로와 휴식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커피로 오후의 활력을 충전하고 싶으신가요? 비타민 가득한 음악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에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피 치트키가 하나 있죠. 바로 봉지의 기적 믹스 커피. 발바닥이 쩍 달라. 원래 가루 커피는 외국 전쟁터에서 처음 나왔는데 1976년 우리나라 동서식품에서 귀찮게 따로 타 마시냐 한 봉지에 다 넣자 하고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발명한 거죠. 다만 그저 약간의 기침이 뭐. 자, 이게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난 거죠. 자, 특히 90년대 말 IMF로 다들 힘들 때 이 믹스커피가 탕비실을 지키면서 우리 직장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줬던 그때. 자, 종이컵에 쪼르르 물을 붓고 또 스푼 없으면 커피봉지 쓱 접어서 휘휘 저 마시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그 달콤한 한 잔이 우리를 버티게 해준 힘이 컸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한국인이죠.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패스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한 주의 새로운 시작 월요일 2시에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저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점령한 요즘이지만요. 이 전주만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들 나도 모르게 담배 연기 자욱하고 소파가 푹신한 1970년대 음악 다방으로 순간 이동하는 기분이 드실 것 같은데요. 내 속을 커피는 지금처럼 잠 깨우려 후루룩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청춘들의 낭만과 시대의 애환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청년 문화의 중심이 단연 다방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장발에 나팔바지를 입은 대학생들이 앉아있고 유리부스에서는 단발머리 DJ 오빠가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이 적힌 메모지를 읽어주던 시절. 기다려요. 그때 다방에서 가장 인기 있던 메뉴가 바로 커피에 날달걀 노른자를 둥둥 띄우고 참기름을 톡 떨어뜨려주던 모닝커피 쌍화커피였다고 하는데요. 와, 먹어보진 못했어요. 커피와 달걀 노른자의 조합이라. 당시 바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아침 대용 영양식이었다고 하니까 참 재밌네요. 재밌는 풍경은요. 그 시절 다방에는 주방에서 커피를 기가 막히게 타주던 언니들이 계셨죠. 손님들이 오면은 설탕 몇 스푼, 프림 몇 스푼 넣을지 취향을 찰떡같이 맞춰주는 일명 다방 커피 황금 비율의 신들이었죠. 회사원들이 김양 여기 커피 한잔 부탁해 하던 풍경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죠. 어찌 보면 지금의 바리스타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염없이 약속 상대를 기다리던 청춘들의 그 애타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카페도 없던 그 시절. 하지만 종이컵 커피 믹스가 나오기 전 다방 커피 한 잔에 담긴 정과 낭만은 지금의 그 어떤 고급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진했을 것만 같습니다.

70년대 나왔던 여운이라는 가수가 부른 커피 블루스 함께 듣고 오시죠. 라떼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비타민 월요 코너 2시의 미스테리. 여러분 혹시 지금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40여 년 전 유럽이 어느 나라에서는 그 커피 향 하나 때문에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총도 칼도 아닙니다. 그저 커피를 볶는 냄새 하나. 그 향기를 쫓아 골목을 누비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오늘 2시의 미스테리, 믿기 어려울 만큼 기묘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 커피 스니퍼의 정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781년, 지금의 독일이 아닌 프로이센 왕국.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이는 유럽 최고의 군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쟁도 정치도 아닌 뜻밖의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백성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당시 커피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왕은 국민들이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감수를 둡니다. 1781년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면 커피를 볶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죠. 사실상 일반 백성들에게 커피를 마음껏 즐기기 어려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주 기묘한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작 이런 규제를 내린 프리드리히 대왕 자신은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금지에 가까운 규제를 내리면서도 왕은 커피를 즐겨 마셨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대목은 바로 이 아이러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커피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굴뚝을 가리고 또 지하실과 다락방에서 몰래 원두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 기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커피 스니퍼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카페 리어, 말 그대로 커피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주로 퇴역 군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몰래 커피를 뽑는 냄새를 찾아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범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퍼지는 향기를 단서 삼아 움직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갓 볶은 커피 향이 창문 틈으로 새어 나옵니다. 잠시 뒤 낯선 발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주변을 살펴야 했습니다. 커피 향은 여유가 아니라 단속의 흔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반발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1786년 프리드리히 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 후계자는 커피 규제를 점차 완화했고 커피 스니퍼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커피를 줬던 비밀 감시원들, 이제는 역사책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오늘 2시의 미스테리, 괴담도 아니고요. 전설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 속 이야기였죠. 참 신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커피향은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이고 사람을 만나게 하는 향기이지만 240여 년 전 누군가에게는 그 향이 단속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언제나 금지된 것을 더 원한다고 하죠. 커피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 역시 어떤 권력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2시의 미스테리, 커피향 하나를 따라 사람을 찾아다녔던 커피 스나이퍼의 이야기.
240여 년 전 사람들은 커피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고 우리는 그 향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코까지 가까이 가져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커피향이 나면 한 번 더 맡아보고 카페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갓 내린 커피향에 한 잔 마실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커피향의 유혹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커피의 자유, 따끈한 헤이즐넛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2시 오후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아, 라떼가 드시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냐고요? 저는 뭐 늘 먹는 게 똑같아요. 바닐라 라떼 좋아합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히 아이스 동동.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그 시럽이 바닐라 향이 나는 시럽을 넣어서 그냥 바닐라 라떼예요. 특별한 거 아니고요.

0: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여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앤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저는 파스타치오 라떼 좋아해요. 한여름에도 따뜻한 걸로요. 해주셨어요. 오, 왠지 이름에서 고소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하게 먹는 거가 더 맛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커피처럼 향긋하게,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라떼처럼 부드럽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혹시요, 오늘 퇴근길에 커피 향이 나더라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커피에 스니퍼가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한 잔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오후를 향긋하게 차우러 돌아오겠습니다. 김전의 2시의 비타민이었습니다.

0: 딸기요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거북이가 약 3,0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아기 거북이가 되는 건 한두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무려 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기적인 거죠.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법한 질문. 왜 태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되어줍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축복받을 만하다는 것.

0: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늘 첫 곡으로 김정진의 브라보 나의 인생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억분의 1 엄청난 경쟁률 아닌가요? 이렇게 힘들고 귀하게 태어난 만큼 내 삶도 귀히 여겨주는 그런 월요일 오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과 습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구촌 소식 이어질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2부 끝부분쯤에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는 수요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수요일날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41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100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인 썸밋 산불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이 되면서 피해 면적이 거의 3,000에이커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현장 일대에는 긴급 강제 대피령과 함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금요일 오후 1시경 팜스데일에서 동남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138번 하이웨이 인근 야노 지역 인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불길은 100도가 넘는 폭염과 강한 바람을 타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따라 빠르게 번졌습니다. 당시 0%의 진화율에서 오늘은 15%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장에는 소방관들과 함께 10대 이상의 대형 소방 비행기 및 야간 비행 헬기들이 대거 투입이 돼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방당국은 불길이 다행히 과거 브릿지 산불로 인해 수풀이 타버린 유실 지역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은 10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며 오늘까지 폭염 경보와 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에서 분출이 된 거대한 연기와 미세먼지가 기류를 타고 인근 고지대로 유입이 되면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 중이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전면 자제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폭염은 극심해서 오늘 오전까지 폭염 경보와 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올해 폭염은 매일매일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남쪽의 알마다시 일대는 폭염으로 물 소비량이 사상 최고로 증가하는 바람에 심각한 물 부족을 겪으면서 단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마다시 당국은 일대 11개 지역 수십 군데에 야간 단수 조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야간 급수 중단은 지난주부터 이웃 여러 지역에서 돌아가며 실시되었는데 해안 휴양 관광지로 유명한 코스트다 카파리카 지역은 이 단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최대의 관광 중심지이며 상업지역인 이곳은 단수로 인해 그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시 당국은 야간 수도 공급 중단 외에도 정원 물주기나 골프장 코스 정비, 세차, 풀장 물 채우기, 해수욕장의 샤워장과 발 씻는 풀장, 장식용 분수와 건물 외관 세척 등 비필수적인 물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물놀이와 관련이 된 놀이공원과 스포츠 시설도 부분 폐쇄가 되었고요. 주말에 계획되어 있던 지역 축제도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이번 물 위기를 폭염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물 사용량 증가와 수도 시스템의 부담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해롭다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에 최우선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쫓아내는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현재 중장기 해결책으로는 추가 수원지 개발과 지하수 공급을 위한 우물 파괴 등이 제안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 당국이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채 늑장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일간 장마 기간인 몬순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려서 최소 44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만 명이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구호부에 따르면은 총 26만 7,918가구가 고립됐고 피해를 입은 주민 수만도 102만 2,9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도 7개 구역으로 조사가 됐으며 해당 구역의 총 58개 하위 행정구역도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의 도로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여러 대의 차량이 침수된 도로에 갇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일부 학교는 수업과 시험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폭우로 난민촌에서는 산사태가 발생을 해 여성과 어린이 등 난민 16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고 이 난민촌에는 100만 명 이상이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임시 거처는 가파르고 살림이 벌채된 비탈에 있어서 장마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DMB 지역 큰 사고는 없는데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번 주 DMB 지역 날씨는 쾌적한 날씨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이 햇볕이 비치겠고 오후에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있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동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멕시코만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점차 높아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자외선 지수 역시 오늘과 같고요.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로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최고 기온이 100도에 이르겠고요.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10이고요. 바람은 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입니다. 목요일 역시 무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도 73도, 섭씨 23도로 하루 종일 더운 하루가 되겠지만 비교적 건조한 공기 덕분에 최근의 폭염보다는 덜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도 역시 10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겠고요. 토요일 오후에 내리는 소나기로 인해 일요일 오후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그래도 80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더위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겠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강수지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상큼하고 시원한 강수지의 노래 보랏빛 향기 들으시겠습니다.

한강 뉴스. 평생 병가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60대 은퇴자가 맥주 맛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뜻밖의 증상을 계기로 혈액압 진단을 받은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앤디 영이란 남성의 사연인데요. 은퇴 전까지 17년 동안 병가 한 번 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던 그에게 이상 증상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은 항암치료와 함께 척추보조기를 착용한 채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례를 알리며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검진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 다발 골수종협회에서도 다발 골수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초기 단계일 때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무엇보다 다발 골수종이 활동성 단계로 진입할 경우 뼈 손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붕괴, 또 피로나 무기력이 느껴지는 고칼슘 혈증 또는 빈혈, 면역체계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이러한 증상들이 노화와 혼동하기 쉽지만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이상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즉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역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면, 운동, 식습관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매일 밤 수면 시간을 11분 늘리고 걷는 속도를 4.5분가량 더 빠르게 하며 채소 섭취량을 4분의 1컵 정도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5만 3천 명 이상의 영국 중년 성인이 참여했으며 연구진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을 해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과 신체 활동량을 분석했으며 식습관은 자가보고 형식으로 수집했습니다. 약 8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총 2,034건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으며 연구진은 생활 습관과 질환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연구 결과 이상적인 생활 습관으로는 하루 8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매일 최소 4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소를 함께 실천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강도 운동에는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춤 등이 포함되며 고강도 운동으로는 달리기나 수영, 유산소 운동 등이 해당됩니다. 연구를 이끈 시드니 대학의 니콜라스 박사는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함께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디지털 도구 개발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캘리포니아 소화기 넷과 전문의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침실에서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가지를 지목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베개인데요. 베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 먼지, 진드기와 땀, 각종 알러지 유발 물질이 축적된다며 특히 집 먼지, 진드기가 천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용한 지 1, 2년이 지난 베개는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방향제입니다. 인공방향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프탈레이트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공기 중에 퍼지며 폐로 흡수될 수 있고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현기증이나 두통,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 시 심폐질환 생식기능 저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에센셜 오일이나 식물성 성분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 이상 사용된 매트리스인데요. 노후한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세포 각질 등을 비롯해 땀과 각종 진드기로 매트리스는 더러운 세균의 온상입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는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트리스 7년 이상 사용한 것은 바꾸라고 하는데, 아, 저희 집도 이 매트리스가 7년은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참에 큰맘 먹고 저도 바꿔야겠습니다. 이정현이 부릅니다. 바꿔.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의 발가락을 수년간 깨물며 간병한 아내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병상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사랑해라는 첫마디를 건네 감동을 안기고 있는데요.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45살의 전직 유치원 미술교사와 방수공으로 일하던 남편은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수업을 했고 남편은 산간지역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의 비극은 2019년 10월에 찾아왔는데 남편은 창고 지붕 위에 갇힌 3살박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붕에 올랐다가 양 6m 아래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감싸 보호해 아이는 무사했지만 남편은 머리부터 떨어져 심각한 뇌 손상과 다발성 골절을 입게 됐는데 의료진에 따르면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막대한 치료비로 가족의 저축은 바닥이 났고 아내는 직장을 그만둔 뒤 남편을 전담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몸을 씻기고 마사지를 해주며 매일 말을 걸었고 생계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며 당시 구조된 아이의 아버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4만 5천 위안, 약 1천만 원을 빌려서 치료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의료진으로부터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극하면 신경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열심히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발가락을 깨물었을 때 미세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이후 위생을 위해 발에 비닐을 씌운 채 수년간 같은 방법으로 신경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남편은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고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또한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이어가며 매일 노래를 불러줬고 수년간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남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도움을 받으면 잠시 일어설 수도 있는 상태까지 회복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글씨 연습에서도 가장 먼저 쓸 수 있었던 단어는 아내의 이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남편은 생명을 구한 영웅이고 아내는 기적을 만든 영웅이다. 손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헌신적인 사랑이 더 감동적이다. 요즘은 자식도 부모에게 이 정도까지 하기 쉽지 않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1: 말로 대단한 부부시네. 아닌 말로 남편이 생계를 책임질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시는지 참 지는 이게 더 걱정이네요.
0: 18년 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아이를 버린 채 가출한 친모와 뒤늦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유기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 여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지난 2008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해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3월 아이가 태어난 뒤 함께 양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외모가 동남아인의 모습을 띠게 되자 여성은 남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책임을 추궁할 것이 두려워 아이를 버리고 가출하기로 마음먹고 급기야 자신의 어머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채 통장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이후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아이를 보육원 정문 앞에 유기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당시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여성이 낳은 아이의 피부색이 흑인의 모습을 보여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고 이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정문 앞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지자체에서 출생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약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과거 유기된 두 명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아이가 대상이었는데 경찰은 해당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이 됐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과거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추운 날씨에 만 한 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직접 유기해 죄질이 불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아이를 두고 무단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나 다행히 피해 아동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네요. 아니, 이 여자 뭐하는 여자요? 이? 사는 건 한국놈이고 재미 보는 건 외국놈이요? 뭐여니? 한마디로 만국기 같은 여자구먼. 이? 근데 이런 여자들은 왜 그렇게 임신도 잘 되는지 몰라. 이? 무더위 속 부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육군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부대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9월 6.25 전쟁의 영천 대첩 승리를 기념하자는 취지로 9.13km를 달리는 마라톤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이나 작전 수행 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점검 사항과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달리기 대회 당시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습도도 70%로 높은 상황에서 당시 취사병이었던 20대 일병은 열사병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고 하네요. 아니 이놈도 미친 거 아니오? 이러니까 최다들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오? 정권 안 바뀌었으면 말이오 또 유야무야 없어질 사건인데 아이고 이젠 어림택도 없는 소리죠. 미국에서 경찰견 두 마리를 무더운 순찰차 안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셀런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 코디 핸더슨은 경찰관 두 마리를 차량 안에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는 보도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벨기에 말리노이즈 종인 립과 스프링어 스페니얼 종인 부모를 약 7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기온은 81도, 섭씨 약 27도였으며 차량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으나 적절한 환기장치도 작동되지 않아 두 경찰관은 차량 안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핸더슨은 동물학대와 동물보호 의무 위반, 위험한 환경에 동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그는 현재 무급 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는 30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죽은 경찰견들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사랑을 받던 탐지견으로 립은 마약 탐지 임무를 수행했고 부모는 폭발물 탐지견을 활동하며 각종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활약했었다고 하네요.
1: 에, 지가 판 사람은 말이죠. 그 경찰관도 똑같이 허겄네요. 이 해도 가까운 날씨에 시동 다 끄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주차장 한가운데 그 차 안에 한 5시간 정도 있어 보라고 해봐요. 우치겠네 나.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뉴욕타임즈 여 기자를 맹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맥업 해걸맨은 지난 10년간 나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해왔다며 망해가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한 우리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법정에 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업 해가먼은 뉴욕타임즈 소속 백악관 출입기자 맥이 허버만을 일부러 잘못 쓴 것으로 풀이되는데 맥업은 영어로 구더기를, 해그는 노파를 뜻합니다. 해당 기자는 이전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 말실수에 주목을 하며 건강 상태가 행정부 안의 블랙박스와 같다, 정보를 점점 더 적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방금 국립군의료센터에서 완벽하게 건강검진을 마쳤다.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또 한 번의 인지능력검사를 요청했는데 이 검사를 3번이나 받은 대통령은 나뿐이고 모두 만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버만의 책은 형편없다. 90%가 가짜뉴스라며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맞다면 상관없지만 그녀가 11년간 나의 선거 패배만을 목표로 삼아온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정말 싫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이후 SNS에서는 정권 교체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아마존 차트를 게시하며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는데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이날 뉴욕타임즈 기자 여러 명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1: 꼭 우리나라 검찰들이 흐는 짓하고 비슷한 것만 그려. 아이고 그나저나 나도 이제부터 입 조심해야겠네요.
0: 인도 남동부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두 명이 숨져 당국의 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도 지난달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망자 중 52세 남성은 고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고 또 다른 사망자인 43세 남성은 합병증 증세를 보여 정부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사망자 발생 후 접촉자 추적 조사를 벌여 확진자 8명을 추가로 찾아내 재택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가면서 병원 등 인파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주문했고 주 전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자 가족들은 곧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이면 격리 병동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4,500만 명을 웃돌았고 사망자는 약 53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식 사망자 수로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학계는 인도에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망자 수는 집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인접한 중국에서도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중국 31개 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5월 확진자의 3.8배가량입니다. 6월 확진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130명,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사망자의 경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로 공중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변종이 출현하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황은 통제 가능한 범위였으며 아직 대규모 유행 추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 문제는 말이오, 이 다리 달린 짐승이 어디는 못 가갔냐 말이죠. 인간이 사약해서 지가 걸리면 무시가 그리 억울한지 죄다 퍼뜨려. 이 그러다 보면 확 퍼지는겨. 그나저나 참 큰일이네. 이 우리 트럼프 형님은 돈을 안 풀 것인디 어쩔 것이오. 아이고.
0: 일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텀블러에 세제나 수면제 등을 넣는 사건이 잇따르자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시중에는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한 이물질 투입 방지 기능을 갖춘 텀블러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지난 2024년도 초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나 비눗물 같은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 유도제를 넣은 사건이 적발이 됐으며 이 밖에도 소독용 알코올이나 자석을 넣는 등 유사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보도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난 5월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텀블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 대신 교탁 옆에 모아 보관하도록 하고 교실 이동 시에는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 갈등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혼입이 의심이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해 자녀 안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자구책 요구로 관련 상품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출시한 지문 인식 잠근 텀블러는 6개월 만에 만 개 이상 팔렸으며 등록된 지문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아 제3자의 접근을 완전 차단한다고 합니다. 원래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이 됐으나 최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부모가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네요.
1: 이래서 촉법소년 나이를 내려야 한다니까요. 애돌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이 봐요. 갓난 애돌도 밥 안 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죽이자뇨. 조금 커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러자뇨. 큰게 이지가지로 말요. 촉법소년 나이는 말요. 7살로 확 줄이야요. 이.
0: 네덜란드의 한 노부부 장례식에서 폴 댄서가 추모 공연을 펼치는 이색적인 장례식이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한 노부부의 합동 장례식에서 퀸의 대표곡인 The Show Must Go On에 맞춰서 폴 댄스 공연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례식은 암스테르담 홍등가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부부를 위한 추모식이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지난 1993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최근 아내가 별세하면서 유족들은 남편의 유해를 함께 안치해 두 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장례식을 기획한 장례 지도자는 유족들과 상의하던 중 고인들의 삶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를 장례식에 담아보자고 제안했으며 처음에는 유족들도 망설였지만 며칠 뒤 장례식장 안에 폴댄스 봉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해왔고 장례식 전날에는 폴댄서까지 초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공연은 장례식이 시작된 뒤 음악이 흘러나오며 시작이 됐고 검은 망토를 걸친 폴댄서가 통로를 따라 입장한 뒤 망토를 벗고 장례식장 중앙에 설치된 폴에서 공연을 선보였는데 조문객들은 아무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처음에는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인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장례식의 사연을 알게 되면 대부분 생각이 달라졌다며 두 사람을 기리는데 이보다 더 어울리는 방식은 없었다고들 하네요.
1: 그치, 그렇죠. 장례식이라고 해서 꼭 엄중하고 조용할 필요는 없지요. 아이 왜 호상이라는 말도 있잖요. 남은 유족들은 못 보니까 슬플 수는 있어도 장소 문서 원 없이 살다 간 분들한테는 한마디로 원도 한도 없으니까.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조문객들만 뭐 눈요기하고 이 Not bad. 근데 이 얘기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아이고 요새는 당체 그냥 헷갈리갖고 말이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들려드리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코너가 조금씩 잘

자, 먼저 우리 연민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7월의 셋째 주 월요일 오후네요. 억분의 일 중에 태어난 우리들 참 대단하죠? 감사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아, 쿠폰 받으셨나요? 기프트카드 잘 받았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얼마 전 남편의 이식수술 1주년이 되어 또한 감사했어요.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신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 그리고 송은경씨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복과 더불어 울고 웃는 시간들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거죠. 아이고 당근이죠. 그러시면서 지현의 만물트럭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우,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널널하신가 봐요. 1부서부터 쭉 듣고 계시네요.

아유, 노래 너무 재밌는데요. 자, 왔어요,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 없이는 못 마십니다. 네가 먼저. 아, 너무 철랑거리는데. 자, 박지현의 만물 들어 잘 들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또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해야겠죠. 삶의 충족함은 끝이 없으니 내가 나의 삶의 평강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시기를. 남의 것은 다 크고 좋아 보이나 상대에도 똑같은 생각이니 비장파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오신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패티 페이지에 테네시 월츠 신청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좋은 글귀, 시와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과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노력은 내일의 큰 기쁨이 된다. 월요일은 한 주를 다시 그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화지이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하시면서 너무 좋은 시 보내주셨어요. 윤동주의 서시 중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오늘은 우리 조석진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통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 아 이게 정말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또 글 읽어드리고 음악 들으니까 아우 잠깐 또 잊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세요 하시면서 조용필의 꿈 신청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괴로웠지만 조금은 힘들었지만 부끄러움을 알기에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위로해 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우리 조석진님처럼 우리 또 복별님처럼 좋은 글과 함께 또 신청곡 보내주신 분 추첨해서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라라랜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아우, 지난주 한 주 스킵했다고 어떻게 된 거냐, 뭐 난리가 났어요. 인기가 너무 좋으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로이츠 보안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예. 예. 아이고, 주위에서도 왜 안 나왔냐고 안 물어보세요?
1: 아, 물어보고 뭐 은퇴했냐고 또 그러던 말도 하더라고요.
0: 네네네. 네네. 아, 차라리 은퇴하시면 더 좋아요. 자주 나오실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은퇴하면 아마 여기에 그냥 살지도 모릅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아이고. 자, 날씨가 이제 내일부터 굉장히 이제 무덥기 시작을 하고.
1: 그렇죠. 무지 덥죠.
0: 예예예. 예. 그래도 오늘까지는 괜찮아요.
1: 아, 근데 이 더우니까 사고도 많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얼마 전에도 그 났지만은 그 차 안에다가 어린아이 방치하고 또 동물도 개도 고양이나 이렇게 놓고 나가서 샤핑 보고 와서 잘못되거나 이러면 그거 범죄에 들어갑니다.
0: 아,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안경점에 들어가서 안경만 찾아갖고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아이, 그 칼슛에 있는 애를 다시 또 클러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죠. 너무 귀찮은 거야. 그렇죠. 그 앞에 놓고 걸어 들어가는데 때마침 옆에 그 주차를 하던 연세든 동네 할머니가. 예, 예. 너 애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 금방 그 픽업만 할 거다. 그때 노노노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야, 금방 나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얼른 들어갔다 나와야지. 근데요, 해필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갖고 또 한 1분 정도 기다렸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안경을 찾아갖고 나오니까 경찰이 제 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큰일 납니다.
0: 아~
1: 그거 지금 미국 사람
0: 할머니가 신고한 거예요.
1: 그럼요. 미국 사람도 신고 정신이 강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1분이 아니라 몇 초를 갔다 오더라도 네. 같이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0: 다행히 저 아는 경찰이라. 아이고. 일단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워닝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벌써 기분이 나빠. 아, 그렇죠. 나빠서 가시고.
1: 맞아요. 근데 그거 잘못되면은 네. 그 CPS라 그래갖고 네. 그 Child Protective Service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는 그쪽에서 연락을 나중에 가게 돼요. 그럼 집에까지 찾아와서 예. 부모님에 대해서 집에 뭐 환경이라든지 집안 환경 이런 거 다 조사하고 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애도 데리고 가요.
0: 글쎄 말이에요.
1: 네, 그럼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반 자기 애완용.
0: 그러니까
1: 애완견도.
0: 예. 네.
1: 잠깐만 놔둬도 왜냐하면 이 더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0: 그러게 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 그럼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1: 그것도 그렇고 밖에 날씨하고 차 안에 날씨는 완전히 달라요.
0: 맞아요.
1: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뭐 신문에 났지만은 차 안에다 놓고 나서 애가 죽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애를 그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때문인지 까먹었어.
0: 저 그거 지구촌 소식 할 때
1: 아,
0: 그거 얘기했어요. 예.
1: 나 그거는 저기
0: 회사까지 그냥 간 거잖아요.
1: 신문에 보고 알았어요. 나는.
0: 아, 가서 네. 일 다 끝나고.
1: 그러니까.
0: 뒤늦게 발견했대죠.
1: 그거 지금 뭐 또라이 아닙니까? 그거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1: 그 사람도 뭐 더위를 먹었겠죠. 아무래도.
0: 그쵸, 아무래도.
1: 예, 근데 요즘에 더워서 네. 차 운전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0: 일단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처음인 것 같으니까 일단 워닝만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1: 또 더우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가 뭘 까먹을 수도 있고.
0: 네.
1: 맞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도 사고가 났었습니다.
0: 어머 왜요? 아니 그 운전 얌전하게 하시는 분이?
1: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자기 딴에는 기아를 변경했는 줄 알았는데 기아를 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리버스를 와야 되는데 그냥 드라이버에다 놨나 봐요. 그 기어가. 그래서 밟았는데 이게 뒤로 안 가고 앞으로 가버려는 바람에
0: 그래서요?
1: 그래갖고 저는 앞에 그 나무를 좀 쳤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0: 그래도?
1: 그래도 왜 많이 뭐 다친 건 없고 그래도 뭐 차에만 조금 상처가 나갔고 오늘 그래서 제가 또 렌트카 갖고 왔지 않습니까?
0: 괜찮으시죠?
1: 다행히, 예, 괜찮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나이가 그러니까 날씨가 이러니까 예. 사람들이 약간 좀 생각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좀 해이해진다?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또 이 운전할 때 도 항상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 여기 방송국 지금 오는데도
0: 네.
1: 옆에 앞에 뒤에 뭐 전화기 계속 들고 있는 분들 많고
0: 아이고,
1: 그거 이게 무슨 법으로 그렇게 많이 돼 있나 아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0: 네네 근데
1: 그냥 들고
0: 손으로?
1: 예.
0: 아니 요새 차에 그 홀더라고
1: 그것도 없나 봐요.
0: 차 잘 싸고 좋은 네. 거 많던데.
1: 근데 그분들이 내가 어떤 분들은 뭐 손에 들고 이렇게 뭐 통화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텍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그 텍스트 있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가끔 하긴 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보이스 마이크 모양 맞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거 누르고 발음을 천천히 하면 네. 그거 다 찍혀요.
1: 근데 발음이 그 저기 우리 송경 씨는 이런 라디오 방송을 오래 하시고 네네. 방송을 오래 하셔서 발음이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거 발음을 하면요 엉뚱한 단어가 찍히고 그렇다가 그거 샌드하면 또 그 상대방이 그치? 이 사람이 뭐야 이거 고등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이야 네네. 이럴까 봐 네. 또 다시 보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날 것 같고
0: 그쵸. 그러니까는 맞아요. 또 수정하고 고치고
1: 맞아요. 이러면. 제 미국 친구들도 이 발음 좋은 친구도 미국 애들도 네. 어떤 미국 애들은 진짜 발음이 저보다도 더 우진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발음 좋은 친구들은 네. 자기가 이렇게 전화기로 보이스 톡으로 이렇게 한다면 네. 굉장히 타입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뭐 그게 뭐 완전히 뭐 오타나고 이상한 뭐 단어 나오고
0: 그리고 저절로 또 이렇게 번역을 네. 자기가 스스로 또 고쳐주는 기능까지 있으신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또 단어가 찍힐 수 있죠.
1: 근데 저도 그 영어로는 가끔 그렇게 보이스 타입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잘 들어가던데요.
0: 그래요.
1: 글쎄 말이에요. 오래 살았나 봐 나도 여기서.
0: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은데 근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은 좌우 뒤 이머전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미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특히 그런 이어폰 같은 거는 네. 끼면 안 됩니다.
0: 절대.
1: 예, 운전할 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크락션 소리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 이머전시 비에클 지나갈 맞아. 때 안 들리잖아요.
0: 안 들리죠.
1: 그러다 사고 나면 누구 손에?
0: 내 손에죠.
1: 당연하죠.
0: 예, 네. 그러면 또 보험금 올라가고.
1: 보험금 올라가고 돈 아유, 나가고.
0: 그 시간 소비되고.
1: 그럼요. 그리고 또 코트도 가야 되고.
0: 아이고. 참 코트 얘기 예, 예.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 지지난주죠. 방학 동안을 통해서 우리 예. 자녀들 코트 견학하는 거 예, 예. 추천해 주셨는데 예. 그거 곳에 또 잊어버렸어요. 아, 오늘 그랬어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해서 짧게.
1: 예. 코트는 예. 지금 누구든 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애들.

0: 판사 되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예, 그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1: 글쎄, 어른들은 이제 코트 그러면 괜히 선입견 때문에 무섭고 가기 싫고
0: 그렇죠.
1: 두렵고 이런데
0: 네.
1: 물론 잘못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코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0: 엄청나죠.
1: 그 여권에 나온 이름과 네. 뭐 소셜에 나온 이름이 네. 가끔 스펠링이 잘못될 수 있어요.
0: 그것도 고치려면 거기 가야 되고.
1: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은경, 네. 송 이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은송이면 아무래도 한국 이름 같지가 않아서 저는 네. 은경을 원월드로,
0: 원월드로 예.
1: 바꿨거든요.
0: 한국 분들은 미들네임이 없어요.
1: 없죠.
0: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어떻게 한국 사람 미들네임이 없지? 그랬는데 우리는 퍼스트네임이 그냥 그 저거지.
1: 그렇죠.
0: 미들네임은 없다. 요즘에 미국에서 이제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미국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1: 그렇죠. 처음에.
0: 그렇죠.
1: 퍼스트네임은.
0: 미들네임을 한국 이름을 넣어요.
1: 제가 그랬어요.
0: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얘네들은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미들네임을 이제 한국 이름을 누르면 이걸 고쳐주는 데는 서킷 코트에 가면 그거를 바꿔줍니다.
1: 예. 그래서 코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0: 그럼요.
1: 교통을 위반했거나 어떤 소송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라
0: 아닙니다.
1: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예. 요청하는 데도 또 코트더라고요.
0: 맞아요. 메리지 라이센스도 있죠.
1: 맞아요.
0: 뭐 메리지 라이센스 뭐 끊고 오면 또 디보스 라이센스도 있죠. 뭐 저 가끔 코트에 있으면 이제 서로가 나 메리지 라이센스를 갖고 왔다 이러면 이제 가끔 제가 농담을 이러는 뭐 지금부터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얼마 안 있다가 저 디보스 라이센스 때문에 오면은 나 그때는 너 나 어떻게 볼라 그래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예, 그런 것도 많고, 뭐, 권총 라이센스도 받으려면 와요.
1: 맞아요.
0: 예, 꼭 법정 이래가지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여러 가지 일 저희가 많으니까.
1: 그래서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0: 네네.
1: 이제 자녀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니까.
0: 아, 그럼요.
1: 야, 코트에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네. 일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네. 그러면 자녀들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 하다 보면,
0: 맞아요.
1: 뭐 필요할 때, 아, 그때 코트 갔었는데 이런 거 도와줬지? 그러면 일이 쉽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편하고.
0: 지금이 딱 좋잖아요. 지금 방학 되고
1: 네.
0: 애들이 시간도 있고
1: 네.
0: 맨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게임 몇 개 더 하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뭐 슬립 오버나이트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1: 네네.
0: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도 되고 얘네들이 어느 집에 가서 있는지 예, 저희 지금 송은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애들 키워왔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 그거 요거 지나가면
1: 네.
0: 또 없어요.
1: 없어요.
0: 그러니까는
1: 나중에는 없습니다.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1: 네.
0: 조금 같이 나가서
1: 그리고 또 우리
0: 좋고.
1: 어른들도 몰랐던 거 알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0: 어른들도 지금 아마 교육 많이 했걸요?
1: 예, 그럼요. 자, 코트 견학 가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0: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1: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 알아보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챙기시고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은경 씨도 건강 챙기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6: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9: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9: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네요. 라라라 퀴즈.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시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역시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 주 퀴즈는 그레이스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너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쉬울까봐 걱정이 되네요, 이번 주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퀴즈!

0: 네, 이번 주는 가수와 노래 제목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너무 쉬워서요.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곡이잖아요. 하루에 한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정답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곡 듣고 계시고 있고요.
1: 이제 겨워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0: 세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퀴즈를 내면 항상 1반은 우리 보드연두님이신 것 같아요. 예. 정답 하시면서 올려주셨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 바로 DJ덕이죠. 자, 매일 한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퀴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DJ덕이 부르는 여름 이야기.

0: 이야기에는 집단적 질투라는 매우 섬뜩한 개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숲속에 죽은 숫사슴의 절반이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서는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고기에 닿을 수 없었다. 그때 한 하이에나가 다른 하이에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뛰어올라 고기 한 점을 뜯어냈다. 그 고기를 삼킨 순간 다른 하이에나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1: 왜 우리는 모두 굶고 있는데 너만 혼자 먹는 거야?
0: 바로 다음 순간 하이에나 전체가 그 하이에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잔혹하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하이에나가 거의 죽을 때까지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제야 그들은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무도 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 모두가 만족했다. 바로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나무에 걸린 사슴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자기 편을 물어뜯던 하이에나들은 즉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그 누구도 사자에게 덤비지 못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가장 냉혹하고 두려운 진실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당신 자신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때 가장 질투한다.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벌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의 질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 더 이상 그들이 경쟁할 수 없는 위치에 서면 질투를 멈추고 오히려 당신을 우러러 보기 시작한다.

0: 살아남는 것이, 견디는 것이 관건이겠죠 하시면서 연민님이 보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적어도 창피함을 알고, 그리고 약자에게 강하지 말자고요.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레스트 먼스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 듯 주님은 우리를 보며 감격하셨습니다.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보기 좋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주께 받은 이 사랑, 우리도 숨결로 전하게 하소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482장 찬송 함께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대한생명 노래선교단의 찬양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곡이고요. 크룩스의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에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오한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서울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빈손으로 걸어.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야가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유명한 동화책 가운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도단이라는 아이인데 이 도단은 늘 마음속에 소원

0: 이 있었는데 그것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화장도 일찍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단이 생각하기를 아 어른이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시험도 안 보고 부모님 잔소리도 안 듣고 이거 좋은 거다 생각하고 하루는 아빠 옷장에 들어가서 넥타이도 차보고 와이셔츠도 입어보고 모자도 써보고 아빠 안경도 쓰고 수염도 만들어서 붙여보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도단이가 포기했습니다. 아 어른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른 되겠다고 그런 소원을 접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시험 보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눈물까지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모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루아침에 성숙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듣고 때로는 시험도 보고 때로는 실패하고 맞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광야가 찾아올 때 그 광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광야에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광야를 기쁨으로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직성 코스로 열흘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광야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광야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풀한폭이 있다고 하는데 풀한폭이도 없고 거의 선인장 아니면 돌 아니면 가시나무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죽고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고 또 아프면 병들어 죽고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외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늘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한 1년치 만나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1년치 월급을 그냥 한 번에 팍 주시면은 마음 놓고 1년 동안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1년 단위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가? 그것은 너는 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 단위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루 단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있든지 아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즉시 너희에게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맛 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다가 한 이틀만 늦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매번 달랠 때마다 즉시 주시던 그 하나님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늦추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세요? 막내세요? 저도 막내고 저희 아내도 막내인데 이 첫째하고 막내의 특징이 좀 있으시죠? 막내는 좀 어때요? 공주, 왕자, 그죠? 첫째는요? 거의 머슴이죠. 맨날 혼나는 거 보면은 첫째가 맞고 둘째는 좀 피하다가 셋째는 도망가죠. 그렇게 이제 매도 첫째가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가 있는데 다행히 딸인데요. 이 막내 위에 오빠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요 이 오빠들이 아빠같이 챙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오빠들이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갖다줘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막 비가 억수로 오는데 막내를 라이드를 해주려고 가는데 이 아이가 우산을 잡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우산 어떻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나이가 중학생인데 우산 하나를 못 펴? 그러면서 막 제가 혼냈습니다. 이게 수동인지 자동인지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오빠들이 우산을 펴줬어요. 자기가 핀 적이 거의 없어. 그러니 이 우산을 어떻게 피는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딸이 있고요. 저희가 첫째 아들을 생각하면 노스캐롤라이나에 미국 이민을 와서 몇 년 살다가 뉴저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저지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첫째가 2학년이고 이제 둘째가 킨더가든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막내가 태어나서 산후조리할 때였어요. 그래서 첫째에게 둘째를 손잡고 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근데 갈 때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죠. 다 학교로 가니까 잘 갔어요. 근데 그 둘째를 손을 잡고 픽업을 해서 집으로 오는데 아이들이 집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직진. 가다 보니까 얘가 길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 아주머니가 뭐 한 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리버에지 어디 아파트예요. 그랬더니 아, 이 길이 아니라 요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둘째를 데리고 집에 무사히 왔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주머니가 얘 길을 안 가르쳐줬으면 아마 딴 집의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웬만한 것은 그냥 혼자 처리해요. 막내하고 첫째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혹시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셨나?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성숙하게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광야의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복을 주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광야를 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좀 편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먹을 것 못 먹고 누릴 것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느껴집니다. 정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을 주셔서 이것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보내셔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 때 애굽의 고급 애굽 말을 배우고 또한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 처세술을 배우고 교양을 배웁니다. 애굽의 누구보다도 더 튼튼하고 씩씩한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그가 애굽 군사들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혀서 그가 가서 그것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쉽게 죽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능력 있고 또한 힘 있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이 탄로 나자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그는 40평생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그렇게 화려했던 말재주, 뭐 군사 능력, 처세술, 교양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릴 때까지 40년 동안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을 치고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목마른 세상 밑바닥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헐벗고 줄이고 그 시험을 통과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둔한지라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에게 가고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입니다. 저에게 양치는 것을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그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겸손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된 순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집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라고 하면 들고 홍해 바다에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광야를 그가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 여자 배우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같이 광야 같은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맨날 편안한 삶을 살아서 한 번에 천국 가고 싶냐? 아니면 어려운 일은 많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쭉 동행하다가 천국 가고 싶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시련을 좀 같이 동행하다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저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우 배우가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천국 가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냐? 적게 차지하고 싶냐? 그랬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의 땅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없었으니까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편하게 산 사람은 그 편한 길, 고 좁은 그 직선 땅을 밟은 그 편하게 간 길만큼만 천국에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이런 시련 저런 시련 받으면서 이 땅도 밟고 저 땅도 밟고 하면서 광야를 온통 그냥 누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너 땅은 네가 시련 받으면서 밟은 그 모든 땅이 천국에서 네 땅이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시련이 와도 그 여배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천국 땅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였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땅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을 때 주님과 동행했다면 그 땅이 다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저 주방 봉사하고 그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이 봉사가 그 충성이 주님과 함께한 충성이었다면 했던 모든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림 보면 땅 따먹기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예, 제 나이 이상은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땅 따먹기가요 이 천국의 땅 따먹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한 거 그것은 별로 땅이 안 됩니다. 하나의 동그란 그 돌 하나를 가지고 세 번을 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별로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근데 가끔 이 돌을 쳤는데 갑자기 확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운 좋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거의 칼상과 같아요. 깨끗한 땅을 하나 그냥 얻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돌을 친다고 조금씩 조금씩 해갖고 한 100번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할까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 조금씩 조금씩 얻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시련이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도구로 왔을 때 조금 조금 앞을 봐도 시련, 뒤를 돌아봐도 시련, 근데 그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겨냈더니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시련의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내 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응답이 늦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단련시키시고 신앙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지만 그 시련 속에 밟았던 그 모든 땅이 여러분들의 천국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 광야를 시련을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시련이 오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사실을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확률을 50% 안팎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사법 절차를 악용한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란계 엔지니어의 군용 드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미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영화 콘텐츠 업계의 대형 합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2개 주정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일반 가정에 떠넘기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이어 발전회사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까지 관련 서약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성분 복용과 자폐증 발생 연관성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관련 소송을 되돌려 보내면서 수백 건의 소송이 다시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정책에 맞선 주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가족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13번째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실제 스타링크 위성을 처음 탑재해 재사용 로켓 기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별세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이 반영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석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방준비제도 인사에 매파적 발언도 나오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정도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46.5%로 반영했습니다. 34%였던 전날에 비하면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후 국제유가가 치솟은 것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이날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다시 높게 나온다면 FOMC는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한때 7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28%를 기록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6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62%까지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4일 발표될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D증권의 미 금리 전략가 몰리 브룩스는 월러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단기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물가 지표마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연준의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확신해 채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준 목표치인 2%는 여전히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워시 의장은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 출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의 미 금리 전략 책임자 이안 링겐은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처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29일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14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와 이날 워시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식 지명했으며 노돈은 주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노돈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해당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하는 등 공석이 발생하면 유권자가 정식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까지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소화할 임시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노도는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맡게 됩니다. 노도는 15일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여성이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도는 이날 회견을 통해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다며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미성년이던 노돈의 법적 후견인을 지내는 등 사실상 여동생을 부모처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돈의 임시 상원의원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린지 그레이엄의 훌륭한 여동생인 달린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임시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며 이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5선에 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할 새로운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다음 달 특별 경선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추방 가능성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상환 위험을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미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 등 은행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미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대출 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카드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전도 유망한 삶을 살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멕시코 최고의 마약왕이 된 뒤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13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멕시코 당국에 체포돼 현재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9세 장쯔둥은 2010년 베이징 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는 졸업 직후 멕시코로 건너가 중국 광산회사에 입사해 고위직에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대학 동창은 장쯔둥에 대해 그는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다니던 중국 광산회사는 2013년에 파산했지만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의 행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 2년 뒤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징대 스페인어학과 동문들에게 달러를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돈 세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마약 카르텔에 발을 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규모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멕시코에서 생산, 유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펜타닐은 중국이 전구체, 즉 제조원료 주요 수출국으로 지목됩니다. BBC는 장 씨가 지난해 뉴욕 법정에 출두했을 때 코드블레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 출마를 시도했던 야권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 등이 모스크바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BBC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나데즈디는 지난해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서명 가운데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후보 등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나데즈디는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야권 인사들도 모두 대선 출마가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은 압승을 거두며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BC는 나데즈딘이 극단주의 상징물 게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그가 2023년 11월 SNS에 공유한 영상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옥중에서 사망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모습이 약 10초간 등장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가 이끌었던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이라고 지정한 상태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주 나데즈딘을 외국 대리인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당국은 그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출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 참가를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문바사호와 알바히아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해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며 문바사호 승조원 중 인도인 한 명이 사망했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상이며 이번 공격으로 두 척 모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인 공격이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걸프 지역 국가들은 통상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피격 시점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8: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피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헬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9: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가 올 여름 후반부터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정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13일 무공해차 즉시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와 별도로 참여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같은 금액을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애 첫 무공해차를 구매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인 신형 전기차 구매 시 3,500달러 할인, 2만 5천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중고 전기차 구매 시 1,750달러 할인을 받습니다. 참여한 자동차 업체들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에 포함된 총 6억 달러 규모의 무공해차 투자 안건의 핵심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기차 정책에 대한 도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정부의 7,500달러 신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와 4,000달러 규모의 중고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7.8%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0%였습니다. 이 차량의 절반가량은 테슬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판매 비중은 미국 전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는 우리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고스란히 바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이전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은 2013년 종료됐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를 비롯한 차량 공유 업체들이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13일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둘러싸고 일자리 감소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조합과 택시 차량 공유 운전자, 자율주행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워싱턴 DC 시의회는 13일 구글 계열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 테슬라 관계자들을 불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워싱턴 DC에서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웨이모는 DC 5구와 7구의 차량 정비 시설을 건설해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워싱턴 DC에서 약 30만 마일의 시험주행과 도로지도 구축을 마쳤으며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피닉스 등 11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맷 월시 웨이모 정책 담당자는 워싱턴 DC는 대통령 차량 행렬과 강화된 보안 시설 등 특수한 환경이 있지만 다양한 도시에서 검증된 기술인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린 윌슨 빌딩 밖에서는 노동조합과 택시 차량 공유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제이미 콘트라레스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We're talking about Uber and Lyft drivers.

0: 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안전성과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자율주행 택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은 올 가을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는 워싱턴 DC 경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지니아 주 알링턴이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는 워싱턴 DC와 주 경계를 넘는 자율주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양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가져올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용 감소와 안전성, 공공성 확보를 둘러싼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최종 결정과 메릴랜드 버지니아주의 입법 여부가 수도권 자율주행 교통망 확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6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96도, 섭씨 36도, 최저 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폭염이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0도, 섭씨 38도, 최저 기온 77도, 섭씨 25도로 전망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자외선과 높은 체감 온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폭염

0: K라디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3: 703-354-1950 703-354-1950.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9: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8: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9: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8: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0: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8: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9: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13: 지금 푸른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3: 그럼 나이아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5: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의 여름 대표 행사 서머 스트리트가 올해도 돌아옵니다.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뉴욕 5개 부로 주요 도로가 차량 없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걷기와 자전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의 여름 대표 도심 축제 썸머 스트릿이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 5개 보로의 주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붐비던 도로는 이날만큼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도로 위를 자유롭게 걸으며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공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총 20마일이 넘는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첫날 행사는 7월 25일 퀸즈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퀸즈에서는 버논 블러버드가 개방되고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일대의 강변 풍경 또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는 브리치먼드 테라스에서 하비스트 에비뉴까지 브로드웨이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어 8월 1일, 8일, 15일에는 맨해튼 구간에서 썸머 스트릿이 진행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시작해 인우드 지역의 브로드웨이와 다이크먼 스트릿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차량 없는 거리로 변신합니다. 마지막 행사일인 8월 22일에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브롱스는 그랜드 콘코스, 브루클린은 이스턴 파크웨이 구간에서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맨해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4개 보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도심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 를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셜리는 국민들의 혈세가 사기 및 리베이트 행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계와 한국계를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보건부사나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뉴욕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의심되는 시니어 센터에 대한 실태를 취재 폭로하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 Like $12.9 million on 7,000 patients and you said there's not 7,000 patients. Are you committing fraud? Does this daycare pay you to come here?
4: 여기.
3: She just said yes. Here, three durable medical equipment companies were launched, and so we're wondering, like, where's the equipment at?
5: One of the largest fraud schemes in America is taking place in New York City as billions of dollars is being defrauded by organized Korean and Chinese mafias, along with other foreigners operating in...
2: 셜리는 폭스뉴스 더 빅 위켄드 쇼에 출연해 뉴욕시 퀸즈 플러싱 일대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셜리는 취재를 시작한 첫 번째 시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일부 경쟁 시설들이 이용자들에게 현금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취재 과정에서는 등록 이용자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신고돼 연방정부에 최대 1,200만 달러를 청구한 시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1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으며 신고된 이용자 수를 실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Yeah, it was super interesting. So I started this investigation on these adult daycares in Flushing, Queens. And I go to this first location and they're like, well, we're losing all our clients because this daycare is offering kickbacks. I said, well, is the fraud real? And they say, yes, the fraud is very much real. And so then I kept digging and I went to this next location. And at one location, they had 7,000 patients, more than 7,000 patients. And they're billing up to $12 million. And it's only one story building.
2: 셜리는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경위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의료 사기 단속을 취재하던 당시 오즈 박사가 다음 취재 계획이 어디냐고 물었고 뉴욕에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하자 뉴욕 현장 취재 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셜리가 실제로 오즈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즈 박사가 뉴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오즈 박사가 시니어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기 일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는지를 직접 설명해줬다고 밝혔습니다.
3: Well, it's kind of a funny story. So I went to Minnesota when they did the big break and he's like, well, where are you going next? I said, well, I'm going to New York. I got a bunch of information there. He's like, oh, well, let me know when you go. And so I let him know and he came in and it was awesome because Dr. Oz was able to go and kind of explain exactly how this program works and how these people have actually been taking money and doing kickbacks.
2: 이어 납세자들의 세금이 한국계와 중국계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태극권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It really is concerning to know that your tax dollars are going towards elderly Koreans and Chinese to play ping pong and do tai chi.
2: K-Radio 이하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로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양국 간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CBS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척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에 발송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이란이 선박 세척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없다면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간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을 당시 의회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자 4월에 이란과 체결했던 2주 휴전을 들어 기한 내에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서한에서 지난달 9일과 26일 등 군사행동 당시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탈세 변화에 관해 의회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는 다만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공습 재개 통보에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군사행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전쟁권한법을 우회하기 위해 휴전 합의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토머스 메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권한법에 명시된 6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마치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뉴욕타임스의 기사 음악계를 넘어 비즈니스 문화계의 거물이 된 래퍼 제이지의 최근 양키 스타디움 3일 연속 공연 소식 5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그의 무대 기사인데요.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3일간의 매진 공연을 이어간 제이지의 각 공연은 그의 커리어를 상징하는 서로 다른 명반들을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첫날은 1996년 데뷔 앨범 Reasonable Doubt, 둘째 날은 2001년작 The Blueprint,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의 커리어를 총망라한 종합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날 공연은 관객 입장 지연으로 무려 3시간이나 늦게 시작되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지만 비욘세, 리안나, 에미넴, 어셔 등 역대급 게스트들이 총출동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기사의 핵심 내용과 기사 속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three plus decades, Jay-Z extricated himself from a life of drug dealing to become one of the defining rappers of all time. 지난 30여 년 동안 제이지는 마약 거래상의 삶에서 벗어나 역대 가장 결정적인, 즉 한 시대를 정의하는 래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Three plus decades, 3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의미인데요. 숫자 뒤에 plus를 붙이면 무엇 무엇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10 plus years라고 하면 10년 이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extricate oneself from, 힘든 상황이나 위험에서 무엇 무엇을 탈출시키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에서는 제이지가 마약 거래상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When Jay-Z finally took the stage, he leaned in like a crisis PR professional. With equanimity and certainty, he assured the crowd that their patience would be rewarded. 제이지가 마침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마치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처럼 대처했습니다. 침착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관객들에게 그들의 인내심이 보상받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Take the stage. 공연이나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 무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서다 또는 본격적으로 활약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AI has taken the stage in modern education 이란 문장에서는 AI가 현대 교육의 중심 무대에 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equanimity, 침착함, 평정심이라는 단어로 당황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Assure that A에게 무엇 무엇이라고 확신을 주다, 안심시키다 라는 의미인데요. Assure 사람, that 그리고 주어 동사의 구조로 assure는 반드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Patience will be rewarded. 직역하면 인내가 보상받을 것이다. 즉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s the show stretched toward 3 a.m., he made it clear that for him, for now at least, bedtime is a suggestion, not a rule. 공연이 새벽 3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안 그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취침 시간이 규칙이라기보다 하나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Stretch toward, 시간 또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지다, 연장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에서는 The show stretched toward 3 a.m.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make it clear that 무언 무엇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it은 가목적어이고 that절이 진목적어인 중요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The president made it clear that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its relief efforts 라고 하면 대통령은 정부가 구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a suggestion, not a rule은 규칙이 아니라 제안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늦은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간 제이지의 열정을 특유의 위트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 실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응용하기 좋은 표현은 입으로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Your patience will be rewarded. 여러분의 인내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56세의 나이에도 힙합 제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제이지의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extricate, 탈출하다, equanimity, 평정심, 그리고 your patience will be rewarded 라는 문장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사실을 의회에 공식 통보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확률을 50% 안팎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사법 절차를 악용한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란계 엔지니어의 군용 드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미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영화 콘텐츠 업계의 대형 합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2개 주정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일반 가정에 떠넘기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이어 발전회사와 데이터센터 운영업체까지 관련 서약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성분 복용과 자폐증 발생 연관성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관련 소송을 되돌려 보내면서 수백 건의 소송이 다시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정책에 맞선 주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가족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13번째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실제 스타링크 위성을 처음 탑재해 재사용 로켓 기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별세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이 반영된 가운데 공화당 상원의석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일가족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AP통신은 13일 일리노이주 남서부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공원을 비롯한 세 곳에서 일요일인 지난 12일 일가족을 표적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는 미주리강을 끼고 미주리주의 세인트 루이스와 마주보고 있는 인구 17,500명인 도시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70대 1명과 40대 1명, 20대 3명입니다. 경찰은 각각 15세와 16세인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유가족인 마커스 메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어머니와 여동생, 의부 자식 등 한꺼번에 온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애통했습니다. 브랜던 켈리 일리노이주 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끔찍한 것이었다며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차량을 막아세우고 용의자들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경찰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용의자 중 한 명이 희생된 가족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해당 총격 사건이 묻지마 범죄가 아닌 가족을 표적 겨냥한 사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지역의 시의원인 코트니 호프만도 이번 사건은 여러분이 식료품 가게에 갈 때 걱정해야 하는 대규모 총격 사건이 아니라면서 무작위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며 이 지역 검찰은 며칠 내로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으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는 메인주 비디퍼드에서 발생했는데 텍사스 휴스턴 사건 이후 불과 엿새 만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13일 메인주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라이언 팩토 메인주 하원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비디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이스 요원이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팩토 의장은 주 경찰과 공공안전국이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연방수사국 FBI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스와 FBI, 메인주 공공안전국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비디퍼드는 포틀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2만 3천 명 규모의 작은 해안 도시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 이민자 관리단체인 프로젝트 릴리프는 회원 중 한 명이 비디퍼드에서 아이스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직후 다른 이민자 단체가 비디퍼드의 시내 공원에 모여 아이스 규탄 시위를 기획했으며 이미 현장에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지 6일 만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스는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요원을 차로 치려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그가 미국에 거주한 35년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취업 허가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란 출신으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해온 한 남성이 모국의 군용 드론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공모한 혐의로 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반도체 부품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흐디 모하마드 사대기는 13일 보스턴 법원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사대기는 2024년 12월 체포됐는데 당시 이란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친구이자 사업가에게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우회해 전자부품을 손에 넣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용 드론에 쓰이는 항법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대기가 체포된 건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재판은 전쟁 도중 이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대기가 오랜 친구에게 반도체 회사와 거래하는 방법을 조언했을 뿐이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미 검찰이 제시한 범죄 계획은 허점이 많은 넌센스라고 몰아세우고 사대기는 미국에서 정착해 수십 년간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존경받는 직원으로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대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됐으며 그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 공정한 배심원단을 꾸리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대기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세상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드론 기술이 2024년 요르단 내 미군 기지 공격에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를 법원에서 다뤄보려고 시도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는 국제 특별전이 뉴욕 링컨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는 지난 12일 링컨 센터에서 열린 제주 4.3 국제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제주 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오는 16일까지 링컨 센터 내 필름 앳 링컨 센터 프리다 앤 루이 퍼먼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제25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제주 4.3 발생 과정과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 화해와 상생의 노력 등을 기록과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개막식에는 주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한인회, 재미 제주 도민회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영화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총영사는 제주의 붉은 동백꽃이 뉴욕 링컨센터에서 피어났다며 제주 4.3 사건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미 독립 250주년 그리고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음악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특별 공연을 마련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 뉴욕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오는 8월 13일에서 16일까지 문화원 극장에서 K-뮤직 나이트 2026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깊이 있는 보컬로 사랑받는 존박, 따뜻한 감성의 음악을 선보이는 옥상 달빛, 음악과 문학을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 요조,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인디 록 뮤지션 진아가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K-Music Night은 K-POP을 넘어 인디, 포크, 어쿠스틱 등 한국 대중음악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뉴욕 관객들에게 소개해온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곡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해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도 음악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과 추첨 방식으로 관람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버지니아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임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집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입니다. 이럴 때 버지니아에서는 여러 공공 지원 프로그램, 즉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와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버지니아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겁니다. 긴급 지원은 대부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사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소송 합의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1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국세청의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기금 조성에 법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 한 명을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대해선 최대 1년간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유출을 허용한 건 국세청의 책임이라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지난 5월 시험비행에서 발생한 스페이스X 스타쉽 1단 추진체 복귀 실패에 대한 검토를 13일 종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16일 텍사스에서 13번째 스타쉽 시험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면 재설계한 우주선 스타쉽의 새 모델 V3는 5월 22일 발사돼 지구 준궤도에 올라 모형 위성 22기를 성공적으로 사출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V3는 약 1시간 뒤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뒤 인도양 해상의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수했으며 계획대로 기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동을 거쳐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1단 추진체 슈퍼헤비가 발사 2분 뒤 스타쉽과 분리돼 멕시코만으로 하강했지만 수직으로 바다에 내리는 제어 착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슈퍼헤비의 33개의 랩터 엔진 가운데 5개가 점화하지 않아 수직 하강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고속으로 추락했고 바다에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FAA는 스페이스X가 슈퍼헤비 기환 실패와 관련해 실시한 4가지 시정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16일 오후 6시 45분 스타쉽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스타링크 V3 위성 20개가 탑재됩니다. 이들 위성은 사출 후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를 펼치게 되며 이 중 일부는 스타쉽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스타쉽의 열차 폐막을 스캔합니다. 20개 위성은 스타쉽이 지구로 귀환하는 동안 대기권에서 소멸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로켓에서 중요한 열차 폐막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연말까지 스타쉽의 스타링크 V3 위성들을 탑재해 본격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에 20% 비용 부과 방침까지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제재 완화 약속도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미국이 상선에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를 비난하던 미국이 도리어 국제 수로에서 보장되어온 항행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맞춰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도 복원하며 긴장 고조를 만들었습니다. 마다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전쟁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러스 소셜을 통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되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선박이 이란 항구를 드나들 수 없도록 미군이 다시 막겠다는 겁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종전 MOU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전 MOU에 구속되지 않고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12일 발표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종전 MOU가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면서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제공을 명목으로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해서 투입한 군사 자산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돈을 받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인지,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러스 소셜 발표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보면 부유한 동맹들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수로로 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우리 편이라며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의 수역이라 어느 나라도 통행료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간 주장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이란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랬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통행료나 다름없는 20%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호르무즈 통행료가 실현될 경우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협을 끼고 있는 각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항행의 자유 규범에 미국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해상 봉쇄 복원과 20% 통행료 부과 전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까지 추가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재개의 목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영화 미디어계 대형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은 13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 12개 주정부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간 인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양사 합병이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영화계의 경쟁을 저해하며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영화와 TV쇼 제작이 줄어들며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로 폰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합병은 궁극적으로는 미 전역의 거실 소파와 영화관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2개 주정부는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말라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측은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거대 기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파라마운트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떠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인수 합병이 지연되면 파라마운트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의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올해 10월부터 주당 25센트,
1: 분기당 6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른바 티킹피 조약을 넣은 바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인수 전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병행한 끝에 주당 31달러, 총 1110억 달러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넷플릭스가 2차 인수전에서 포기를 말하면서 파라마운트가 승자가 됐습니다.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케이블 방송사를 거느린 두 공룡 기업을 합치게 된 만큼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실무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내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끄는 기업으로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특수관계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있습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4도, 섭씨 34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102도, 섭씨 39도, 최저 기온 79도, 섭씨 26도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낮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2: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판매사 캠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건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조치였으며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렸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아세트 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 건 소송을 부활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 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폐와 출산 연관성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식품의약국도 아세트 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와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 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면서 환자가 지금까지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31곳의 주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세계적인 명수로 꼽히는 구겐하임 미술관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0: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은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과 관련해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건물 31곳의 명단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1: We're releasing a preliminary list of buildings that are coming back positive for the subtype of Legionella that causes Legionnaire's disease.
0: 이번에 공개된 건물은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 양성 반응이 확인된 곳으로 이 가운데 19개 건물은 이미 냉각탑의 배수와 세척, 소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2개 건물은 지난 주말까지 소독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180개 이상의 냉각탑에서 샘플을 직접 채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대상 건물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양성 반응이 확인된 명단에는 세계적인 문화시설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포함됐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규정에 따라 냉각탑을 매달 검사해 왔으며 초기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돼 즉시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뉴욕시로부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받지 않았으며 건물 내부 이용객들에게는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지난 7월 초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환자는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56명이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레지오넬라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병은 폐렴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한 물에서 증식하며 레지오넬라균으로 오염된 미세 물방울, 즉 에어로졸을 폐로 들이마실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호텔, 병원, 쇼핑몰 등의 에어컨 냉각 시스템을 통해 감염되거나 건물 내 물이 오래 고여 있어 균이 증식한 경우 샤워기를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가습기를 통해 분무될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레지오넬라병은 사람 간의 전파는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된 공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으며 공기가 아니라 미세 물방울을 통해서만 전파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근육통과 기침 등이며 두통, 피로감, 식욕 저하나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모든 냉각탑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보건당국은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냉각탑을 소독해버리면 실제로 감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또 어디로 전파됐는지 추적할 수가 없게 된다며 현재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집중된 지역은 우편번호 10075, 10028, 10128 일대로 맨해튼 76스트리트에서 97스트리트 사이 어퍼 이스트사이드 동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소란 맘란이 뉴욕시장과 줄리 매닌 시의회 의장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미세 물방울이 아닌 경우 안전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샤워, 음식 조리, 에어컨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 Number one, residents in the area are safe again to drink, to pour water, to shower, to cook, to use their air conditioner at home.
0: K-Radio 이화입니다.
2: 백악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비용이 일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자발적 서약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빅테크 기업 경영진과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들은 구글,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XAI 등이었습니다. 서약은 각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자체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하거나 임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송배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체 발전소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는 이 경우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2주에서 4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소식통은 백악관이 발전회사와 데이터센터 개발 운영업체 경영진이 참여해 비슷한 서약을 맺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확장을 주도하는 주정부 인사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행사는 몇 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참석 기업들의 명단이 조율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매우 영향력이 커서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서명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이들의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미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1: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증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중국계 미국인이 중국에 20개월간 구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략적 안정에 초점을 둔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중국 출생의 미국인 지진학자 유린천이 20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천은 중국의 가족을 만나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오려다 2014년 11월 5일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9일 천을 부당 구금자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에 구금된 10여 명의 미국인 중 부당 구금자로 지정된 건 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은 작년 5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천의 가족은 종신형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의 구금을 두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지하 핵실험 은폐를 위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천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은 지진학자로서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해왔습니다. 2020년 12월엔 자연적 지진으로 인한 파동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파동을 구별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논문을 냈습니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이었으며 표지에는 공개 배포가 승인된 논문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 6월 지하 핵실험을 통해 충격파의 강도를 줄이는 수법을 썼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진 않았습니다. 천의 석방 문제는 전략적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미중 관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탐지를 연구하던 학자라는 점에서 천의 석방 문제가 간접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에게 천의 석방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에서 인종별 불균형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입학 제한을 받은 학생 절반 이상은 아시안 학생이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뉴욕시 전체 학생 구성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욕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시에서 인종별 불균형 문제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DOE가 공개한 올해 특목고 입학 자료에 따르면 8개 특목고에서 입학 제한을 받은 학생은 4,023명이었고 이 가운데 아시안 학생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백인 학생이 23.5%, 반면 흑인 학생은 140명으로 전체의 3.5%, 히스패닉 학생은 267명으로 6.6%에 그쳤습니다. 이는 뉴욕시 전체 공립학교 학생 구성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가운데 흑인 학생 비율은 약 19.3%,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42.3%지만 특목고 입학에서는 이들 학생 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흑인 학생 비율은 약 3%, 히스패닉 학생은 6.9%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시 최고의 명문 특목고로 꼽히는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에서는 올해 흑인 학생 입학 제한자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뉴욕시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테크니컬 고등학교에서도 흑인 학생 입학자는 한 명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는 일반 공립고와는 달리 학교 성적이나 추천서, 특별활동 등을 종합평가하지 않고 대부분 특목고는 특수고 입학시험인 SAT, SAT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SAT, SAT를 통해 선발하는 학교는 브롱스 사이언스 하이스쿨, 사이브슨트 고등학교, 브루클린 테크니컬 고등학교 등 8곳입니다. 반면 예술 특목고인 라과디아 고등학교는 SH, SAT가 아닌 오디션과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시험 한 번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재 방식이 교육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전문 학원, 정보 접근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일부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부터 시작되는 영재 교육과 시험 준비 환경의 차이가 고등학교 입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SH, SAT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시험이 학생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환경이 아닌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뉴욕시는 특목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목고 입학 지원 프로그램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SH, SAT 점수가 합격선에 근접하지 경제적, 교육적 불이익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추가 입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SH, SAT 제도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뉴욕 특목고 입학시험은 1970년대 제정된 뉴욕주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서 시험 폐지나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하려면 뉴욕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SH, SAT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기 영재 교육이 장기적인 교육 격차를 만들 수 있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SH, SAT에는 약 2만 6천 명이 응시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는 컴퓨터 적응형 시험으로 응답자의 답변 수준에 따라 문제 난이도가 조정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후 인종적,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방준비제도 인사에 매파적 발언도 나오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정도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46.5%로 반영했습니다. 34%였던 전날에 비하면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후 국제유가가 치솟은 것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이날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다시 높게 나온다면 FOMC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한때 7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28%를 기록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6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62%까지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식 지명했으며 노돈은 주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노돈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해당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하는 등 공석이 발생하면 유권자가 정식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까지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소화할 임시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노도는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맡게 됩니다. 노도는 15일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여성이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도는 이날 회견을 통해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다며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미성년이던 노돈의 법적 후견인을 지내는 등 사실상 여동생을 부모처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돈의 임시 상원의원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린지 그레이엄의 훌륭한 여동생인 달린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임시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며 이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5선에 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할 새로운 연방 상원 의원 후보를 다음 달 특별 경선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조직 검사 하러 가고 그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도 그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4: 아, 또 그때. 네,
3: 그때도 나가셔서 흡연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4: 그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3: 네,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선택을 하세요. 아빠 그러면 살 거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럼 아빠 80이시니까 그럼 15년을 더 살까요? 야, 80인데 95세는 좀 욕심이 과하다. 10년이면 우리는 족하다.
4: 그렇군요.
3: 나는 만족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럼 아빠 그럼 10년 사는 걸로 우리 합시다.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성장과 세상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우리 세바시 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이 암에 대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주변에 막 암에 걸리신 분도 많고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보면 나는 어떨까? 나는 이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은 높은가 큰가 뭐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 경험과 지식을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열방약국의 김훈하 저자 그리고 약사님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열방약국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 김훈하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5: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이 들수록 이 암에 관한 뭐랄까 두려움이 좀 사실은 네. 커지는데
3: 네.
5: 우리가 이게 암에 관한 좀 두려움 이걸 좀 갖고 사는 게 맞죠? 예방의 차원이라
3: 예방의
5: 조금
3: 차원에서
5: 이렇게 두려워하고 네. 우리가 좀 예방한다.
3: 두려워하는 감정보다는 지식을 갖춘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이뤘대요.
5: 그렇겠죠.
3: 네, 너무 두렵고 걱정되고 무슨 일이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가 제 책을 읽고 약사님 책을 읽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지식을 갖추게 되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죠.
5: 이 안에 있는 것.
3: 그렇죠.
5: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네. 그리고 실천하고 관리하면
3: 그렇죠.
5: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다.
3: 네.
5: 관리할 수 있다. 이런
3: 네.
5: 얘기인데
3: 그렇죠.
5: 먼저 사실은 이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3: 네.
5: 요것도 내셨고
3: 네.
5: 또 그 전에는 이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또
3: 네.
5: 내셨어요.
3: 네.
5: 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사실 유방암을 알았던
3: 네네 딱 정말 5년 됐습니다. 유방암 진단 받고 치료 받은지 이제 만 5년이 됐고요. 정말 저는 유방암 진단 받을 그 즈음의 저랑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5: 다른 사람?
3: 네,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은 옛날로 돌아간 게 회복이잖아요.
5: 그렇죠. 예전 네. 상태로 돌아간
3: 그쵸.
5: 거.
3: 그렇죠. 저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5: 아, 예전 상태보다
3: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최근 30년 중에 지금이 가장 활력 있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은 저에게 건강을 가져다 줬네요. 두려워할 필요가
5: 그러네요.
3: 없네요.
5: 오히려
3: 네.
5: 말이 이상하지만 좀 은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3: 저한테는 좀 그랬습니다.
5: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뵀었을 때는 또 네. 예전 모습하고 또 그 유방암을 치료하시고 네, 네. 나서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3: 그렇죠. 저는 30대 때 사진을 보기가 싫어요.
5: 왜요?
3: 너무 뚱뚱하고 그때 나이는 지금보다 20살이 젊었지만 너무 미운 거죠. 너무 퉁퉁 부어 있고
5: 그러니까 뭔가 건강상에
3: 네,
5: 안 좋은
3: 건강미는
5: 지표들이...
3: 전혀 없었고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고 그러니까 30대에는 애 셋을 키우면서 항상 피곤해서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즐거운 기억조차 없는 것 같아요.
5: 일단 네. 그 기억 추억도
3: 네 추억도 힘들다 나의 30대는 힘들었다. 라는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아주 새로운 일이 펼쳐지니까 너무 신나죠.
5: 그러면서 이 암을 계기로 네. 내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네. 알게 되면서. 네.
3: 원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0, 40대 건강 상태로는 솔직히 한 1년에 책 한 권을 읽기가 힘든 사람.
5: 그렇죠. 쓰기는커녕 우리가 읽을
3: 읽기도
5: 수 없는.
3: 힘들었죠. 왜냐하면 1장을 읽었어요. 2장을 갔는데 1장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맨날
5: 포기하죠.
3: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책은 좋아했어요. 20대까지는. 건강했을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그로는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좀 기적과 같은 일이죠.
5: 첫 책은 그래서 이 유방암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네. 이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얻어서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알려지게 됐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5: 두 번째 책은 또 그거의 후편 같아요.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3: 네.
5: 이 책을 쓰게 된 또 계기는 있으신가요?
3: 작년 4월 달에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80세신데 비소세포폐암 4기.
5: 아, 친아버지가
3: 네,
5: 암에
3: 진단을 받으셨어요.
5: 말기암에.
3: 말기암에.
5: 그 진짜 최근 일이네요, 작년.
3: 너무 최근이죠.
5: 그럼 이 책은 그 안에 쓰여진 거네요?
3: 네, 그러니까 오. 4월 이후 5월 달부터 결심하고 제가 쓴 거죠. 아버지가 낳는 그 과정을 책에 담겠다. 그리고 제가 쭉 5년 동안 그 공부했던 거를 더 통합요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짜 유방암 상담소는 기초편이라면 심화편에 암에 대한 책을 그 관리의 노하우, 그 다음에 암세포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을 제가 담고 있는데 결국 이 한 가지를 더 알게 됨으로써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급하게 열심히 썼습니다.
5: 어쨌든 이 책을 쓰고 나서 암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3: 계속하고 있었죠.
5: 좀 뭐 불행하게도 아버님께서 네.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게 계기가 돼서
3: 네, 네.
5: 이 책이 나오게 된 거군요.
3: 네.
5: 근데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죠.
3: 전문적인 내용이죠. 네, 최신의 논문을 분석하고 또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암에 대한 관리법을 정리하였습니다.
5: 그래서 정말 궁극의 질문을 지금 드리고 싶은데요.
3: 네.
5: 뭐 이 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3: 네.
5: 이 말기암 치료도 불가능하지 않다. 정말 사실입니까?
3: 사실은 지금 현재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유전자 검사라든지 뭐 조직 검사라든지 CT라 MRI가 이렇게 발전하고 수술도 또 좋은 약도 많이 있지만 0기부터 3기까지의 치료율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상승을 했으나 4기암, 4기암이라는 거는 원발에서 타 장기에 전이가 있는 암을 4기암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4기암은 지난 40년 동안 치료율이, 5년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병원의 그 현대의학의 수혜는 최대한 누려야죠.
5: 그렇죠.
3: 최대한 누리면서 다른 통합적인 요법을 같이 썼을 때만이 말기암에 답이 있다. 저만이 쓴 책입니다.
5: 그래서 통합요법이란 말이 들어간
3: 네.
5: 거군요.
3: 현대의학과 다른 천연물의 조합을 통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의 뿌리까지 근절하는 그런 요법을 써야 한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5: 그래도 이게 그 시작이 우리 네. 아버님의 말기암 판정으로
3: 네, 네.
5: 이 책에 책을 쓰는 것이
3: 네.
5: 시작이 됐으니까
3: 네.
5: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 네, 네.
5: 그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한 두 해 전에
3: 네.
5: 말기암으로 좀 돌아가셨거든요.
3: 네.
5: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좀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몰랐으니까
3: 네.
5: 저희는 전적으로 이제 병원의 표준 치료에만
3: 네,
5: 의존을
3: 네.
5: 했었거든요.
3: 네, 네.
5: 뭐 치료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네, 받고 네. 좀 죽음을 기다리시는
3: 네.
5: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좀 우리 가족 가계의 질병 상황을 좀 조사해봤더니
3: 네네
5: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3: 아 그랬어요. 네.
5: 저는 유전적으로 네. 암이라는 병에 굉장히 높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맞나요? 암은 유전인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유전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유방암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인데 요즘 최신의 2000년 이후에 나타난 그 유전학이 후성 유전학이에요.
5: 후성 유전학. 네.
3: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의 온, 오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5: 수천적으로
3: 네.
5: 내가 어떻게 나의 환경, 네. 건강 환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3: 그렇죠.
5: 암 그 유전자가 스위치를 끌 수 있다.
3: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굉장히 희망이 넘치죠. 불안할 필요가 없죠. 유전자적인 요소가 있으실 거예요. 좀 취약한 유전자가 있지만 내 몸의 환경이 그거를 킬 수 없게 조절을 하면은 발현하지 않는 거죠.
5: 그러면 이제
3: 네.
5: 저는 약사님 만난 게
3: 네.
5: 제 인생에 어쩐 큰 계기가 되는
3: 그럴 거고. 수 있습니다. 네.
5: 그 약사님이 분자생물학과 후성유전학을 또
3: 네.
5: 따로 공부하고 계셨던
3: 네네.
5: 이건 어떤 학문인 겁니까?
3: 이것이 이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급 발전한 건데 세포 단위의 신호 전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분자생물학은 없었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이해해야만 암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이해하시죠? 세포는 알죠?
5: 뭔지 알죠. 네.
3: 세포막이라는 게 또 있어요.
5: 맞아요.
3: 네. 세포를 둘러싸는 막. 그 막이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세포에게는?
3: 세포에게는 세포막이
5: 그냥
3: 뇌인데.
5: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3: 그렇죠.
5: 뇌예요.
3: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세포막에는 여러 신호 전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양소도 이 신호 전달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세포 내 핵으로 가서 DNA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는 이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신호 전달이 정상 세포에는 발현되지 않아야 될 게 갑자기 발현되는 거예요.
5: 잘못된 어떤
3: 잘못된
5: 기능을...
3: 기능, 약간 그러니까 세포 뇌가 미쳐 있다, 망가져 있다. 그래서 이제 막을 재생하는 여러 희귀요법들을 제가 쓰고 보충제도 쓰는 거죠.
5: 아, 그러면 이 통합요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 세포막에
3: 세포막 재생부터 시작하죠.
5: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암 유전자의 스위치도 끌 수 있다.
3: 끌 수 있다.
5: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아버님의 그 말기암 치료.
3: 네.
5: 그거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3: 궁금하죠.
5: 근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이제 잘 나와 있어서.
3: 네. 네.
5: 저는 그 시작이 좀 재밌더라고요.
3: 네. 시작이.
5: 재밌다? 이 표현은 좀 네. 이상하긴 한데.
3: 저희는 네. 무겁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5: 아, 그런 것 같아요.
3: 네. 왜냐하면 5년 전에 제가 이제 암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미 온 가족이 너무 충격을 받으셨죠.
5: 그렇죠, 그렇죠.
3: 그때 울고 뭐 난리가 이제 났었고. 근데 지난 또 4년을 지나면서 제가 너무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암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식이요법이라든지 보충제라든지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를 하면 우리 딸이 저렇게 바뀐 거를 부모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항상 피곤하다. 그래서 피곤하고 누워있으니까 게으른 사람처럼 비춰졌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딸이 저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금방 먹으신 것 같아요.
5: 우리 가족이 다.
3: 그렇죠.
5: 네. 아버님을 포함해서.
3: 아버지를 포함해서. 80세지만.
5: 80세도 사실은 건강 상태가 좋으셨었는데. 이런
3: 좋으셨었는데.
5: 판정을 받게 된 건가요?
3: 아니 정말 그 5년 전에 대장 용종 하나가 암이었는데 항암 없이 그냥 간단한 그 용종 제거로만 제거를 해서 기뻐했었죠. 어머 우리는 연기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연기라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그 연기지만 보이는 거 3cm를 제거했지만 그 외에는 전신에 이미 세포 단위 보이지 않는 측정 불가능한 암세포는 몸에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4년 만에 폐에 왼쪽에 7cm, 오른쪽에 3.5, 간에 2.5, 머리 뒤에 골프공만한 게 피부에 튀어나오고 갈비뼈 밑에도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5: 아, 그게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3: 네, 2020년에도 CT를 찍으셨어요. 왜냐하면 흡연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이제 딸이 암이었기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아빠도 막 전신 검사를 했는데 2020년에도 폐CT를 찍었는데 없다고 나왔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확 커진 거죠.
5: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네. 기존의 시각으로는 굉장히 심한 말기암.
3: 심하죠. 심한 말기암이었고 제가 4월 달에 아빠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러니까 혀에는 그 건강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건강한 혀는 선홍빛 혀.
5: 빛깔로. 네.
3: 그렇죠. 저희 아빠는 까맸어요.
5: 흑태가.
3: 그러니까 흑태가 까만. 정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죽어가고 있는 혀였던 거죠.
5: 혀가.
3: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영양소가 다 암에게 집중되니까 혀에 충분한 혈액이 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5: 그거를 보신 거네요?
3: 너무 무서웠죠. 얘기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암인 줄 몰랐을 상태인데 검사만 맡겨놓은 상태였는데 아 이건 말기암이다. 3개월에서 6개월이다. 라는 게 딱 감이 오는 거죠.
5: 그러면서 우리 집안 전체가 이제 네, 비상상황으로.
3: 비상상황으로 이제 저는 모든 보충제를 조직검사 실시를 해놓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막 10일 이런 거를 그냥 낭비하시면 안 돼요. 말기암은.
5: 아 맞아. 이 책이 되게 중요한 네, 게 네. 암 진단 후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
3: 왜냐하면 암 조직에는 암 우리가 아는 일반 암세포가 있고요. 그 안에는 또 0.1에서 5%는 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0기에서 2기는 주로 암세포가 발현된 거고 4기라는 거는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줄기세포가 발현이 된 거예요.
5: 줄기세포는 일종의 세포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세포를 그렇죠. 만드는 세포.
3: 네, 맞아요.
5: 근데 암 줄기세포는 그럼 암세포를 만드는 세포인가요?
3: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는 그 우리 태아가 수정란이 엄마의 배에 착상될 때 그걸 배아세포라고 하잖아요. 배아세포가 수정란 한 세포에서 9개월 내에 3kg로 커지죠.
5: 그렇죠.
3: 엄청난 증식 속도잖아요. 이때 발현되는 성장 신호라는 게 있어요. 오직 태아에만 수정란을 자라게 하는 배아세포를 자라게 하는 성장 신호가 암 줄기세포에도 발현이 돼요.
5: 성장해라.
3: 오직 성장만 있는 거예요.
5: 오직 성장.
3: 오직 성장. 암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것이 일단 발현이 되면 현존하는 항암 방사 제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5: 안 되는 아주.
3: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기암이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냥 병원에서 이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봐요. 안 되면 또 다른 계속 항암제를 맞아요. 바꾸다가 내성이 늘고 부작용이 커지고 환자는 항암제는 독이잖아. 너무 힘들고 점점 영양 결핍이 돼서 이제 못 견뎌서 돌아가시거나 또 암이 제어가 안 되면 더 커지거든요. 폭발적으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이 암 줄기세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병원 치료에만 목을 매게 되죠.
5: 그래도 효과도 없을 거고 어쩌면.
3: 효과는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3에서 6개월. 예. 그리고 현대 뭐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있지만 다 뭐 2년, 3년 그렇게 끝까지 쓸 수 있는 항암제가 그쵸. 없어요. 내성 생기고 부작용이 치명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 쓸 수가 없고 그 사이에 환자는 너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잡아라. 초반에 암 줄기세포가 너무 많이 발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5: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줄기세포와 바로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3: 그렇죠.
5: 그 싸우는 방법은 또 이 통합요법이라는 그렇죠. 책에 이제 네. 담겨져 있는 거고.
3: 네, 네.
5: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싸움을 선포하고 바로 이제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치료를 시작하신 건데 네. 특이한 건 건강 선포문을 또 작성해서 네, 그게 네. 좀 관심 가더라고요.
3: 왜냐하면 저는 이 마음가짐,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하는 대로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가 돼요. 그건 과학입니다. 네,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난 죽을 거야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완전 극과 극의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5: 이게 뭐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학.
3: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네,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한테 처음에 자기암인데 몇 년을 살지 아니면 죽을 건지 아빠가 지금 선택을 하셔야 그 선택대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5: 아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몇 년 더 사시고 싶으시냐 네. 몇 년 더 살기로 의지를 쓰실 거냐라고 네. 여쭤보신 거군요.
3: 네. 아빠가 사기암인 거를 알게 된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 충격을 가했을 때 더 선택을 빨리 해야 되잖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감추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6: 빨리 얘기해.
3: 빨리 얘기해서 그리고. 선택하고 왜냐면 그때까지 60년 동안 흡연을 하셨거든요. 그 조직 검사 하러 가고 그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날도 그 대기 시간이 있잖아요.
6: 아, 또 그때. 네,
3: 그때도 나가셔서 흡연을 하고 오신 그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원인부터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가장 큰 게 흡연으로 온 폐암이에요. 그거는 항암제가 안 듣는 폐암이거든요. 네.
5: 그래서 바로?
3: 바로?
5: 단도직입적으로?
3: 네,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선택을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빠 그러면 살 거를 선택하신 건가요? 가만히 있길래. 그럼 아빠 80이시니까 그럼 15년을 더 살까요?
5: 15년 더 사시겠습니까?
3: 어, 그랬더니 엄마는 엄마가 옆에 있으시면 야 80인데 95세는 좀 욕심이 과하다.
5: 좀 부담되는
3: 거 어, 그건 아버지. 너무 과한 욕심이다. 10년이면 우리는 족하다.
5: 그렇군요.
3: 나는 만족한다. 그랬더니 아빠가 피식 네. 웃으셨어요. 어, 그럼 아빠 그러면 10년 사는 걸로 우리 합시다.
5: 그럼 건강선포문의 1항은 나는 10년을 더 산다.
3: 그렇죠.
5: 이렇게 된 거네요.
3: 10년 더 산다. 나의 폐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5: 네. 여기 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신다. 뭐 네. 신앙인 가족이니까.
3: 네, 저희는 또. 또 네.
5: 암세포는 날마다 줄어든다.
3: 네.
5: 이건 믿음. 이렇게 믿어야 사실은 실제로 그렇죠. 작동을 하는 걸 거고.
3: 네.
5: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3: 재생된다. 저희 아빠 지금 실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5: 네.
3: 왜냐 그전에는 흡연을 하던 얼굴하고. 좀 까칠하죠.
5: 그렇죠. 거칠고. 네,
3: 거칠고 까칠한데 지금은 항암 3차 때부터 얼굴에 광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5: 그렇죠.
3: 얼굴 피부가 재생돼서 진짜 솔직히 농담으로 아빠는 지금 세장가를 가도 될 만한 몸 상태이시다.
5: 좋아하시던가요?
3: 웃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암 그 치료 과정을 좀 그래도 무겁지 않게 가져갔습니다.
5: 네. 그래서 뭐 마저 건강성포문을 읽어드리면 뭐 항암 주사를 거뜬히 맞는다.
3: 네.
5: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3: 네.
5: 나는 행복하고
3: 감사하다.
5: 아,
3: 지금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저희 아빠는 솔직히 저희 자녀들 3명 50대인데 저희들보다 혈액 상태가 좋으세요.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뭐 백혈구를 네. 예를 들면 4천에서 만이 정상이면 가장 정상은 한 6천대? 저희 아빠 6,500. 저도 아직 6천이 되려고 엄청 그 유방암 치료 끝나고 항암 후유증 때문에 4천에서 6천 올라갔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5: 아 그러면 그 연령에도 이제 운동하시 공치로 나가시겠어요?
3: 나가시죠.
5: 실제로 나가세요?
3: 이미 나가셨어요.
5: 아 진짜?
3: 네.
5: 어떻게 보면 말기암에 네. 말기암을 치료했다라는 거가
3: 네.
5: 뭐 지금 어쩌면 네. 그 말기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가족들이나
3: 네.
5: 뭐 그 환자 당사자 본인도 굉장히 이게 뒤가 반짝할 이야기인데 뭐 어떻게 어떤 관리 요법으로
3: 네.
5: 그렇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3: 제가 좀 전에 이제 후성 유전학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몸은 진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뭘 넣어줬느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이미 암이 왔다 그럼 분석을 해야죠. 뭐가 원인이었을까? 뭐 유전적인 원인도 10% 정도 있을
5: 있겠지만.
3: 것이고 생활 습관의 흡연이나 알코올, 뭐 수면을 오랫동안 불면이었다. 이것도 다 원인이고요.
5: 그리고 먹어왔던
3: 네, 것들. 인스턴트식이라든지 라면, 뭐 튀김류, 뭐 치맥을 밤마다 먹었다든지
5: 술을 많이 먹는
3: 네,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독을 쌓아놓은 거죠.
5: 근데 우리는 그 계기가 없으면 그거를 알면서도
3: 네, 저도 굉장히 식이 습관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보다 10kg 이상 비만인 상태로 거의 20년을 유지했으니까요. 근데 암 때문에 이제 그것이 원인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살려고 이제 젊으니까요. 이제 50대니까 엄청 젊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살기 위해서 저를 180도를 바꾼 거죠.
5: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3: 완전히 토털리 바꿔야 됩니다.
5: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에게 암을 만들었다라고
3: 그렇죠.
5: 생각하고 완전히 바꿔야
3: 완전
5: 된다.
3: 생각하는 방향부터 굉장히 부정적이고 예, 짜증이 많고 뭐 그런 상태였다면 긍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환자들 무의식까지 바꿔라.
5: 무의식까지 바꿔라?
3: 네, 무의식까지 바꿔야 돼요.
5: 거친말로 상당히 빡세네요.
3: 근데 그래서 1기보다는 4기 환자들이 그 말을 더 잘 듣습니다.
5: 그렇죠. 더 절박하니까.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8: 어,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작년에 제가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또 한 분의 이제 두경보암 4기 환자가 저희 아빠랑 비슷한 시기인데 조금 더 수술도 많이 하고 위중했는데 두 분 다 지금 백혈구 6,500에 와 있어요. 어,
5: 건강한 상태까지.
3: 혈액 상태가 완전 정상.
5: 완전 정상으로.
3: 네. 그러니까 두경보암 4기도 비소세포 폐암도 굉장히 어려운 암이고 두경보암 4기는 거의 약이 없죠. 왜냐하면 그 유전자 변이가 검사지를 보내왔는데 막 20장이에요. 그 유전자 모든 변이마다 표적 치료제가 없어요.
5: 지금 아직 유전자 다 변이라는 거는 암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
3: 그렇죠. 예. 발현되지 않아야 될 유전자가 온이 된 거죠.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 1월에 왼쪽 턱을

0: 그러니까 뭐 먹어야 되는.
1: 네, 상태. 그렇죠. 그래서 키가 167인데 몸무게가 43kg. 너무 그래서 제가 방사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보충제, 천연물과 보충제를 썼더니 50kg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0: 영양제
1: 네, 9월쯤에 이제 마지막 방사한 10몇 회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6월부터 7, 8, 9, 10, 4개월. 4개월 요법하고 11월 달에 패시티. 패시티는 전이 여부를 알아보는 전신 패시티거든요. 사라졌습니다.
0: 아, 이게 네. 암이?
1: 네. 우와. 1.5 있는 건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라는 속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1.5가 가만히 있지 않죠.
0: 이렇게 계속 확장했겠지.
1: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근데 6월부터 저랑 이제 식이요법부터 시작하시고 7, 8, 9, 10, 4개월을 하고 11월 패시티에서 암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말.
0: 그러네요.
1: 혈액 수치 모든 것이 정상.
0: 네. 그러면 이 암 관리요법 뭐 우리가 뭐 암 환자이든 네. 아직은 암 환자가 아닌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네. 사람이든 네. 이 식이요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1: 하죠. 그렇죠.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제가 우리가 암 네. 뭐 항암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네. 이렇게 막 먹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제한되고 뭐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부작용 때문에 구토나 이런 것 때문에.
1: 네, 많이 못 드시죠.
0: 그래서 표준 치료 받을 때는 거의 진짜 네, 표준... 이런 걸 먹는 게 영양제도 먹지 말라고.
1: 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뭐 좋다는 가루, 즉 본인들이 맞아요. 선택한 걸 드시고 뭐 간수치가 올랐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 치료에 방해되는 결과물을 많이 가져왔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일괄적으로
0: 하지 마라.
1: 뭐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보충제들은 간수치, 저희 아버지는 간전이가 있었잖아요. 간수치가 높았죠. 한 달 반 만에 간수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한 명도 제가 썼던 보충제 써서 간수치가 올라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이제 영양
1: 네 영양소를 분들을... 주기 때문에 항암이 쉬웠어요. 약사님 덕분에 항암이 쉬웠어요. 제가 최근 이제 예를 들면 삼중음성 유방암 30살이에요. 싱글이고 얼마나 그 삼중음성 유방암은 좀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어머니가 또 유방암을 돌아가셨어요.
0: 삼중 음성 유방암은 뭘 뜻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유방암은 종류가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호르몬에 반응하는 암이 있어요. 그거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과다해서 오는 암은.
0: 그걸 좀 억제하잖아요.
1: 네, 과제.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그다음 아까 세포막 얘기했잖아요. 그 세포막이 헐투라는 신호가 그 수용체가 발현되는 암이 있어요. 그럼 헐투 양성 유방암.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다 없다 해서 삼중 음성. 그래서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12월 달에 왔어요. 살도 굉장히 좀 쪄 있고 식이요법을 이제 자기가 치맥을 주로 야식 인스턴트를 밤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식이요법도 교정하고 보충제를 처방을 해줬죠. 두 달 만에 왔는데 약사님 하면서 왔는데 저 왔어요 하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 환자를.
0: 건강해져서?
1: 10kg가 일단 빼서 맞아요. 왔고 얼굴빛이 그때는 두 달 전에는 약간 누르스름하고 건강하지 않은 얼굴빛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고 뽀이져서 와서 그래서 약사님 저 항암 두 번 저희 아빠랑 같은 항암을 세 가지를 믹스해서 맞는 되게 좀 어려운 항암제를 썼는데도 저는 머리도 안 빠졌어요 하면서 왔는데 그렇구나. 약사님 두 번 항암했는데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렇지 안 힘들죠. 식이요법 하고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안 주고 그다음에 암이 싫어하는 보충제를 넣어주니까 암은 줄고
0: 몸은 싫어하는 보충제라는 네. 표현이 더 확 와닿네요.
1: 그렇죠. 몸은 정상세포는 더 건강해졌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너무 밝아져서 왔더라고요. 두 달 전에는 우리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제일 무서운 유방암 중에 제일 무서운 삼중음성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긴 시간 상담을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식이요법의 힘이죠.
0: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이전의 습관들 180도
1: 네.
0: 바꿔야 되고
1: 바꾸고 네.
0: 그리고 철저한 식이요법을 식이요법. 실시해야 네.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1: 자기의 병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0: 병기를 이해한다.
1: 네. 조직검사지도 있고 혈액검사지 병원에서 많이 주는데 기록지를.

0: 그거의 의미를 환자들은 전혀 모르세요, 진짜.
1: 맞아요.
0: 항암제가 어떤 의미인지,
1: 맞아요.
0: 이게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는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1: 뭔가 자기가 알고
0: 그쵸?
1: 어떤 의지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키려고 책을 쓴 거죠.
1: 네,
0: 지식을 가져야 자기 주도적인 이제 질병에서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건 뭐 환자가 아니더라도.
0: 네.
1: 그렇죠. 일반 네. 사람들도 환자가 아닌 사람들도 알아야 적극적으로
0: 되죠.
1: 나를
0: 네,
1: 관리하고
0: 네.
1: 건강을 관리하는
0: 네.
1: 게 맞죠.
0: 그렇지만 이제 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조각조각의 정보 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먹어볼까, 뭐 아가리쿠스 꽃송이 버섯을 먹을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20가지 넘게 보충제나 이런 걸 드시고 있는데 그럼 관리를 본인의 그 지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혈액검사를 보십시다. 1년이, 항암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혈액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
1: 아, 그 병의 기록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0: 그렇죠.
1: 보충제들을 넣는 거군요.
0: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 무분별한 선택으로,
1: 네.
0: 그러니까 성분이 같다고 해서 활성도가 같지 않거든요. 몸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흡수율이라든가 다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렴한 또 직구를 요즘 많이 하세요. 미국의 싼 약들 그냥
1: 저희 집에도 좀.
0: 네 많죠. 굉장히 많아요. 환자들은
1: 네.
0: 정말 열 몇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혈액을 보면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저는 보면 3주? 1주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쓰면.
1: 그래서 우리가
0: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1: 그렇군요.
0: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1: 그렇군요.
0: 네.
1: 정확한.
0: 네.
1: 그리고 이 책을
0: 네.
1: 참고하고 더 궁금하면
0: 네.
1: 열방약국 선생님.
0: 제가 너무 바빠서 다 응대는 못 해드립니다.
1: 그렇군요. 이 책을 보면 그 천연물 복합제라는
0: 네.
1: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0: 네.
1: 뭔가요?
0: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다나 하버라든지 그런 유수한 암 연구소에서는 이미 그 항암력이 있는 천연물, 우리로 보면 이제 한방이라고 할 수 있고 생약 성분, 그냥 뭐 삼백초라든지 뭐 불껍질, 생강 이런 것도 다 그 천연물에 속하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0: 아니고, 예, 네, 그런 그 천연물에 대한 연구로 이미 항암력이 있는 2천 가지 정도가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 그 예일 병원에서는 황금탕이라고, 황금이라는 한약제인데, 그 네 가지 성분을 가지고 같이 쓰는 거죠. 표준 치료와. 그것이 이미 암 전문 병원에서 한 85%의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그 한방 과립제를 같이 씁니다. 양방 의사들이. 그러니까 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방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지난 뭐 3000년, 4000년 동의보가 나와 있는 그런 한방 방제의 가감방이 아니고 새로운 분자 기전을 어떤 분자 기전을 막는 그 논문 베이스가 있는 그런 천연물을 선택해서 조합한 그런 조금 최신의 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런 요법들을 지금 열방약국에서 보충제나 이런
0: 네 그렇게 제가 쓰고 있는 거죠.
1: 그래서
0: 그러니까
1: 환자들
0: 한 가지를 보충제를 써도 항암력이 입증되고 논문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조합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네요. 그래서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이번 달에만 한 4,500명 상담이 들어왔어요.
1: 그 약국으로.
0: 제가 너무 바쁩니다.
1: 바쁘시겠네요.
0: 그런데 지금 벌써 반응들이 오세요.
1: 잘.
0: 2주 힘이 달라진다는 거죠.
1: 너무 좋은 일이네요.
0: 네. 변도 달라지고. 여러분 벌써 먹는 거, 그러면 대변 상태, 수면 상태, 그런 소화 상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얼굴빛이 달라지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 한 달 안에 나타납니다.
1: 이제는 뭐 우리가 암 환자에 관한 암 혹은 암 항암을 마치고 앞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0: 예방이죠. 네.
1: 뭐 안 걸릴 순 없으나 네. 걸리더라도 우리가 잘 이런 걸 극복하고 네, 관리하는
0: 예방을
1: 법에 대해서
0: 할 수 있습니다.
1: 근데 예방.
0: 네.
1: 우리가 어떤 걸 또
0: 저희 이제 남편을 예를 들게요. 2년 전에 저희는 좀 저희 남편은 뭐 직업상 중국에 오래 있다가
1: 선교사시잖아요.
0: 아, 네. 중국에서 주로 기름 바깥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2: 중국
0: 다 기름에 볶는 거죠. 근데 제가 기름을 굉장히 산화 산패된 기름이 그 유전자 변이를 가장 가속시켜요. 가장 큰 건 흡연, 알코올, 그다음 기름 그 식용유, 튀김, 기름진 음식.
1: 흡연과 기름진 음식 거의 동급.
0: 그렇죠, 거의 동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오면 벌써 얼굴이 시커매져서 오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그 종양 표지자가 PSA거든요. 0에서 3이 정상인데 9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가 나오면
1: 3배
0: 네,
1: 3배 높은
0: 높죠.
1: 거네.
0: 높은데 그럼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자. 전립선 비대도 없는데 왜 이 수치가 높으냐. 그래서 제가 좀 반대했어요. 일단은 중지하고 식이요법부터 다시 이제 채식. 제가 하는 저는 이름을 몽땅 주스라고 했는데 한 7~8가지 아채를 약간 데치거나 생으로 다 몽땅 갈아서
1: 몽땅
0: 그거를
1: 주스.
0: 그냥 한 국그릇으로 한 국그릇을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뭐 고구마나 삶은 달걀 곁들여서 그걸 한 20일 실시하고 보충제 요법을 썼죠. 딱 20일 만에 다시 검사했을 때 몇으로 됐는지 아세요?
1: 몰라요.
0: 4.
1: 거의 정상에 가깝게.
0: 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중국을 갔다가 지난달에 왔어요. 그래서 그 PSA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1: 네.
0: 그 또 와서 이제 그 이제 식이요법을 유지했던 거죠.
1: 아, 그 본인이 노력을 하셨구나.
0: 네, 1년 동안 가서 그거를 이제 명심하고 야채를 필사적으로 야채량을 이제 한 거죠.
1: 말씀을 잘 들으셨.
0: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암이면 무섭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0.5.
1: 완전히.
0: 완전 정상이죠. 네. 이렇게 몸은 정직해요.
1: 그러네요. 내가 뭘 먹었냐?
0: 네, 네. 뭘 먹었느냐? 인풋이 뭐냐? 아웃풋은 정직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도 장이 항상 안 좋았는데 그 대변이 항상 퍼진 변 이렇게 굉장히 자주 보는데 이 야채식을 하면은 너무 정상변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외식을 하고 조금 밀가루라든지 기름진 음식 먹으면 또 변이 퍼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염증이 암하고 좀 많이 가깝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체질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그런 기름진 음식, 육류, 이거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1: 염증을 일으킨다는 건 우리 뭘 보면 합니까?
0: 뭐 가깝게는 얼굴에도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는 체질, 그리고 염증성 체질은 일단 장이 안 좋죠. 장이 우리 몸에 아주 기본인데 정상변을 못 보신다든지 그런 황금색 냄새 안 나는 정상변이 안 보시는 분들은 이미 내 장은 유해균으로 많이 뒤덮여 있다. 그럼 그
1: 유해균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0: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익균의 먹이는 결국 식이섬유예요. 다양한 야채. 그러니까 이제 변을 좋게 만들고 소화를 잘하고 커피 드시지 말고 잠을 잘 자면 그보다 좋은 예방은 없죠. 사실 어쩌면 되게 간단해요.
1: 간단하네요, 그냥.
0: 네, 간단하죠.
1: 뭔가 운동 얼만큼 해야 돼? 몇 킬로 걷고.
0: 운동을 많이 하셔도 암은 옵니다.
1: 아, 네. 암은 운동하고 상관이 없다.
0: 그렇게
1: 먹거리와
0: 먹거리와 뭐, 더 큰 연관이 있어요.
1: 그러네요.
0: 네. 뭐
1: 흡연이나 이런 내 몸에 네, 들어가는 네. 것들과 상관이 있는 거군요.
0: 우선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 이제 DNA 그 세포가 하나가 두 개 되는 그런 과정을 할 때 DNA 변이가 오작동이 나타나요. 정상 세포가 그걸 빨리빨리 없애주는데 흡연은 그러니까 정상인이 10년 걸려서 나타날 DNA 변이를 1년에 나타나게 하죠. 그거는 과학적 논문을 사실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게 없어.
0: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1: 선택.
0: 네.
1: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0: 네, 그렇죠. 선택이죠.
1: 좀 무섭긴 하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일기 환자 와서 약사님, 저 뭐 식이요법을 하는데 이건 하는데 커피만은 못 끊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약간 화가 나요.
1: 그래, 당신 선택이다.
0: 선택이다. 근데 일기라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기가 4기 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뭐 5년 지났다 방심하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꼬리가 되게 길어요. 정말 이번 달에도 뭐 2007년에 유방암이었는데 지금 뭐 10년 전에 재발 각종 장기로 뭐 위, 폐, 다 뼈, 뇌 전이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성 체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산성 체질.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 pH를 검사지를 보면 물론 4에서 8이 정상이에요. 선생님들은 다 정상이라고 하죠. 정상은 7.4예요. 약 알칼리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암 환자들은 몇에 와 있냐? 5와 6에 와 있어요. 저도 5였어요.
1: 6의 산성 체질을
0: 말하는 7이면 중성인데 그러면 7하고 5 그렇게 큰 차이냐? 엄청 큰 차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건강검진 뭐 할 때 이
0: 소변 pH 하나만 봐도
1: 알 수 있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0: 있네. 그렇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교육을 합니다. 상담이 거의 80%는 교육. 지금 그렇죠. 이 pH가 지금 5잖아요. 이게 7까지 되려면 진짜 나를 뒤바뀌어야 체액이 바뀌는 거예요.
1: 체액 전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0: 바뀌어야 되죠. 근데 저희 아빠도 5였거든요. 작년 12월 검사에 7이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80세도 살기 위해서 체액을 5에서 7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1: 뭐 당장 우리가 지금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0: 그렇죠.
1: 우리 소변 pH를
0: 네, 금방
1: 7로 바꿉시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캠페인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거는 별로 얘기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올해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고 환자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왜 모든 환자가 다 5야? 이렇게 되는 거죠. 7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7.4는 없어요.
1: 저도 궁금해지네요, 저도.
0: 네, 한 6 정도이실 것 같아요.
1: 써있으니까. 네. 저희 뭐, 지금 유전적으로는 제가 암에 취약한.
0: 그럼 5일 수도 있겠어요.
1: 제가 꼭 보고, 네. 저도 7로 바꾸는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3개월의 기적. 네. 그죠?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주 인상적이었네요. 네. 이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무의식도 바꿔라.
0: 네.
1: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0: 저는 그 생각의 길이 부정으로 나 있잖아요, 저희가.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를 계속 하면 그냥 우리 몸은 이 뇌에서, 얘는 또 이 말을 하네. 그럼 얘는 당연히 빨리 부정적인 그런 호르몬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뇌에서. 그 호르몬 분비를.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하는 것부터 바꿔요.
1: 말하는 걸 바꿔요.
0: 부정적인 말 쓰지 않기.
1: 저도 오늘 몇 개 했는데.
0: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하지 않기.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하고 저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잘못된 생각, 그러면 취소. 너 지금 그 생각을.
1: 어떤 얘기를
0: 하면.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너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할 거야? 취소. 그러면. 취소할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1: 정말 우리 태화시팬들이 정말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말이네요, 이거는.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건 이제 어느 날 제가 야채 칸을 보면서 또 물러 터진 야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난 정말 살림도 되게 못해. 관리를 되게 못하는, 우리가... 살림을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1: 그렇군요.
0: 요리 같은 거 관심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바로 바꾸죠. 아니, 나는 잘할 수 있어. 야채를 무르지 않게 할 수 있어. 나는 야채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 그리고 그 무른 야채는 빨리 버리고
0: 정리를
1: 다시
0: 하는
1: 거죠. 다짐을 하고
0: 결국은 모든 거는 실행력이거든요. 암 치료도 역시 실행력이 관건이에요. 저한테 이 모든 정보를 얻었어요.
1: 그렇죠. 실행 안 하면
0: 치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4기 암 환자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기나 연기는 실행할 마음을 안 먹어요.
1: 절실하지 않아서.
0: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1: 맞네요.
0: 근데 진짜 이 어려운 책을 이 유방암 책보다 말기암 책이 훨씬 10배는 어려운데 그거를 말기암 환자 가족이 이틀 만에 도파를 한다니까요.
1: 막 진짜 막.
0: 네, 줄거가면서 막 그 모든 적어 올 거를 저보다 더 세심하게 내가 책에 적었나 하는 부분까지 적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삽니다라고 전 얘기해요.
1: 그런 분들은
0: 삽니다.
1: 사는 거군요.
0: 네. 다른 정보를 알고자 하고 실행을 할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전 또 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약사님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1: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우리가 버릴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네.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 책들 사실은 뭐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책이기도 하겠지만 환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0: 네, 그렇습니다.
1: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관심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00세 시대에 이제 누구나 암을 한두 번씩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니라 우리 암 생존자가 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암은 누구나 알아야 할 100세 시대의 상식. 세바시 팬이라면 내 삶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오늘 우리 김훈아 열방약국 약사님께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두 번씩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저자 김훈아 약사님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6: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5: 703-354-1950 703-354-195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저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속에서 자랍니다. 라는 말이 있지요. 네, 오늘은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7월 14일. 우리에겐 좀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오늘이 국가 기념일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념일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또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북한 이탈 청년 8분을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지요. 정말 이 청년들 북한에서 어린 나이에 또 탈북을 하는 과정,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또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착도 잘하고 그리고 또 미국을 와서 또 공부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또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정말 자유의 나라로 변화하는데 앞장서고 싶은 그 리더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터뷰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 이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우리가 쉽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 같죠. 가족과 고향을 뒤로한 채 자유를 선택을 했고 또 낯선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죠.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계시지요. 미국에서도 이곳에서도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그리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를 원하지 않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또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민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경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저도 참 처음에 와서 어설펐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간다는 점에서는 서로를 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 또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도 동일하게 그런 꿈을 꾸고 있겠지요. 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더 꿈꿔보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음악으로 함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위해서 작곡된 보수 음악으로 숲속을 날아다니는 요정들의 신비로움과 사랑의 설렘, 그리고 한여름밤의 환상을 음악으로 그려낸 걸작이지요. 특히 경쾌하면서도 투명한 선율은 듣는 이의 마음을 동화 속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원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쓰였지만 멘델스존 자신이 피아노 연탄으로도 편곡을 해서 신뢰하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기도 하죠. 제가 이 한여름밤의 꿈, 지금 우리가 한여름의 한가운데 있지요. 이 곡을 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두 분입니다. 손여름 씨 그리고 임윤찬 씨가 함께 연주하는 그 피아노 연주곡으로 듀엣으로 연주하는 걸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여름 피아니스트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분 너무 좋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음악성이야 기본적인 거야 뭐 말할 수가 없지요. 정말 세계 무대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이고, 또 임윤찬 씨는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또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 주목을 지금 받고 있지요. 이 두 사람이 연주하는데요. 마치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상상을 하시면서요, 함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여름과 그리고 임윤찬이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제가 다는 못 들려드리고요. 조금 남았는데 앞부분만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 곡을 들으시면서 한여름밤의 꿈을 상상을 하셨습니까? 즐겁고도 또 신비로운 그런 감성을 함께 느껴셨을 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세상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 한창 또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이민 세관 단속국의 그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IC 요원의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죠. 메인주의 비드퍼드에서 IC 요원이 26세 콜롬비아 출신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총을 쏴면서 남성이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연방당국은 단속 요원이 공공의 안전을 우려해서 발표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숨진 남성이 당초 IC가 체포하려 했던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지금 밝혀진 거죠. 단속 요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도 알려주면서 총격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 현지 이민자 지원 단체에서는 숨진 남성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런 또 이번 사건이 민감하게 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건 최근에 일주일 사이 IC 요원이 총기를 사용해서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두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과정과도 관련해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최소 9건에 이른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이 문제를 이민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불법 체류 문제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 별개로 연방 요원이 어떤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단속 대상이 아닌 시민이나 합법 체류자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가능한지가 이제는 정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인사에서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단속 현장에 우연히 있었거나 또 다른 사람과 신원이 혼동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법 집행의 정당성은 또 단속의 강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책임성, 투명성을 통해서 확보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메인주 사건, 그리고 앞선 미네소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민 단속 논쟁의 초점이 단순히 추방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 연방 요원들의 무력 사용과 감독, 또 주 정부의 수사권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전해지는 것 같아요. 참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정말 바라면서요.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집행이 행정 절차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선거 제도를 둘러싼 또 논란이 지금 또 다시 불붙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전국 연설을 통해서 미국 투표기계 보안 취약성과 외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새로 기밀에 해제된 정보와 투표기계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참 이 문제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아주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전혀 동요하지 않던 분들도 이번에 한국에서는 또 선거 투표 용지가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숫자와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표 시스템에 보완해야 할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실시된 재검표와 감사, 사법부 판단, 그리고 미 정보기관의 조사에서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바꿀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이나 외국의 투표기계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의 선거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상 선거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주가 담당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논쟁이 더 커질 것 같지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 연방선거지원위원회 EAC의 위원들을 해임했습니다. EAC는 투표기계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각 주의 선거당국을 지원하며 연방선거보조금을 관리하는 독립기관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선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위원들이 해임되거나 사임을 하면서 현재 위원회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종족수가 지금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죠. 행정부는 투표기계 안정성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선거법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독립적인 선거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번 논쟁 단순히 2020년 선거를 다시 다루는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치러질 2026년 또 중간선거 결과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또 직결이 될 것 같고요. 선거 전부터 어느 한쪽이 결과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가 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대통령 연설에서 어떤 정보가 실제로 공개가 되는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취약점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해킹의 증거인지, 그리고 연방정부가 어떤 선거제도 변경을 추진하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소식도 다음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이란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염려들이 나오면서 또 새벽에 이란 내 군사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도 또 골프 지역의 선박과 미국 우방국들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고요. 국방부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작전에서 여러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14일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아랍에미레이트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선원 한 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을 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9%까지 급등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또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전쟁 권한을 둘러싼 미국의 국내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공식 통지에서 지난 7일부터 적대 행위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대통령의 의회에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60일의 시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전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60일이 생긴다고 해석이 된다면 의회의 전쟁 승인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요. 현재 미국인 5명 가운데 4명이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군사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미군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설을 파괴하느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과 의회가 이 전쟁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을 하고 승인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충돌, 단순한 이 국제전이 아니라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란은 제재 완화보다 해협 통제권 확보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름값이 흔들리고 있고 또 정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가 얼마나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이 하나의 지구촌에 전 세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지요. 당장 또 유가 변동성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미국이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 판매 승인 갱신을 또 중단을 하며 돈줄 조이기에 나선 만큼 협상과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월드컵 준결승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또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월드컵을 앞두고 함께 들을 곡은 So Many Stars입니다.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5: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4: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오늘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텍사스와 또 뉴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이 이제 단 네 팀만 남겨두고 있지요. 오늘 첫 번째 준결승전이 열리고 내일 또 두 번째 준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회 48개국이 참가한 최초의 월드컵이었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치열한 승부 끝에 살아남은 팀,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그리고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결승전 같은 준결승이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대진이 완성이 되었지요. 네, 오늘 열리는 첫 번째 준결승, 프랑스와 스페인의 맞대결입니다. 정말 두 팀 모두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꼽혀왔던 그런 팀이죠. 프랑스는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올라왔고 특히 또 공격진의 파괴력이 인상적이라고 하고요. 너무나도 전술이 다양해서 어떤 팀과 붙어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킬리안

엠바페를 중심으로 올리세와 뎀벨레가 이끄는 공격, 이번 대회 최고의 또 그런 활약을 자랑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3회 연속 월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에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 특유의 점유율 축구와 또 안정된 수비를 앞세워서 준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로드리와 페드리가 경기를 조율하고 공격에는 라민 야말의 돌파가 가장 또 큰 무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유럽 선수권 챔피언답게 조직력만큼은 이번 대회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가 또 관심을 끄는 것은 두 팀의 또 인연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은 유로 2024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꺾었고 또 이후에도 중요한 국제대회에서 프랑스를 연달아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선수들을 이번에는 월드컵 무대에서 되갚겠다며 강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디에 대상 감독, 복수보다는 결승 진출이 더 중요하다며 냉정하게 경기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지요.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통계 분석 업체 옵타에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측한 걸 보면요. 프랑스가 결승에 오를 확률을 약간 높게 평가를 했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매우 작다고 분석을 내놓았네요. 결국 한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와 수비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잉글랜드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네, 잉글랜드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조직력과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경기 운영 능력과 경험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우승 경험이 있으니까 내일 경기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명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도 이번에 참 너무 선전을 하고 아주 잘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6강에서 탈락을 했음에도 미국 내 월드컵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식 축구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 미국이 이제는 축구에도 또 다른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네요. 네, 일부 미국 팬들은 준결승과 결승전이 유럽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미국 현지 시간 오후 3시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네요. 평일 오후 경기여서 또 직접 관람을 하거나 TV 시청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FIFA는 전 세계 중계 시청자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단 두 경기만 남았네요. 프랑스가 3회 연속 결승 진출의 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스페인이 다시 한번 유럽 최강의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가운데 누가 마지막 결승 티켓을 가져갈 것인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라는 경기가 참 보면요. 잠시도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상을 뒤엎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고 또 최고의 스타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예, 그 스타의 그런 관심뿐만 아니라 한 번의 또 결정적인 수비, 한 번의 세트피스, 또 한 명의 교체 선수가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참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이번에 우승을 할 것 같습니까? 또 결승 무대에 진출할지 어느 곳에 투표를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죠. 프랑스와 스페인 경기 텍사스 아링턴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조지아주 애틀란타 스타디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직장에서 좀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그 나라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버지니아 주 정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버지니아 주정부와 지역사회의 임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요즘 또 의료보험 값이 또 네, 오바마 케어 의료비가 굉장히 또 인상이 된다고 하면서 의료보험이 없으신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네, 이럴 경우 또 병원비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집세와 공과금이죠. 그리고 생활비입니다. 이럴 때 버지니아에서는 여러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TANF,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훈련과 또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서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긴급 생활비 및 주거 지원,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인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렌트비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조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체된 렌트비, 공과금, 보증금, 심지어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링턴 카운티 같은 경우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0까지 긴급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태거 위기에 처한 주민은 카운티의 주거 지원 부서를 통해서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Coordinated Service Planning을 통해서 신청자를 상담을 한 뒤 렌트비, 보증금, 각종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 좀 주저되시고 그런 분들은요. 우선 버지니아에서 211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11, 211은 하루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무료 상담 서비스이고요. 거주 지역에 맞는 렌트 지원, 식료품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노인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와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여름철에는 버지니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에너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이 되면은 자격 요건이 있죠. 냉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여름철에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에 냉방비, 요즘 또 날씨가 너무 덥지요. 에어컨을 트시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셔서 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계신데 잘 틀지 못하면은 건강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런 곳에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뭐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DMV 각 정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긴급지원 대부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있으니
꼭 혜택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최근에 또 가장 뜨거운 산업인 AI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주식이 크게 흔들리면서 AI 투자 거품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메타와 일론 머스크의 XAI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임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지은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AI 업계 주요 경영진들의 인터뷰를 CNBC가 했는데 그 전 인텔 CEO 팻 겔싱어는 AI 수요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제약이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공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I를 돌릴 칩은 계속 필요하지만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객들의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고 데이터 센터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받은 한국 내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도 AI 인프라 구축 열기는 여전히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네, 다만 AI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AI 기업들이 GPU와 서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들이 이 투자가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자하는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도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죠. 네, SK하이닉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AI 시대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된 만큼 모두가 SK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AI5 칩이 양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칩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예, 특히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의 미래가 걸린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은 적자가 계속되었는데 테슬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는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앞으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서 세계 AI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규 기자가 전하는 한국의 또 아름다운 가곡을 전해드리고 저는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 순서에서는 또 우리 지역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 또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성공한 삶일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후회 없는 삶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 청년이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자신에게 던졌던 삶의 다짐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대표작 서시, 그리고 오늘은 현대적인 감성과 서정적인 선율로 새롭게 곡을 태어나게 한 강한묘의 가곡, 테너 류신기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윤동주는 1941년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서시를 썼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젊은이들은 자신의 언어와 이름마저 빼앗기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시대를 향해 큰 구호를 외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짐을 남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한 문장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윤동주가 말한 부끄러움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삶,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곡은 작곡가 강한묘가 윤동주의 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입니다. 원시의 담담한 언어는 섬세한 선율을 만나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테너 류신기의 맑고 진실한 음색은 마치 한 청년이 자신의 일기장을 조용히 읽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 노래는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문장에 새기게 합니다. 윤동주의 시가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 아닐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바르게 갈 것인가? 윤동주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양심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 그의 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아가는 많은 한인 동포들에게 윤동주의 시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언어를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그것은 윤동주가 자신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윤동주의 시가 국경을 넘어 그 질문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서시는 거창한 영웅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오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윤동주의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겠는가. 이제 윤동주의 깊은 성찰과 강한묘의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테너 류신기의 맑은 목소리로 전하는 서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메아리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윤동주의 서시와 함께 삶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윤동주가 남긴 시는 거창한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우러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별 하나가 떠오르기를,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워싱턴 연은교회 조상명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연은교회, 이름이 참 좋지요? 연은교회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워싱턴 DC, 우리 DMV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도시, 이 워싱턴 DC를 선교지로 선택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이 교회가 어떤 특별한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갖고 품으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명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젊으셔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젊고 멋지시다는 네.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워싱턴 연은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명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교회와 성함을 해주셨고요. 네. 네. 이름이 연은교회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1: 그 저희 교회 소개와 함께 이제 네. 조금 있다가 개척하게 된 이야기도 좀 나눌 텐데요. 네. 그 저희가 개척하려고 하던 당시에 그게 거의 한 9년 전이네요. 네. 2016년도쯤에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요.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 10년, 네. 네. 그때 기도하다가 워싱턴 DC 지역에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 도시에 있으니까 거의 차가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스스로 네.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아, 워싱턴 DC 내에서는
1: 네, 네. DC 알링턴까지 다 해서.
0: 알링턴까지 다 해서.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이런 네. 마음이 들면서 도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이 도시에 이제 예배도 없고 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없고
0: 네.
1: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혼자 기도하는데
0: 네.
1: 그리고 아마도 교회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0: 네.
1: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눈도 좀 열고 귀도 열고 뭔가 연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가능성도 좋고 소망도 좋고 그래서 연은교회라고 이름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2016년에 개척을 하셨으니까 올해 그러면 이제 10주년도
1: 개척은 2018년도 했어요.
0: 18년에 네, 하셨고요.
1: 이번 가을이 되면 8주년 됩니다.
0: 아, 네. 2026년 네. 올해가 네.
1: 네, 16년도에 이제 제가 필리에 그 전에 있었는데요.
0: 아, 필리에,
1: 필리에서
0: 네.
1: 이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16년도에
0: 그렇죠. 네.
1: 가졌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잘 준비를 해서 여기 처음 내려와서 1년은 안식년을 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준비하시면서, 네. 기도하시면서.
1: 네,
0: 네. 네, 그렇군요. 아, 목사님께서 보니까 가족이 굉장히 아주 이쁜 네. 따님들이 계셔요.
1: 네.
0: 네. 어떻습니까? 네.
1: 저는 아내와 결혼,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저희는 둘 다 선교사 하고 싶어 했었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선교 헌신자 수련회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0: 선교 헌신자 수련회라는 곳이 있군요.
1: 네, 네, 그때 그게 선교 한국이라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질
0: 그쵸,
1: 거고요.
0: 그렇죠. 선교 한국은 제가
1: 선교
0: 알아요.
1: 한국에서 장기 선교 헌신한 사람들을
0: 네.
1: 위해서만 그때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때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1: 거기서,
0: 그곳에서
1: 네, 거기서,
0: 가장 큰 보물을 만나셨네요. 아, 네.
1: 거기서 저희가 둘 다 무슬림에 관심이 있다고 체크를 해서
0: 네.
1: 같은 조가 되면서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1: 대학생 때.
0: 대학생 때.
1: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유학을 왔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0: 아, 그러네요.
1: 네.
0: 그럼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1: 네.
0: 미국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영문학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맞아요.
0: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1: 원래 영문학을 그거는 이제 어릴 때 제가 그냥 선택한 사실 전공이었고
0: 네.
1: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했던 공부는 철학 공부였었어요.
0: 철학. 네.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좀 뒤늦게.
0: 아, 군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시네요. 네.
1: 말하자면 이제 모태신앙인데 교회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아, 다녔었던
0: 네네.
1: 거였고 사실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막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0: 그 모태신앙이 참 그런 건 있어요. 네. 근데 뒤늦게 꼭 모태신앙들은 또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편리해서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나갔었던
0: 같이 다니시다가,
1: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실 떠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0: 부모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셨겠네요.
1: 네, 그래도 그냥 일부 예배 가끔 나갔으니까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 마음은 사실은 떠났었고 그렇게 이제 군대 간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직 제가 지금 오늘 교회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하려고 모시긴 했지만 우리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분들이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럴 때 정말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다시 이제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당사자시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접근해 주시길 원하세요? 억지로 막 교회를 가라고 하면
1: 맞아요.
0: 오히려 반발심만 생길 것 같고.
1: 제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제 목회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저희 교회의 어떤 성격이랑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았었어요.
0: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뭐 떠나고 안 떠나고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저도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 두 가지가 아마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바쁘고 재밌는 것들에 밀려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어색해진 거지. 하나님을 부인했다. 기독교가 없다 이거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0: 아 보통의 모태신앙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런 마음을
1: 아마도
0: 가는 것 같아요.
1: 거의 같을 거라고
0: 비슷한
1: 생각해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랐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의 경험들을
1: 그럼요.
0: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부정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젊음의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도 있고 현실의 그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죠, 잠시.
1: 교회를,
0: 교회를 떠난 거라고 해야지 믿음이 떠났다고는 좀 그걸 분리해야겠네요.
1: 네. 그리고 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제가 개척할 때 노방전도를 이제 개척하기 전 안식년 기간에 거리로 나가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노방전도라는 게 제가 뭐 전도지를 나눠둔 전도는 아니었었고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경험을 좀 듣고 싶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러니까 인종 상관없이.
0: 인종 상관없이.
1: 교회 다녀봤냐?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봤냐? 나는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너의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너의 인상이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 했는데 그때 좀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겠죠.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교회에서는 고민을 말하면 회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0: 회개하고 기도하라.
1: 그리고 나는 진짜 이게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본인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또...
1: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근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나는 들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도 그때 대학생 때 이걸 말로는 그때 못 풀어냈지만 비슷한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 내에서도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정말 그 고민을 하기까지 어렵게 말을 꺼내놨는데 회개하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좀 사실 그게 맞는 말인
1: 알아요.
0: 거죠.
1: 알아요. 다 알죠. 언제? 맞는 말인데도.
0: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 내가 괜히 얘기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는 접근을 해야 하는지 또 떠나간 그 자녀들을 교회를 떠나간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1: 이 친구들이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는 어떤 한인 커뮤니티 안에 또 한인 가정과 한인 교회 안에 살다가 아마 나가서 만나는 세상은
0: 다른 세상이죠. 네,
1: 그냥 좋은 교회 만나기만 바라기에는 네, 네. 사실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뭐 정답은 없겠지만 네. 함께 고민을 해줬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희 어머님도 너 왜 교회 안 가니? 뭐 네. 예전 분이셨으니까 네, 네, 네. 너 왜 교회 안 가니? 너 술 좀 끊으면 안 되니? 네. 이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네. 최선이셨어요. 아, 나중에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긴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0: 깨닫고
1: 그 순간에는 사실 네. 제 고민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 갈등은 단순히 술 왜 마시니 이거보다는 훨씬 깊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싫어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뭐하러 거기 가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그냥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0: 아, 너무 이제
1: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는데 첫 얘기로 제가
0: 네. 그게 네.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네. 너무나도 이걸 지금 깊게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1: 많이들
0: 또 네. 교회가 이제 이 너희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다시 이제 교회에서
1: 맞아요. 공부 목사님 얘기하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됐네요. 네.
0: 목사님까지 되셨어요. 어머님이
1: 그러니까요.
0: 좋아하시겠네요.
1: 네. 네. 지금은. 네.
0: 지금은.
1: 그때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어떤 네. 분이 저를 전도하면서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인들 마음에는 그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0: 네. 그러니까
1: 완전히 떠나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을
0: 네.
1: 거예요.
0: 네.
1: 근데
0: 네.
1: 계기가 안 생기는 것뿐. 네. 그래서 그때 아주 가까웠던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서
0: 네.
1: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네.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0: 그렇군요. 가장 강력한
1: 네, 네.
0: 이게 말씀이죠.
1: 그때 네. 사실 저는 교회도 안 나가고 있을 때였고 네. 뭐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술, 담배 쩔어 있을 때였는데
0: 네, 네.
1: 술, 담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네. 한 제일 안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그때 성경을 한 세 달에 걸쳐서 매일 밤 읽었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0: 매일 밤.
1: 제대하기 직전이라 네. 시간이 좀 있었어요. 행정병이어서 오피스도 있었고 매일 밤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0: 네.
1: 그거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0: 네.
1: 그리고 보인 게 근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0: 네.
1: 그걸 좀 봤어요. 그래서
0: 아.
1: 큰일 났다는 생각이 성경을 한 2독 정도 하고 나서 든 생각이었어요. 큰일 났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라진 사람이 있고
0: 네.
1: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다 노트에 적은 다음에
0: 아, 그러셨군요.
1: 그리고 로마서 네. 일단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는 그로부터 한두 달 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런 계기가 돼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시고
1: 네.
0: 교회를 나가서 이제 선교 훈련까지 받으시고
1: 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아
0: 네.
1: 그때 제가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저는 그 전에 하나님 믿으면 뭔가 손해보고 끌려다니는 줄 알았어요. 왜 막 다들 그런 간증들 막 하시잖아요.
0: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왠지
1: 뭐
0: 그냥
1: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0: 네.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좋은 게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1: 포기했다. 막 이런 네, 말씀 네. 하시니까 저도 어릴 때 그냥 막연히 뭐 그럴 만큼 아름다운 일인가 뭐 막연히 그렇게
0: 네.
1: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네. 고통스럽고 힘든 거면은 굳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1: 근데 제가 그 한 3개월 동안 성경 읽으면서 노트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0: 네.
1: 성경에 나온 대로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하더라고요.
0: 네.
1: 눈도 떠지고요. 세상도 보이기 시작하고 흩어졌던 모든 퍼즐 피스가 좀 맞는 느낌이었었어요.
0: 아, 네.
1: 그게 제 나이 22살 때였는데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그동안 내가 만났던 분들은 하셨겠는데 제가 안 들었겠지만
0: 네.
1: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왜 안 알려줬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1: 그래서 그때
0: 네.
1: 제가 목사 될 줄은 몰랐고 나는 평생 특히 나처럼 시간을 낭비한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줘야 되겠다.
0: 네.
1: 그 마음을 그때 딱 가졌어요. 교회도 안 가고 있으면서
0: 아, 네.
1: 하여튼 그 인생의 뜻을 그때 세웠습니다.
0: 아,
1: 사실 목사
0: 그렇군요.
1: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0: 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렸을부터 이제 정말 모태 신앙으로 교회 생활하고 그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목사님처럼 잠깐 나갔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 사람들마다
1: 그럼요,
0: 그게
1: 그럼요.
0: 다르고 그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까?
1: 지금 많이 이어지고
0: 네.
1: 그랬기 때문에 제가 DC라는 곳에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해가 되고요. 네. 네. 그 과거를 다 그 협력하에 선을 이룬다는 네. 말씀이 참 와닿죠. 네, 살면서 네.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 네.
0: 그래요.
1: 네, 네. 맞아요.
0: 또 가족 얘기 또 여쭤보다가 사모님 만난 것부터 하셨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그러면 지금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1: 그럼요. 아내도 네. 선교사 하고 싶었던 네. 청년이었고 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큰 사람이고
0: 그게 네. 정말 목회자로서는 그런 아내를 갖고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가정 내에서 뭐 아내까지 신경 쓰면서 힘들게 목회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받쳐주시고 네, 네. 또 뭐 리더도 하시고 하시겠죠.
1: 네, 네. 네. 오랫동안 자매들 양육은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0: 그렇죠. 아무래도 네. 또 그 여성분들
1: 맞아요.
0: 네, 사역은 네. 좀 같은 여성이 하는 게 훨씬 네, 더 네. 이해도 되고
1: 저도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그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각자 또 맡은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따님들이 참 이쁜 따님들이 계세요.
1: 네, 딸은 네. 사실 한 명이고요.
0: 네.
1: 네, 제 첫째 딸이 지금 이제 네. 시니어가 되고 라이징 시니어 고등학생.
0: 네.
1: 그다음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아, 세 명입니다.
0: 아들 딸 하나, 아들 둘. 또 참 네. 다복하시네요.
1: 네.
0: 네. 교회에 이제 영문학 전공하시고 철학도 하셨어요. 그죠?
1: 그래서 예수 믿고 네. 나서 원래 어릴 때 막연히 그런 마음이 좀 그냥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네. 막연히 그런 걸 공부해보고 싶다 정도였는데 예수님 믿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네. 이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마침 저희가 다니던 대학교에 철학과 그 교수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서 네. 처음에는 한 과목 청강하러 갔다가 네. 완전히 이제 딱 클릭이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철학과 학생처럼 학교 다녔어요.
0: 그렇군요. 근데 철학과 그러면 신학은 이제 나중에 하신 거잖아요.
1: 나중에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유학은 거지. 영어 교육으로
0: 영어
1: 왔습니다.
0: 영어 교육으로.
1: 네.
0: 영어 교육을 하셨다면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오신
1: 건 아니었어요.
0: 아니었죠.
1: 저는 사실 선교지 나가려고 미국 왔어요.
0: 아, 선교지.
1: 저랑 아내는 무슬림 지역 나가고 네. 싶어 했고 그때 아내는 특수교사였어요. 한국에서.
0: 네.
1: 그래서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전쟁 있는 지역을 나가길 원했고
0: 네.
1: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이지만 전 좀 더 도시로 가기를 원했고
0: 네.
1: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뭔가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아마 전 세계 어딘가로 나갈
0: 네.
1: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막연히 생각하고 사실 외국에 왔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0: 네,
1: 하나님의
0: 그렇군요.
1: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0: 네. 철학을 또 지금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1: 네.
0: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좀 하는 게
1: 네.
0: 많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1: 네.
0: 이제 조금 이제 아는 걸로는 그 철학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결국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1: 맞아요.
0: 좀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 모두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철학과 명서들을 읽고 심지어는 문학 서적도 보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순간순간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있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1: 네.
0: 사춘기 때 했었어요.
1: 네.
0: 네, 사춘기 때 계속 그걸 이어가면서 저는 이제 그 해답을
1: 네.
0: 이제 신앙 안에서
1: 아,
0: 이제
1: 네.
0: 찾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철학과 신학을 다 하신 분으로서.
1: 저는 사실 네. 철학에서 그 내용 자체보다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이미 신앙이
0: 네.
1: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 자체는 아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정도를 생각했고
0: 네.
1: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왔구나
0: 네.
1: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저에게 철학 수업이 저를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시켜 줬던 건
0: 네.
1: 사실 사고력이었어요.
0: 사고력.
1: 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왜 그렇게 말할까 그런
0: 네.
1: 것들을 좀 경청하는 훈련. 그다음에 논리력이라고 할까요? 사고력.
0: 네. 네.
1: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는 훈련.
0: 네.
1: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좀 찾아가기까지는
0: 네.
1: 좀 섣부르게 결론을 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논리학 그런 논리와 관련된 훈련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0: 네.
1: 항상 글 쓰고 토론하고 또 발표하고 또 다른 학우들에게 이제 크리틱 비평 받고
0: 네.
1: 이런 게 이제 그 수업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라
0: 네.
1: 내용 자체보다는 그 사고하는 방식,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훈련이 네. 그때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1: 뒤늦게 보니까 그래요.
0: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간의 한 행동을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철학 공부를 통해서
1: 맞아요.
0: 많이 아시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많은 인간의 생각과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보통 학자들의 어떤 한 말, 또 그 네.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학문, 또 기여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네. 거기에 가기까지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듯이
0: 네.
1: 밑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 삶, 그리고 거기에 되기까지 그 전 세대들 학자들의 수많은 고민들이 모여서 사실 그 하나가 나오는
0: 네.
1: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 하나들만 본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 그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의견을 모으고 핵심을 찾아가고 이런 연습이 됐었나 보다.
0: 네. 저는 지금 성철 스님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1: 네.
0: 그분이 저기 얘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은 산이요, 물은
1: 네네.
0: 물이다.
1: 네.
0: 그런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말씀을
1: 네.
0: 하셨거든요.
1: 네.
0: 저는 그 말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철학 얘기도 하시니까 결국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학을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중간에 여러 그 과정들을 겪고 결국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 중간 과정을 막 겪으신 거고
1: 네, 네,
0: 저는
1: 네.
0: 이제 그냥 기본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를
1: 네, 네, 네.
0: 아는 거죠. 그 차이로 지금 비유를
1: 네,
0: 할 수 있을 것
1: 사실
0: 같아요.
1: 모든 사람이 아까 또 모태신앙 얘기 또 신앙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많은
0: 네.
1: 분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제 교회 얘기 목회 얘기를 하는 게
0: 네.
1: 좋으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0: 네.
1: 교회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0: 네.
1: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 걸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0: 네.
1: 그 밑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민과 어떤 불안함 같은 게 있다는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안함을 함께 감싸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제 이게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게 저는 철학 또 오늘날의
0: 아,
1: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군요. 철학과 네. 인문학의 중요성.
1: 네. 네네네.
0: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 당연히 너무나도 봐야 되죠. 하지만 그런 철학과 인문학을 좀 공부를 한다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마음을.
0: 네. 마음도 이해하고 네. 또 그분들을 대할 때 왜 그럴 수밖에
1: 그럼요.
0: 없는지에 대해서
1: 그럼요.
0: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은 다들 불안하고 두려워서
0: 네.
1: 그러는 거거든요.
0: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아니에요.
0: 아, 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이제 그러면 목사님이 되셨는지도 조금 얘기를 여쭤볼까요?
1: 영어 교육은 원래 이제 석사 프로그램이었으니까
0: 네.
1: 2년이잖아요.
0: 네.
1: 공부하는 첫 학기 때 너무 즐거웠는데 교수님하고도 너무 지도 교수님하고
0: 네.
1: 너무 좋았고 근데 첫 학기 딱 끝날 때쯤에 제 마음에 이 마음이 올랐어요. 뭐였냐면 나는 너무 복음 전하고 싶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0: 네.
1: 선교지에 가서 내가 이렇게 레스플랜 짜고 페이퍼 쓰고 학생들 만나는 일에 시간 쓰는 거가 맞을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이런
0: 아,
1: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0: 그러셨군요. 네.
1: 네. 그래서 그해 겨울 첫 학기 딱 끝나고 겨울 방학 때. 혼자 집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0: 혼자서. 네.
1: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라는 게 있지 않았었는데
0: 네.
1: 제가 사랑의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오카는 목사님 책을 많이 읽었어서
0: 네.
1: 그분 홈페이지에 가니까 로마서 설교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디오로 만든 로마서 설교를 하루에 두세 번씩 들으면서 한 끼만 먹고 나름 기도하면서 혼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근데
0: 네.
1: 그때 로마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제 기억에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도
0: 네,
1: 깊고
0: 네.
1: 어렵고 길고 그리고
0: 아,
1: 오디오로만 들어야 되고
0: 네.
1: 근데 한 이틀, 3일째 지나니까 제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유학 첫 학기니까 또 제가 얼마나 메마르고 네. 지쳤겠어요. 네. 그랬는데 영혼이 너무, 영혼이 살아났다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막 불타올라서 그때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을 뭐 매력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그 네. 의미를 잘 가져다 주기만 해도 네.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불인데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Logic on Fire라는 말씀 네. 하셨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진짜 이게 이성인데 불붙은 이성인 거예요.
0: 네.
1: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거는 그냥 2년 할 게 아니다. 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마침 저한테 크레딧 한국에서 좀 아, 있어서 네. 조기 유학 신청을 그냥 해버리고 사실 네. 사고를 친 거죠.
0: 아.
1: 그리고 동시에 저희 한국 담임 목사님께서 무슬림들한테 가면 목사가 안 돼도 평신도 선교사에도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가서 1년이나 2년 정도 신학 기초만이라도 하고 선교지 가야겠다. 사실 네. 그러면서 일을 저질렀죠. 혼자.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찾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재정도 없고 뭐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부들도 있고 네. 그런 모든 걸 하려면 일반 성경 배우는 과정으로 가면 안 되고 신학교라는 데를 가야 되는구나.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조건에 맞는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여서
0: 아, 네.
1: 저는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사실 뭔지도 정말 몰랐고요.
0: 네.
1: 그냥 학비 지원해주고 또 공부 많이 시킨다 그래서 아, 그럼 여기서 네. 한 2년 기초과정만 하고 선교지 나가야지 그러고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저 선배님들이 저보고 너처럼 여기 온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랬어요.
0: 네.
1: 네.
0: 그러셨군요.
1: 그러면서 그냥 네. 가게 된 거지 목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0: 아, 네.
1: 저는 그래서 길면 2년 신학 공부하고 나는 이제 중동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웨스트민스터로 간 거였어요.
0: 네. 그런데 중동으로 못 가셨어요.
1: 못 갔어요.
0: 못 가시고 지금 필라델피아에
1: 10년 살았습니다. 10년, 그 이후에 목사도 되고 그, 네, 아, 거기서.
0: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1: 네, 네, 목회자가 되시고, 됐네요.
0: 목회자가 되시고 네. 그리고 워싱턴으로 오셨어요.
1: 네. 맞아요.
0: 네. 아, 참 그 지금 긴 삶의 여정을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간중간마다 얼마나 또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 그냥이 아닌 게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휙휙 바뀌었잖아요.
0: 네,
1: 20대
0: 네.
1: 때 제 삶이. 그런데 네. 그 모든 2, 3년 그 트랜지션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건 좀 되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깊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네. 친구들과 네. 지도자분들이 항상 계셨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의 이제 개인적인 이 삶을 좀 오늘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노래
1: 네, 네.
0: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같이 좀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생각하시듯이 제가 이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갔을 뿐인데 삶이 예상 못하게 네. 이제 하나님 그렇죠.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네. 간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아, 20대 때부터 와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모험을 향해 가면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0: 네.
1: 제 인생의 주제가 같은 곡입니다.
0: 네. 우리 목사님의 인생의 주제가 같은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요. 김명식 씨가 부르는 믿음의 모험. 아, 제목이 참 감동이 있네요. 믿음의 모험 함께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네, 김명식이 부르는 믿음의 모험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명 목사님께서 인생 노래라고 하신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 모험을 거쳐서 지금 워싱턴까지 오셨어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이 워싱턴에서 여는 교회라는 참 이름도 예쁜 이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무슬림을 국가를 가셔야 되는 분이 지금 워싱턴에 와 계십니까? 네, 그 여정을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이제 2016년도가 저희가 그 교회에서 9년째 사역하던 해였어요. 네. 3년, 3년, 3년. 근데 사실 아내와 저희는 매년 선교지 가는 걸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0: 아, 매년. 네, 네.
1: 그 교회가 힘들어서는 아니었고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네, 네. 근데 저의 마음은 항상 교회가 없는 도시에 있었어요.
0: 아.
1: 그 일관성이 있죠. 네, 제가 처음 이제 네. 예수 믿었을 때부터 네. 교회가 없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
0: 네.
1: 사실 저의 관심은 항상 그거였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선교사 꿈꿀 네. 때도 또 뭐 영어 교육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겉모양은 계속 바뀌었는데
0: 네. 네.
1: 제 마음은 예수 교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었던 거죠.
0: 네.
1: 그러다가 신기하게 아내랑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더 머물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재미있게 사역을 하다가 9년 차 됐을 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둘이 작정 기도를 했고요. 2주간 작정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밤에 혼자 예배당에 남아서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0: 네.
1: 이제 저희는 중동, 저희가 그때 아프간이랑 이집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뭐 거기 이제 전쟁 지역 그때
0: 네.
1: 이집트도 내전이

0: 아, 그 정세가 불안할 때였고, 그래서 가족도 없고, 뭐 집도 당연히 없고, 돈도 없고, 학교도 없고, 직장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제 마음에 제일 슬픈 건 예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1: 네.
0: 이 땅에서 뭐가 없어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인생의 의미마저 모르고 버려졌다는 느낌은 너무 fair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래서
1: 네.
0: 그날 밤에 정말 오랜만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1: 네.
0: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킹덤 빌더를 세우라 그래요.
1: 킹덤 빌더.
0: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주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어떤 삶을 살라는 뜻인지 이제 알죠.
1: 네.
0: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킹덤 빌더를 세우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냥 제
1: 네,
0: 마음에
1: 네.
0: 그때 저는 이제 요르단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요르단에 가서 아이들이 아기 때였으니까 언어도 좀 배우고 정착도 시킨 다음에 이집트나 아프간 둘 중에 하나로 가겠지 이러고 이제
1: 네.
0: 어디로 가면 좋을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가 DC였어요.
1: DC,
0: 보통
1: 네.
0: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떠도는 생각들이 있고
1: 네.
0: 마음에 탁 꽂히는 생각이 있거든요.
1: 네.
0: DC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진짜 눈을 딱 떴다니까 그러면서 DC 이러면서 눈을 떴어요.
1: 웬 DC?
0: 네. 한 번도 저희는 미국에 산다는 걸 생각해 본
1: 네.
0: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저희가 그때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 나오고
1: 네.
0: 필리에 잡잡아서 온 청년이 저희 교회 한 2년 정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1: 네.
0: 그 친구가 조지타운 입학했을 때 DC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라이드 받아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1: 네.
0: 힘들었었고
1: 네.
0: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DC 안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 있는 교회가 그때 생겨서 한 1, 2년 섬기다 이제 오면서 목사님 DC가 정말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고
1: 네.
0: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가 없는 곳이다. 이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그게 한인교회를 말씀.
0: 한인 한옥권교회
1: 네. 얘기하시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울다가 막 눈물을 닦고 검색을 또 해봤죠.
1: 네.
0: 그때 정말 DC 안에 교회가 그때 하나 좀 먼 곳에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고요.
1: 네.
0: 딱 하나 있고 근데 이제 DC를 좀 더 살펴보니까 DMV 지역이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곳이고
1: 네.
0: 특히 DC 알링턴은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한인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
1: 네.
0: 중에 하나라는
1: 네.
0: US 센서스 리서치를 봤어요. 이런 곳에 워싱턴자가 들어가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1: 네.
0: 하나일까? 이제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서 내가 선교지로 안 가고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9년을 있게 하고 킹덤 빌더에 대한 것들 뭔가 이 모든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바로 얘기했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덤 빌더를 세우러 DC로 가라는데
1: 네.
0: 전 아내가 노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내는 미국도 노, 뭐 한국 그전에도 사실 버지니아에서 오퍼가 있었는데
1: 네.
0: 노고
1: 네.
0: 나를 무조건 이제 아내는 선교지로 맨발로 막 뛰어다녀야
1: 네,
0: 되는
1: 네,
0: 사람이거든요. 아내는.
1: 네.
0: 근데 이제 DC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 킹덤 빌더, 이거 재밌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시작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DC가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DC의 교회가 뭐 한 곳 지금 있다고 하지만 없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도 못했거든요.
0: 대부분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아예 그 지역 생각을 잘 못하세요.
1: 생각을 못하고,
0: 네.
1: 왜냐하면 이제 DC가 업무를, 일을 하시는 분들은 DC로 하지만 이제 사시는 곳은
0: 맞아요.
1: DMV로 흩어져 있고, 근데 알링턴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알링턴의 한인 2세 젊은 직장인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한인 청년들이 거기 많이 살죠.
0: 많죠.
1: 네.
0: 30대 부부들이 굉장히
1: 네.
0: 많이 살고요. 사실
1: 맞아요.
0: 한옥권 성도들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US 센서스 기준으로는 DC의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사람이 5천 명이라고 그래요.
1: 네. 네.
0: 근데 제가 보니까 알링턴 주변으로 펜타곤 시리 주변이나 알링턴 주변으로가 하이라이즈 아파트나 콘도가 훨씬 많거든요. DC보다.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아마 못해도 곱하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웬만한 미국 내 소도시에 있는 이민자분들보다 훨씬
1: 네.
0: 많은 한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네. 그럼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0: 정확히는 로즐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요.
1: 로즐린이요?
0: 로즐린은
1: 네.
0: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바로 강 건너에 보이는 빌딩 숲이 있어요.
1: 네.
0: 그 지역이 라즐린인데 그 빌딩들의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1: 네. 네.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0: 네, 그런... 네,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탁 심어놓은 것 같은 그 네. 위치에 교회가 딱 있어요.
1: 아,
0: 그 건물이.
1: 그렇군요. 네,
0: 기적처럼 저희가 그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1: 네, 그 교회 건물.
0: 교회 건물이에요.
1: 네. 네, 아름다울 것 같아요.
0: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 네. 네. 그 사실 위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그럼요.
1: 그 지역이 갖는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핵심 네. 그곳에 교회를 지금 예, 섬기시고 계시네요.
0: 네, 그러니까 네. DMB 지역에서도 정중앙이고 DC 알링턴에서도 딱 경계고
1: 네.
0: 그러면서도 모든 빌딩 숲의 한 가운데고 전 출근할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1: 아,
0: 출근해요. 정말입니다.
1: 네. 그게 사실 이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도 뭐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0: 네,
1: 있겠네요.
0: 애초에 이러려고 왔기 네, 때문에
1: 땅밟기를 하시는
0: 네,
1: 거네요.
0: 네, 애초에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네. 온 곳이기 때문에 이 퍼즐은 정말 이 하나님만 맞출 수 있는
1: 네.
0: 거,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1: 그 킹덤,
0: 제가 계획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1: 네,
0: 것 같아요.
1: 킹덤 빌더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0: 네.
1: 근데 보통 이 어떤 의미입니까? 킹덤 빌더스라고 할 때 네.
0: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와 연관된 걸 한 말씀만 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신 것들이 많은데
1: 네.
0: 염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말렸습니다.
1: 네. 네,
0: 말렸는데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1: 네.
0: 너희가 DC에 살아본 적도 없고 저 여행으로 한 번 와본 게 다였거든요.
1: 네.
0: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왜 거기를 가?
1: 아,
0: 이제
1: 그렇죠.
0: 그게 이유였고
1: 네.
0: 저희 생각에는 요르단보다는 훨씬 쉬운데
1: 네.
0: 이게 이제 저희는 왜 이렇게 쉬운데 근데 저희가 그때 그 아까 잠깐만 질문이
1: 킹덤 빌더
0: 아 킹덤 빌더
1: 네.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몇 분께서 질문해 준 게 거기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도 잘 성장하거나 버티기가 어려울 거야 이런 말씀들을
1: 네.
0: 좀 해주셨고 맞는
1: 네.
0: 말씀이세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이걸 뭐 변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새벽마다 DC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통 이민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면 뭐 1,000명, 1,500명 정도 성도님들이
1: 네.
0: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의미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DC에 가서 교회를 했는데 성도분들이 한 100분 정도 그러나 2, 3년마다 계속 이제
1: 네.
0: 누군가는 떠나고 계속 와.
1: 네, 바뀐다는
0: 근데
1: 거죠.
0: 그런 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국 그게 1,000명의 성도가 신앙생활
1: 아,
0: 하는 거고
1: 네.
0: 더군다나 이분들이 제일 인생에서 크리티컬한 때
1: 네.
0: 막 결혼했을 때 혹은 막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가 없다면 그냥 어딘가에서 예배만 드리다 떠날 사람들이
1: 네.
0: 좋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어딘가로 간다면 이 1,000명이 지나가는 거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100명이지만
1: 네.
0: 사실은 실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훨씬 의미 있는 계산법이 아닐까라는
1: 아하,
0: 마음이 좀 들어서
1: 정말 그러네요.
0: 정말로
1: 네,
0: 그 마음이
1: 네,
0: 전 들었고 지금도
1: 네,
0: 같은 마음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좀 섭섭함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그것을
0: 너무,
1: 기쁨으로
0: 너무 기쁘죠.
1: 아,
0: 왜냐하면 여기서 신앙이
1: 네.
0: 회복되고 기도의 무릎을 배워서 뭔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고 이제 6개월, 1년 있다가지만 그렇게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1: 그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인 것 같아요.
0: 네. 킹덤빌더
1: 네.
0: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일
1: 네.
0: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일 것 같아요. DC의 특성과 함께.
1: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면 좀 젊은 분들이 교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30대가 제일 많고요.
1: 아,
0: 그 다음에 20대랑 40대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0: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가끔 방문하시는 어르신 분들께서
1: 네.
0: 저희 보고 다 너무 젊다, 그리고 저보고도 너무 젊다고 하는데
1: 네.
0: 사실, 아, 40대가 젊은 나이는 아니죠. 한참 일할 나이긴 합니다.
1: 아, 40대가 요즘엔 교회가 굉장히
0: 그래서 네.
1: 네.
0: 그래서 어르신 분들께서 너무 젊네. 근데 사실 예전 초기에 90년대 그때 이민교회 생각해 보면
1: 네.
0: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헌신을 하신 모든
1: 네.
0: 분들은 그때 다 30, 40대셨을 거예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1: 네.
0: 저희 교회 오셔서 젊다고 하시면 맞죠 하면서 제가 항상 근데 사실 30, 40대가 이미 직장 생활한 지 20년 넘은 사람들입니다.
1: 네.
0: 젊지 않습니다.
1: 네.
0: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도 남습니다.
1: 네.
0: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1: 그 현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워낙 좀 어르신들이 많은 세대가 되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0: 그렇군요.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지금 30, 40대, 20대가 주역이 된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0: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세요.
1: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네. DC 한 중심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킹덤 빌드스가 되어간다는 네.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런 비전을 또 교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세요.
0: 네.
1: 이런 비전들도 이제 킹덤 빌드스를 세우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0: 저는 이 세대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좋은 리소스들과 어떤 프로그램들과 내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진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1: 네.
0: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뭘까? 특히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1: 네.
0: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어떤 걸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한 거 좋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목마름 요걸
1: 네.
0: 좀 같이 터치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뭘 네. 하냐 이렇게 찾아와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답변할 때 DC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고
1: 네.
0: 젊은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는 굉장히 고전적인 의미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저희는 예배 잘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도, 새벽 기도 같은 거 열심히 하고
1: 네.
0: 대신 성경 잘 배우라고 네. 하고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다면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
1: 네.
0: 아주 기본적인 거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1: 네.
0: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진짜 기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사실 저는 네. 생각해요.
1: 맞아요. 네. 요즘은 너무나도 너무 먹을 게 많다는 거죠.
0: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1: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정말 그 옆에 반찬들 먹다가 정말 좋은 거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살면서 많은 것 같은데 신앙이 정말 그렇죠. 말씀하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실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기본인 거죠.
0: 네. 너무 쉬운 말 같아서 뭐 다들 어떻게 이게 이제 어떻게나 함께 나눠야
1: 네.
0: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시면 뭐 양육은 어떻게 돼요? 교육부는 어떻게 돼요?
1: 네.
0: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1: 네.
0: 사실 저는 그런 관심들도 그것도 물론 다 있어야 되지만
1: 네.
0: 사실은 우리 중심이 예수께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1: 네.
0: 예수가 정말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면
1: 네.
0: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술술 풀릴 수 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중심과 핵심에 집중하는 공동체들을 많은 분들이 더 오히려 목말라하고 있지 않을까.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건지 모르니까 다른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1: 네.
0: 나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1: 그렇죠.
0: 사실 성도님들의 목마름은 다 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고 감사하고 싶어. 너무 메말랐어. 사실 그 외침이 아닐까
1: 맞아요.
0: 싶어요.
1: 맞아요. 그 외침을 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0: 이제 다른 게 필요하다고들 생각하는
1: 네.
0: 거죠. 다들 그렇게 이제 네. 지내왔으니까 너무
1: 네.
0: 오랜 시간을.
1: 그렇군요. 네.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지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0: 시간
1: 거잖아요.
0: 문제. 네. 네. 시간 문제지 않을까요?
1: 그렇군요.
0: 네.
1: 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정말 많지가 않아가지고 마무리해야
0: 네.
1: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교인분들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네요.
1: 네. 네. 네, 짧게 하셔야 돼요.
0: 네, 짧게 해야 됩니다. 예, 연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1: 네.
0: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겐 정말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1: 네.
0: 정말입니다.
1: 목사님께서 갑자기 여는교회 성도님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표정이 네. 이렇게 좀 마음의 감동과 사랑이 막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0: 네.
1: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축복과 또 따스한 말로 위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0: 제가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산 인생이 너무 짧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려운 길일 것 같지만 순종하면 훨씬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열린다는 거. 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네. 하나님이 여는 모험은 너무너무 좋은 것.
1: 네.
0: 하나님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다. 네.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God is so good.
0: 네, 정말입니다.
1: 네, 그 참 삶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경험을 하신 목사님께서 워싱턴 DC가 이제 선교지예요. 네, 그곳에는 네. 또 이제 모슬림들도 많이 있고,
0: 네,
1: 또 이제
0: 지역에.
1: 때가
0: 네.
1: 되었을 때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0: 그럼요.
1: 문을 여실지 알 수가 없고,
0: 네.
1: 지금은 이 DC에서 교회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터를 지금 준비하셔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연은교회 조상명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정말 워싱턴 DC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연은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또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의 축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선택, 스마트한 보험, 스마트 보험 대표 김종준입니다. 스마트 보험은 고객에게는 건강과 자산을 지켜드리고 에이전트에게는 영업 지원 및 안정적인 소득의 확대를 위해 지원해주며 임직원에게는 업계 최고 대우와 개인 성취를 후원해주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8: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3: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8: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3: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9: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4.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릴 확률을 50% 안팎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사법 절차를 악용한 부적절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란계 엔지니어의 군용 드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미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영화 콘텐츠 업계의 대형 합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12개 주정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일반 가정에 떠넘기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이어 발전 회사와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까지 관련 서약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성분 복용과 자폐증 발생 연관성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관련 소송을 되돌려 보내면서 수백 건의 소송이 다시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지원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지원 축소 정책에 맞선 주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한 가족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대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의 13번째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실제 스타링크 위성을 처음 탑재해 재사용 로켓 기술 검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별세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이 반영된 가운데 공화당 상원 의석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사법 절차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문제삼아 재무부와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소송 합의 종결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한다는 취지로 1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구제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 분쟁이라는 소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국세청의 소송 취하 합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불만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기금 조성에 법원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합의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 한 명을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대해선 최대 1년간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 유출을 허용한 건 국세청의 책임이라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지난 5월 시험비행에서 발생한 스페이스X 스타쉽 1단 추진체 복귀 실패에 대한 검토를 13일 종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16일 텍사스에서 13번째 스타쉽 시험 비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면 재설계한 우주선 스타쉽의 새 모델 V3는 5월 22일 발사돼 지구 준궤도에 올라 모형 위성 22기를 성공적으로 사출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V3는 약 1시간 뒤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뒤 인도양 해상의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수했으며 계획대로 기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기동을 거쳐 비행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1단 추진체 슈퍼헤비가 발사 2분 뒤 스타쉽과 분리돼 멕시코만으로 하강했지만 수직으로 바다에 내리는 제어 착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슈퍼헤비의 33개의 랩터 엔진 가운데 5개가 점화하지 않아 수직 하강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고속으로 추락했고 바다에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FAA는 스페이스X가 슈퍼헤비 기환 실패와 관련해 실시한 4가지 시정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16일 오후 6시 45분 스타쉽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스타링크 V3 위성 20개가 탑재됩니다. 이들 위성은 사출 후 태양광 패널과 안테나를 펼치게 되며 이 중 일부는 스타쉽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스타쉽의 열차 폐막을 스캔합니다. 20개 위성은 스타쉽이 지구로 귀환하는 동안 대기권에서 소멸할 예정입니다. 재활용 로켓에서 중요한 열차 폐막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연말까지 스타쉽의 스타링크 V3 위성들을 탑재해 본격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에 20% 비용 부과 방침까지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제재 완화 약속도 사실상 무너진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복원하고 미국이 상선에 사실상 통행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부과를 비난하던 미국이 도리어 국제 수로에서 보장되어 온 항행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맞춰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도 복원하며 긴장 고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전쟁 재개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되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선박이 이란 항구를 드나들 수 없도록 미군이 다시 막겠다는 겁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함께 종전 MOU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종전 MOU에 구속되지 않고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추가 공지 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12일 발표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한 종전 MOU가 사실상 붕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면서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 제공을 명목으로 모든 선적 화물에 대해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해서 투입한 군사 자산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돈을 받겠다는 계획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인지, 20%의 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루스 소셜 발표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 뉴스 인터뷰를 보면 부유한 동맹들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수로로 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아주 부유하고 그들은 우리 편이라며 우리가 공짜로 그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의 수역이라 어느 나라도 통행료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간 주장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이란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랬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통행료나 다름없는 20%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트럼프발 호르무즈 통행료가 실현될 경우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협을 끼고 있는 각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항행의 자유 규범에 미국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해상 봉쇄 복원과 20% 통행료 부과 전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까지 추가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재개의 목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버지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태양광 보급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에비겔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3일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위치 투게더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구매에 참여해 태양광 설치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사업체가 태양광 설치 비용을 평균적으로 23%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시스템 기준으로 약 6,300달러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미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 가구는 연간 약 2,200달러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높은 에너지 비용에 대응하고 미래의 전기요금 인상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시장 경쟁과 공동구매 힘을 활용해 가정과 기업에 상당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치 투게더 프로그램은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주민들은 인증된 설치 업체들 가운데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히트펌프 설치 비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별도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버지니아주의 에너지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지프스 올만드 버지니아 최고 에너지 책임자는 가정용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선택권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광 비영리단체인 솔라 유나이티드 네이버스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브랜든 프레일로 버지니아 프로그램 책임자는 태양광 설치를 고려했던 주민들에게 지금이 좋은 시기라며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낮은 비용으로 태양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축소 기조와도 대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등 친환경 정책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에 총 6억 달러 규모의 무공해차 및 친환경 에너지 투자 계획을 포함했으며 이번 태양광 프로그램은 그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스위치 투게더 프로그램은 버지니아 내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앞으로 프로그램 적용 범위를 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5번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 언론인 닉 설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 퀸즈 플러싱 일대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리는 국민들의 혈세가 사기 및 리베이트 행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중국계와 한국계를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독립 언론인 닉 셜리가 보건부사나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뉴욕시 노인 데이케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의심되는 시니어 센터에 대한 실태를 취재 폭로하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5: Like $12.9 million on 7,000 patients and you say there's not 7,000 patients. Are you committing fraud? Does this daycare pay you to come here?
6: 여기.
5: She just said yes. Here, three durable medical equipment companies were launched, and so we're wondering, like, where's the equipment at?
7: One of the largest fraud schemes in America is taking place in New York City as billions of dollars is being defrauded by organized Korean and Chinese mafias, along with other foreigners operating in...
4: 셜리는 폭스뉴스 더 빅 위켄드 쇼에 출연해 뉴욕시 퀸즈 플러싱 일대의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취재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셜리는 취재를 시작한 첫 번째 시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일부 경쟁 시설들이 이용자들에게 현금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해당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실제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취재 과정에서는 등록 이용자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신고돼 연방정부에 최대 1,200만 달러를 청구한 시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1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으며 신고된 이용자 수를 실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 Yeah, it was super interesting. So I started this investigation on these adult daycares in Flushing, Queens. And I go to this first location and they're like, well, we're losing all our clients because this daycare is offering kickbacks. And I said, well, is the fraud real? And they say, yes, the fraud is very much real. And so then I kept digging and I went to this next location. And at one location, they had 7,000 patients, more than 7,000 patients. And they're billing up to $12 million. And it's only one story building.
4: 셜리는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수장인 메흐메트 오즈 박사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경위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에서 의료 사기 단속을 취재하던 당시 오즈 박사가 다음 취재 계획이 어디냐고 물었고 뉴욕에서 접수된 제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하자 뉴욕 현장 취재 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셜리가 실제로 오즈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오즈 박사가 뉴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고 말했습니다. 셜리는 오즈 박사가 시니어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기 일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는지를 직접 설명해줬다고 밝혔습니다.
5: Well, it's kind of a funny story. So I went to Minnesota when they did the big break and he's like, well, where are you going next? I said, well, I'm going to New York. I got a bunch of information there. He's like, oh, well, let me know when you go. And so I let him know and he came in and it was awesome because Dr. Oz was able to go and kind of explain exactly how this program works and how these people have actually been taking money and doing kickbacks.
4: 이어 납세자들의 세금이 한국계와 중국계 노인들이 탁구를 치고 태극권을 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It really is concerning to know that your tax dollars are going towards elderly Koreans and Chinese to play ping pong and do tai chi.
4: K-Radio 이하입니다.
3: 이번 이란 전쟁 기간 미군 병력과 미군 계약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중동 내 이동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모바일 감시 모니터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개전 전부터 전쟁 초기까지 중동 이동통신망들은 SS7핑이라는 수많은 요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요청은 로밍 중인 특정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조직적 작전이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란이나 그 동맹 세력이 현지 이동통신사와의 로밍 협정을 악용해 미군 관계자들의 위치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걸프 지역 당국이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동통신사들은 중동 전역과 로밍 협정을 맺고 있어 국경 너머까지 SS7핑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 감시단체 시티즌 랩의 선임 연구원 게리 밀러는 이란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뿐 아니라 호텔 여러 곳을 공습했는데 이곳엔 미군 또는 미군 계약업자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들 공격에 실제 쓰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미 중부사령부가 올해 4월 적대 세력이 작전 지역 내 미군 관계자들을 표적화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상업용 위치 데이터를 악용한 사례와 관련해 다수의 위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 관계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남용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란은 미 정부 공무원과 계약업체들이 묵는 호텔을 식별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 기술의 오남용은 안보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로 미국 역시 이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기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에 부여하는 광고 아이디를 이용하면 특정 휴대전화기나 기기 군지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밍과 광고 기술을 이용한 이번 위치 추적은 적대국이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상업용 위치 데이터를 사용한 첫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의 2024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이 자체 지급하는 휴대전화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팻 해리건 공화당 의원은 IT 기업들이 미 정부 공무원의 디지털 발자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통신보안 솔루션 판매 기업 벨런트의 부사장 마이클 스토크스는 디지털 추적이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할 필요가 없어 방어에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위치, 연락처, 심지어 걸음수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 즉 디지털 배기가스를 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특수 임무나 민감한 부서 배치를 위해 제작된 보안 전용 전화를 두고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두 대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아 추적 흔적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중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전도 유망한 삶을 살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멕시코 최고의 마약왕이 된 뒤 체포돼 미국으로 소환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13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멕시코 당국에 체포돼 현재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39세 장쯔둥은 2010년 베이징 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그는 졸업 직후 멕시코로 건너가 중국 광산 회사에 입사해 고위직에 오르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대학 동창은 장쯔둥에 대해 그는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면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다니던 중국 광산 회사는 2013년에 파산했지만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의 행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 2년 뒤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징대 스페인어학과 동문들에게 달러를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그가 돈 세탁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때부터 마약 카르텔에 발을 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2016년 6월부터 대규모 마약 밀매 자금 세탁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을 멕시코에서 생산, 유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펜타닐은 중국이 전구체, 즉 제조원료 주요 수출국으로 지목됩니다. BBC는 장 씨가 지난해 뉴욕 법정에 출두했을 때 토드블레치 당시 법무부 차관이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밀매업자 중 한 명이라고 묘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 출마를 시도했던 야권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딘이 모스크바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BBC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나데즈딘은 지난해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서명 가운데 일부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후보 등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나데즈딘은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야권 인사들도 모두 대선 출마가 좌절됐으며 푸틴 대통령은 압승을 거두며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BC는 나데즈딘이 극단주의 상징물 게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그가 2023년 11월 SNS에 공유한 영상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옥중에서 사망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모습이 약 10초간 등장합니다.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가 이끌었던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이라고 지정한 상태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주 나데즈딘을 외국 대리인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당국은 그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출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 참가를 선동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구경 유조선 문바사호와 알바히아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해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며 문바사호 승주원 중 인도인 한 명이 사망했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중상이며 이번 공격으로 두 척 모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인 공격이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걸프 지역 국가들은 통상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피격 시점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과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0: 때는 물을 자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는 지역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불법 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추방 가능성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상환 위험을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 등 은행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미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대출 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 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에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카드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연방준비제도 인사에 매파적 발언도 나오면서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정도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을 46.5%로 반영했습니다. 34%였던 전날에 비하면 껑충 뛰었습니다. 다만 아직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후 국제유가가 치솟은 것이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이날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30로 전 거래일 대비 9.6%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근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금리 인상 전망을 높였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다시 높게 나온다면 FOMC는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한때 7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28%를 기록하며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도 6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4.62%까지 오르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4일 발표될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TD증권의 미 금리 전략가 몰리 브룩스는 월러 이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단기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물가 지표마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연준의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확신해 채권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연준 목표치인 2%는 여전히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워시 의장은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의회 출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의 미 금리 전략 책임자 이안 링겐은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처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29일 FOMC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14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와 이날 워시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식 지명했으며 노돈은 주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노돈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해당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하는 등 공석이 발생하면 유권자가 정식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까지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소화할 임시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노돈은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맡게 됩니다. 노돈은 15일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여성이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돈은 이날 회견을 통해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다며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미성년이던 노돈의 법적 후견인을 지내는 등 사실상 여동생을 부모처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돈의 임시 상원의원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린지 그레이엄의 훌륭한 여동생인 달린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임시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며 이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5선에 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할 새로운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다음 달 특별 경선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구글의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를 비롯한 차량 공유 업체들이 워싱턴 DC 시의회에서 13일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둘러싸고 일자리 감소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조합과 택시 차량 공유 운전자, 자율주행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워싱턴 DC 시의회는 13일 구글 계열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 테슬라 관계자들을 불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워싱턴 DC에서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웨이모는 DC 5구와 7구의 차량 정비 시설을 건설해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워싱턴 DC에서 약 30만 마일의 시험주행과 도로지도 구축을 마쳤으며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피닉스 등 11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맷 월시 웨이모 정책 담당자는 워싱턴 DC는 대통령 차량 행렬과 강화된 보안시설 등 특수한 환경이 있지만 다양한 도시 월시 웨이모 정책 담당자는 워싱턴 DC는 대통령 차량 행렬과 강화된 보안시설 등 특수한 환경이 있지만 다양한 도시에서 검증된 기술인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린 윌슨 빌딩 밖에서는 노동조합과 택시 차량 공유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제이미 콘트라레스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We're talking about Uber and Lyft drivers, taxi drivers, truck drivers, and transit workers. And we think that's unfair.
2: 시위 참가자들은 웨이모는 안 된다, 무인차는 위험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맷 월시는 현재 차량 공유 플랫폼이 운전자 수입의 대략 40%의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며 운전자 소득 문제를 자율주행 기술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4: If we want to talk about driver earnings, I think we would be remiss if we did not point out the fact that there are companies seated at this table today who control how much earnings drivers take home. And we have seen reports as of recent that these companies are taking nearly 40% of those earnings.
2: 반면 우버 측은 자율주행차 한 대가 기존 운전자 4명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며 기술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DC시 의회는 자율주행 택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8개 모든 행정구에서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안전성과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자율주행 택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표결은 올 가을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는 워싱턴 DC 경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지니아 주 알링턴이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현재로서는 워싱턴 DC와 주 경계를 넘는 자율주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양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가져올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용 감소와 안전성, 공공성 확보를 둘러싼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최종 결정과 메릴랜드 버지니아주의 입법

0: 일부가 수도권 자율주행 교통망 확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영화 미디어계 대형 기업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간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은 13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 등 12개 주정부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간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양사합병이 1914년 제정된 클레이턴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이 성사되면 영화계의 경쟁을 저해하며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컨텐츠 품질이 저하되고 영화와 TV쇼 제작이 줄어들며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로 폰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합병은 궁극적으로는 미 전역의 거실 소파와 영화관 좌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객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2개 주정부는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말라고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 측은 반독점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거대 기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으로 파라마운트는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자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떠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인수 합병이 지연되면 파라마운트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의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올해 10월부터 주당 25센트, 분기당 6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이른바 티킹 피 조약을 넣은 바 있습니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인수 전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달러,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병행한 끝에 주당 31달러, 총 1110억 달러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넷플릭스가 2차 인수전에서 포기를 말하면서 파라마운트가 승자가 됐습니다.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케이블 방송사를 거느린 두 공룡기업을 합치게 된 만큼 정부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실무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아들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끄는 기업으로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특수관계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뉴욕의 여름 대표 행사 서머 스트리트가 올해도 돌아옵니다. 오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뉴욕 5개 부로 주요 도로가 차량 없는 공간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은 걷기와 자전거,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의 여름 대표 도심축제 썸머 스트릿이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 5개 보로의 주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붐비던 도로는 이날만큼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은 도로 위를 자유롭게 걸으며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 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총 20마일이 넘는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첫날 행사는 7월 25일 퀸즈와 스테튼아일랜드에서 시작됩니다. 퀸즈에서는 버논 블러버드가 개방되고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일대의 강변 풍경 또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테튼아일랜드에서는 브리치먼드 테라스에서 하비스트 에비뉴까지 브로드웨이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어 8월 1일 8일, 15일에는 맨해튼 구간에서 썸머 스트릿이 진행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시작해 이누드 지역의 브로드웨이와 다이크먼 스트릿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차량 없는 거리로 변신합니다. 마지막 행사일인 8월 22일에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브롱스는 그랜드 콘코스, 브루클린은 이스턴 파크웨이 구간에서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맨해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4개 보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도심 공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는 여름철 대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이란 출신으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해온 한 남성이 모국의 군용 드론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공모한 혐의로 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 반도체 부품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흐디 모하마드 사대기는 13일 보스턴 법원에서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이같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사대기는 2024년 12월 체포됐는데 당시 이란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친구이자 사업가에게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우회해 전자부품을 손에 넣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가는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용 드론에 쓰이는 항법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대기가 체포된 건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이란과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재판은 전쟁 도중 이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사대기가 오랜 친구에게 반도체 회사와 거래하는 방법을 조언했을 뿐이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연루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미 검찰이 제시한 범죄 계획은 허점이 많은 넌센스라고 몰아세우고 사대기는 미국에서 정착해 수십 년간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존경받는 직원으로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대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로 예정됐으며 그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 이란 전쟁 와중에 공정한 배심원단을 꾸리기 어렵다는 우려 속에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사대기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세상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근거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자, 지난주에 이어 모셨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의 김응빈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2주 연속 함께 하게 됐는데요.
5: 네.
4: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건강과 연관된 장내 미생물 이야기를 정말 예, 재미있게 교수님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미생물이 바꿔놓은 인류의 역사, 전쟁 속 세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5: 네.
4: 먼저 전쟁에서 대표적인 생물 무기로 쓰였던 세균 중에 하나, 탄저균 이야기를 네. 한번 탄저균이요. 들어볼까 네. 합니다. 아, 탄저균의 탄저는 무슨 뜻입니까?
5: 아, 그거 석탄할 때 탄자고요. 새까맣다는 거. 예. 네, 그 여기 부위가 새까맣게 되면서 나기 때문에
4: 아, 탄저병 네, 걸리면
5: 탄저병, 탄저균이라고 그러죠. 수탄자를 쓰니까요.
4: 아, 석탄할 때 네, 탄저고. 네. 인수 공통이죠?
5: 사실 우리가 하는 감염병의 한 3분의 2는 다 인수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 그럼 탄저병은 감염 경로는 보통 어떤 식으로?
5: 될까요? 피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오염된 거를 먹어서 소화기로도 들어올 수 있고.
4: 치사율을 또 엄청 높죠.
5: 가장 치명적인 이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치명적이죠. 이게 그래.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마 뭐 한 90% 이상 치사율 나올 겁니다.
4: 좀 무시무시한데 이게 이제 전쟁에 쓰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탄저균이 전쟁에서 사용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5: 사실 사용되진 않았고요.
4: 된 적은 없습니까?
5: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탄저균을 이 기록을 보게 되면
4: 예.
5: 독일군이 이런 탄저균에 감염된 그런 가축들을 1차 대개대전 때도
4: 1차 대전 때
5: 이걸 저쪽으로 보내고 이제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탄저균을 생물 무기로 쓰려고 했던 시도는 있었는데 쓰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면 예, 예. 거기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예. 그디나든가 이거
4: 찾아봐야죠.
5: 제가 요즘에 참 너무 슬픈 현실인데. 네. 그 예. 섬 하나에서 탄저균 양을 대상으로 탄저균 실험을 했고요. 양 다 죽었고요.
4: 그루아나드 섬. 스코틀랜드 연안입니다. 네.
5: 그는 맞았죠.
4: 아, 그러네요. 예. 예.
5: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뭐 이런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원래는 막 전쟁이 오래 했으면 이제 그거를 뭐 탄저균 폭탄으로 이제 활용까지 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나 전쟁은 끝났고 네. 다시 그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게 생물 무기는 네. 이게 아군 적군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4: 그러니까, 그렇죠.
5: 예, 그러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4: 적군만 찾아서 가는 거니까.
5: 가는 것도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생물 무기는 지금 조약에 의해서 다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그 탄저균과처럼 예. 이런 균들이 정말 얘네는 억울하죠. 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전쟁 모아도 테러용으로 쓰이게 되면
4: 아,
5: 예, 힘들어지고 네. 실제로 저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로 오,
4: 예.
5: 그 백색가루 공포
4: 예.
5: 그거가 탄저균이 포자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내생포자.
4: 내생포자.
5: 엄밀히
4: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예.
5: 포자는 잘 아시잖아요. 포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4: 들어는 많이 들어봤죠.
5: 예. 보통 이제 포자라고 그러면 뭐 곰팡이 포자도 그렇고, 예. 그건 이제 번식을 하는, 이제 무성생식 포자, 번식을 하는 예. 건데요. 예. 세균의 내생포자는 번식용이 아니고요.
4: 네.
5: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탄저균도 내생포자를 만드는데, 모든 세균이 대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탄저균 같은 경우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4: 예.
5: 자기가 이제 못 살겠어요.
4: 예.
5: 그러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세포 안에서 포자를 만들어요.
4: 예.
5: 그래서 내생이에요.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4: 내생포자. 예.
5: 내생포자가 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4: 예.
5: 생명력이 거의 뭐 반영구적인 만큼 강해요.
4: 척박한 환경에서도.
5: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문 보면은 뭐 몇백만 년 전에 이 호박에 갇힌 벌의 창자에서 내생포자 같은 거를 해서
4: 예.
5: 키웠더니 자라더라 뭐 그런 논문도 있고요.
4: 예.
5: 실제로 이거 탄저균 같은 경우 포자 만들어서 실험해 보면 뭐 70-80년 후에는 거뜬히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백색 가루는 내생포자거든요. 내생포자가 되면
4: 예.
5: 얘는 단순히 이런 물리화학적인 그런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4: 예.
5: 살아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흡입을 했다. 우리 허파로 들어갔다.
4: 예.
5: 환경이 좋잖아요.
4: 예.
5: 거기서 이제 포자가 발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4: 그러니까 탄저균이 극한의 환경에서 자기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내생포자를 만들고
5: 예.
4: 걔는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없고
5: 끄떡없어요.
4: 그랬다가 걔가 환경이 좋아지면 살아난다.
5: 그렇죠.
4: 약간 냉동인간처럼.
5: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그 9.11 그 테러 이후에 그 백색가루 공포했을 때 어떤 했었냐면
4: 예.
5: 모든 우편물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4: 예, 예.
5: 왜 살균했냐면은 그래야 포자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4: 아, 오 내생포자 너무 신기하네. 이 모든 세균이 다 이런
5: 아닙니다.
4: 걸... 아, 그건
5: 일부
4: 아닙니까?
5: 세균인데요.
4: 아.
5: 공교롭게도
4: 예.
5: 이렇게 병원균 중에 일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4: 예. 약간 그러면 내생포자 이런 거를 나중에 우주 이런 데 보내도 되나요?
5: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4: 예.
5: 우주에 가서는 내생포자 부담도 사실 포자도 포자지만 그 굉장히 강한 세균이 있어요. 이거는 병원균은 아니고요.
4: 네.
5: 데이노코쿠스 레디오듀란스라고 그러는데요.
4: 예.
5: 예. 아니 이건 뭐 데이노코쿠스라는 게 이제 우리 쓰면 호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호모사피스의
4: 아,
5: 호모.
4: 예.
5: 데이노가 무시무시하다는 거고요. 코쿠스는 동글동글한 구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구균.
4: 예.
5: 레디오 듀란스. 방사능의 듀란스. 인듀어런스.
4: 아,
5: 잘 버티는. 예. 그러니까 인간한테 치명적인 우리가 피폭되면 치명적인 방사능량이 얘는 뭐 한 5000배 받아도 끄떡없는
4: 예.
5: 그런 세균이거든요.
4: 예.
5: 이 세균을 갖고 우주정거장 가서 해봤더니 그 우주선에 노출이 돼도 상당히 잘 버티더라.
4: 예.
5: 그런 결과들이 있죠.
4: 예. 아니 그럼 이렇게 얘네가 탄저균이 내생 포자까지 만들어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아까 그 영국 어디였죠? 그루아나트 섬에서 네, 네. 실험을 통째로 했잖아요. 네, 섬 하나를 네, 놓고. 네. 그럼 거기 있는 탄저균들은 지금도 살아.
6: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속 다 출입 금지였었고요.
4: 아, 예.
6: 얼마 전 정확히 연도는 제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기를 이 소독을 했어요, 완전히. 살균 소독.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4: 뭐 방구차 그
6: 해수에다가 이 페놀을 섞어가지고. 코르말 페놀을 섞어갖고 팍 뿌려가지고.
4: 섬에다가요?
6: 예. 그래서 이제 해독. 아,
4: 공중에서?
6: 예. 해독을 해서 예, 예. 했다고 그러는데, 예.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완전히 됐는지는. 아, 예, 예. 왜냐하면 얘네가 또 포자를 포자 만들면 때문에
4: 예. 예.
6: 그래서 그 섬은 아마 그냥 계속 그렇게 격리해 두는 게
4: 아, 네. 안전을 좀 네. 보장하기는 쉽지 않네요. 네. 예. 1986년에 그런 소독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탄저균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좀 무기용으로도 쓸 궁리를 사람들이 많이 했을까요?
6: 예. 네, 탄저균이 사실 이게 미생물학 그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세균입니다.
4: 어떤 의미에서?
6: 왜냐하면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를 알게 된 세균이 이 세균이거든요.
4: 아, 미생물이 병의 원인이라는 거를 네. 예. 처음 알게 된 기회입니까? 네.
6: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킨다라는 의심은 했지만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이게 그 자연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가 몸에 해롭잖아요. 그럼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 라고 말하면 예. 만약에 이게 원인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겠죠.
4: 그렇지.
6: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확률이 높아진다.
4: 예.
6: 그러니까 상관성은 뭐 좋지만 인과관계 밝히려면은 쉬운 거 아닌데 미생물이 병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독일의 의사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4: 예.
6: 1800년대 후반에 예. 1876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 의사였는데요.
4: 네.
6: 그 지역에서 탄저병으로 가축이 많이 죽었어요. 소도 많이 죽고.
4: 예.
6: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탄저병으로 죽은 소의 혈액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건강한 소의 혈액을 보니까
4: 예.
6: 죽은 소의 혈액에서는 막대 모양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4: 막대 모양.
6: 예. 이 탄저균이 예. 이 막대 모양이거든요.
4: 아, 그게 탄저균이었군요. 예, 예, 예. 예.
6: 얘가. 근데 이것만 비교해서는 과연 이게 병의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죠.
4: 그렇죠, 그렇죠. 예.
6: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코우가 그 막대균을 배양을 했어요. 처음으로 배양을 해냈어요.
4: 배양을 했어요.
6: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
4: 그거를 넣어봐야지.
6: 그거를 예. 건강한 동물에다가 예. 실험 동물에 넣었어요. 쥐에다가
4: 예.
6: 똑같은 증세로 죽었어요.
4: 원인이었네.
6: 근데 아직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돼요.
4: 그래요? 예.
6: 죽은 그 실험 동물, 실험 쥐의 피에서 넣어준 것과 똑같은 균이 나와야죠.
4: 아, 그렇죠, 그렇죠.
6: 똑같은 예.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4: 아.
6: 그래서, 이렇게 그걸 코흐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를 확립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병을 이 미생물이 일으키는 거다. 이거 원인이다.
4: 예.
6: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그 이후에 우리가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 위에 다른 것도 다 보니까, 이거 맞네?
4: 그러네.
6: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20세기 넘으면서, 페니실린 것 같은 항생제를 찾게 되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4: 코흐 이분 엄청난 분이네.
6: 노벨상 1905년 노벨상.
4: 당연히 받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6: 미생물학 근대 미생물학을 세운 파스테르와 더불어서 예. 코흐는 근대 미생물학을 세운 근대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4: 파스테르 위인전은 어릴 때 읽었는데 코흐 이분도 읽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6: 이 두 분은 예. 엄청난 경쟁 관계였어요.
4: 아, 그래서 파스테르랑 코흐가요?
6: 파스테르와 코흐.
4: 아, 그렇습니까? 예.
6: 파스테르가 한 십몇 년 정도 나이가 위인데요.
4: 예.
6: 그 동시대를 살았고 그 당시에 또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도 있었고
4: 예.
6: 이 두 사람의 그 라이벌이 대단했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미생물학 전체로 보게 되면
4: 예, 예.
6: 이 둘의 경쟁이 미생물 발전을 크게 이끌었고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파스테르 연구소, 독일에는 코흐 연구소가 있죠.
4: 아, 실제로 그 코흐의 그 탄저균 연구에 자극을 받아서 파스테르가 열심히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6: 맞습니다. 예, 예. 사실 파스테르는 원래 화학자였거든요.
4: 예.
6: 근데 이제 미생물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게 이 양반이 발효가 화학 반응이 아니고 생물학 반응임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1857년인가 할 텐데, 그것도. 예, 네. 그게 57년일 텐데. 아까 네. 제가 코우는 아마 1876년일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오! 그때부터 미생물로 이제 전향하게 되는데, 그 파스테르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27에 이미 젊은 나이 교수가 됐고요. 정말 전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딸이, 아마 장티푸스로 아마 사망을 과거니까. 그래서 파스테르는 아버지로서 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는 게 아주 굉장한 연구의 목표였는데 그 원인을 파스테르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정작 원인을 밝힌 거는
7: 코예요.
6: 아. 그것도 독일 사람인 거예요.
7: 아, 그렇지. 독부 관계.
6: 예. 네. 그래서 파스테르가 정말 와신상담. 그래서 백신은 파스테르가 먼저 만들었죠.
7: 탄저병 백신이요?
6: 탄저병 백신도 그렇고 광견병 백신도 그렇고 백신은 파스테르가
7: 만들었죠. 역시 라이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이것도. 교수님 역사에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탄저병이 언제 처음 발생했는지 좀 기록으로 좀 거슬러 가볼 수 있나요?
6: 그거 쭉 올라가면 사실 이게 기록만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 뭐 로마 시대에 어떤 시인이 쓴 거를 보게 되면 뭐 가축에 죽어가는 모습 이런 묘사한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막 뭐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뭐 불 그런 걸 보게 되면 탄저병으로 의심이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한 기록은 서양에서는 그게 아마 기록되는 게 아마 18세기 와서 아마 기록이 될 거고요. 18세기 와서 기록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에 더 정확한 기록이 있죠.
7: 우리나라 탄저병 기록.
6: 고려사에 보면
7: 심지어 고려예요.
6: 고려사. 고려사가 그 세종 때 나온 우리나라 역사책이잖아요.
7: 그래도 고려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6: 예, 고려에서 거기에 보면 소를 잡는 백정의 손이 피부가 벗겨지면서 뭐 그런 묘사가 나와요. 그건 딱 봐도 피부 탄저병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고려사에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뭐, 고관 대작도 아니고, 조선시대는 엄청난 신분사회잖아요.
7: 그렇죠. 백정은 낮은 축이었죠.
6: 네. 근데 백정이 이걸 했을까. 그만큼 이제 그런 병이 많이 했다는 얘기고, 또, 이 소도 많이 죽었다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7: 그렇죠.
6: 소를 잡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고려사 그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몽고 우리 그 간섭 시기에요.
7: 원간섭
6: 기 원 간섭기거든요.
7: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기록이 충렬왕 5년 1279년이네요.
6: 그렇죠. 이게 원 간섭기거든요. 자, 원나라 몽고잖아요. 기마. 기마 민족이잖아요.
7: 그렇죠.
6: 그러니까 말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탄저균이 따라올 수도 있지만 아까 탄저균의 포자가 당연히 묻어서 따라오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뭐 탄저균이 없었느냐 그런 말은 아닌데 많은 이런 기마민족이 따라 막 오면서
7: 초원에서.
6: 쉽게 말해서 요즘에도 왜 뭐 팬데믹 퍼지면 이렇게 국경 넘어오는 것처럼 막 오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7: 시기상으로.
6: 그래서 그 고려사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식 기록으로는 믿을 만한 기록으로는 서양보다 400년 앞선 기록이라고 생각됩니다.
7: 아, 고려사에 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 뭐 초원에서 많이 생활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걸리나요?
6: 탄저병 사실 이게 왜 뭐 저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뚱근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요. 미국에서 이제 9.11 그 테러 이후로, 그
7: 백색가루
6: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뭐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이 밴드의 구성원인데 드럼을 치는 분인데, 드럼이 이 젬베라고 그래가지고.
7: 아, 젬베 손으로 이렇게.
6: 이제 그거를 이제 치는 분인데, 공연이 끝나고선 쓰러졌어요. 막 고열이 나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탄저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9.11 이후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이것도 테러인 줄 알고 추적을 막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젬베를 만드는데 가죽을 자기가 제작을 했어요.
7: 동물 가죽.
6: 네. 근데 그 가죽을 이제 수입한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된 걸 수입하지 않고 약간 좀 뭐 잘못 이렇게
5: 엉뚱한 경로로 들어온 걸 수입했는지
7: 아, 예, 예.
5: 거기에 포자가
7: 포자가 야, 이 포자가 대단하다 진짜.
5: 근데 이분이 이걸 하고 치니까 이거 칠 때마다 포자가
7: 튀어 올라요.
5: 올라와서 연주한 사람이
7: 진짜로
5: 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 지금도 사실 그래서
7: 어, 호흡기로
5: 호흡기 아.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예. 약도 있고
7: 아, 예, 네,
5: 그러니까
7: 예.
5: 다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한전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7: 그러네.
5: 특히 뭐 야외 활동 그렇게 막 그런 그 동물들이 많은 그 야외 활동 풀밭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포자가 한두 개 들어왔다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네. 사람에 다르니까
7: 예.
5: 조심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탄저병 감염의 어떤 위험이 노출된다면
7: 네.
5: 백신을 미리
7: 아, 미리 맞으면 아, 그런 환경에 있다면
5: 네. 그리고 만약에 아. 증세가 나타나면 지금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7: 괜찮습니다.
5: 네, 항생제로 하면 되니까요.
7: 때를 반이
5: 미리
7: 아, 미리 미리
5: 맞으면
7: 아, 그런 환경에 있다면
5: 네. 그리고 만약에 아. 증세가 나타나면 지금은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7: 괜찮습니다.
5: 네, 항생제로 하면 되니까요.
7: 때를 반이 놓치지
5: 그렇죠.
7: 않으면
5: 그렇죠. 아, 그렇죠. 때를 아. 놓치면요. 연락 오면 반드시 병원 가야죠.
7: 아, 젬베 이걸로 이게 포자가 이 내생 포자 얘네가 진짜 와 대단합니다 진짜. 아 이렇게 인간이 악용하면서 역사의 앞을 남긴 세균, 예, 탄저균 같은 세균이 있다면 천연두 콜레라처럼 아예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염병도 있습니다. 바로 발진 티푸스.
5: 네.
7: 조금 얘는 저한테는 생소한 이름인데.
5: 발진 티푸스는 이제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고 열 나고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치료 안 받으면 이제 그리고 치료 못 받으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7: 그래요.
5: 예. 예.
7: 근데 얘가 전쟁에서 많이 쓰였나요?
5: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으키는 세균 이름이 이제 리케차라는
7: 아.
5: 세균인데요.
7: 아, 리케차.
5: 리케차라는 예. 세균인데요.
7: 네.
5: 이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7: 예.
5: 보게 되면 이제 1차 세계전에 발발하는 거 보면 이제 저쪽 그 오스트리아 뭐 그쪽으로 해서 이제 발발이 되고 이제 러시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7: 네.
5: 근데 그쪽에서 처음에 이게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 네.
5: 이 발진 티푸스가 퍼져가지고
7: 아.
5: 이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 아, 발진 티푸스
5: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7: 쓰였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
5: 어.
7: 발진 티푸스가 상황을 바꾼
5: 상황을,
7: 거죠.
5: 네. 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발진 티푸스를 옮기는 이 세균이 이걸 옮기는 이 맥에 곤충이 있어요.
7: 아, 뭐죠?
5: 이.
7: 아, 이로 얼마요?
5: 예, 이가.
7: 어.
5: 근데 이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사는 이가.
7: 예.
5: 머리에 있는 머리니.
7: 예.
5: 몸에 사는 몸니. 그리고 사면발이라고.
7: 사면발, 예전에 갈로아 곤충학자가.
5: 예, 사면발.
7: 그 고릴라한테 쏠 맞다 그랬어요.
5: 예, 그거 이제 어, 예. 그냥 우리가 성병으로 분류되던 주로 아. 음모에 사는.
7: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5: 근데 이제 이 발진 티푸스 옮겨놓은 게 가장은 몸니에 몸니.
7: 아, 몸니. 예,
5: 몸니.
7: 예, 예.
5: 근데 몸니는 원래 머리니는 머리에 살고 사는데 몸니는 몸에 안 살아요.
7: 아, 몸니는 아, 몸에 안 살아요.
5: 밖에 살다가 피를 빨 때만
7: 잠깐.
5: 몸에 들어와요.
7: 약간 모기 스타일이네요. 네,
5: 예. 먹고 가요.
7: 아, 예, 예.
5: 근데 얘 물고 갔어요.
7: 예.
5: 근데 갔는데 약간 물고 한 동안 얘도 뭐 똥도 싸고 막 할 거 아니에요.
7: 아, 그렇죠.
5: 물리면 가렵잖아요.
7: 예.
5: 긁게 되잖아요.
7: 네.
5: 그 여기 이제 피부는 손상됐고 긁고 여기가 또 몸니가 일도 보고 가고
7: 어.
5: 거기에 뭐가 있느냐 바로 발진 티푸스 균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아. 들어가면 감염이 되죠.
7: 몸니가 남기고 간
5: 그렇죠.
7: 거에 발진 티푸스 균이 있어요.
5: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균이 있으니까.
7: 예, 예.
5: 그래서 이 이가 이미 1차 대전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발진 티푸스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7: 아.
5: 아주 많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7: 네네.
5: 전쟁이 나면
7: 예.
5: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거는 이 감염병 미생물한테는 아주 그냥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0: 많고, 많이 모이죠.
1: 예, 그렇죠. 예.
0: 스트레스 받고 잘 못 먹으니까 몸 면역 기능은 떨어지죠.
1: 아.
0: 최악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런 상황에서 막 퍼져나가서 예. 초반에 전쟁보다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군장 소독이랑 이거부터 아. 그랬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전쟁에 있어서 뭐 판도를 바꿨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아, 상황을 초반에. 바꿔놨죠.
1: 예. 네. 아, 몸리를 타고 이렇게 퍼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동부전선에서.
0: 동부전선에서.
1: 발진 티프스가 네. 좀 기승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서부전선은 괜찮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서부전선에 이가 없었느냐?
1: 예,
0: 거기도 이는 있었죠. 옛날에 이 많았으니까.
1: 예, 예, 예.
0: 근데 서부전선에 이는 이 리케차, 발진 티프스균에 감염이 안 된 이들이었어요. 아. 예, 얘네는 또 다른 균이 있었는데, 바토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균, 세균인데.
1: 바토넬라. 예, 예.
0: 얘도 또 이, 발진 티프스만큼 알지만 얘도 또 그 병을 옮겨요. 열나고요.
1: 아, 예, 예, 예.
0: 그거는 이제 참호열이라고 그래요. 트렌치 피버라고 하도 참호열에서 많이 걸렸기
1: 참호에서.
0: 때문에
1: 예.
0: 참호열.
1: 예.
0: 거기서도 이제 또 병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나면
1: 네.
0: 이 과거에는 네. 네. 실제 어떤 전투에서 부상에 일한 그런 사망 부담도
1: 네.
0: 부상 정도는 경미한데 이런 감염이라든지 또는 이런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감염병으로 이 많은
1: 그게 더 오히려
0: 더 위험해지는
1: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겠네요.
0: 예.
1: 예. 그래서 군종 네. 군장 소독이 필요하고요.
0: 제가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서서도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탄저균이다, 뭐 콜레라균이다 이런 균들은 극히 일부예요.
1: 아,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1: 모든 미생물.
0: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마 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1: 네. 해로운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0: 예.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 자, 감염이라는 게 어떤 거냐.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자라면 감염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1: 예.
0: 근데 그거가 미생물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물은 다 살려고 애를 써요.
1: 그렇죠.
0: 먹고 예. 살겠다고.
1: 네.
0: 얘는 그냥 어쩌다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살기가
1: 좋았던
0: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잘한 거예요. 얘는 성장이거든요.
1: 우리 탓인가요?
0: 그러니까 얘 감염 성장인데
1: 예.
0: 감염이 됐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감염증, 병에 걸린 거예요.
1: 예, 그렇죠. 예.
0: 코로나 때도 무증상 감염.
1: 아, 그렇죠.
0: 예,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 네.
0: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으니
1: 네.
0: 우리는 이제 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장소에 미생물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갠위생도 그렇고 뭐 여름철에 이 음식 같은 것도 아 뭐 잠깐인데 그 잠깐인데가 아니고요. 미생물은
1: 네.
0: 이분법으로 보통 분열을 하거든요.
1: 네.
0: 한 마리가 둘, 둘이 넷,
1: 아.
0: 여덟 이렇게 이에 배수로 늘어나니까요.
1: 예, 예, 예, 예.
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1: 그렇겠죠.
0: 해서
1: 예.
0: 그리고 얘네는 조건만 좋으면 한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기 때문에
1: 아,
0: 뭐 잠깐인데 두세 시간 정도야? 그게 아닌 거죠.
1: 아.
0: 그래서 여름철에 신도사우가
1: 예.
0: 하는 게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 하다 보면
1: 예, 예.
0: 온통 미생물 세상이다 보니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그걸 보관이나 잘못되면 급성장하는 거니까
1: 아~
0: 그런 걸 알아서
1: 예.
0: 잘 관리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1: 예.
0: 모든 미생물은 잠재적으로 다 어디서 잘할 수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개인위생, 청결 잘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1: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한테 좋은 조건을 안 만들어줘야 되는.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예. 미생물 변호사신데 또 걔네한테 좋은 조건을 안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0: 그러니까
1: 무슨 되네요.
0: 이 좋은 조건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은요.
1: 예, 예, 예.
0: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외부에서 오는 미생물들을 또 막아주거든요. 얘네 텃세, 얘 텃세가 심해요.
1: 텃세가 어, 예. 심하다.
0: 예, 얘네도 왜냐면 우리 집인데 너 왜 들어와?
1: 예, 예, 예.
0: 막아줘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동맹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계와 함께 최전선에서 막아주는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거,
1: 네.
0: 피부 미생물, 장내 미생물, 얘네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들었던 막 손 잘 씻고 위생, 냉장 보관 잘하고 이런 건데 이거 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서야 서른 몇 살 먹고 예, 진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총칼보다 무서운 전쟁을 뒤바꾼 세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주에 걸쳐서 우리 김웅빈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네,
1: 감사드리고요.
0: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7: 부산 자갈치 시장 앞바다를 안방처럼 활보하며 자란 자갈 스페루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8: 어서오이소 보이소 자시소.
7: 광복동의 아들.
8: 그렇죠. 네. 자갈치 시장 앞에 가면 딱 적혀있죠. 어서오이소. 네.
7: 어서오이소라고 적혀있나요?
8: 오이소, 보이소, 드시소.
7: 오이소, 보이소, 오세요, 드시소.
8: 보시고 드세요. 오이소라고 해서 큐컴버 카우는 아니죠?
7: 아니죠, 아니죠.
8: 아닙니다. 네.
7: 큐컴버 카우 아닙니다. 부산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자,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8: 아, 오늘은 해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이렛.
7: 아, 해적.
8: 해적.
7: 자, 해적 얘기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뭐, 해적은 사실 기원 전부터 뭐 존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볼 시기가 따로 있죠?
8: 뭐, 해적은 뭐,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네. 공해상에 나가서, 공해상에 나가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해적이라고 부르니까 많이 있었죠. 우리도 뭐, 외구,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마도를 기점으로 하는 해적들이 맞죠. 맞는데,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른바 대항해 시대 이후에 대서양과 인도양을 주름 잡았던 유럽의 해적들은 누가 있을까?
7: 대항해 시대 이후.
8: 대항해 시대 이후에.
7: 이때를 해적 황금기 시대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항해 시대 어떤 시대인지 뭐 브리핑 한번 부탁드립니다.
8: 대항해 시대는 이제 유럽인들이 서구적인 입장에서 이제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가 없던 시기였어요.
7: 뭐가 없던 시기요? 되게 없어 보이네요.
8: 되게 없어 보이던 시기였어요, 여기가.
7: 예, 예, 뭐가 없었나요? 예.
8: 뭐 저희가 한번 다른 것과 같이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이제 한 200년 동안 그이 유럽과 중동을 휩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역사적 팩트니까 뭐 일단 유럽이 졌어요.
7: 네.
8: 그러면서 이른바 인도와 중동과 유럽을 잇는 교역 루트가 중동에서 딱 끊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도 등등등에서 이제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갔던 물자들이 네네. 끊겨요. 네. 그 물자 가운데서 가장 비싸게 유럽에서 팔렸던 것이 아추! 후추였거든요.
7: 아, 후추? 어, 후추. 예.
8: 뭐 지난 그 십자군 전쟁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기에다가 후추 한번 뿌려 먹은 다음에 후추 없으면
7: 못 끊죠.
8: 못 끊어요. 예,
7: 그럼요. 금단 증상 나고.
8: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예, 후추, 예. 후추! 후추! 후추! 근데 예. 당시 이제 그 이른바 중동 무역 루트를 장악하고 있던 이제 이슬람에서도 예. 뭐 후추 등등등 너희들 먹고 싶지. 후추의 원산지는 지금 남인도였어요.
7: 남인도면 어디?
8: 뭐 그 지금
7: 아, 인도 남쪽이요?
8: 인도의 남쪽.
7: 아, 예, 예. 남인도 인도 남쪽.
8: 거기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 거쳐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오는 게 후추 무역 루트였는데 네네. 이게 뭐 이른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다 끊겨버리니까 후추!
7: 아 그러네. 지금 페퍼 금단 중세.
8: 페퍼! 예. 여기에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야 너희들 페퍼 먹고 싶냐? 그러면 너희 유럽 국가 가운데서 이탈리아에 있는 뭐 베네치아나 뭐 제노바 이런 몇몇 도시 국가들만 내가 무역을 허용해줄게.
7: 아 그래요?
8: 한 거예요. 네네. 제한적으로.
7: 예.
8: 그러면

0: 인도로 직접 갈 수 있는 루트 한번 뚫어보자.
1: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예. 이른바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럼 우리가 디렉트 루트 한번 뚫어보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 엔리케 왕자라고 해서 지금 뭐 대항해 시대의 개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포르투갈에 가면 그 양반 딱 석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1: 예, 예. 그 양반. 포르투갈 분인데.
0: 아유, 뭐 예, 약간 친분이 있어가지고.
1: 예, 예, 예.
0: 아, 그러니까 엔리케 왕자 등등등이 이제 그 포르투갈이 제일 서쪽에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이른바 해양 루트 개발에 들어가요. 남쪽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자.
1: 예.
0: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프리카를 돌다 보면은 뭐 인도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스코 다가마 등등등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1: 예, 예.
0: 이른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올라가서 바다로 갈 수 있는 인도를 뚫어요.
1: 예, 그렇죠.
0: 여기 이제 스페인이 이제 약간 기분 상한 거죠. 야야, 네. 포르투갈 쟤네들 남쪽으로 삥 둘러가가지고 희망봉 찍고 마다가스카르 찍고 인도로 갈 수 있는 루트 뚫었다고 하는데 우리 스페인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안녕하세요.
1: 누구죠?
0: 이사벨 여왕님.
1: 아 누구야 누구야? 왜 이렇게 간사해?
0: 아이고 저는 누구냐 하면은 저 이탈리아에서 온
1: 어?
0: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1: 아 콜럼버스.
0: 아, 그렇죠. 뭐 너무 버스냐? 아 그 버스가 아니라요. 콜럼버스입니다.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콜럼버스가 자기도 약간 들은 바가 있었어요. 지구는 둥글다는 거를.
1: 아, 예.
0: 포르투갈 애들이 남쪽으로 돌면은 네.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구가 둥글니까
1: 아, 그렇죠.
0: 어차피 인도 나온다.
1: 아.
0: 이사벨 여왕님, 제 계획이 이렇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 서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지구는 둥글니까 자꾸
1: 그렇지.
0: 가면 인도 나옵니다.
1: 아.
0: 결제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네가 인도를 찾아봐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야 서쪽으로 가자.
1: 근데 뭐가 하나 있었지.
0: 근데요 그때 예. 기록을 보면 가도 육지가 안 나와요.
1: 어.
0: 여기 고용된 선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 다 프리랜서였거든요.
1: 네, 네.
0: 그 콜럼버스 보고 이보셔 아니 왜 육지가 인도가 안 나와. 콜럼버스 당황한 거예요.
1: 네.
0: 좀만 더 가면 나온다고.
1: 그렇지,
0: 봐 우리 지금 10km 갔잖아.
1: 어.
0: 근데 실제로는 한 1km밖에 안 가는 거예요. 조작하면서. 가도 안 나오니까 드디어 선상 반란 직전에.
1: 아, 예.
0: 육지다!
1: 아, 아슬아슬했네.
0: 아슬아슬했죠. 예. 그 육지가 지금의 서인도 제도거든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서인도 제도, 지금 카리브해,
1: 네.
0: 뭐 쿠바, 뭐 도미니카 공화국 등등등을 인도로 알았어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서인도 제도고,
1: 예.
0: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들이니까 인디안이라고 불렀거든요. 부르면 안 되죠. 자,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1: 네. 콜럼버스가요. 예.
0: 그런 다음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다른 이탈리아 탐험가가 와가지고 이거는 인도가 아니다. 신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1: 네.
0: 아메리고 베스푸치니까
1: 아~
0: 아메리카라고 부르자.
1: 그래서 아메리카구나.
0: 이러면서 스페인들에게 아, 계속 서쪽으로 가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1: 그렇죠. 예.
0: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대륙 개척에 들어가요.
1: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개척이고. 예.
0: 일단 가서 보니까 들은 바에 따르면 여기가 황금과 은이 넘쳐나는 동네다.
1: 네네.
0: 그래서 무조건 황금 찾아라, 은 찾아라.
1: 예.
0: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아즈텍 제국, 마야 제국 그런 과정에서 다 멸망을 해버리죠.
1: 네.
0: 엘도라도란 말이 그때 나오거든요.
1: 엘도라도.
0: 엘도라도.
1: 아, 예.
0: 다른 건 뭐라도 그라도도 엘도라도. 황금의 네. 도시란 뜻인데.
1: 황금의 도시.
0: 지금도 우리가 뜬구름 잡을 때 엘도라도를 찾으러 간다.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황금을 많이 찾아요. 이른바 지금의 멕시코 땅에서, 물론 아즈텍이란 제국 자체가 황금의 제국이었으니까. 이러면서 신대륙이 개발이 돼요.
1: 네.
0: 자, 이제 삼각무역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1: 어떻게 삼각이죠?
0: 예.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제 뭐 하냐면 서인도 제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를 심습니다.
1: 아, 예.
0: 유럽에서 설탕이 비싼 그런 럭셔리.
1: 그렇죠. 사치제니까. 예.
0: 근데 사탕수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1: 그럼, 예.
0: 문제는 당시 남미와 중남미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1: 그렇죠. 예.
0: 유럽에서 온 천연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1: 예.
0: 노동력이 없잖아요. 1, 2, 3, 4, 4.
1: 1, 2, 3, 4. 노동력 1, 2, 3, 4가 없어 지금.
0: 1, 2, 3, 4 이해하셨어요? 스페인어 잘하신다.
1: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0: 그럼요. 우라더스 꾀아트로.
1: 어디서 구해오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바로 이해하시네.
1: 예.
0: 이야, 서바나라고 이해하셨죠? 스페인을 옛날에.
1: 서바나, 예.
0: 그래가지고 예. 뭐 하냐면은

0: 서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아,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1: 노예 무역을 했어요. 예.
0: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아프리카의 노예들은요. 백인 상인들이 납치한 거 아니에요. 같은 흑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이 동료 흑인들을 잡아서 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판 거예요.
1: 아이고. 예.
0: 그러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은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대가를 줘야죠.
0: 당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공산품, 총 아. 이런 걸 주고 노예들을 사서 서인도 제도 또는 지금의 브라질 등등등 갖다 팔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티, 쿠바 이런 데 이른바 아프리카계 주인들이 그렇죠, 많은 그렇죠.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예, 예. 여기서 생산된 또 이 사탕수수는 또 다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고
1: 그렇죠.
0: 이렇게 대서양을 잇는 삼각 무역 루트가 예. 형성되면서 예. 여기를 털면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1: 아...
0: 여기를 털면
1: 노다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걸 누가 노략질을 하겠죠.
0: 예. 같이 노트시죠.
1: 예, 예.
0: 노략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여기를 장악한 건 스페인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스페인은 해적을 할 이유가 없어요.
1: 그렇지,
0: 스페인은
1: 어.
0: 해적을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어쨌든 내 거니까 단속을 해야죠.
0: 단속을 예, 해야 되죠. 예. 요때 프랑스의 국왕은 요때 스페인의 국왕은 스페인의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펠리페 2세예요.
1: 예, 예. 펠리페 2세.
0: 펠리페 2세가 네. 지금의 당시 스페인 제국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1: 네, 네.
0: 필리핀도 장악했던 사람이 펠리페 2세거든요. 필리핀이라는 이름 자체가 펠리페에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렇죠. 아, 맞아, 맞아.
0: 하여간, 네.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국왕이었고, 당시 영국, 잉글랜드의 왕은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1세였어요.
1: 아, 예.
0: 진짜로 버진 퀸이었죠.
1: 아.
0: 당시 영국은 스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0: 지금의 영국으로 보시면 안 돼요.
1: 그때 뭐 대형 제국이라고 하기 전이
0: 아, 훨씬 전이죠.
1: 아, 훨씬 전. 예.
0: 요때가 이제 헨리 8세 무슨 뭐 다 뭐 죽이고 뭐 했던 요 시대거든요.
1: 가난했고
0: 성공해 만들고.
1: 예, 예.
0: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요.
1: 그렇죠. 예.
0: 스페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지금은 삼각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우리 영국도 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지? 야, 훔쳐.
1: 훔쳐라. 영국 그러면 왕실에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0: 그렇죠.
1: 아, 그래요?
0: 국가의 공인을 받은 국가 공인 해적들이었어요.
1: 아, 국가 공인 해적이야?
0: 이런 해적들을요. 일단은 사략선들이라고 했어요.
1: 사략선이요? 예.
0: 프라이빗하게 예. 노략질을 하는 배들인데 어. 사략을 하도록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가 예. 없으면 훔쳐라.
1: 아, 스페인 거를.
0: 특히 예. 스페인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저 배에 뭐 은금 뭐 각종 무슨 뭐 노다지가 있다고 하니까 네. 훔쳐라.
1: 아~
0: 이 과정에서 등장한 굉장히 유명한 해적이 하나 등장합니다.
1: 어떤 해적인가요?
0: 바로 프란시스 드레이크.
1: 아, 드디어
0: 나옵니다.
1: 네, 네임드 해적 만나봅니다. 네. 프란시스 드레이크.
0: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네. 집안이 별로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약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1: 예, 예, 예.
0: 12명의 형제의 장남이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소년 가장이었겠지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돈 벌기 위해서 나 배 타자. 뭐 배 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선을 타요.
1: 네네.
0: 타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멕시코 베라크루즈라는 데가 있거든요.
1: 네.
0: 유카탄 반도 근처에요.
1: 어.
0: 여기까지 가요. 갔는데 스페인 상선과 조우를 해요.
1: 예.
0: 처음에는 뭐 교류도 하고 물건도 서로 교환을 하고 좋았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스페인 상선이 야 저거 영국 배 지금 무장도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후루룩 짭짭할까? 하면서 급습을 해버려요.
1: 해적을 급습한 건데.
0: 아, 근데 해적이 아니었어요.
1: 아, 드레이크는 해적이 아니었고.
0: 그때는 아직까지
1: 아,
0: 해적이 아니었어요.
1: 예, 예, 예.
0: 무역선이었어요.
1: 아.
0: 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살아나와요.
1: 어, 예, 예.
0: 그때부터 타도 스페인 된 거예요.
1: 아,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생긴 거죠?
0: 죽다 살아났으니까.
1: 어, 타도 스페인, 예.
0: 그래, 니들이 우리 영국 배를 털어? 그럼 나도 이제부터는 스페인 배를 털겠다.
1: 어, 예.
0: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해적이 돼요. 사략질을 한 거죠.
1: 예, 예.
0: 얘가 너무 명성이 커진 거예요.
1: 어, 잘했구나.
0: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귀에 들어간 거죠. 저기 여왕님. 아, 왜? 저 드레이크라고 지금 대서양을 휘어잡는 지금 해적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볼게.
1: 이덕화 1세 아닌가요? 엘리자베스
0: 1세. 에이, 해적, 해적.
1: 엘리자베스 목소리가 왜 저래?
0: 예. 에리완, 난저가.
1: 드레이크를 인정해줬다?
0: 인정해줬어. 니가 드레이크냐? 네! 여왕님. 그래, 그럼 니가 네. 내가 인정해줄 테니까. 자, 라이센스다. 앞으로 영국 공인 네가 노략질을 하도록 해라.
1: 예.
0: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그 인정을 받게 뭐하냐면요.
1: 예, 예.
0: 일단은 공식적으로 지구를 한 바퀴 배 타고 돈 사람은 마젤란이었어요.
1: 그렇죠. 마젤란이죠. 예.
0: 근데 마젤란은 중간에 마젤란 씨죠.
1: 예.
0: 마젤란 씨는 중간에 죽어요. 원주민과 싸우다가요.
1: 한 바퀴 다 돌기 전에.
0: 돌기 전에. 마젤란의 함대는 다시 돌아오고.
1: 본인은 중간에 죽었구나.
0: 마젤란은 중간에서 일단 본인은 실패했지. 나는 직접 돈다.
1: 드레이크가 예.
0: 실제로 유럽에서 출발해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온 실제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은 드레이크예요.
1: 그래요?
0: 네,
1: 엄청난 인물이네.
0: 엄청난 인물이죠.
1: 예. 그럼 전 신임을 얻었겠네요.
0: 신임 얻었죠. 예. 그러면서 신나게 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난 그 라이센스 있다고 신나게 노략질을 하고 있다가
1: 예.
0: 지금의 페루죠, 에콰도르
1: 예.
0: 앞바다에서 스페인 상선을 만나는데
1: 기다렸던 순간이잖아 지금.
0: 야, 예. 스페인 상선이다, 잡아라.
1: 예.
0: 추격전을 벌여.
1: 예.
0: 스페인 상선은 도망가고 드레이크 배는 쫓아가고 예. 결국에 드레이크 배가 얘를 잡아가지고 노략질을 다 해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호록잡잡 드세요.
1: 그래요.
0: 이 스페인 선장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난 노략질을 당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에서 드레이크가 굉장히 통 큰 아량을 베풉니다.
1: 아량을 또 베풀어요? 어떻게 해요?
0: 내가 너로부터 뭘 훔쳤다는 목록 리스트를 줘요. 가져가라고.
1: 그게 왜 아량이죠?
0: 왜냐면 얘가 스페인은 선장은 돌아가면은 너, 네가 숨겼지? 네가 어디 횡령한 거 아니야? 소리를 들을 거 아니야?
1: 의심을 살 텐데.
0: 그게 아니라 페루 앞바다에서 드레이크 만났다고 보여줘. 내가 너와 주는 거야 이거.
1: 적어도 무능할지언정 결백함은 주장할 수 있다. 예.
0: 돌아가서 이런 말 하겠죠. 드레이크 만났어? 살아온 게 다행이야.
1: 그러네. 나름 아량이네요.
0: 그렇죠. 예. 근데 이 소리를 그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가 들은 거예요.
1: 예.
0: 뭐? 당했어 또? 드레이크? 야 전화 땡겨. 뚜루루루루, 런던으로 연결해.
1: 런던에?
0: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올라. 헬로. 나 펠리페 2세인데 지금 당신 밑에 있는 드레이크가 너무 지금 나대고 있으니까
1: 예.
0: 좀 어떻게 좀 처벌을 좀 하라고 죽이든지. 알았어요? 뚜루뚜뚜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드레이크를 부릅니다. 드레이크야 일로 와봐. 브레이크 그만 밟고 이리 와. 여왕님 왜요? 여차여차해서 펠리페 2세가 너 죽이래. 해요.
1: 네.
0: 진짜 저 죽이실 겁니까? 아니 일로 와. 무릎 꿇어.
1: 무릎 꿇어? 갑자기?
0: 무릎 왜 꿇어? 일단 꿇어봐.
1: 예, 예.
0: 꿇은 다음에
1: 네.
0: 기사자기를 줘버려요.
1: 오히려?
0: 네.
1: 기사자기를 내렸다고?
0: 기사자기를 줘버려요.
1: 노력질하던 드레이크한테?
0: 그렇죠. 그럼 이거를 스페인 당국에 딱 봤을 때
1: 열받죠.
0: 귀족을 만들어줘?
1: 이야, 이거 해보자는 거죠.
0: 해보자는 거죠.
1: 예, 예, 예.
0: 이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펠리페 2세가 안 되겠다. 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와 뭐 드레이크라고 했냐? 저 사략질을 하고 있는 저 영국 해적들
1: 네.
0: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자 하면서 이른바 1588년 8월 8일 날
1: 네.
0: 이른바 역대 해전 가운데서 가장 의미가 있는 해전 가운데 하나인 칼레 해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1: 칼레 해전, 영국 대 스페인. 칼레 해전 누가 이기는데요?
0: 칼레 해전 봅시다.
1: 예.
0: 그 16세기 요 드레이크가 활약을 했던 요때가요.
1: 예, 예.
0: 세계 3대 해전이 다 발생을 해요. 1571년에
1: 네.
0: 레판토 해전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이 지중해와 흑해에서 스페인 함대, 펠리페 2세가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오스만 튀르크, 지금의 튀르키예죠. 의 함대를 박살낸 대사건이 있었어요.
1: 예, 예, 예.
0: 이 사건 이후에 스페인 함대 아르마다를 무적의 함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1571년이요.
1: 네.
0: 칼레 해전 어떻게 시작하냐?
1: 네.
0: 펠리페 국왕이 야 지금 아무리 봐도 백끼리 싸우기는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우리 스페인 육군은 세계 최강이다 보니까 나폴레옹과 똑같아요 나중에요. 우리 스페인 육군을 어떻게 쓰든지 영국 땅에만 상륙시켜라. 그러면 엘리자베스고 드레이크고 다 끝장이다.
1: 예.
0: 해요. 그런데
1: 네.
0: 스페인 본국에서 이 무적의 함대를 저까지 영국 앞바다까지 올리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래가지고 일단 스페인 함대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 식민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단 당연히 스페인 육군이 거기 있었겠죠.
1: 그렇죠. 예.
0: 식민지다 보니까
1: 예.
0: 스페인 빈대를 네덜란드 쪽으로 옮긴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스페인 육군을 태워서 바로 칼레 해협, 도보 해협이라고 하죠.
1: 예.
0: 이것만 살짝 넘겨서 그렇지. 영국이 상륙만 시키고 다시 돌아오자.
1: 훨씬 편하죠. 예.
0: 가 된 거예요.
1: 네네.
0: 저게, 자, 문제가 뭐냐면은, 예. 태풍이 도와준 또는 이 악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해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칼레 해전이었거든요.
1: 아,
0: 1588년 8월 8일, 8월이잖아요.
1: 예.
0: 일단, 빈 배가 스페인을 출발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접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육군을 태워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엇박자가 있었어요. 빨리빨리 태워가야 되는데, 네. 야! 우리 배들 갈 테니까 빨리 육군들 저기 소집해. 아직 안 왔어. 하여간 이런 과정에서
1: 예예.
0: 태풍이 오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그래서 태풍이 와서 올라오던 스페인 함대가 약간 많은 피해를 당해요. 근데 당시 스페인 이 아르마다의 지휘관이 약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1: 어떤 판단?
0: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위로 올라가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삥 둘러가자로 결정을 한 거예요.
1: 저 추운 지방 쪽으로?
0: 또 북해 쪽으로.
1: 아니, 북해 쪽으로? 북해 예.
0: 근데 아시다시피 북해가 바다 물결이 굉장히 세거든요.
1: 그렇겠죠.
0: 예. 엄청 세요.
1: 그렇겠죠. 예.
0: 삥 돌면서 거의 박살이 나고.
1: 아.
0: 요 칼레 해전을 끝으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때부터 예. 스페인은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요 칼레 해전.
1: 예.
0: 그러니까 드레이크가 영웅이었어요.
1: 그러네요, 진짜.
0: 지휘를 잘했어요. 야! 지금 섣불리 아르마다 스페인 무적함대 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네. 빠졌다가 뒤로 약간 그 명량 해전처럼
1: 네.
0: 뒤로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지치게 만들어라.
1: 아.
0: 그래서 영국인들한테 얘기하면 영국인들은 드레이크를 해적이라고 안 해요.
1: 영웅이네요. 국가 영웅이.
0: 국가 영웅이에요. 근데 스페인에게 물어보면 얘는 해적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입장이 다른 거죠. 네.
0: 그래서 이 드레이크의 이른바 공인된 해적의 정말로 전략과 전술에 의해 가지고. 스페인 무적 함대가 박살이 나면서 지금부터는 대서양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고
1: 야.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서양을 장악한 영국에게서
1: 네네.
0: 미합중국이 탄생한다.
1: 한 명 더 만나보자고 합니다.
0: 한 명 더.
1: 키드, 누가? 윌리엄 키드라는 해적이 또 유명한 거 본데요. 네.
0: 윌리엄 키드.
1: 네.
0: 유명하죠. 그러니까 윌리엄 네. 키드는 네. 그러니까 유명하긴 유명한데
1: 네.
0: 언제 태어났는지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기록이 거의 없어요.
1: 실존 인물은 맞나요?
0: 아, 실존 인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키드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 양반이 뉴욕으로 건너가요. 당시 이제 그
1: 원래 영국 사람인가요?
0: 영국 식민지였던
1: 아, 예.
0: 뉴욕으로 건너가가지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 총독이 너 돈 많이 벌려면 사략선 한번 해보지 않냐? 사략이요? 너 해적 한번 해봐. 내가 돈 지원해줄 테니까.
1: 공인.
0: 너 가가지고 사략하면은 돈 벌어오면. 예. N분의 1 우리 나누자.
1: 예.
0: 내가 여기 총독 허가증이야.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요.
1: 예, 예.
0: 짧게 말씀드리면 대서양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윌리엄 키드가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삥 희망봉 돌아가지고 인도양 쪽으로 가요.
1: 인도양으로 가서. 예.
0: 인도양 쪽으로 가가지고 무굴 제국의 귀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무역선을 건드리게 돼요.
1: 무굴 제국의 무역선을
0: 무굴 제국이라면 지금의 인도죠.
1: 인도인 거죠. 예.
0: 몰랐어요. 자기는요.
1: 아, 예.
0: 무굴 제국의 그 소유권이 있는 배인지를 털었어.
1: 그걸 털었어.
0: 무굴 제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1: 그렇겠죠.
0: 야! 너희들 칼에 먹기 싫어?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여기에
1: 네, 네.
0: 너 그 책임자 처벌 안 하면 앞으로 무굴 제국과 영국 거래 끝이야.
1: 아, 영국에다 말한 거예요?
0: 영국 빼니까.
1: 그렇지.
0: 영국 정부 화들짝 놀랍니다.
1: 어.
0: 야, 영국, 우리, 야, 윌리엄 키드란 애가 무굴 제국의 무력선 건드렸어?
1: 예.
0: 쟤 잡으라고, 잡아와.
1: 어쨌든 총독이 준 자리인데. 예요.
0: 도망쳐요, 도망다녀요, 윌리엄 키드가요.
1: 그래요?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키드는.
0: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당시 그 영국 식민지 총독한테 가가지고.
1: 예, 예.
0: 나 좀 숨겨달라고.
1: 그치.
0: 누구시죠?
1: 아, 손절당했구나.
0: 누구세요? 그리고 당시 이제 윌리엄 키드한테 투자했던 당시 신대륙의 영국인들 있잖아요. 좋아하시죠? 제임스 씨. 좋아하시죠? 찰스 씨. 누구시더라?
1: 야, 해적을 등쳐먹네. 정말.
0: 얘를 압송을 해가지고 영국 본토에 보내버려요.
1: 예, 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국 본토에서 얘를 교수형을 시킨 다음에.
1: 아, 진짜요?
0: 템즈 강변에 교수형이 당한 그 시신을 3년 동안 걸어놔요.
1: 아.
0: 앞으로 해적질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보여주기
1: 예.
0: 위해서.
1: 예.
0: 근데 이 윌리엄 키드가 왜 유명하냐면요.
1: 그러게.
0: 훔친 보물들을 카리브해 어딘가에 숨겨놔요.
1: 아, 그래요?
0: 협상하려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1: 아, 영국이랑 협상하려고? 어, 나 살려달라고?
0: 잡힐 경우에.
1: 아, 예, 예, 예.
0: 그래! 나 잡혀왔다! 어. 너희들 보물 어딘지 모르지? 날 풀어주면 좌표 찍어주겠다.
1: 아,
0: 됐고. 너 그 보물보다는 무굴 제국과 거래가 훨씬 중요하거든. 아, 야, 야, 교선시켜.
1: 안 먹혔구나.
0: 그때부터 이 윌리엄 키드가 숨겨놨다는 그 보물이 어디 있나.
1: 100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물을 숨겨놨다 이렇게 주장했다.
0: 그렇죠. 야. 그걸 찾기 위해서 카리브해의 섬들을 막 너도 나도 찾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소설이 바로 보물섬이에요.
1: 아, 보물섬. 캐리비안의 해적도.
0: 캐리비안 해적도 이 보물섬뿐만 않을까? 아니라 캐리비안 그 바다 자체가 예. 남미와 중미를 출발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약간 소떡소떡 먹는 휴게소 개념이었거든요.
1: 예, 섬이 이렇게 곳곳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예, 예.
0: 그래서 예. 카리브해가 휴게소였기도 하기도 했고
1: 아~
0: 윌리엄 키드가 숨겨놨다는 보물섬이 여기 어딘가 있습니까?
1: 아~
0: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보물섬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다리 실버 선장 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1: 외다리 실버.
0: 네.
1: 야, 그렇구나. 예. 진짜였을까? 진짜 숨겼을까? 해적 얘기는 저희가 조만간 예,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뭐 바이킹을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아시아의 바다 이야기도 좀 함께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0: 한번 밑밥 하나 한번 던져볼까요?
1: 좋죠. 예.
0: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 중국 역사에 편입된 것도 해적 때문입니다.
1: 선수님과 대항해 시대 바다를 누비는 해적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해적 중에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소위 애꾸눈 해적이 왜 많을까요? 전 당연히 뭐 싸우다 다쳤겠거니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은 밝음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1분이 채 안 걸리지만 어둠에 익숙해지는 데는 한 20,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야간 착륙하기 전에 한 10에서 15분 전쯤에 객실 전등을 다 끄는 것도 혹시 모를 어둠 속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해적들은 밝은 갑판에 있다가도 캄캄한 선내로 들어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없더라도 일부러 한쪽 눈을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당대회 룰을 놓고 진통 끝에 선호 투표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은 한판 승부 5주년 특집으로 여야 원로급 정치인들의 한판 쓴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민주화운동이념사업회 이사장을 함께 만나보고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여야를 대표하는 쓴소리 선수들 한판 쓴소리.
1: 예, 자 CBS 박종현 한판 승부 특집입니다. 아, 한판 쓴소리 돌아온 한판 쓴소리 시간. 아, 이 두 분을 보시니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자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쓴소리 안 해요.
3: 여당입니다.
1: 여당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두 분이 굉장히 그 막역한 사이신 거죠?
2: 겉으로는 좋고.
1: 겉으로는 좋아. 두 분이 그 방송을 자주 하셨었습니까? 한 3년 전? 전에. 예. 아, 전에는. 아,
2: 그래서. 몇 년 계속 했죠.
1: 아, 몇 년간. 아.
2: KBS에서도?
1: 예. 강적들에서도 만나셨고. 예.
2: 강적들은 몇 차례 했지만. 아. 특히 매불쇼. 매불쇼. 최욱 씨하고. 아. 아주 잘했어요.
1: 아, 최욱이 있어야 됩니까? 박재홍으로 충분하시죠?
2: 아니요. 저 우리 민주화 태행 위원장이
1: 민주화 태행 위원장
2: 이제 곧 끝난대요.
1: 아 임기가
2: 네. 아니 임기는 이미 끝났는데 후임자가 임자가. 와야 되니까.
1: 아
2: 그러면 뭐 저하고 방송하자고 저한테 로비를 많이 합니다.
1: 아 이왕 이렇게 모이신 김에 한 달에 한 번 두 분 항상 모시는 걸로 예 네. 네. 그렇게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1: 어, 그렇습니까?
2: 다른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하니까.
1: 아, 그래요?
2: 여러 가지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4: 네, 한 결제를.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1: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미 결정됐어요. 한 달에 한번 무조건 하는 걸로.
2: 그래요. 예. 네.
1: 자, 이재우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배재고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4: 예, 배재고도 학생들 특강.
1: 아, 특강?
4: 예.
1: 학생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4: 아, 강당에서 고1, 고등학교 1학년, 오늘 전학년, 12학급 전학년 특강 했는데,
1: 예.
4: 학생들이 마저 초롱초롱하게 아주 진지하게 듣고, 또 반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1: 질문도 했습니까, 혹시?
4: 질문도 하고.
1: 어떤 질문 했어요, 이 선생님께?
4: 국회의원 할 때 기억나는 게 뭐냐, 뭐 고문당 할 때 뭐 어땠느냐.
1: 아이고, 그렇구나.
4: 다음, 63, 이번에 이거 지방선거 그게 네. 부정선거냐 아니냐 뭐 물어보더라고.
1: 그 배재구에서 부정선거 아니냐 질문 나왔었군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4: 부정선거냐고.
1: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래서
4: 그 투표 용지를 그 부족한 지역 그 지역에는 뭐 투표 용지를 원천적으로 안 줬으니까 부정선거로 볼 수 있지만은 네. 선거 자체를 뭐 부정선거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고.
1: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부실 관리, 이 정도로 좀.
4: 그것도 부정이지.
1: 아, 그게 부정이에요?
2: 배재고가.
1: 예, 배재고.
2: 많이 반성하고 예. 사과한 줄 알았더니 아직 정신 못 차렸네.
1: 아, 그런가요?
4: 아니, 그런
2: 이재호 이사장을 예. 초청해서 강연했다고 하면.
1: 예, 박재원도 불러야 되는데.
2: 그건 문제가 있어요.
1: 아, 스피커 선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2: 아, 그렇죠.
4: 예. 배재고등학교가 부른 예. 게 아니고. 예. 서울교육청에서.
1: 예.
4: 배재고등학교는 이재호 이사장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간 거지.
2: 제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1: 예, 예.
2: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1: 예, 예.
2: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저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1: 예.
2: 그때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교육감 당선되고 판단이 흐려졌나?
1: 아.
4: 판단이 아주 제대로 선 거지.
2: 아, 그러게. 네. 아니 또 우리 이재호 이사장이
1: 예.
2: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근데 국어 선생님을 했다는데.
1: 아.
2: 그 학생들을
1: 국어. 아마 배워보고 싶어. 그 국어 과목 어떻게 가르치셨을지.
4: 아. 예. 그, 내가 오늘 그, 저, 간 것도.
1: 예.
4: 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세 군데서 했잖아요.
1: 아.
4: 그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참조를 했겠지.
1: 그렇군요. 그 배재고 야구부에 이제 내려진 징계가 20일에 재심이 진행된다고 하죠. 요 사태는 어떻게 보셨는지, 징계 그러면 다시 재심한다고 하는데 6개월 징계였잖아요. 출전금지. 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2: 나쁜 짓 하고 예.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윤석열도 있는데 예. 장동혁 대표도 있는데 예. 그래도 배재고 학생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1: 그렇죠.
2: 광주 일고 가니까 광주 일고 교장 선생님이 어깨 펴라.
1: 고개 드세요.
2: 그랬다고 하면은 예. 저는 충분히 됐다. 아. 그래서 지금 중징계 한 것을 좀 감안해서 학생들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전남 광주 사람들은 피해자인가? 왜 당하기만 하는가? 예. 또 누가 용서하면은 해줘야 되고 예. 사과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법과 상식적으로 좀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 그런데 민주화 회장이 그런 걸 안 하고
1: 이 세상에 예,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
4: 그 배재고등학교 그 예. 사건 났을 때. 예. 이걸 해결할 사람은 광주 사람들과 광주 일곱밖에 없다. 아, 그리고 잘못한 거야.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 그건 예. 뭐 잘못한 건데 그 이후에 해결 과정에 있어서 해결의 주체는 광주 일곱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방송에서도. 근데 마침 광주 일곱 교장 선생님이 이규현 교장 선생님이 예. 진짜 훌륭하시더구만. 그날 나는 그 광주 일곱 교장 선생님 말 듣고 내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리고 또 그 동창 회장, 예. 또 광주 일곱 야구부 감독, 그분들이 아주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을 때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의 그 진정성. 아, 그래서 저거야말로 진짜 화해고 용서구나. 예. 저건 뭐 저 정신이 저게 광주 정신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광주에서 뭐 그 정도로 배재고등학교에 사과를 하고 또 5.18 묘지도 가고 예. 뭐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말대로 더 크게 생각하자. 그래서 나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그 광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예. 그런데 이제 징계를 다시 이제 뭐 논의하고 한다니까.
1: 예. 대한체크에서.
4: 나는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잘못한 것에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뭐 잘못이 아니냐 이걸 따질 건 아니고. 근데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뭐 그 다시 재심을 한다면. 6개월 출전 정지. 예.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나 경고, 다시는 뭐,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예. 나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니까.
1: 알겠습니다.
4: 오늘 내가 그 강연, 고등학교 1학년들인데, 예. 가해하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주 그 학생들이, 정말 아주, 조롱하고, 내가 이제 민주화 운동 과정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인데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민주주의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합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그래서 민주주의는 배제고다 교훈이 크고자 하면 남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남을 섬겨라 이 말인데 예. 그 남을 섬긴다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니까 나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나는 막 그 정도 했으면 난 용서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예.
1: 예.
2: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는 늘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줘요.
1: 예.
2: 특히 광주 일고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발상지입니다.
1: 예.
2: 그래서 그 민족 혼이 흐르는 그런 호남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됐든 교장 선생님이 또 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징계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좋지만은 가해자들이 풀어주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2: 왜 우리는 당해야 되냐 이거죠.
1: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또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시죠. 자,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현안.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지금 이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핵심 어휘가 자기 정치의 폐해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할 생각 없다. 근데 방점이 이제 당대표직을 이용해 있느냐 아니면 대선 불출마해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박지원 의원님부터.
2: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당대표 후에
1: 예.
2: 대권을 향하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한방먹인 거죠.
1: 김민석 총리도 대권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건 없지 않습니까?
2: 아, 그건 뭐 뻔한 거고.
1: 왜 뻔해요? 왜 뻔해요? 예, 어쨌든.
2: 그러니까
1: 예.
2: 자꾸 기자들이 그러면 예. 불출마냐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한 그대로 해석해달라. 애매모호하죠.
1: 예.
2: 나는 역으로 아,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오면은 낙선되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훅 한 방 던진 것은
1: 예.
2: 신선하게 받아들여야죠.
1: 신선합니까 이재용 이사장님?
4: 나는 뭐 한 개도 안 신선한데.
1: 좋네요.
4: 왜냐 그러면 당 대표를 네.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4: 다음 대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뽑힌 당 대표 임기가 2028년 8월이잖아요.
1: 그러니까
4: 대통령 선거는 그 이후잖아요.
1: 30년.
4: 다음 대통령 때는 자연적 대표가 아닌데 무슨 뭐 네. 대표 자를 이용해서 대선 네. 출마하고 그건 네. 하나만한 이야기를 네. 국내에 그
1: 했다
4: 한 건데 예. 그런 게 구태라는 거예요.
1: 구태 정치.
4: 전형적인 구태 정치.
1: 아...
4: 뭐 내가 뭐
2: 이재호 위원장이 친명입니다.
4: 아니 내가
1: 구태 정치야.
4: 내가 뭐 여당이 아니니까 뭐 친명이고 친체가 없지만은
1: 예.
4: 아니 생각해 보세요.
1: 예.
4: 아니 당 대표 나서는 사람이 예. 나는 뭐 당 대표 이렇게는 나선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 되지.
1: 예.
4: 나는 뭐 대통령 그걸 뭐 믿기로 삼아서 내가 대표를 대통령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예.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안 주고. 왜냐 그럼 임기가 끝났는데 뭘 무슨 대통령?
2: 친석계.
1: 친석계. 아니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또 이게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멘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2: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아, 그런가요? 네,
2: 왜냐하면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네. 당대표를 하면서도 줄기차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너무 세게 강조를 해요. 끝까지 나는 지킨다.
1: 봐라. 끝까지 예. 우리 지킬 건 나다.
2: 나다.
1: 예.
2: 이런 것을 보면은 또 그분의 성격상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1: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의리는 당연히 같은 당인데 지키는 거죠. 근데 누가 의리 안 지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4: 의리 지키는 사람은
1: 예, 예.
4: 자기 입으로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합니다.
2: 아, 그래도
4: 예, 뭐 의리 찾는 사람 치고 의리 지킨 사람 못 봤고
2: 아니,
4: 의리 지키는 말로 안 하고 지키면 되는 거지.
2: 그런데 보면은요,
1: 예.
2: 지금 이재호 위원장 보세요.
1: 예.
2: MB 이명박 대통령한테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1: 의리 지킨다고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했었어요.
2: 아니 그렇지만은 예. 국민들이 다
1: 예.
2: 그래도 이재호 위원장
1: 그렇죠.
2: 하면은 그 망한 MB한테도 끝까지 의리 지키고 충성한다.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1: 그렇죠.
4: 아, 그래도 내가 내 입으로 뭐 의리 지킨다 소리 안 하잖아요.
1: 의리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네.
2: 그 저도 네. 김대중 대통령한테 의리 지킨다 얘기 안 해요.
1: 얘기 안 했어요.
2: 우리 할 바를 하는 거죠.
4: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정 대표가 원래 말을 뭐 몇 바퀴씩 돌려서 하니까
1: 예.
4: 웬만한 머리 갖고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은
1: 예.
4: 나도 지금 형님 말씀대로
1: 형님 말씀대로
4: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그렇게 난 보지 않아요.
2: 네.
4: 아.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1: 예.
4: 나 공유 필요 없는 말 했다 이거지. 안 해도 되는 말 했다 이거지.
2: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1: 예.
2: 기자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1: 한판승부 때문에
2: 한판승부 박재홍이 박재홍 때문에. 또 그렇게 물으니까 시청자들은 듣고 예. 또 그렇게 생각하겠네. 아. 그건 아니에요.
1: 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좀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선호 투표제 우리 정치 구단께서 보시기에
2: 저는 일관되게 예. 선호 투표제는 제가 의장 나왔을 때도 적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원,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7, 80% 지지를 받고 사실 다른 분들은 3%, 5% 지지 받았지만 예. 제가 의장이 떨어졌잖아요.
1: 예.
2: 그때도 선호투표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선호투표제는 해야 된다.
1: 아하.
2: 관습적으로 해야 됐는데 오늘 이제 당헌에
1: 예.
2: 그 결선 투표만 표시돼 있고 선호 투표가
1: 투표제 등 이렇게 돼 있죠.
2: 이렇게 돼 예. 있는데 예. 이걸 당헌 당규의 결선 투표, 선호 투표를 한다. 하고 정해졌으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1: 문제 없습니까?
2: 네, 그렇죠. 그런데 일부 친청계에서 선호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때는 옳고 당신들 적용한다니까 틀리고 왜 그러면 나는 떨어졌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은
1: 예.
2: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잘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이거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이재우 이사장이?
4: 뭐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왈왈부 할 일은 아니고.
1: 예.
4: 그 저 누구인지 이야기 드리니까 전 정례 대표가 국회의원 처음 될 때도 예. 경선을 했는데
1: 예.
4: 그 경선할 때 선호 투표를 해갖고 정례 후보가 경선 이겼다 그러더구만. 그때도.
1: 예.
4: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에서 문제 없다 하면 뭐 문제 없는 거지 뭐.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쿨하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분 말이 또 당원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당원당규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해석을 들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2: 의원님 정례 대표가 예. 지금 전당대 후보로 나와서
1: 예.
2: 그렇게 자꾸 말을 꼬고
1: 그러니까요.
2: 시비를 거는 것은 플러스가 안 될 거예요.
1: 그런 것도 그냥 수용하고.
2: 아, 그렇죠.
1: 예, 바로.
2: 대법원이 받아들여야지.
1: 예. 예. 자꾸 왜, 그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2: 아,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1: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안수사권 문제, 보안 아니고 보완입니다. 보완수사권도 쟁점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강경론과 신중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폐지하는 걸 신중해야 된다. 라는 측의 의원님들 좀 꽤 많이 말씀하신 거 의원님 오늘 참석하셨죠?
2: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1: 잠깐
2: 나오고
1: 예.
2: 그 전에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1: 아 예. 예.
2: 제가 늘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1: 예, 예.
2: 개혁된 이재명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있고
1: 예.
2: 10월 2일자로 중수청, 공소청이, 기소청이 생기기 때문에
1: 예.
2: 검찰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 수사를 국민들이 완전히 신임만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예. 염려가 예. 되는데
1: 예.
2: 그래도 검사는 남아있거든요.
1: 예.
2: 공소청에 남아 있으니까 이 아동 또는 성범죄
1: 예.
2: 반인륜적인 인륜적인 이번 장윤기 같은
1: 예.
2: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이제 당내에 우리 이소영 의원,
1: 예.
2: 김남희 의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고
1: 예.
2: 홍기현 의원은 개정안도 냈어요.
1: 예.
2: 그런 안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보안수사권을 주면은 검찰이 또 악용을 한다 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를 하시고 담당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법사위에서 그런 얘기를 피력하시길래
1: 예.
2: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법안에 또는 시행령에 촘촘히 심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의원청에서 결정되지 않았어요.
1: 예.
2: 그래서 저는 부분적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민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1: 예.
2: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1: 예.
2: 민변에서도 여성단체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1: 예.
2: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것도
1: 국물도 없다. 이게 정청.
2: 나는 처음에는 내가 국물도 없다. 아니,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2: 예. 그랬는데.
1: 예.
2: 그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1: 예. 예,
2: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1: 의원님도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요?
2: 자 일단 예, 많이 바뀌었어요.
1: 많이 바뀌었어요. 예. 사실 예. 국물도 없는 입장에서 그럼 정청래 전 대표 입지가 더 줄어질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 좀 진행되면서
2: 그것은 뭐 내가 따질 게 아니고
1: 알겠습니다. 자 이재우 이사장님. 예.
4: 글쎄 그게 뭐 그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예, 예.
4: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생겨요. 지금까지.
1: 예.
4: 나도 뭐 정치 검찰인데 다섯 번이나 다 했지만은, 그건 지금 생기는 건데,
1: 예.
4: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보안수사권을 안 두는 게 맞아요.
1: 아.
4: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아.
4: 권력에 의해서.
1: 예.
4: 그러나 일반 민사범,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사건 있잖아요.
1: 예.
4: 이런 거는 검찰보다 경찰에 대해 이해관계가 예민하거든. 놓칠 수가 있어. 이번에 그 장영기 사건처럼.
1: 예.
4: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안 줘도
1: 예.
4: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사건 뭐 이런 거는 나는 보안수사권을 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거는 경찰에서 한 번 더 검찰에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앤다. 이건 옳지 않고
1: 예. 예.
4: 또 전부 다 보안수사권을 한다. 이것도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안 둬도
1: 예.
4: 일반 형사범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해요.
1: 근데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주자는 얘기에서 다 동의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이제 정치는 정치 사건 같은 경우도 거대 권력이잖아요. 거대 권력에 대한 사건을 그 보안수사권 안 주면 그것도 당신들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또 경찰 같은 경우는
4: 예.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그러니까요. 항상 정신이 예, 바뀌고 예. 권력이 항상 바뀌는 건데
1: 그러니까요.
2: 그건 앞으로는 안 바뀌어요.
1: 앞으로 안 바뀌면
4: 안 바뀌면 그건 둬야지. 안 바뀌면 둬야지.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건은요
1: 예, 예.
4: 아무래도
1: 예.
4: 그 보안수사권을 두면
1: 예.
4: 두면
1: 예.
4: 권력이 악용합니다.
1: 아 그런가요?
4: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1: 예, 예.
4: 가해본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을 두지 말고
1: 오히려
4: 예 오히려 민생사건은 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내 생각이 꼭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래요.
2: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면은
1: 예.
2: 거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1: 성범죄,
2: 성폭력
1: 예.
2: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1: 예.
2: 여성위원회나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것으로 저도 바뀌었어요.
1: 그렇게 따지면 금융범죄도 첨단범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2: 그렇죠.
1: 예. 예. 예. 어떤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2: 아니 걸고 넘어지자면 한없어요.
1: 한없어요.
2: 예. 그런데
1: 예.
2: 그 장윤기 사건이 예. 딱 터지니까
1: 그러니까요.
2: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예. 역사적으로 민혁당 사건
1: 그렇죠.
2: 이런 사건을 검찰이 그럼 잘했느냐 이거죠.
1: 예.
2: 저 박지원이
1: 예. 예.
2: 군 첩보 삭제 지시했다. 삭제됐다. 그 검찰이 잘했느냐 이거죠. 그러한 문제를 따지고 들면은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검찰의 개혁은 검찰에서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1: 예.
2: 기소권만 가져라.
1: 그리고
2: 또 일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분은 위헌 소지를 했는데
1: 예.
2: 지금도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지 압수수색 영장이나 기소하고 영장 청구 같은 것은 검찰만 공소청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은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예. 저 보안수사권 얘기 또 2부에서 이소영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보고.
2: 아, 이소영 의원이 똑똑하고 잘할 거예요.
1: 예. 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전당대회, 자기 정치 이야기 뭐 쭉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와 그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물었더니 이제 애들이 싸워도 상처는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에 가느냐 한 달 남았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어떤 당의 내용이 어떻게 좀 수습될 것이냐.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당내 정치 때문에 한번 내용이면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상해 보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내 싸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국민을 보시면.
4: 뭐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내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고 예. 그러나 나는 대표가 민주당에 예. 대표가 누가 되든
1: 예.
4: 상처는 깊이 남을 거예요.
1: 아 누가 되든
4: 누가 되든 후유증 남을 거예요. 그, 현재 민주당 예. 돌아간 그 행태로 봐서는
1: 일대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건데
2: 민주당의 전통은
1: 예.
2: 전당대 싸우더라도
1: 예.
2: 전당대회 끝나면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빨리 뭉치는 DNA가 있습니다. 저 집같이.
1: 저 집같이.
2: 지방선거 패배하고도 지금도 계속 싸우는 지방으로는 조금 달릅죠. 진짜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2: 그런데
4: 아니, 오늘 DNA도 깨지는 DNA도 있지.
1: 그런데 분당...
2: 아, 우리는 분열을 잘해. 그러나 통합도 잘해요.
1: 아 그렇습니까?
2: 그런데 오늘
1: 예.
2: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예. 이제 조금 이상한 일을 많이 하더니
1: 예.
2: 오늘은 보니까
1: 예.
2: 제가 여기 오면서 예. 페이스북에 조국 전 대표의 글이 올라왔는데
1: 예.
2: 평택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 예.
2: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눌러줬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1: 예.
2: 그런데
1: 예.
2: 지금 조국 혁신당과 우리의 통합 문제는
1: 예.
2: 길이 같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특히 대통령 후보도 내지 않고 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잖아요.
1: 예.
2: 진보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데
1: 예.
2: 단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논의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1: 아하.
2: 아주 양당이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니까 당대표가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1: 송영길이
2: 되든
1: 고민정이 되든
2: 김범희가 되든 고민정이 되든 되고 나면은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가 200석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 예.
2: 여기에서 분열돼서 가면은 안 좋다. 목표가 같으니까
1: 예.
2: 길도 같고
1: 예.
2: 생각이 같으니까 한 집에 살자.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일단 한판 쓴 소리 오늘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내용 아니란 전당대회 룰이 선호 투표제를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그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 문제 폐지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오랜만에 오시면 이슈를 몰고 다니셔서.
1: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잡은 날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꼭 이렇게 한판 승부 날짜만 잡아놓으면 뭐가 예. 터지더라고요.
0: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보안수사권 문제. 이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대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견이 당연히 없고.
1: 네, 이미 법안도 다 통과됐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그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죠.
0: 예.
1: 그리고 그렇죠. 수사 개시권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가 됐고요.
0: 예. 지금 댓글에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의원 이소영 의원 댓글 넘치고 있습니다.
1: 아, 또 뭐 미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네. 요새 또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0: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1: 네.
0: 근데 오늘 의총에서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오늘 2시간 의총했고요.
0: 예.
1: 총 제가 이제 세보니까 15분이 발언을 하셨고,
0: 예.
1: 다들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15분이었는데,
0: 예.
1: 그 중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9분이었고요.
0: 예.
1: 그 5분은 완전 폐지해야 된다.
0: 예.
1: 그리고 한 분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되 초동 수사 때부터 수사 지휘권을 주자 이런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0: 예.
1: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0: 예. 그리고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까?
1: 네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0: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1: 저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예. SNS에 글을 올렸었고요. 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0: 예.
1: 하나는

0: 기간인 그러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 피의자를 열흘 안에 뭔가 검토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이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그 10일 동안 이걸 검토하다가 사소한 필요한 거를 위해서 경찰로 이걸 돌려보내야 되고 경찰은 이 요구를 받으면 한 달 내에 완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걸려버리면 사실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냥 졸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제가 이제 글로 썼었고요. 오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의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의원들의 반응은 뭐 오늘 이제 그 15명이 나와서 뭐 발언을 쭉 한 거고요.
1: 10대 5.
0: 뭐 9대 5.
1: 9대 5. 네, 네 9대 5.
0: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효적인 해결책이 막 제시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서류만 보고 이 서류 중심주의로 이게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 아리까리한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하신 폐지 찬성 쪽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게 요새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할 때 영상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또 그걸 다 듣기 어렵지만 AI 같은 걸 돌려서 요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류만 보고 할 필요 없고 그런 뭐 녹화나 녹음을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 피의자, 여러 뭐 참고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 다를 때 이 모순되는 거를 추가로 날카롭게 좀 송곳 질문을 해본다거나 하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상 녹화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이 구속 사건의 경우에 그럼 열흘 동안 이걸 어떻게 요구했다가 받고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냐,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살인범, 뭐 성폭행범,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이게 그냥 이 10일 동안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석방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어떤 김한규 의원이 이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건이라든지 뭐 또 보안수사 제대로 안 하면 뭐 징계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뭔가 만드신 것 같던데 그 정도 안 갖고는 부족하다.
0: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 의원은 지금 원내 정책 수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안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TF에서 만든 안을
1: 가져오신 거구나.
0: 정책 수석으로서 이제 발제하신 거고요. 그 부족하다라는 차원보다 이런 크게 말하면 요 두 가지 의문, 걱정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법안엔 담겨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민주당 의원 11명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같이 공동 발의한 그 안이 있는데 그 안은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이제 수사 담당 관청인 거니까 이제 기소관청인 검찰에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고 보안수사를 경찰에 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서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 좀 수사를 하는 걸 허용하자.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예를 들면 성폭력이라거나 아동학대라거나 뭐 장애인 대상 범죄라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두 번째는 민생 침해 범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거나 대규모 금융 사기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가만히 이거를 내버려둬서 하루하루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간단한 건 보완할 수 있게 하자. 세 번째는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은 임박 사건. 이건 이제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니까 뭐 요구하고 다시 한 달 뒤에 받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지역의 경찰에서 송치가 됐는데 이거를
1: 통합해서 봐야 되니까
0: 보안 요구를 다 각각의 경찰로 돌려보내면 이게 다시 이제 돌려받는 것도
1: 어려우니까.
0: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좀 통합해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내용이 경미한 경우 예를 들면 뭐 CCTV 뭐 사실 확인

0: 이런 조회를 관청에 한다거나 이런 이제 간단한 서류를 보완하는 정도의 이제 경미한 보안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기소의 정확성이나 그런 절차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1: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을 주자.
0: 네.
1: 이런 아닌 거죠.
0: 맞습니다.
1: 사실 이런 것도 의원님이 변호사로서 형사 실무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0: 저는 솔직히 말하면 형사 실무를 많이 해본 변호사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인 실무, 틀은 아는 거죠.
1: 네. 해 보셨으니까. 사실은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관련해서도 이제 7월 1일 날 오찬에서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네. 혹시라도 있을
0: 네.
1: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고려해 달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고
0: 네.
1: 또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분들 다 이게 형사심을 많이 해본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그런 취지의 마지막 고려를 해달라는 것도 좀 의원님들이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대통령이 말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0: 일단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네. 벌써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예. 최근에 뭐 민변이나 예. 또 여성단체 와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분류되는 곳들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좀 우려된다.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경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선을 어제 했는데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것은 민주당 검찰에게 깃발이고 상징이다.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이렇게 이제 SNS 또 오늘 올렸어요. 오늘
0: 네.
1: 최신 버전이에요.
0: 네. 그런데 뭐 익숙한 얘긴데요.
1: 익숙하시죠.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왜 해야 되냐라고 네. 하면.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게 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냐 하는 거는 사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그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뭐 정말 많죠. 잘못한 거는 알겠는데
1: 예.
0: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 예컨대 뭐 별건 수사랄지 뭐 그런 표적 수사랄지 아니면 뭐 김학의 전 그 차관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막 덮는 거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1: 예.
0: 보안 수사권을 부여할지 아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권력자들 사건을 불기소로 덮는다.
1: 예.
0: 이거는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1: 예예.
0: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 이게 뭐 가능하고 폐지하면 불가능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만약에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왔다.
1: 예.
0: 그럼 불기소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오히려 경찰 핑계대면서 불기소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뭐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권 자체가 폐지됐고
1: 예.
0: 지금 가능한 보안 수사도 법상 명확하게 경찰이 넘긴 그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미 이제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게 된 거고 이거는 보안수사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왜 전부 폐지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1: 네.
0: 검찰개혁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이 돌아오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1: 예.
0: 이게 뭐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를 잘 만들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무고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1: 예.
0: 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거지 이게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마치 뭔가 진리인 것처럼 그게 마치 뭐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이제 발언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1: 예, 예.
0: 그 저는 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뭐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1: 선동이다.
0: 네.
1: 근데 보안 수사권도 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보안 수사권이.
1: 보안 수사권도 수사다.
0: 그러니까 그 기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 뭐 수사로 봐야 되겠죠.
1: 예,
0: 왜냐하면
1: 예.
0: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는 이제 우리가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근데 그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 기소관청이 그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1: 예.
0: 좀 불가결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한다라고
1: 예.
0: 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적인 개시,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금 다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금과 옥조처럼 정말 무슨 어디 뭐 법이나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인 것처럼
1: 예.
0: 그냥 조금이라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기소관청이 줄 수 없어. 그럼 왜 주면 안 되는 건지 그냥 그게 수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는 불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1: 예.
0: 실제로 이 기관들이 하는 일 그리고 돌아가는 시스템 개별적인 뭐 유형별 사건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1: 예.
0: 아 수사관청은 수사를 잘해야 되고 기소관청은 기소를 잘해야 되는데 이 뭐 열흘이라고 하는 구속 사건의 경우에 아주 지금 당 TF 안에서 이제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경찰에서 넘어온 거를 잘 검토해서
1: 예.
0: 억울한 사람이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게끔 기소를 잘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면은 그게 수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부여할 수 있어야 그 국가 기관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거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1: 저는 의원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0: 네.
1: 근데 이제 김기표 의원,
0: 네.
1: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 네, 네.
1: 이분이 매불쇼 했던 말씀을 잘 들어보면,
0: 네.
1: 검사 독재,
0: 네.
1: 이걸 막는 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 본인도 이제 폐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정청래 전 대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국물도 없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의 이해는. 검사라는 직역의 분들은 이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0: 근데 누구든
1: 네, 네.
0: 독재를 할 수 있어요.
1: 네, 네.
0: 검찰도 독재를 할 수 있고요.
1: 경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0: 경찰도 할 수 있고
1: 네, 네.
0: 뭐 감사원도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네. 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누구는 착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네.
0: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일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검찰이 하는 그 기소에 대한 권한은 지금 법원이 예를 들면 유무죄 판단이나 공소기각이나 또는 어떤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에 대한 어떤 뭐 결정이나 이런 것들로 견제 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예컨대 뭐 굉장히 외부에서의 엄격한 감찰이랄지
1: 예.
0: 또는 이 어떤 권한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거랄지
1: 예.
0: 이제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1: 그 선호 투표제.
0: 네.
1: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다 정리가 전준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도 논란이 없게 된 건가요?
0: 그거는 이제 뭐 이견이 네. 있으셨던 그
1: 이성윤 최고위원
0: 네
1: 사퇴하셨어요.
0: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이제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용하신 걸로 제가 아까 이제 기사를 보기는
1: 정청래 대표는 쿨하게 받겠다.
0: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가 뭐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사실 그 선호투표를
1: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원래
0: 해본 적이 몇 번
1: 이제
0: 최근에 해본 적이
1: 있어요?
0: 있죠.
1: 국회의장 뽑을 때.
0: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
1: 예, 다행이네요.
0: 근데
1: 예,
0: 이게
1: 해보셨네.
0: 결선 투표랑 선호 투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 예.
0: 결선 투표는 예를 들면 3명이서 한번 붙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한번
1: 예.
0: 더 투표를 나머지 2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0: 1등, 2등을
1: 예,
0: 가지고.
1: 예.
0: 근데 선호 투표는 애초에 처음 투표할 때 1등, 2등, 3등을
1: 순위를
0: 매기게
1: 거죠.
0: 해요.
1: 예.
0: 그래서 보통 앱으로 하니까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1: 예.
0: 그리고 나면은 이제 1등이 과반수가 안 넘으면, 3위, 탈락한 사람을 1등으로 찍은 분들 중에 이제 2등표가 쫙 갈려서
1: 예.
0: 투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1: 예.
0: 건 거죠.
1: 예.
0: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절차적인 간이성이랄지 내지는 또 이제 후보별 유불리가 있는 문제여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준희에서 뭐 치열한 며칠 동안 뭐 이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네.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당규 위배 여부는 충분히 전준희가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진 예. 않았지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되시는 이제 후보님께서도 쿨하게 수용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거를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 청년 최고위원 도입.
0: 아, 저 그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1: 할 말이 많아요. 어이구 세상에. 3분 남았어요.
0: 아, 정말.
1: 준비하세요. 예.
0: 일단.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예.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둔 제도도 되게 많거든요.
1: 예.
0: 근데 후진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든 제도가 좀 나은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1: 예.
0: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고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1: 예.
0: 청년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한 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그 리그 안에서 막 경쟁하면서 큰단 말이에요, 일부.
1: 예, 청년 정치인들이.
0: 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뭐 김용태 의원이나 뭐
1: 우재준,
0: 장예찬, 뭐 우재준, 뭐 진종호 이런 분들이 예. 그 전에도 이제 예. 굉장히 좀 예. 몸집을 키운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1: 예.
0: 오히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보다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더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 중요한 포인트는.
0: 그런데 예. 민주당의 청년들은
1: 예.
0: 당대표가 간택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젊고 뭐 약간 뭐 나랑 사이도 좋고
1: 말 잘 듣고 솔직히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뭘 잘 클 수 있죠. 근데 제도로서는 사실은 청년들끼리 경쟁해서 올라오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민주당 청년 뭐 정치인들이나 청년위원회에서 정말 수년 전부터 이걸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우리도 한 명 몫은 지명으로 하지 말고 청년 최고위원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씁쓸한데 첫 번째는
1: 예.
0: 이거를 맨날 요새 뭐 그 50대, 60대 그 중진 의원님들께서 정말 말만 꺼내면 계속 청년 얘기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
0: 맨날 정말 입만 열면 다 청년 얘기, 청년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1: 네.
0: 이 청년 최고위원, 청년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의 진짜 10년 가까이 이거 주장했던 거는
1: 예.
0: 그냥 정파적인 유불리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쳐낸다는 게 너무 씁쓸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그것만을 탓할 것도 아닌 게 아,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에요.
1: 맞아요.
0: 한 달 남았거든요.
1: 한 달 남았어요.
0: 근데 그걸 리그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럼 후보들이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면 준비가 원웨이인 경우도 많을
1: 그러니까.
0: 테니까 전혀 사실 준비할 시간도 없게 후보 등록은 7월 16, 17일이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1: 당장 내일 모레네. 예.
0: 그러니까 지금 설사 그걸 결정을 한들 진짜 당내에서 꾸준히 커왔던 청년들이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럼 평상시에 뭐 한 달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1년 전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시간이 있었는데
1: 예.
0: 이거를 한 달 전에 이렇게 화두로 꺼내가지고 정파적인 정쟁이나 어떤 그런 경쟁에 그런 유불리 요소로 사용했다는 게 저는 씁쓸합니다.
1: 예. 아, 참, 이재용 의원님 보시면.
0: 청년 얘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선배님들이. 그만.
1: 선배님들, 청년이 하지 마세요.
0: 네.
1: 사자 후였습니다.
0: 사자 후까지는 아니지만.
1: 네. 아무튼, 아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의원이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현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어른이 되면 남에게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 허물도 잘 덮어주고 미움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게 다 잘 까먹어서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잊어버리고요. 누가 진짜 진짜 싫었는데 이름조차 가물가물하고요. 심지어 어쩌다 마주치면 어머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이다 하며 반깁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른이면 어른다워지는 게 낫겠죠?

0: 거미의 어른아이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관대해진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서 관대해진 거란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실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랑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이세요. 뭐 서로 이름도 알까? 뭐 그분은 뭐 제 이름을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에 대한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 미안해 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너무 화가 났지만 뭐 또 어른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습관적으로 남 얘기를 아주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식당에는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좀 지났을까요? 우연히 라이프타임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얼굴은 아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환하게 웃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던 언니한테 언니 나 저분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했더니 야 그 식당 주인이잖아. 저 사람 습관적으로 남 얘기 잘하는데 네 얘기도 했다며. 아, 이 순간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건망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불편한 게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단 미움 안 남고 괴롭지 않고 금방 잊어버려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잦은 건망증이 치매로 될까 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암은 걸려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치매는 주위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치매가 의심될 정도로 자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치매와 건망증 한 끗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키를 보고 이게 자동차 키인지 집 키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 그건 치매가 맞고요. 자동차 키를 보는 순간 아유 이거 자동차 키 여기 있었네 하면서 자동차 키를 금방 알아보는 건 단순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건망증이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조기에 검사도 받고 또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매는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네요. 언젠가의 나 자신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관심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레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국.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날씨 이야기.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 운영 시간을 결국 단축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 위험이 커지면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 불꽃놀이 행사도 잇따라 취소가 됐는데요. 프랑스는 올해 5월 이후 세 번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본토 4분의 1 지역에 최고 단계인 폭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은 예고된 고온으로 인해 주말 오후 4시에 예외적으로 문을 닫는다라고 밝히면서 조기 폐장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연간 약 7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파리의 대표 문화시설인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상청은 본토 96개 광역행정구역 가운데 24곳에 최고 단계인 적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나머지 59곳도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주황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14일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열차와 고속도로에는 이동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화재 위험이 커지고 또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스티유 데이 혁명 기념일 불꽃놀이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올해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재 10건 중 9건은 인간의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우리의 국토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프랑스는 올해 5월 이후 세 번째 폭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월 폭염은 각종 기상 기록을 경신했는데 공식 집계에 따르면 당시 폭염으로 2천 명 이상이 초과 사망을 했으며 5월 말 폭염으로도 약 300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극한 기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최근 폭염이 잦아지고 강도가 심해지는 현상이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DMB 지역도 내일부터 엄청난 폭염이 또 시작이 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동이 시작된 듯 하네요. 워싱턴 DC 지역은 주중 내내 더위가 심해질 것이며 특히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은 7월 중순 기준으로 비교적 쾌적한 날씨로 시작을 했습니다. 밝은 햇살과 낮은 습도, 하지만 현재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남서풍이며 자외선 지수는 10으로 매우 높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에서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로 치솟을 전망이며 그래도 7월 초 폭염 때보다는 습도가 낮겠지만 체감 온도는 104도, 섭씨 40도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에 심각한 4단계 중 3단계에 이르는 폭염 위험을 예보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4단계 중 4단계인 폭염 위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폭염주의보까지 발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목요일도 또다시 위험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최고 기온이 100도, 섭씨 38도에 육박하겠으며 건조한 날씨는 이번 주 대부분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전선이 접근하면서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기상 시스템은 소나기와 뇌우를 몰고 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서 기온 예보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DC 지역이 전선의 따뜻한 쪽에 위치할 경우 주말 동안 일부 뇌우는 강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전인권을 사랑한 후에 이 곡이 번안곡이었더라고요.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선인권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개사를 했고요. 오리지널 곡은 알 스튜어트의 The Palace of Versailles, 베르샤이의 궁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조용남의 노래 중 하나로 물레방아 인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미국의 유명한 락 밴드이죠.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바로 CCR이 1969년 1월에 발매한 싱글 앨범인 Proud Mary입니다. 1969년에 발표된 곡으로 락 음악 역사상 가장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명곡 중에 하나인데요. 70년대 젊은 시절의 열기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특히 이 곡은 원곡인 CCR 버전의 묵직한 매력과 티나 터너 버전의 폭발적인 매력이 모두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티나 터너가 부르는 Proud Mary 살짝 들어보실까요?

CCR의 묵직한 매력과 티나 터너의 매력이 한데 어우러져 정말 우리가 들 듣고 있던 노래하고는 사뭇 다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가사로 제목인 Proud Mary에서 이 메리는 사람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미시시피강을 오가는 커다란 증기선의 이름입니다. 도시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Proud Mary라는 증기선에 몸을 실는다는 내용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특히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Rolling on the River가 의미하는 내용은 강물은 계속 흐른다. 인생의 고난이나 복잡한 생각들에 연연하지 않고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겠다는 낙천적인 인생관을 보여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해서 돈이 없어도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가사 내용은 도시의 냉혹함과 대비되는 시골 공동체의 따뜻함을 노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곡 도입부에 나오는 빰빰빰빰 하는 이 강렬한 기타 리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선율은 증기선의 커다란 바퀴가 물을 가르며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아주 역동적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969년에 발표해 당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간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초 크게 히트를 했고요. 특히 여름에 바캉스로 바닷가에 가면 야전, 그러니까 야외용 전축 틀어놓고 그때 당시 젊은 언니 오빠들이 몸을 비틀어가면서 Keep on running, beautiful Sunday 뭐 이런 거 뜻도 모른 채 따라 부르면서 같이 춤췄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막연히 메리라는 여자가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 뭐 굳이 가사를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또 그동안 궁금했던 이 CCR 무슨 뜻인지도 이번에 알아봤더니 이 또한 심오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친구의 이름인 크리던스를 변형시켜 신념이라는 의미의 크리에이드를 활용한 신조어를 만든 것과 또 당시 유행하던 맥주 광고에서 클리어 워러를 따왔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이름으로 밴드를 부활한다는 의미로 리바이벌을 사용한 것이고요. 클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 세 단어의 첫자만 따서 CCR이라고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팝스파스에서 해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늘 듣고 정말 흥에 겨웠던 여름철이면 꼭 들어야 하는 CCR의 Proud Mary 들어보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CCR의 Proud Mary는 1970년대 발표한 번안곡으로 조용남이 귀국 리사이틀 실황 중계 방송에서 불러 화제가 된 곡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빗댄 가사가 특징으로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된 노래인데요. 원곡의 느낌은 전혀 없이 완전 다른 한국적 락으로 변화시켰는데 가사가 주는 의미와 신나는 리듬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특히 조용남은 독특한 매력을 지닌 분이죠. 노래 부를 땐 보면은 힘을 주면서 부른다기보다는 이렇게 툭툭 던지는 듯한 창법으로 부르는 자신만의 색깔이 워낙 뚜렷해서 어떤 곡을 불러도 참 조용남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시대의 특유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 같습니다. 조용남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예능이면 예능, 미술이면 미술, 라디오, 방송 등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분명하죠. 오늘 들려드리는 번안곡 물레방아 인생 같은 곡은 조용남 특유의 깊고 담백한 목소리로 불러서 그런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그 시절 감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에서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이 재미삼아 노숙인을 공격하는 이른바 노숙자 사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고야에서 청소년들이 노숙인에게 폭죽을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닐 시트를 깔고 자던 87세 남성이 습격을 당했는데 잠자리에 폭죽 같은 것이 던져지면서 왼팔에 큰 화상을 입어 경찰은 상해 혐의로 22살의 무직 남성과 17살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전조는 사건 6일 전부터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육교 옆에 차가 멈춰서더니 젊은이 몇 명이 떠들며 다가왔고 곧이어 남성이 덮고 있던 비닐 시트를 격렬하게 흔들면서 장난치듯 시트를 걸어 올린 뒤 경찰이다! 체포하겠다! 라며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쏘고 빈캔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에 도망치려는 남성의 팔을 붙잡고 장난감 총을 얼굴에 들이대며 방아쇠를 당기기도 했는데 이런 괴롭힘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고령으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남성은 시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 젊은 녀석들을 이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노숙자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젊은이들은 현장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제재 없이 자리를 떴고 그로부터 사흘 뒤 사건이 또다시 터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닐시트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향해 폭죽을 던져 셔츠에 불이 붙었고 필사적으로 옷을 벗어 던지는 남성을 보며 그들은 그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 노숙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젊은이들은 불붙은 종이를 남성의 잠자리에 던져 넣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남성의 왼팔에는 지금도 10cm가 넘는 화상 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은 뒤 통원 치료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찾아와 붕대를 갈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있고 생계의 수단이던 폐캔 수거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 제안도 나왔지만 부모가 대신 대응해 주는 것뿐이라면 그 아이들은 분명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며 당분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런 노숙인을 겨냥한 범죄는 일본에서 반복되어 왔었다고 하는데 2012년 오사카역 주변에서는 노숙인 5명이 젊은이들에게 습격을 당해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2020년에는 기후시에서 81세 남성이 소년 5명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지원 전국 네트워크의 이사장은 장애인이나 아이에게 폭죽을 던지면 큰 문제가 된다. 하지만 노숙인이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근본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다. 분명히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1: 일제시대 때 힘없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현지세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는 있었지만서도 얘들은 피 자체가 싸가지가 없다니까. 약한 놈한테 악하고 힘있는 놈들 거는 빼앗고 말이오. 그러다 핵맞은 거 아니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호시탐탐 선조들 자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애들이 들어먹겠냐고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여야 귀뚱으로도 안 들을끼요.
0: 네팔에서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14년에 걸쳐 한 가족 구성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팔 치투안 국립공원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 수컷 코끼리 두루베가 최근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한 주택을 습격을 해 25살 엄마와 그녀의 4살 박이 아들을 숨지게 했는데 이 가족과 야생 수컷 코끼리의 악연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야생 수컷 코끼리는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죽은 여성의 부모를 밟아 숨지게 했는데요. 부모를 잃은 그녀는 남은 가족을 데리고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강을 건너면 코끼리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년 뒤 이 수컷 코끼리는 이들이 새로 정착한 곳까지 나타나 집을 덮쳤는데 여성은 큰 강을 건너 이사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똑같은 코끼리가 다시 우리를 찾아내 집을 습격을 했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앗아갔다며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수컷 야생 코끼리는 네팔에서도 가장 위험한 야생 코끼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 현지 당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모두 2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주택 50채 이상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공원 측에 의하면 공격성이 매우 강한 이 수컷 코끼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추적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추적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이 가족의 위치 좌표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여성의 부모가 숨진 2012년 군인 93명을 투입을 해 코끼리 사살에 나섰지만 당시 총탄 두 발을 맞고도 코끼리는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2016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코끼리는 기존 위치 추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새 추적 목걸이를 부착했고 2023년에는 세 번째 장치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한 시간마다 코끼리 위치를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명 피해를 막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1: 어이구, 그 큰 놈이 총알 한두 방 맞아갖고 죽가니. 대포를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놈인데. 월매나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야 죽이겠냐고. 도대체 요새는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살판나는 시상 같도.
0: 낯선 타지의 숙소에서 10년 전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 대형 사진을 발견한 한 가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은 두 자매는 객실 내부를 둘러보던 중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평범한 인테리어용 장식 사진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사진 속 인물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약 10년 전 이들 가족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던 당시 촬영이 된 것으로 자매는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당시 입었던 수영복까지 현재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정말 우리 가족이 맞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특히 이 가족은 해당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번에 처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숙소 위치나 호스트와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조차 존재를 잊고 있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 낯선 타지의 숙소 벽에 걸려 있었던 셈인데요. 영상을 게시한 자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며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우연이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영화 같은 이야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과거 사진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어 낯선 숙소의 장식용 사진으로 걸리게 됐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 아이, 거짓말 아니오? 이? 아이, 가지도 않는 곳에 우치게 지들도 모르는 가족 사진이 떡 걸려 있을 수 있대요. 유명한 가족도 아니고 말이오. 근데 진짜 그렇다면 아이고 나는 무서울 것 같은데.
0: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10대 소녀가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된 말랑말랑한 감촉의 장난감 스쿠이시가 폭발을 하면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동되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13세 소녀는 최근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스쿠이시 장난감이 터지면서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차를 몰고 출발한 지 1마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딸이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비명을 질렀다며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 같은 장난감은 최근 틱톡에서 전자레인지에 넣어 가열하는 영상이 유행을 하면서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을 경우 내부에 뜨거워진 젤이 폭발을 해 실험을 한 아이들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차량이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주차되면서 마치 태양열 오븐처럼 내부 온도가 높아졌고 그 영향으로 장난감이 가열되면서 내부 압력이 높아져 터진 것입니다. 소녀가 뒷좌석에 앉는 순간 장난감이 폭발하면서 내부의 젤이 소녀의 다리 전체에 튀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 장난감이 터지면서 나온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는 실리콘 성분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녀의 어머니는 다른 부모들에게 스퀴시 장난감을 뜨거운 차량 안에 절대 방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것이 실리콘이라고? 이? 그렇다면 말이오. 가슴 성형하신 분들도 아니 뜨거운 차 안에 오래 계시면 안다겠네요. 터지면 안 되잖요. 소수민족 야지디족 소녀들을 노예로 부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일명 이슬람 국가 조직원이 독일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어제 45살의 IS 조직원에게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범행 초기 미성년자였던 그의 부인도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시리아에 거주하면서 2015년 당시 5살, 2017년 당시 12살이었던 야지디족 소녀를 돈 주고 사들여 노예로 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남편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아내는 손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녀들을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시키고 모국어도 못 쓰게 했는데 이 때문에 5살 때 노예로 팔려간 소녀는 모국어를 잊어버려 부모와 통화할 때 통역을 써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개들조차 우리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괴물 같은 폭력은 인간성과 너무나 동떨어져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으며 재판장 또한 살인 없이 어린이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집단 학살죄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고 야지디인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슬람 국가 조직원인 IS는 2014년부터 2017년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 야지디인들을 이교도로 간주해 탄압하고 5천 명 이상 납치 살해했다고 합니다. 원래 독일 뮌헨에서 이발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 2015년 IS에 합류했으며 테러단체 가담 혐의로 독일 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도대체 얘들이 믿는 이슬람 하나님은 무엇이던 분이래요? 이? 알라 알라 알라신 아니오요? 이? 근데 얘는 어디서 굴러먹다운 개벽다고 걸래 허구한 날 싸우고 죽이고 그런데요? 저 이케 야그여도 뭔일 안 생기겠죠? 이?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박측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 예? 아이, 어째 말씀이 없으시네? 같은 신이라도 급이 다르시잖요, 여호와는. 저 뭔일 없겠죠? 이? 미쇼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본국의 소식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본권 원심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권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권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 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여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는데 김 여사 사건 1, 2심 재판부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김 여사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아이, 무엇을 자꾸 연기하고 그려. 이미 다 나왔는디. 아이,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지친다니까. 우어치게 좀 그냥 후딱후딱 마무리 칠 수 없는겨. 이?

강진의 땡볼 들으셨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또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나라랜드 2부 순서 바로 인사드렸습니다. 지구촌 소식 끝나고 나면은요,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자, 제니퍼님께서 화요일은 화사한 아침 햇살처럼 화사한 하루를 만드는 날, 화를 내지 않고 화이팅 넘치는 날 되세요 하시면서 남진의 둥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2부 첫 곡입니다.

뉴저지에서 우리 영임께서 어제 사실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다 들려드리기엔 좀 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겠다고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신청곡과 함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께서 보내주신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 세월.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는 있는 것. 운명.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는 있는 것. 나이.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줄 수는 있는 것. 사랑.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 슬픔.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 것. 그리움.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는 있는 것. 욕심. 막을 수는 없지만 닦을 수는 있는 것. 눈물. 설득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는 것. 사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은 있는 것. 기다림.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는 있는 것. 꿈. 어둠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등불 하나 켤 수는 있는 것. 희망.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며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건 실패와 아쉬움을 묻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오늘은 노래만 살짝 듣고 갈게요 하시면서 지영일의 그대라는 꽃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박수 칠만 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연민님은 정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특히 가요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연민님 때문에 그 트롯 경연대회인가요? 그거 보게 됐습니다. 아우,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쩜 요새 가수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노래를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다 무슨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자, 우리 또 연민님 덕분에 지영일의 그대라는 꽃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레이스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한 주에 가장 애매한 날이 화요일인 것 같아요. 아직 화요일이라니, 유유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후다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파이팅! 온 마음을 담아 응원 보내드립니다.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일별로 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과 관련한 노래가 있나?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박미경의 노래도 있죠. 또 수요일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런데 목요일에 관련한 노래가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제가 랄랄라 퀴즈 한번 해볼까 싶어요. 뭐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근데 목요일에 관련한 가요는 없는 것 같아요. 팝송 말고 가요.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신청해 주셨나요? 아유, 이게 벌써 그냥 나와버렸네요.

음악 나가는 동안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요일과 관련된 가요가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예. 최용진이 부른 목요일은 비라는 곡도 있고요. 태희가 부르는 목요일을 기억하세요라는 곡도 있고 바블껌이 불렀던 목요일 밤에도 있어요. 근데 이 곡은 1972년에 이 바블껌이 목요일 밤 목요일 밤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나중에 김세환이 토요일 밤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해갖고 우리는 이 노래가 토요일 밤에로 알고 있는데 원곡은 목요일 밤에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주말을 앞둔 목요일 특유의 설렘과 피로감,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감정을 많이 담게 되는 요일이죠. 목요일. 아,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조만간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좋아질 땐 누군가가 그리운 거고요. 바다가 좋아질 땐 누군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별이 좋아질 때는 외로운 거고요. 하늘이 좋아질 때는 꿈을 꾸는 거랍니다. 꽃이 좋아질 때는 마음이 허전해서이고요. 엄마가 좋아질 때는 힘이 드는 거래요. 친구가 좋아질 땐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거고요. 창밖에 비가 좋아질 땐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래요. 먼 여행하고 싶을 때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래요. 그리고 아침이 좋아질 땐 행복한 거랍니다.

좋은 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985년도 강변가요제 대상곡입니다.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여성 보컬의 허스키한 미성이 정말 멋진 곡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골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1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1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키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퀴즈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섯 곡, 한 곡, 한 곡 이번 주에 들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랄랄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고요. 어제는 DJ덕의 노래를 들려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곡이죠. 쿨의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2: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3: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2: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타트가 좀 다른데요. 리메이크한 곡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미셸님께서 전영록의 종이학 신청해 주셨는데 스타트가 좀 다릅니다. 최신 버전인가 봐요.

최신 버전 리메이크한 곡 같네요. 물론 카트엔 전영동이 불렀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옛날 거 생각하면서 신청해 주셨을 텐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찾을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일찌감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곡이 없네요 했는데 네, 뒤늦게 보내주셨어요. 보낸 줄 아셨다고. 이런 건 치매가 아니죠. 건망증이죠. 시편 34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기쁨과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이거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 같습니다. 화평해야지. 화평해야지. 사랑과 은혜는 듣기만 해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나의 자아를 낮추고 세상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길.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욱 행복해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한마디의 말과 행함이 더욱 마음에 와닿고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많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노래 너무 싫어하세요. 이유가 너무 슬프대요. 너무 가사 음미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인사드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시간 빨리 지나갔어요. 네, 청취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군과 계약업체 관계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주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에게 8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13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엇갈린 무역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타이어에 대해서는 덤핑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 반면에 냉형 간판은 덤핑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뉴욕시 전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장내 기생충 감염증인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7월 13일 기준 미국 내 확진자는 1,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시민들이 온라인 구독 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클릭 투 캔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대학 진학 비용이 가장 비싼 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배치된 미군이 이란군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사실상 전 세계에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는 막대할 것이지만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 그들의 미래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군과 계약업체 관계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사이버 공격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동 이동통신망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정황에 미국 내 경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번 이란 전쟁 기간 미군 병력과 미군 계약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중동 내 이동통신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모바일 감시 모니터 연구 프로젝트 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개전 전부터 전쟁 초기까지 중동 이동통신망들은 SS7핑이라는 수많은 요청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이 요청은 로밍 중인 특정 휴대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조직적 작전이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란이나 그 동맹 세력이 현지 이동통신사와의 로밍 협정을 악용해 미군 관계자들의 위치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걸프 지역 당국이 의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이동통신사들은 중동 전역과 로밍 협정을 맺고 있어 국경 너머까지 SS7핑을 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보안 감시단체 시티즌 랩의 선임연구원 게리 밀러는 이란은 실시간으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중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뿐 아니라 호텔 여러 곳을 공습했는데 이곳엔 미군 또는 미군 계약업자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이들 공격에 실제 쓰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미 중부사령부가 올해 4월 적대 세력이 작전 지역 내 미군 관계자들을 표적화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상업용 위치 데이터를 악용한 사례와 관련해 다수의 위협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남용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란은 미 정부 공무원과 계약업체들이 묵는 호텔을 식별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 기술의 오남용은 안보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로 미국 역시 이를 감시 목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기기 제조업체가 스마트폰에 부여하는 광고 아이디를 이용하면 특정 휴대전화기나 기기 군집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밍과 광고 기술을 이용한 이번 위치 추적은 적대국이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상업용 위치 데이터를 사용한 첫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의 2024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군이 자체 지급하는 휴대전화에서도 이러한 허점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팻 해리건 공화당 의원은 IT 기업들이 미 정부 공무원의 디지털 발자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통신보안솔루션 판매기업 밸런트의 부사장 마이클 스토크스는 디지털 추적이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할 필요가 없어 방어에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위치, 연락처, 심지어 걸음수까지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 즉 디지털 배기가스를 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특수 임무나 민감한 부서 배치를 위해 제작된 보안 전용 전화를 두고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두 대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아 추적 흔적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최근 별세한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그의 여동생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에 이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공식 지명했으며 노돈은 주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갑작스럽게 숨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됐습니다.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에 만료되는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노돈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해당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사망하는 등 공석이 발생하면 유권자가 정식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까지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소화할 임시 상원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한 그레이엄 의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노도는 이때까지만 임시로 의원직을 맡게 됩니다. 노도는 15일 취임 선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여성이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도는 이날 회견을 통해 린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줬다며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미성년이던 노돈의 법적 후견인을 지내는 등 사실상 여동생을 부모처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돈의 임시 상원의원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추천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맥메스터 주지사에게 린지 그레이엄의 훌륭한 여동생인 달린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임시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며 이는 그녀를 깊이 사랑한 린지에게 바치는 멋진 헌사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5선에 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할 새로운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다음 달 특별 경선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5펀드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it.

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세금 문제, SBA 융자, 크레딧 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4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금리 정책도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사전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가능한 한 그에 최대한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방향을 잡는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달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 동료 위원들과 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다고 워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6: 13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주요 제품에 대해서 엇갈린 무역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타이어에는 덤핑 판매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반면에 냉연 간판에 대해서는 주요 업체들의 덤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 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의 덤핑 마진을 각각 13.03%와 8.02%로 결정했습니다. 개별 심사를 받지 않은 금호타이어에는 두 업체의 결과를 반영해 10.53%의 덤핑 마진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미국에 수입된 타이어 판매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기간에 한국 업체들이 미 시장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 마진은 향후 부과될 반덤핑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상무부 지침에 따라서 해당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행정재심에서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덤핑 마진을 모두 0%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두 업체가 미 시장에서 덤핑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한국산 부식방지 강판과 관련해서는 일부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상계관세 심사를 통해서 최대 5.34%의 보조금률을 산정했습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타이어에 적용 중인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할지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특정 기간의 판매 가격을 분석한 상무부 행정재심과는 별개로 기존 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 미 산업의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랑스를 무기력하게 무너뜨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미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미켈 오야르사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페드로 포로의 쐐기골을 묶어 프랑스를 2-0으로 제압했습니다.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에 16년 만에 4강 무대에 복귀한 스페인은 그 기세를 몰아 결승까지 선착했습니다. 반면 조별리그부터 6전 전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리던 프랑스는 3회 연속 결승 진출을 목전에 두고 스페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페인은 오는 10일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준결승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7: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속한 뉴스와 살아있는 영어를 함께 배우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Big banks smash earnings records, but tectonic risk loom. 대형은행들이 실적 기록을 깨부수었지만 거대한 구조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유례없는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소식인데요. 요약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짜배기 영어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Major U.S.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ted unprecedented profits in the second quarter, driven by high interest rates and a surge in tech-related financing deals.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높은 금리와 기술 관련 금융거래의 급증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에 전례 없는 기록적인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문장에서 driven by, 무엇무엇에 힘입어, 무엇무엇 덕분에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the restaurant's success was driven by word of mouth 라고 하면 그 식당의 성공은 입소문 덕분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라는 뜻으로 문장에서는 unprecedented profits, 즉 전례 없는 수익, 이익이란 의미에 쓰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smash records, 기록을 갈아치우다 라는 의미로 The company smashed profit records this quarter. 그 회사는 이번 분기에 사상 최대 수익 기록을 갈아치웠다, 경신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ven though average families are feeling the pinch from rising everyday expenses, low loan default rates have allowed these lenders to maintain robust earnings. 일반 가정들은 치솟는 생활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출 연체율 덕분에 이 은행들은 탄탄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Feel the pinch 꼭 기억해 두세요. Pinch는 원래 꼬집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생활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또는 경제적 압박을 체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살림이 팍팍해 라고 말하고 싶다면 Everyone is feeling the pinch of inflation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Default rate, 은행 대출 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죠. 채무 불이행률, 즉 대출 부실률을 뜻합니다. Despite the current boom, banking executives cautioned that deep-seated global conflicts and stubborn inflation could eventually disrupt the global economy. 현재 은행권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은행 경영진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 분쟁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eep-seated, 뿌리 깊은, 쉽게 바뀌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구조적인 또는 고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deep-seated problems, 뿌리 깊은 문제, deep-seated conflicts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뿌리 깊은 갈등, deep-seated mistrust라고 하면 깊게 자리 잡은 불신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stubborn inflation이나 sticky inflation 모두 경제기사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요즘 경기 어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이용해서 A lot of people are feeling the pinch from inflation. 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어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 영인뉴 시간에는 뉴욕타임스의 미국 대형은행 실적 기사를 다뤄봤는데요. 기록적인 은행 실적의 이면에는 생활비 부담을 체감하는 feeling the pinch, 서민들의 현실과 끈질긴 인플레이션, stubborn inflation이라는 리스크가 공존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뉴스로 세상을 읽고 영어로 표현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영익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바람 불었지만 더운 날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78도, 섭씨 26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98도, 섭씨 37도,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흐리고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더운 날씨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91도, 섭씨 33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은 내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폭염이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100도, 섭씨 38도로 맑고 매우 덥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과 워싱턴 일원 모두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의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여름 할렘 지역에서 열리는 무료 음악 콘서트 시리즈 썸머 스테이지인 할렘 2026의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총무국은 할렘 커뮤니티 개발 공사와 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무료 야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할렘의 애덤 클레이턴 파월 주니어 뉴욕주 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장소와 일정상 시민들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개인 의자를 가져올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공연 라인업으로 7월 16일에는 솔프란 보컬리스트 사우드라 프라이스가 이끄는 더 프린세스 밴드가 무대에 오릅니다. 7월 23일은 스티븐 크룬이 이끄는 라틴 재즈 6인조와 라틴 그래미 후보에 오른 트럼펫 연주자 칼리 로드리게스 페냐가 참여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총무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시리즈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할렘의 문화와 음악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비영리단체 기브챈스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챈스메이커스와 주니어 챈스메이커스 2026-2027년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0년 이상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리더십 과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와 대학생 멘토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 대학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역사회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며 실제 리더십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 추천서, 진로 네트워킹 기회, 봉사활동 인증 신청 자격,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 포트폴리오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모집 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챈스메이커스, 그리고 5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주니어 챈스메이커스이며 전국 어디서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기브챈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201-266-064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지역사회 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원래 강연 시리즈 쉼표가 있는 심리학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두 번째 강연으로 내 마음의 컬러는 자기 돌봄을 위한 색채 여행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6: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7: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6: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7: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6: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7: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6: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 알관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0: 아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 이번 주 다시 폭염이 예보되면서 조란 맘다니 시장이 시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 비상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백 곳의 냉방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노숙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7: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4일 화요일과 15일 수요일 뉴욕시 전역에 위험한 수준의 폭염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인 14일 오전 11시부터 수요일인 15일 오후 9시까지 뉴욕시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체감온도는 화요일 화씨 90도 후반, 섭씨 30도 중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수요일에는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 초반, 섭씨 38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돼 수요일 더위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폭염 비상계획을 발동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모든 뉴욕 시민들은 지금부터 폭염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에어컨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하고 없다면 수백 곳의 냉방센터 또는 시형 수영장, 물놀이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고령의 이웃이 있다면 잘 살펴봐줄 것을 촉구하면서 밖에서 길을 지나다가 열사병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보이면 곧바로 민원전화 311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5개 보로 저녁에 수백 개의 냉방센터를 운영하며 자세한 냉방센터 위치는 뉴욕시 웹사이트 finder.nyc.gov/coolingcenters 또는 민원전화 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CoolItNYC 안내 서비스를 통해 물놀이 시설과 추가 냉방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LinkNYC 키오스크에서 도보 10분 이내 가장 가까운 냉방센터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야외 공공수영장은 약 50곳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됩니다. 특히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올림픽 규격과 중형 규모의 수영장 운영 시간을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공공 해변 역시 매일 무료로 개방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전요원이 근무합니다. 다만 안전요원이 없는 시간대거나 지정된 구역 밖에서의 수영은 금지되며 매우 위험하다고 뉴욕시는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성인은 가까운 소방서에서 무료로 스프레이캡을 받아 소화전을 안전한 물놀이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거리 노숙인들에게 쉼터와 냉방센터 그리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1대 이동 지원 차량인 쿨밴을 운영해 건강 상태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해질 음료와 자외선 차단제, 일반식과 채식, 포셔식, 할랄식 등 다양한 식사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냉방센터나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을 돕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에게 무료 재난 알림 서비스인 Notify NYC에 가입해 최신 기상 정보와 안전 수칙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미국에서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상추와 샐러드용 채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추 또는 샐러드 채소가 이번 집단 발병의 잠재적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식품이나 재배 유통업체가 감염원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장내 기생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 보건당국은 사이클로스포라증이 사람 간에 직접 전파 가능성은 낮고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사이클로스포라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뉴욕주에서는 470건의 사이클로스포라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최근 10주 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대 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보건당국은 여름철에 나타나는 계절성 감염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내 사이클로스포라증 발생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샐러드 채소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샐러드 제품보다는 통상추를 구입하고 겉잎을 제거한 뒤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척만으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조리가 가능한 식품은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시에는 설사와 잦은 배변, 복통, 복부 팽만, 메스꺼움, 피로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인을 찾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식품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소비자가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손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제도를 올가을부터 시행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자신도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한 구독 서비스가 있다며 소비자 불편에 공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시민들이 온라인 구독 해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클릭 투 캔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공공 디지털 혁신 조직인 공익기술팀 크루 5개 팀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팀은 올 가을 시행 예정인 클릭 투 캔슬 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소비자의 자동 결제와 정기 구독을 해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구독 해지 함정이나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각종 수수료,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비자가 자동 갱신이나 정기 서비스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온라인 해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5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자신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나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가운데 로그인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데 업체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갖고 있어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모르는 구독이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8: I am currently subscribed to something that I don't even know my login for, but they have my credit card information, and I don't know how to cancel it.
7: 뉴욕시는 싱크탱크인 루즈벨트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뉴욕 시민들이 연간 약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뉴욕시 가정당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숨겨진 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으로 인해 매년 약 3,200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 The click-to-cancel rule is estimated to save New Yorkers more than $160 million a year when in operation. So if one-fifth of $5.4 million makes that rule a reality, and then it saves $160 million, it's an immense amount of money saved.
7: 나머지 4개의 공익기술팀은 제품 관리자와 데이터 전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뉴욕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클릭 투 캔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팀 운영에 약 54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만다니 시장은 뉴욕 시민들이 복잡하고 오래된 행정 시스템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공익기술팀은 시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행정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6: 증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펼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2% 오른 52,50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8% 오른 7,543.59에 기술지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9% 오른 26,107.0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돈 것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발표된 6월 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로 상승률이 5월 4.2% 대비 둔화한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3.8%를 밑돌았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소,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그 상황, 그 짜증들. 이미 지나간 버스입니다. 잡고 있어봐야 당신 손만 아파요. 사람들은 흔히 힐링이 필요하다고 하죠. 거창하게 어디론가 떠나야 할 힐링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 채워야 힐링일까요? 사실 진정한 힐링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뭐 별건가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서 차단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힐링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 방송은 감정 미니멀리즘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다 던지고 오직 음악과 이 시간이 모두에만 집중해보죠. DMV 퇴근길 가장 힙한 쉼표. 지금까지 함께 힐링하는 힐러가 되어줄 제이든의 K-Play DMV 시작합니다. 여기는 꿈을 외쳐라 K-라디오 방송국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제이든의 K-Play DMV 첫 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아직은 제 목소리가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요. K-라디오의 저녁 6시 새 코너죠. 앞으로 매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퇴근길과 무료한 저녁 시간을 든든하게 책임질 새로운 친구 DJ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금 그 들려드린 곡처럼 힐링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힐링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냈었는데, 그때 보내주신 메시지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창한 힐링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억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느라고 피곤해진다 하시고, 어떤 분은 소소하게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힐링은 나를 애쓰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잠시 거리를 두는 것. 여러분 메시지 보면서 아 저도 힐링도 힘을 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라디오 진행하면서 예전에 많이 힐링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응원 메시지 재밌어하는 이제 그분들이 채팅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힘내고 뭐 가족 같은 사이가 돼가지고 정말 이분들 만나러 오는 게 힐링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힐링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존재들 있잖아요. 사실 뭐 이 친구들 만나면 실제로는 아 너무 좋고 행복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서로 웃기려고 노력하고 서로 까불고 주접떨고 이런 너무 뭐 안방에 소파에서 한쪽 턱을 개고 누워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너무너무 편하고 고마운 존재들. 정말 이 친구도 없으면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힐링 어떻게 하시나요? 여행이나 이제 호캉스처럼 거창한 것도 좋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확행 힐링법도 하는지 소소한 습관부터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 한 잔까지 뭐든 좋으니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절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약간 창피한데 밤하늘 보면서 이제 놀이터에서 전화를 하는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밖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벤치에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 자신도 돌아보며 챙겨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하시고요. 자,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 그 허리를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허리 펴. 자, 한국에서 저 살 때도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수영 갔다가 한문 가르친 서당 같은 데서 이제 한문 배우고 학교 가고 끝나면 막 밥 먹고 미술학원 또 주말엔 또 수영학원 가고 학원이 진짜 한국에는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새벽에 학원 독서실까지 있다가요. 집에 오면 아, 뭐 삶이 뭐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 다들 화이팅. 근데 자기 전에 누워서 책 읽으면서 라디오를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 기분과 상태를 위로해 주던 DJ들 목소리 이야기가 저한테는 힐링이었어요. 김동완의 텐텐클럽 그리고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등등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망님이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거실불을 다 끄고 창문만 살짝 열어둬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낭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시킴님이 화초를 키우게 됐어요. 말라가던 잎이 새 손을 틔울 때 제 마음도 같이 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초록색 잎들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고민도 단순해집니다. 아 맞아요. 물멍 있고 불멍 있고 뭐 요즘엔 뭐 드론멍도 있다던데 화분을 키우는 화멍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추억의 만화책 너무 힘들 땐 서점에 가서 어릴 때 봤던 만화책을 한 권 사와요. 내용도 다 알지만 그냥 슥슥 넘기다 보면 어느새 고민은 있고
철없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죠. 혹시 웹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오, 오, 최근에 본 웹툰이. 웹툰, 네. 그럼 웹툰 보세요. 네. 저는 만화책을 진짜 재밌는 거 아니면 안 봐가지고 좀. 근데 만화책도 한번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아, 또 좋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 한 장 한 장 이 종이 넘기는 소리, 아,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이어폰 끼고 무작정 달려요. 심장이 터질 것 뛰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 머릿속을 꽉 채웠던 잡생각들이 땀과 함께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라 너무 개운합니다. 아, 운동만큼 또 힐링되는 게 없습니다. 몸을 좀 약간 써가지고 몸을 원래 쓰면 우울한 게 없어진다는 말이 좀 있어요. 네. 달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달리자는 걸 못하는 게 달리시는 분들은 너무 잘 달려. 따라가면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지러울 땐 다이어리를 펴요. 그냥 생각나는 문장이나 시 한 구절을 정성껏 옮겨 적습니다. 종이 위를 지나가는 펜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손글씨로 또 이제 일기를 쓰는 거가 이게 또 어려운데 대단합니다. 또 레고 조립을 하신대요,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작은 블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가요. 무언가 결과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도 들고 무엇보다 조립하는 동안에는 잡념이 안 생겨서 좋습니다. 레고 좋잖아요. 퍼즐 맞추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거 한 피스 없어지면은 그 맞추느라고 찾느라고 또 시간 걸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집중하면은 또 그 매뉴얼 보면서 맞추면서 이제 하나씩 완성시키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가 또 레고가 아닌가. 좋아하는 재료를 도마 위에 올리고 탁탁 썰 때 나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나만을 위해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아내고 맛있게 먹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힐링입니다. 요리하면서도 이렇게 힐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이번 또 오늘 밖에서 아무리 치고 와도 문 열고 들어오면 꼬리 치며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녹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힐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죠? 강아지. 조건 없이 사랑을 주니까 너무 힐링인 것 같아요. 잠깐 조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가장 즐겨 찾던 노래를 찾아 듣습니다. 노래를 듣는 순간 그 시절이 나를 만나는 것 같아서 지금 짊어진 어른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되어라고. 어, 맞아. 좋은 노래 나오면 그것도 또 힐링이죠. 주말에 그냥 정류장에서 오는 버스를 아무거나 타요. 아, 이거 한국에서 계신 분인가 보다. 종점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낯선 풍경을 창밖으로 구경하다 보면 세상은 넓고 내 고민은 작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시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돌아올 때가 좀 고역이겠는데요. 올 때는 우버 타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오늘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라디오 DC 열려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라디오 검색하시면 네, 저희 오픈톡이 있어요. K라디오라고 쓰면 지금 다들 채팅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분이 이제 힐링이라고 오늘은 저예요라고 예, 이따가 등장하실 분이 나 두둥 등장하셨고요. 오늘의 주제는 힐링 맞습니다. 오늘 힐링이에요. 힐링을 하는 방법, 여러분들 힐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꾹 누르시고 라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방청객 두 분 그리고 게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오늘 이따가 조금씩 마이크 열어둘 테니까 예, 오늘 그 네, 어떻게 목소리는 들려주실 건가요? 한마디 정도? 아니에요. 너무 수줍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주위에 약간 되게 말을 잘하시고 엄청 외향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크만 앞에 서면은 대부분 약간 뭐랄까 쫄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다가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모든 이야기 공유해주세요. 궁금하니까. 오늘 게스트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피치님, 그리고, 뭐였죠? 호랭이, 예, 호랭이, aka 비비비누. 이따가 살짝 쿵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ecessary Girl.

0: Ocean from the Blue, Necessary Girl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그 피치님 그리고 호랭이님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 그 저분은 약간 까르르, 예, 까르르 당담 오늘.
1: 알파.
0: 예, 알파.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든든해요,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방송 준비할 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방송 시간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 은근히 잘 배운 티가 나는 행동 10가지입니다. 이따가 이분들 잠깐 소개하는 코너 갖도록 하고요. 은근히 잘 배운 티가 나는 행동 10가지. 첫 번째,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아서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 친절한 배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세심한 기억력이에요. 주변 사람의 경조사를 기억했다가 때에 맞춰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 저는 이런 거, 이런 분들 중간에, 주변에 있었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다 챙기는. 진심 어린 축하. 타인이 잘 됐을 때 질투하기보다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잘 됐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철저한 신뢰. 돈이나 물건을 빌렸을 때 잊지 말고, 먼저 갚는 사람. 돈 평소에 많이 빌려준 편인가요? 빌려본 적은?
1: 딱히?
0: 그럼 뭐. 감사하다고요?
2: 네.
1: 보통 삥을 뜯어먹죠. 네.
0: 삥을 뜯어먹죠. 오케이. 경청하는 자세.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아, 근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네. 궁금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1: 물음표 살인마.
0: 그니까. 맞아.
2: 그래, 좀 사회생활을 좀 네. 침범하게 네. 질문할 때.
0: 기빨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함께하는 배려. 단체 사진을 찍고, 혹시 본인 얼굴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챙겨주는 사람. 나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들이랑 뭐, 보통 남자들은 사진 많이 안 찍으니까, 4명, 5명 찍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잘 났어. 근데 내 친구는 너무 못 났단 말이에요. 올리면 이거는 좀 민폐예요. 그러면 이걸 올려서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맞죠?
1: 있어요.
0: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1: 아니, 내 초상권을 이제 잘 보호해주는 거니까.
0: 스티커를 했으니까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올린 거가 좀 불편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1: 말 안 하고 스티커 네. 안 하고 그냥 박제하는 것도 기분이 많이 나쁘죠.
0: 만약에 않으니까. 그럼 블러하면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또 이제 호불호 걸릴 수 있다.
2: 그거는
1: 나 범죄가 될 것 같아.
2: 뭐 정체적으로 문제를 이겨야 되는지.
0: 알겠습니다. 시간 약속은요. 약속 장소에 상대보다 먼저 도착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사람. 이건 좀 멋있어 보이긴 해요. 칭찬한 일이 있을 때 뒤에서 말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따뜻하게 전하는 사람. 칭찬한 일이 있을 때. 칭찬 누가 하면 좀 쑥스럽지 않나?
1: 맞아요. 그렇죠?
0: 네. 돌려서 듣는 것도 좀 더 기분 좋긴 한데.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력.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앞세우고 앉지 않고 말을 아끼는 사람. 저는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절제력. 약간 기분이 나쁘고 이러더라도 한 템포 이제 뒤에서 하는 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10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뭔가 약간 이상형에 적합한 분들이 있나요?
2: 저는 경청하는 사람.
0: 경청하는 사람? 얘기 잘 들었어요.
2: 네, 왜냐면 경청한다는 게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걸 먼저 전수한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0: 오, 그래서 갑자기 진지한
2: 기분입니다.
0: 로스 데이비.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오늘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 퀴즈 이런 걸 좀 준비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오늘 다른 프로그램을 또 준비한 게 있어요. 화요 코너. Who is this라는 코너가 있는데, 예, 그거를 조금 더 앞당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Who is this라는 코너는요, 여러분들이랑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음악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퀴즈예요. 인생 이야기를 듣고 누구인지 맞추신 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코코몽님 맞아요. 정립된 거 아니까 제가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자, 이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Who is this의 주인공, 2008년도 데뷔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15살 때 어린 나이에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지만 돌아온 건 환호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 네.
1: 아이유.
0: 아! 정답.
1: 제가 아이유 빅팬이거든요.
0: 아, 안 돼! 아, 이거를 바로. 자, 그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3분 동안 그 작은 소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내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작은 가슴을 꽉 채웠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 소녀가 그 야유 속에서도, 이 글에도 또 있어요. 힌트가. 그 야유 속에서도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버텨냈길래 훗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마음을 울리는 아이콘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벌써 맞춰버리니까. 조금 아무튼 네. 10대 시절에 가수가 되려고 여러 기획사 오디션을 봤대요. 그때 소위 말하는 가짜 기획사들이 연습생이 돼주겠다면서 연습생이 되게 해주겠다면서 부모님의 소중한 돈을 요구하는 사기를 당했죠. 이분이 데뷔 초기에는 가창력보다는 화려한 댄스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춤을 너무 못 춰가지고 댄스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다고 해요. 오죽하면 댄스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화장실에 숨어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죠. 노래를 부르는데 객석에서 누군가 아주 크게 돼지 같은 게 어디서 노래를 해 라면서 야유를 보냈고 아이유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가수는 지금도 공연이 끝나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거나 가끔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릴렉스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대요. 또 힐링을 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오.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빚을 내서 막 마련해서 가수까지 해주게 서포트도 하시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1: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닐까요?
0: 그리고 앞에서 막 방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막 욕하고 돼지 같은데 어디서 노래하냐 이런 와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2: 그 나이에 네.
1: 너 누구야? 올라와
0: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맞춰버리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러면은 아이유 노래 빠르게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이유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셀러브리티?
0: 그거 말고 그건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셀러브리티 들을게요. 그러면은 아이유의 셀러브리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친날을 일으키는 소소한 힐링 탑10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었네요. 나만의 최애 카페 멍때리기가 10위를 차지했고요. 커피향 맡으면서 멍하니 창밖만 봐도 복잡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된다고 피치님이 끄덕끄덕 거리면서
1: 커피 냄새 좋죠.
0: 커피 냄새가 좋은 거예요.
1: 빵 냄새도 좋고.
0: 어떤 빵 좋아하세요?
1: 저는 초코빵.
0: 초코빵.
1: 제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코빵 아니면 커피빵.
0: 오늘도 엄청 뭐 좀 다이어트 많이 하고 계시죠?
1: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0: 그죠?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저도 초코 되게 좋아하는데.
1: 디제이님도 하시죠?
0: 어떤 걸요?
1: 다이어트요.
0: 다이어트는 뭐 항상 해야죠.
2: 해야죠?
1: 아니 뭐가 좋대?
2: 해야죠, 아니면
0: 해야죠, 해야죠. 해야
1: 하겠다는.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0: 그니까. 그 빵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하면 아침에 빵이 두 배가 나와요. 일요일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에 따라 다를 것도 있는데 거기는 토요일날 막 이렇게 레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빵에 약간 윤기가 나게 뭐 그런 버터
1: 맞아요. 버터 같은 거를
0: 네, 뿌리거든요. 바르거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1: 바로 먹어야 돼요.
0: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쪘나. 빵집에서 일을 하면
2: 훔쳐서 먹은 적 있어요?
0: 빵집에서는 그래도 먹어도 되니까 그래도 아~ 일하면서
1: 굳이 그 얼마 안 되는 거를 훔쳐서
2: 먹어요. 고객들이
0: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빵집마다 다들 뭐 매력이 있는데 자, 9위는요 퇴근길 고속도로 뚫릴 때의 쾌감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면 기분이 좀 좋아요. 특히 이제 많이 막히는 495나 66 이런데 맨날 막혀.
1: 저는 항상 막혀 있어서 네. 항상 이지패스를 타고 그 쾌감을 느낍니다.
0: 이지패스 너무 비싸잖아요.
1: 돈 내고
0: 20불 넘던데.
2: 그러니까
1: 또 사고 안 타기 때문에 저 395를 이용합니다.
0: 좋겠어요?
1: 굉장히 좋아요. 네.
0: 역시 게스트는 다이어트 필수인가 보네요라고 코코몽TV.
1: 역시.
0: 어제 그분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매가리가 약간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8위는요, 지하철 혹은 차에서 최신 K-POP 듣기.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도입부를 들으면 스트레스가 바로 썩 날아가죠. 약간 인기가요나 이런 데서 잠깐 들었는데, 오, 괜찮네 하고서 이제 처음 유튜브나 뭐 멜론 뮤직 이런 데 접했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혹은

0: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뭐 오늘 피곤, 아, 오늘 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
1: 굳이 하진 않고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고생했다라고
0: 아,
1: 하지.
0: 약간 그치,
1: 그냥
0: 그치.
1: 퇴근했는데 아이고 고생했어라고 하지는
0: 그래요?
1: 않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얘기 좀 하세요?
2: 엄청 하죠.
0: 뭐라고 해요?
2: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쉬고
0: 눈가가 너무 촉촉해요. 자, 밀린 유튜브 드라마 보라보기. 아, 이거 너무 좋다. 아무 생각 없이 영상만 보고 있으면 세상 걱정 잠시 잊게 되니까요. 너무 재밌다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꼭 참고 있다가 나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봐야지.
1: 주변에 있습니다.
0: 있죠.
1: 저한테서 추천을 받아서 꼭 참고 있다가
0: 네.
1: 나중에, 아주 나중에
0: 보겠다.
1: 계속 계속 보면서 저한테 막 이미 다 끝난 건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너 어떡해? 이거 너무너무
0: 뒷북 뒷북.
1: 웃겨. 그래서 저는 그거 10년 전에 봤어요. 10년 전에 봤어요. 이러는데
0: 저도 그런 거 있긴 해요. 저는 안본게그 아이유 나온 거그 뭐야 텐저린 그 뭐죠 나이 그 한국
1: 그 눈물 콧물
0: 예
1: 펑펑
0: 그거
1: 쏘는
0: 예
1: 저도 까먹었어요.
0: 이름이
1: 금명이,
0: 생각이 안 나요.
1: 금명이밖에 생각이
0: 금명이
1: 안
0: 맞아
1: 납니다.
0: 금명이 보셨나요?
1: 애순이.
0: 안 봤어요? 우리 저희 혹시 다 T인가요?
1: 저 T인데 봤어요.
0: 저는 약간 그런 거좀 세이브 해놓고 웬만하면 진짜 안 봐요. 안 보다가 너무
1: 저는 이제
0: 재밌다고
1: 막 스트레스가 끝까지
0: 하니까.
1: 차서 이렇게 분출해야 할 때,
0: 그때 봐요.
1: 그럴
0: 슬픈 걸.
1: 때 이제 슬픈 걸 보면서 이제 그냥 참지 않고 펑펑 웁니다.
0: 우나요?
1: 네.
2: 그 애순이 나온 거 말하는 거예요?
0: 애순이, 애순이.
2: 아, 그거 봤어요.
0: 뭐
1: 그거는 근데
0: 텐저린이라고 하던데,
1: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 잠깐만 봐도
2: 한국말로. 맞아.
1: 광광 울어요,
0: 그런
1: 광광.
0: 느낌이 있어, 진짜.
2: 맞아.
0: 예. 근데 뭔가 그 슬픈 드라마나 영화는 뭔가 꽂히지 않으면 혹은 뭐 웬만하면 잘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시즌 놓치면 못 보게 되고.
2: 특히 그 뭐지 그 시즌 뭐지 엄청 유명한 건데 그 시즌에 내가 놓치면 안 보고 싶어 하잖아.
0: 맞아, 맞아. 근데 쇼츠는 계속 올라오니까 일부러 안본 척해.
2: 맞아, 일부러 안본 척.
0: 일부러 딴
2: 벌써
0: 데 보는
2: 늦었으면.
0: 거. 네, 그렇습니다.
1: 도깨비도 이제 겨울마다 보죠. 아, 폭싹수거쓰다.
0: 맞아,
2: 맞아.
0: 아, 그거다,
2: 감사합니다.
0: 그거다.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요즘에
1: 문우님이 올려주셨네요.
0: 네, 김부장도.
1: 네.
0: 김부장 이런 도파민이 좀
1: 보나요?
0: 터지는 것들은 초반에 보다가 그 다음에 좀안 보게 돼요. 뻔하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도파민, 김부장 말고. 참교육.
1: 참교육.
0: 참교육도 초반에 좀 보다가 조금 뻔해져서 그런 느낌.
1: 전 남편이 그걸 좀못 보게 합니다. 그런 거.
0: 참교육이요, 왜요?
1: 참교육이나
0: 참교육,
1: 김부장 같은 거.
0: 참교육 시킬까봐.
1: 그거 따라하자고.
0: 뭘 따라하는데?
1: 그런 폭력적인
0: 때린
1: 거를.
0: 맞나? 배달 음식 맛있는 저녁이 3위를 차지했어요. 고생한 나에게 주는 맛있는 선물. 오늘 저녁 메뉴 고민 중이신가요? 맞아요. 배달 음식 뭐 고를 때좀 설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레는데 한 시간 동안 고른 적이 있어요. 근데도 못 골라 결국에는 그런 느낌. 2위는 꿀잠입니다. 아무 방해 없는 8시간 주말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 그 기분 최고죠.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어나는 게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안 일어나면 좀 쉬는 날도 없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떠세요?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2: 전 자고 싶은데 네. 인생이 못 자게 합니다.
0: 몇 시에 주무세요?
2: 저 11시에 자려고 노력을 하죠.
0: 11시?
2: 근데 1시에 네. 자죠.
1: 굉장히 인기남인가요?
2: 아닙니다.
0: 어떠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 저는 9시에는 자려고 해요. 이제 새벽 출근이기 때문에.
0: 그렇죠. 직장 다니면 또 힘들어요.
1: 네, 주말에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0: 제가 옛날에 커뮷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인생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도 차, 저녁에도 차에 이제 그냥 묶여 있는 거죠.
2: 차가 거의 두 번째 집이니까.
0: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집에 가면 씻고 그러면 끝인 거야.
2: 그렇네요.
0: 그럼 바로 또 자고 또 똑같은 쳇바퀴 그런 느낌. 자, 마지막 1위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퇴근 후 혼자 있는 그 고요한 한 시간 나를 다시 채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 힘들면요. 집에 들어가서 주차한 다음에 거의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 딱 뭔가 붙박이처럼 쫙 붙어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나만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거 좀 중요한가요?
1: 완전 중요해요.
0: 보통 언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1: 퇴근 후에?
0: 퇴근 후에? 집에서? 혼자?
1: 집에서, 네.
2: 저도 완전 중요합니다. 제가 일상이

0: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1: 어. 친구들 많이 만나는 스타일이에요.
0: 그것도 있고 네. 그냥 제가 뭐 하는 것들 뭐 교회에서나 뭐 친구들.
1: 맞아 이분도 활동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생활이 본인 혼자 있는 생활 시간이 없을 것 같아.
0: 많이 없죠 솔직히. 어. 그래서
2: 어릴 때 많이 활동하세요.
0: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나도 그때
1: 아까 그랬어. 같은 영크크라매.
0: 그러니까요.
2: 같은 영크크인데 나도 저때는 그랬어.
0: 늑.
2: 집에 안 들어갔어.
1: 집은 들어가야 돼.
0: 그렇죠.
1: 엄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0: 너무 튀시네요.
1: 된장찌개.
2: 엄마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어? 더 이상.
1: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방송 들으시면은 네 한번 기다리셔가지고 함께 또 된장찌개나 뭐 이런 것들 네, 맛있게.
2: 제가 더 잘 만들어서.
0: 어? 오, 잠깐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노래 듣고 저희 또 그 오늘 꺄르르를 당담하시 계속 지금 웃고 계셨는데 뭐라고 하죠? 무음으로 웃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안 들린 거예요. 꺄르르 한번 꺄르르 하시는 우리 또 방청객님 또 보내드려야 돼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담비의 도시반경, 제 강아지 이름인데, 그, 예, 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조금, 저희는 좀 특이하게, 저희 친구들은, 라디오 할 때는 멘트를 안 치다가, 노래 나오면 멘트를 좀 많이 쳐요. 네, 헤이즈 노래 아니고요. 네. 아무튼 노래 듣고 왔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금요일날 뭐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혼자 또 시간을 보낸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E잖아요, MBTI가.
1: 그렇죠.
0: E 뭐예요?
1: ESFP예요.
0: ESFP. 네. 근데 또 혼자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1: 네, 일상이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충전 시간.
0: 충전 시간?
1: Yes.
0: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가겠다. 네,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가요. 네, 집 사요. 하루 있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하루밤.
0: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1: 샌안도아 쪽.
0: 아, 한 두 시간 걸리네요.
1: 네.
0: 너무 좋은데요?
1: 좋아요? 네. 오, 저도 좋아요.
0: 좋습니다. 저 방송하고 같이 가죠?
1: 네. 코리주.
0: 좋습니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 평소에 그런 뭐 힐링 하시러 하이킹 얼마나 자주 가요?
1: 저는 진짜 네. 한 주에 한 번 가려고 하는데 최대한 한 달에 한두 번 가요. 캠핑 아니어도 네. 뭐 자연 뭐 와이너리 같은 데 가서
0: 좋다. 진짜 네. 좋다.
1: 그냥
0: 저는 그런 게 요즘에 좀 피곤이네. 필요했었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럼 같이 한번 네. 가죠.
0: 좋습니다. 캠핑 같은 거 가세요?
2: 아니요.
0: 안 가세요? 귀찮아서?
2: 네.
0: 힘들고? 화장실도 못 가고.
1: 바로 보고 가시네.
2: 벌레 많고.
0: 글램핑 좋았지. 벌레 어떻게 해요, 진짜?
2: 저는 호캉스.
0: 호캉스가, 네. 오케이.
1: 호캉스 좋죠.
0: 최근에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2: 최근에? 네. LA 갔다 오셨잖아요.
0: 맞아. 네.
2: 굉장히
0: LA 가서 뭐 했어요? 어디?
2: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 근데 호캉스 가면 호텔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호텔
2: 근처에? 네.
1: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있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뭐 구경할 거랑 뭐
0: 가끔 나와서 약간 랜드마크 이런 데 가지 않을까요?
2: 아니 캠핑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1: 저 캠핑하고
0: 네? 이거 재밌다.
2: 잠시만요.
0: 여러 VS
2: 아니죠. 구경도 하고 안에서.
0: 안에서? 아니 호텔 밖에는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 그게 호캉스예요.
0: 아니 그럼 LA 느낌.
2: 약간 한국에 LA 가서 하루만 네. 그렇게 했어요. 하루만.
0: 한국에 그런 데 하루만. 있거든요. 하와이 지금 없었는데 하와이인데 부곡 하와이라고. 한국에 하와이를 만들어 놓고 되게 잘해놨어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 아닌가?
2: 아니, 하루만.
0: 하루만?
1: 네. 하루만?
0: 호텔에만?
2: 하루만 호텔에만 있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쫙 돌아다니고? 이렇게 엄청 빡빡하게.
0: 빡빡하게. 스케줄 잡아서. 그러니까 하루만 약간 충전 네. 빡 하고 그 다음에는 쫙 놀고.
2: 왜냐하면 또 오면 일을 해야 하니까 이제 좀 아까워. 마지막 맞아. 시간을 좀 이렇게 네. 그렇게 보내는 거죠.
1: 그런 말이잖아요. 네.
2: 제가 또 J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짭니다. 거의 극기 훈련이에요.
0: 저기는 좀 빡세겠다.
1: 저는 갑자기
0: 빡세겠다.
1: 무서웠어요.
0: 그러면은 네 그 가서 그러면 텐트 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와. 뭐 벌레 그런 거 있으면 뭐 벌레랑 같이 자는 거죠.
0: 제가 다시
1: 장난이야 이거.
0: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해봐야 되지 않을까.
2: 모기향 가져가서 모기향.
0: 모기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한 코너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보통 주말에는 보통 두 분은 뭐 하세요?
2: 게임해요.
0: 게임? 어떤 게임을 하시는?
2: 하루 종일 롤을 합니다.
1: 저도 롤 해요.
0: 둘이 티어가 어떻게?
2: 저는 골드.
1: 저 최근에 다이아 찍었어요. 진짜.
0: 꿀어라.
1: 겨우 찍었습니다.
2: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0: 이게 이분이 또 성대묘사를 또 잘해요. LC 성대묘사라.
1: 그래요? 네. 한번
2: 나중에 저번 주에
0: 네, 나중에 100만 뷰 저희 그 좋아요 찍으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1: 키워
0: 네. 그 호랑이 님은 어떤 거 하세요?
1: 저는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DC 근처에서 뭐 조지탕 가든지.
0: 조지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조지탕 가든지 뭐 다른 거 뭐 페스티벌 같은 거 가든지.
0: 요즘에 좀 페스티벌이 좀 있나요?
1: 여름이니까 꽤 있어요. 4th of July 페스티벌도 네. 있어.
0: 제가 준비해서 내일 정도에 저희 라디오에서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놀러 갈 데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는 시간 K-Play DMB입니다.

0: 자, 저희 아재개들 가볍게 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귀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뭐 제가 해서 안 귀여울 수도 있는데 연애할 때 연습하라고 여러분들께. 예. 그렇게 째려보시지 마시고요. 쥐는 쥐, 난 쥐야, 널 쥐, 좋아하지. 난 양이야, 너한테 잘할 거야. 난 토끼야, 토끼 귀엽기. 어, 이거는 별로 그게. 예. 난 낙타야, 내 앞에 나타나줘. 호호. 난 말이야, 네가 좋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난 곰이야, 네가 조금 말고.
1: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0: 죄송합니다.
1: 이거 하면은 네. 사귀다가도 헤어지겠다.
0: 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코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코다. 이것은 코다. 영어로.
2: This is nose.
0: Disco.
2: 진짜. 오케이.
0: 자, 이것은 내 코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코가 아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영어로 해요.
2: 나스코.
0: 이코노미. 이코노미. 어. 쥐 두 마리에 곰 한 마리를 두자로 뭐라고 할까요? 쥐 두 마리에 곰 한 마리. 쥐, 쥐 뒤. 쥐 둘에 곰이니까. 아. 쥐 두, 쥐.
2: 어, 저거 좋다.
1: 혹시 이거 잠깐 이거 마이크 꺼지면은
2: 네.
1: 어.
2: 아, 예,
1: 욕
2: 한 번.
0: 어, 계란을 세 개 구우면 일본말로
1: 맛있겠다.
0: 사무라이. 삼후라이. 너무 빡쳐. 너무 한.
2: 아, 예, 너무 좋습니다.
0: 자, 소와 쥐에 대한 수업을 세 자로 뭐라고 할까요? 소와 쥐에 대한 수업. 소, 쥐, 수업. 소지섭.
2: 어, 진짜.
0: 세균,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잘 맞추실 수 있어요. 세균이 가장 많은 나라. 그 표정 좀 푸시고요.
2: 네? 세균이?
0: 네. 세균이 가장 많은 나라. 세균이 영어로 거죠? 세균이 박테리아? 영어로? 박테리아 말고?
2: Germs?
0: Germ?
2: Germany?
0: Germany.
2: 아.
0: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신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DMV.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진 K-Play DMB 제이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옆에는요, 호랭이님, 그리고 피치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요, 조금 많이 편해졌어요, 방송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이든님이 계속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오디오 빌 틈 없이 낄 그 차례를 찬스가 한국말로 뭐죠? 기회를 줄 테니까. 네.
1: 감당할 수 있어요?
0: 열심히. 그러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텐션 이렇게 막내즈 느낌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습니다. 01년생이시죠?
1: 네. 네, 네.
0: 굉장히 또 영크크 오늘 모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번 파헤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 네.
0: 아까 노래 나오니까 뭐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역시. 그리고 저희 또 목요일 날 방송하셨던 그 루시아님이 또 그분이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 노래 나올 때도 막 춤추시고 요즘에는 네,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피치님?
2: 일하고. 퇴근하고 라디오 듣고
0: 스컬 좋았어요. 다른 것들은 없었나요?
2: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원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0: 아, 원딜 원래 서포터 유저였나?
2: 저 미드 서포터.
0: 미드 서포터 한번 저희 한번 네 라디오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랑 같이 5인큐 돌릴 그런 찬스를 또 드릴 테니까 별거라고. 좋습니다. 저는 미드 아니면은 그 원딜 혹은 정글 이렇게.
1: 저는 탑.
0: 좋아요.
1: 탑 신병자.
2: 신병자.
0: 좋습니다.
1: 딱 전다.
0: 좋아요, 좋아요. 요즘에 좀 가끔 또 이제 바빠져가지고 게임을 못 하다가 또 최근에 또 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2: 가볍게.
0: 네, 가볍게 하면
2: 되죠. 그렇죠. 카바람 같은 것도 하고.
0: 가볍게 한번 하고 뭐 차단 막는 거 아니죠?
1: 그렇죠. 가볍게 솔랭하고 패드립 하고.
0: 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취미인지 되게 궁금한데 살짝만 만나볼까요, 우리 호랭이님?
1: 네.
0: 어떤 취미가 어떤 거예요?
1: 저는 취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캠핑하시고 자연 보고.
0: 자연을 또 의외로 또 좋아하시고.
1: 네, 제가 엄청 활동적이고 사람들 많이 노는데 은근히 자연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 이번 2주 전에도 로키 마운틴스를 갔거든요.
0: 와.
1: 콜로라도.
0: 되게 멀리 갔다 오셨네.
1: 네, 그리고 거기가 그 엘리베이션이 한 4,000 피트부터 시작해서
0: 엄청난.
1: 제일 높은 데는 1만 피트, 12,000 피트예요.
0: 와.
1: 그래서 너무 좋았어.
0: 가면은 좀 귀가 먹먹하지 않나?
1: 아, 네. 그래서 네. 제 어머님이 조금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참고 잘했어요.
0: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한국도 갔다 오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언제 오세요?
1: 전 이제 8월 10일?
0: 8월 10일? 네.
2: 저도 갑니다.
0: 한국이요?
2: 9월 말에.
0: 9월 말에?
2: 저는 비수기.
0: 바톤 터치 느낌으로.
2: 그렇네요. 그렇죠.
0: 저는 8월 달엔 또 이제 마마무 투어를 또 가니까.
1: 오, 멋있어.
0: 갔다 와서 또 이제 같이 또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저번에 하는 그, 자, 어쨌든 노래, 일단은 저희 방송 들으시는 곳은요, 구글로 K라디오 치시거나 웹사이트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방송 듣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피치님이 또 인스타나 뭐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라디오 그 채팅에서도 많이 올리고 계시니까 많이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오디오 드라마 코너가 있습니다. 오디오 드라마. 수상한 심야 세탁소.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러니까 책이 안 읽혀요. 요즘에는 책을 읽으려고
2: 그거 쇼츠 많이 봐서 그래요.
1: 도파민 중독이에요.
0: 오히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다음번에 좀 성우가 되셔가지고
1: 벌써 나이가 눈이 아파서
0: 그 다음번에 저희 한번 그거 해봐요. 약간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사실.
1: 네.
0: 약간 그 우리 호랭이님은 너무 어려서 못 되지만 인터넷 기현이 소설 뭐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오그라드는 거.
2: 네? 기현이 소설 알아요?
0: 모를걸?
1: 누구 소설이요?
2: 기현이라고.
0: 싸이월드 알아요?
1: 싸이월드 들어봤어요.
0: 들어봤대.
1: 네. 아, 네. 대형이었어요. 대형이었어요. 아.
2: 그 시절에 나왔던.
0: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약간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센세이션을.
2: 아마 네. 알 수 있는 그거 있어요. 그 늑대요.
0: 늑대요가 알아요?
2: 그 강동원이 우산.
0: 아니야, 그거 옛날 거야.
2: 그게 늑대요.
1: 혹시 그게 제가.
0: 거만이야?
2: 아니, 늑대요가 웃겨요, 그거.
1: 태어나기 전 아니면 후에요?
0: 제 차가 웃겨가지고.
2: 그건 모르겠어요.
1: 그러면.
2: 태어난 후일 거예요.
0: 늑대요?
2: 공일이니까.
0: 혹시 계시나? 저희 또 청취자분들 되게 00 뒤로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 이제 채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늑대요욕 아세요?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늑대요욕 말고 하나 있잖아요. 송승헌.
2: 그놈은 멋있었다.
0: 그놈은 멋있었다. 맞아. 예. 그때 한창 또 유행했는데. 어쨌든
2: 내 남자친구에게
0: 그런 소설을 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하잖아요. 웹툰을 영화로 만든 게 맞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 웹툰은 좀 더 캐주얼하다면 옛날 거는 되게 치즈향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느낌이. 릴레이 소설. 저희가 이제 소설을 읽어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릴레이를 해가지고, 내용을 또 이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좋습니다. 네, 아무튼, K라디오 많이 네,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 스레드 K라디오 DMB, K플레이 DMB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신청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두 분은 안 볼 텐데, 어제 했던 그 코너가 있어요. 이름하여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가볍게 노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또 K플레이 이름이 또 노는 또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1: 맞죠,
0: 노래를 맞춰라. 여기 또 이제 자기 예 네, 자기 시간 소개 시간에 이게 노래를 맞춘다 이런 게 써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어떤 노래를 가사를 전혀 다른 노래 음에 맞춰가지고
1: 잠깐만
0: 그러면. 네. 그 노래를 노래 잘 맞추시나요?
1: 원래는 맞추는데. 네, 원래 잘 맞추는데 그냥 뭐 인트로 딱 나오면 딱 맞추는 스타일인데 이게 다 가사랑 노래랑 다르면.
0: 어제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맞추셨어요.
1: 그래서 그래요?
0: 한번 또 기대를 해 볼게요. 자, 듣는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DM으로 정답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노래 시작합니다. 살다가 너희가 울다가 가슴이 찢어진
2: 정답 동방신기 주문이랑 네. 뭐 SG워너비 살다가
0: 정답 역시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좀 감이 오시나요?
1: 네 조금 감이 오는데
0: 그러면은 이거는 이 노래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노래는 살짝 약간 라떼 노래여가지고
2: 시작한 건가요? 노래인가요?
0: 이 노래가 잠깐만.

0: 다 거짓말.
1: 어? 아, 잠깐만. 거짓말 빅뱅인데.
2: 거짓말 빅뱅?
1: 나나나나나나. 아, 모르겠어요.
2: 아, 뭐죠?
3: 이루 까만 안경?
2: 아, 이루 까만 안경 아니고요.
3: 아, 땡! 아, 그, 엘시더 네. 맥스.
2: 땡땡땡.
4: 아, 정답은 네. 벌써 1년, 그리고 아... 빅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코코몽님이 아... 가사는 아는데 의미 어려운 문제.
2: 고질병인 것 같아요.
4: 네. 자,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아, 우리 또, 코랭이님이 못 맞출 수도 있어요.
1: 아,
4: 진짜
1: 또요?
4: 옛날 노래인데. 아, 진짜. 근데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해가지고, 어,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3: 왜 난 알 거라 생각하지?
4: 할게요. 사건은 다가 아오에 거대한 물들이 열려서
1: 많이 들어봤네.
4: 질문은 계속돼 아오에 우린 어디서 왔나 오에
3: 클론
4: 슈퍼노바. 자, 정답은요?
1: 당연히 가사는 슈퍼노바인데. 네. 아, 노래가
3: 그
1: 쿵따리 샤바라?
2: 쿵따리 샤바라. 정답.
1: 오? 정답. 진짜요? 오 마이 갓.
2: 띵동댕동. 이렇게 해서 정말 재미있었던 우리 퀴즈 시간. 어? 제목이? 어? 이거 아는데 뭐지? 라는 코너예요. 어? 이거
3: 아는데 뭐지? 혼자 재밌는 코너.
1: 그러니까.
3: 혼자 너무 신난 코너.
4: 자, 이 코너 우리 또 그 쿵따리 샤바라 그리고 슈퍼노바와 마치신 우리 그 미미미노 아니죠? 호랭이님 네, 그 기프트 카드 스타벅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밤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불을 걷어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전 연인에게 보냈던 구질구질한 문자 메시지, 면접장에서 긴장한 나머지 뱉어버린 멍청한 대답,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그날의 말 한마디까지. 골목길 가장 깊숙한 곳, 가로등 불빛마저 꾸벅꾸벅 조는 밤 12시가 되면 아주 조용히 문을 여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간판에는 그저 세탁이라고만 적혀 있는 곳. 하지만 이곳은 옷을 빠는 곳이 아닙니다.

0: 오늘의 손님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민우 씨입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넘어 책을 읽고 있던 세탁소 주인 은우가 안경을 지켜올리며 그를 맞이합니다.
1: 어서 오세요. 심야 세탁소입니다. 얼굴이 아주 상하셨군요.
2: 저 정말로 여기가 기억을 지워주는 곳이 맞나요? 인터넷 괴담에서 봤는데...
1: 질문이 틀렸습니다, 손님. 저희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먼지를 세탁하는 곳입니다. 어떤 기억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지요?
0: 민우 씨는 주머니에서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꼬기꼬기 접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5년 전 첫 직장에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이자 다른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망쳤던 비겁한 과거의 증거였습니다.
2: 이 기억 때문에 매일 밤 숨이 막혀요. 그 친구는 나 때문에 퇴사했고 난 이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매일 밤 꿈에 그 친구의 우는 얼굴이 나와요. 제발 이 기억을 깨끗하게 빨아주세요.
1: 좋습니다. 기억의 얼룩을 빼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손님, 우리 세탁소의 규칙을 알고 오셨나요?
2: 규칙이요? 그게 무슨...
1: 기억을 깨끗이 빨아말리는 동안 손님의 뇌 속에는 그만큼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저희는 손님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 하나를 받아가야 합니다. 자.
0: 행복한 기억을 주고 괴로운 기억을 지운다. 민우 씨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첫사랑과의 기억쯤은 내어주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웃었던 가장 따뜻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지워야 하는 걸까요?
1: 선택하시죠. 어떤 행복을 버리고 어떤 후회를 지우시겠습니까?

0: ready? Let's go.
1: 하루 만에 핫이슈. 하루도 안 돼서 올라오는 많은 핫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하루 만에 핫이슈.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실시간 화제작들을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레드의 핫한 소식들입니다. 기존 SNS가 나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뽐내는 곳이라면 요즘 스레드는 나 이렇게 오늘 어이없었다, 나 좀 엉뚱하지를 자랑하는 날 것 그대로의 전쟁터죠. 오늘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쓸고 있는 실시간 스레드 핫피드 지금 전해드립니다. 에스파 카리나 스레드 개설하자마자 100만 돌파, 주접 댓글 돌파. 최근 에스파 멤버들이 개인 스레드 계정을 오픈하면서 스레드 유저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카리나가 올리는 일상사진과 특유의 친근한 말투가 스레드 감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피드가 온통 카리나 주접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호랭이님, 그 스레드 하시나요?
2: 저는 안 합니다.
1: 에스파 카리나 했다고 해서 보신 줄 알았는데. 가비? 요즘 스레드 켜면 10자 피드백, 피드 중에 한 6개는 카리나 얘기라고 합니다. 가입하자마자 역대급 팔로워 속도를 기록 중인데, 여러분도 오늘 스레드 들어가서 최신 미모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저희가 사실, 가입하면, 친구 뭐, 몇십 명 많아봤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달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 자, 첫 번째 스레드 소식이에요. 한 일반인 유저가 올린 카톡 캡처본인데요. 좋아요가 벌써 3만 개를 넘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월급적인, 오늘 월급날인데 나 뭐 먹고 싶어? 내가 쏠게! 라고 효도 카톡을 보냈대요. 근데 평소 타자가 들인 어머니가 급하게 답장을 보내셨는데 오타가 난 겁니다. 아들, 엄마는 갈비탕 먹고 싶어! 라고 써야 될 거를 오타가 나서 아들, 엄마는 갈비 3만원 이라고 보낸 거예요. 작성자가 엄마 갈비 3만원이 뭐야? 키키키 하니까 엄마가 쿨하게 내 몫으로 3만원만 입금하라고 라고 하면서 상황을 종결시켰습니다. 스레드 유저들은 이것이 진정한 K엄마의 쿨거래다, 오타를 기회로 만든 창조경제의 달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실물 현금인 거 아시죠?
3: 두 번째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모든 직장인의 눈물을 훔치게 만든 눈물 젖은 공감글입니다. 어떤 유저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회사에서 자꾸 MBTI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 진짜 MBTI는 이게 뭐죠?
1: SILEO? 싫어?
3: 싫어. 네. 아, NO. 싫어.
1: 싫어. 네.
3: 아. S, 출근하기 싫어. I, 일하기 싫어. L, 과장님 소리
1: 싫어. 싫은 거잖아.
3: E, 회식하기 싫어. O, 오늘 당장 퇴근하고 싫어. 이 글 밑에 댓글 수청이가 달렸는데요. 와, 나 방금 내 MBTI 찾았다. 난 대문자 S다. 출근하기 정말 싫어. 라며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대통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MBTI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서 대문자 쪼아! 인 걸로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4: 마지막은 지금 스레드 유저들이 고막을 정화해주고 있는 영상 소식입니다. 걸그룹 엔닉스의 대학축제 MR 제거 영상이 스레드 추천 피드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반주를 거의 끄다시피 한 직캠인데도 멤버 전원이 음원을 튼 것처럼 짱짱하게 고음을 내지는데 유저들이 이게 진짜 아이돌이지. 도파민 터진다. 라며 릴레이 공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봤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1: 오, 네. 이번에 했어요? 엔믹스 레전드 영상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1: 특히 뭐 릴리 그거 얘기한 거 맞죠?
4: 아, 네.
1: 뭐였더라? 그
4: 딸깍?
1: 네, 딸깍 릴리. 이번에 그 축제 때도 신나가지고 뭐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뭐 누구 막 이랬다가 뭐. 근데 저는 그 혜원이 그 릴리가 이렇게 딸깍하고 혜원이 거기서 막 빵 터지는 게 너무 웃겨.
4: 혜원이 완전 한국 사람이니까.
1: 맞아.
4: 얼마나 대단한지 백문을 불여일 견이죠. 오늘 이 코너의 엔딩곡으로 스레드를 강타한 바로 그 노래 엔믹스의 Love Me Like This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싫어 말고 좋아하는 일 가득하세요.

0: 영크 아니 영크 엠믹스의 러브 미 나인티즈 듣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자꾸 신나가지고 노래 나오는 얘기, 그 사이에 노, 그 멘트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노래 나올 때 우리가 라디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0: 네, 어떻게 생각? 아 저희가 그 제가 처음에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카메라 감독으로 오랜만에 일을 했던 게 케이콘이었는데 그게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케이콘 프리미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엔믹스 왔었거든요. 엔믹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옆에서 밥도 먹고 아 너무 좋았는데 아무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뜨거워 있어요. 브라질이었나요? 멕시코였나요?
1: 맞아요. 브라질이었던 것 같은데.
0: 거기서 공연한 것도 난리 나고
1: 맞아요.
0: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 좋아하시죠?
2: 아이유요?
0: 아니, 그렇군요. 아니, 그 춤을 열심히 추시길래.
2: 기억력이 굉장히 짧으신 것
0: 아니, 아이유
2: 같아요.
0: 말고도 여러 가지 가수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죠.
2: 여러 가지 가수.
0: 네.
2: 저 아이브?
0: 아이브?
1: 저는 좀 R&B 쪽이어서
0: R&B? 크러쉬?
1: 크러쉬랑 네. 이제는 뭐 딘이 살아있는지
0: 딘이 살아있냐고요?
1: 네,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딘도 좋아했었고.
0: 딘 너무 좋지, 맞아. 딘
1: 그래서
0: 요즘에 좀 노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0: 네.
1: 아쉬워요.
2: 아, 서인국도 좋아해요.
0: 서인국도 이번 여기서 그 공연했었는데 그때
2: 근데
0: 오셨었어요?
2: 그 서인국이 요즘에는
0: 네.
2: 배우인 줄 아는 사람 많잖아요.
0: 아, 맞네.
1: 맞아요.
2: 배우 아니라 가수 먼저 했는데 그
1: B2B였나? 아니,
0: 비투비도 그때 왔었어요. 그 시카고 때 비투비 왔었는데
1: 네.
0: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누구죠? 요즘 유명한 친구 그 유튜브도 막 하고 막.
1: 아, 지창섭?
0: 네? 지창국?
1: 아, 지창, 아니.
2: 육성재요?
0: 육성재 말고. 육성재는 그때 또 유명했는데 안 왔었어요, 시카고에. 네, 뭐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웃긴 사람 있잖아요. 그 유명한 짤 있지 않나요? 그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 나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못 보셨어요?
1: 까먹었습니다.
2: 네. 네.
1: 어디 본것 같은데.
0: 그분 좀 재밌고, 뭐, 되게 노래 잘하고 좋았던 느낌. 네, 그런 좀 노래 잘하시는 댄스 가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1: 혹시 제이든 씨는 노래
0: 네.
1: 실력이 어떠세요?
0: 저 난리 나죠. 아까 들었잖아요.
2: 아니, 아까 전 들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난리.
2: 근데 춤은 어떻게 해?
0: 춤 장난 아니죠.
1: 아,
2: 노래방 가죠.
0: 네, 쉽지 않다. 네. 자, 저희가 그 힐링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주말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자유 시간이 하루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

0: 네, 별로 그렇게 막 크게 돈이 막 친구들 전에 만나던 친구들 만났을 때는
1: 네.
0: 그냥 술만 마시니까 엄청 돈이 많이 깨지는
2: 그게 저였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
2: 그래서 안 나갑니다.
0: 그리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힐링 친구들이 또 술을 못 마셔.
1: 아.
0: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자, 첫 번째는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낮잠을 잔다. 두 번째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예쁜 카페나 자연 속 장소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 세 번째는 밀린 게임을 하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며 생산적으로 보낸다. 네 번째는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떤다. 저는 이게 조금 조금씩 있어요. 저 예쁜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제 낮잠 자거나 음악 듣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 그나마 저는 요즘에 친한 친구들, 소중한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며 보드 게임을 한다.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2: 저는 그런 것보다 네. 그 제이든 씨가 좋아하는 거는 예쁘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1: 막 진짜요?
2: 그 네. 카페에 가서 뭐 커피 이쁘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 감성이
0: 거예요,
2: 좋거나
0: 맞아요.
2: 아니면 술도 칵테일 이쁘게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0: 근데 또 술을 또
2: 찍고
0: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2: 그냥 사진만 찍더라고요.
0: 맞아요.
2: 음식 사진 찍고
1: 네. 좀 감성을 좋아하나요?
0: 아니요 감성 이제 돈 벌이니까
1: 아.
0: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나올까 이런 것들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또 사장님 눈에 예뻐 보일까 이런 것들 그 연구하면서 제가 또 이제 사람들을 많이 찍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사물이나 이런 거 찍는 거에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1: 아.
0: 예.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1: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낮잠을 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 이거 질문 자체가 요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래요. 뭐 어떤 거 선택하셨죠? 대기 중에.
2: 저는 네. 3번?
0: 3번. 오케이. 호랭이 님은
1: 저는 4번인 것 같아요.
0: 저도 4번. 첫 번째 선택하신 분은요.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번아웃이었대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루함과 정체된 기분.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네 번째, 저희가 선택했죠.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저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눈길이 가는 그런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새하얀 토끼. 두 번째, 세상에 가득 쌓인 눈. 세 번째는 하얀 솜사탕이고요. 네 번째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입니다. 눈길이 제일 먼저 가는 이미지는 뭘까요?
1: 저는 1번이었습니다, 바로.
2: 저는 2번이요.
0: 2번. 눈길이 가는 거.
1: 저는 1번 보고 그냥 너무 깔끔하고 귀여워서 바로
0: 이미지가 저는 또 하얀 솜사탕 이런 게 또 왠지 좀 기분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솜사탕은 네, 먹기 전까지는 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저 첫 번째 새하얀 토끼를 골라준 분들은요. 당신이 끌리는 사람은 나를 감싸주는 듯한 따뜻한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시끄러워도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댈 수 있는 어른 같은 존재에 끌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른 같은 존재에 끌리는 스타일인가요?
1: 그래서 제이든 형한테
0: 예?
1: 너무 끌리나 봐요. 예?
0: 무엇보다 감정의 파도보단 잔잔한 온기를 주는 사람이 당신에겐 사랑입니다. 연애에서 함께 있음 그 자체의 위안을 느끼는 당신은 소란보다는 조용한 배려나 일관된 진심의 마음을 열게 되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예, 읽어주시죠.
2: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네. 당신의 이상형은 지적이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느껴지고 감정이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연애의 감정을 롤러코스터로 보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겨요. 가끔 차가워 보인다는 말로 오해도 받지만 당신은 따뜻한 지성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0: 맞는 것 같아요. 지성 약간 그런.
2: 저는 이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역시 또 ENTJ이시니까.
2: 그렇죠.
0: 성장에 또 이제 환장하거든요. ENTJ들이.
2: 그렇죠.
0: 예, 저도 또 ENTJ라서. 자, 세 번째는 제가 고른 거죠. 저 사실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고민을 하긴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잘 맞춰주고

0: 부드럽게 감싸주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성격보다는 내 감정과 상황을 섬세하게 살펴주는 다정한 사람이 좋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보다 사소한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진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당신에게 연애는 내가 편안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격한 감정보다는 따뜻한 온도가 중요하답니다. 어느 정도 뭐꽤 읽어봤을 때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하얀
1: 네.
0: 드레스.
1: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당신은 외모적으로도 매력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끌리는 편이지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타인의 시선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 그렇다고 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겉과 속이 모두 균형 잡힌 사람, 즉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내면의 단단함을 함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립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멋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0: 사실 옛날에야 많이 뭐 내면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또 외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런 또 이게 외모적이라고 하는 게또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렇게 또 우리 또 심리 테스트 알아봤고요. 저희가 많이는 못하고 저희 몇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저희 고민 상담 사연이 왔으니까.

0: 고민 상담소
1: 도와주세요.
0: 자, 고민 상담 첫 번째 고민입니다. 저에게는 10년지기 절친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친구는 인스타에 진심이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고역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수저를 들 수가 없어요. 잠깐만 세팅 좀 하고 이러면서 접시 위치를 이리저리 옮기고 일어나서 항공사 찍고 필터 바꾸느라 기본 10분은 대기해야 됩니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라 슬쩍 숟가락을 대면은 정색하면서 아직 안 돼! 조명이 안 맞았어! 라고 합니다. 결국 다 식어버린 파스타를 먹을 때면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사진 촬영 스튜디오 교수로 일하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 기분 안 상하게 나 진짜 배고프니까 사진 딱 세 장만 찍자라고 말하는 꿀팁 없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 같은데.
2: 갑자기 PTSD 온 것 같습니다.
1: 저도 밥 너가 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0: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2: 그러니까.
0: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내추럴하게 찍는 거 좋아해요. 남들이 이렇게 수저 집어넣고 뭐 젓가락질 해도 다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좋아합니다.
2: 혹시 갑자기 뭐 네. 비싼 카메라 가져와서 카메라 감독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아니요. 처음엔 그랬는데
2: 아,
0: 지금은 약간
1: 비싼 핸드폰으로.
0: 네. 아. 지금은 약간 휴대성이 제일 좋은 게 최고예요.
2: 맞죠. 네.
0: 그래서 근데 제가 찍어주면 옆에서 또 알아서 조명 틀어줘요. 그런 느낌 있어요.
2: 좋은 친구들. 네.
0: 그래서 좀 어차피 찍을 거 저도 이렇게 도와주니까 한 큐에 그냥 빡 찍어버리고 먹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요즘 아침마다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제 눈에 들어온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운동을 엄청 잘하셔서 그냥 멋있다라고 훔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부터 제가 스쿼트를 하거나 덤벨을 들 때마다 슬그머니 제 주변으로 오시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오셔서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하면서 쑥스럽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제 텀블러 옆에 이온 음료를 쓱 두고 가셨습니다. 이거 운동메이트 신청인가요? 아니면 그린라이트 맞나요? 좋아하네. 심장이 두근거려서 오늘 유산소 운동은 패스했습니다. 부럽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를 같이 한다는 거는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0: 뭐 어떤 취미를 같이 하시나요 지금?
1: 네.
0: 어떤 거를
1: 테니스,
0: 하세요? 테니스. 테니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 테니스랑 네. 게임.
0: 네. 롤 같은 거.
1: 네. 듀오로.
0: 그 커플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싸움 났다고.
1: 아, 혼자 하면은 삐지던데요.
0: 네.
2: 같이 한 적은 없어요.
1: 매일 같이.
0: 그 게임을 잘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아니면은 이제, 피치님이 세가지고 아무 말 못 하는 건가?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0: 자, 저희 부모님이 최근 한 트로트 가수분에게 입덕하셨습니다. 그 가수분이 상징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저희 집은 보라색 천국입니다. 거실, 커튼도 보라색, 안방, 이불도 보라색, 심지어 식기 건조대와 고무장갑까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안방에는 콘서트 실황 영상이 울려 펴지고 아빠는 생전 안 하시던 유튜브 음원 스트리밍 총공 격려 댓글까지 달고 계십니다. 두 분이 노년에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것 같아 좋으면서도 밥 먹을 때 보라색 접시단기 보라색 가지나무를 볼 때면 가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계속 응원해드려도 되겠죠? 라고 하시는데 보라색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2: 근데 좀 귀여운데요?
1: 인형인가요?
0: 모르겠어요. 그 말을 안 이명웅이 뭐 보라색인가요?
1: 모르겠어요.
2: 그래도 귀여운데요? 부모님이 네. 그런 관심사.
0: 그러니까.
1: 저는 그런 취미 괜찮다고 생각해요.
0: 고민? 귀여운 고민.
2: 근데 좀 사람들이 좀 몰랐었으면 좋은.
0: 어떤 거야?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2: 네, 너무 내 부모님들이 너무 그렇게 보라색인
0: 조금 근데 뭐, 네, 저는 이 정도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드리고.
1: 그게 싫으면은 네, 이제.
0: 나가 사세요.
1: 나가 살아야죠. 그렇죠. 뭘 계속 같이 살아.
0: 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준비도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 푸쩍 밤만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눈물이 나요. 부모님 품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과연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결혼 전에 다들 겪는 메리지 블루라는데 겉으로는 마냥 행복해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는 이 마음 털어놓기가 어렵네요. 제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10월 달에 결혼을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 남편한테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부모님한테는 좀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2: 그 쌓이면 더 커져요. 네, 네. 일이.
0: 누군가한테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결혼하시면 또 재밌게 결혼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똑같아요. 네. 뭐 29살이나 30살이나 뭐 30 됐다고 갑자기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닌 것처럼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똑같습니다.
0: 야, 여기 온 이래로 제일 어른 같았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호랭이님과 오늘 또 피치님과 만나서 또 재밌게 또 방송을 했는데 오늘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 그 피치님부터.
1: 저는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요. 네. 역시 저는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오늘 기분이나 뭐.
1: 기분은 항상 좋아 있지 않나요? 항상 하이 텐션 아닌가요?
0: 항상 울상이라 난 저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2: 행복한가 보죠.
0: 그러니까요. 네.
1: 대가리 꽃밭이라고 네. 하죠.
0: 아,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점액추는 뭘까요?
1: 아 저는 안 먹을 거긴 한데 이제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0: 먹고 싶다.
1: 먹는다면은 네. 고기 소고기.
0: 소고기. 소고기는 언제나 옳다.
1: 제가 비싼 네. 고기 좋아해서. 소고기.
0: 오케이. 자 오늘 호랭이님.
1: 와규.
0: 와규. 오늘 호랭이님 오늘 첫 방송인데 당황스러울 것도 한데 되게 잘 놀랐어요. 여기 약간 춤도 추고 막 난리 났거든요.
2: 그 말하면 어떡해요. 네.
0: 아 말하면 안 되나?
2: 아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영크와 함께한 네 어떠셨을까요 오늘 방송 첫 방송.
2: 저는 진짜 여기 시작하기 전 40분 전에 오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뭘 예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이든 씨가 너무 편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보내드리고요. 이제 두 분 그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먼저.
2: 네, 어디?
0: 청취자분들. 리스너.
2: 우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더운 날씨에 조금 더운 것 같아요.
0: 네, 좀 습한
1: 더워요.
0: 느낌은 없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스튜디오가 좀 덥긴 해 사실.
2: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더운 날씨에 더울 때는 안에 있고 밖에 뭐 나가고 싶을 때 선선할 때 즐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0: 네 오늘 네, 한마디 하시죠.
1: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0: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까 듣고 싶다는 노래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2: 호 양크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 얍!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진 적이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을 잊으려고 친구와 여행을 떠났었어요. 잊고 행복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던 여행이 내내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어도 생각이 났고 예쁜 걸 봐도 보여주고 싶었고 재밌는 곳을 가도 너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내내 괴로웠지만 돌아와서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결국엔 제 마음에 치유하는 힐링의 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힐링의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처럼 라디오에서 함께 떠들고 웃고 놀고 보내니 시간들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힐링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은 즐거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와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든의 K-Play DMB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금 K-Play DMB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이번 주 금요일 잡지사 첨일 특집 라이브 방송을 앞두고 전쟁 이야기로 전의를 불태워보겠다는 비장한 남자 박광일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천회 특집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이제 필진 사이에 경쟁 컨셉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1: 자, 박광일 선생님의 전의를 불태울 만한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살수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살수대첩 하면 우리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통쾌하게 이긴 전쟁이다
2: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1: 예, 그렇다면 수나라가 왜 고구려를 그토록 침략하고 싶어 했는가를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주변국들이 전반적으로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2: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각자 이익을 택하면서 또 여러 중국에 있는 왕조들하고 어떤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안정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네.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